그렇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어도 부산은 사실상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에 추가로 나올 만한 것이 많이 없어. 물론 다른 지역들도 나오긴 했어. 막 동래구가 나온 경우도 있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추론해서 풀수 있어. 그 정도는. 알겠지? 나는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구역이 경남과 접해 있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중구가 됩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여기 경남이 이쪽이잖아, 경남. 경남과 다 붙어 있죠. 그렇지, 아닙니다.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자, 다가 더 많습니다. 항상 제조업 비교하면은 제조업 지역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나는 가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초등학교 학생 수, 결국 이거는 상주 인구 어디가 더 많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중구는 인구 10만이 안 됩니다. 되게 적어요. 그치? 주거가 발달한 지역이 아닌 거야. 나는 다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먼저 더 개발되었죠. 도시 중심, 도심이니까 예전부터 여기는 처음부터 도시였던 지역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다는 나보다 인구 만 명당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인구 만 명당을 비교한 이유는요. 워낙에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금융기관 수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이 조금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 금융기관 수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업 기능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구 만 명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융기관 수가 많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4번이었고요. 자, 32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 중 하나다. 결국 또 지역군으로 물어봤는데 우리는 똑같아. 결국 똑같아. 그렇지? 볼게요. 결국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외곽 지역인데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거. 도봉구, 노원구도 참고로. 서초구, 강남구는요, 여기는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이니까 상업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강남 이남, 강이남 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구나.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기능 목적으로 개발했었으니까. 그치? 자, 이쪽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구로구, 금천구구나. 그치? 요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상주인구 물어봤고요. 생산자 서비스업 물어봤습니다. 오, 제조업을 안 물어봤네. 그렇지. 보통 제조업 물어보면 제조업부터 찾으면 되는데, 제조업 안 물어봤으니까 다른 것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요. 압도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은 게 있죠. 이게 바로 도심의 성격일 거고요. 우리는 이제 나하고 다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렇지. 나하고 다 중에서 다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나보다도 훨씬 더 적으면서도 뭐예요? 상주 인구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주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다가 여기가 될 거고요. 도봉구와 노원구가 될 거고요. 가가 상업 업무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구로구가요, 한 40만 정도, 여기 한 25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인구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너무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구 한 40만, 25만, 한 50만 정도 노원이고 살고, 강남구, 자주 물어보니까 강남구도 한 50만 정도 사는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1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상업재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하면은 부도심의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결국 이 도시 내부 구조는요, 요걸 찾으면은 좀 쉬웠었어, 지금까지는. 수능에서는 조금 다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결국 제조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다는 가보다 통근통학의 유입인구. 유입인구는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다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4번. 다는 나보다 주간인구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인구지수 어디가 더 높아요? 라고 본다면은, 나하고 다 중에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나가 제조업체가 그래도 발달하고, 최근에는 디지털 산업단지도 이렇게 조성이 된 나가 당연히 주간인구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치? 그래서 100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요. 100에 가까운 지역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아닙니다.

나가도 높아야지. 이렇게도 비교 가능합니다. 일자리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일자리, 일자리. 지역 내 총생산은 어떤 순위겠어요? 일단 적어도 가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다 하고 나중에서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나의 일자리가 더 많거든, 다보다는. 그러면은 요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결국 4번, 5번도 비슷한 계열의 문제를 묻는 문제죠. 그치?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니까 일자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옆에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를 비교해가지고 지역 내 총생산은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찾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자료이긴 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번이 보다 확실한 정답이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3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행정 동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자, 여기는 뭐가 되고요? 종로구가 되고요. 종로구는 도심이죠. 상업 기능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아, 왜냐면은 귀엽잖아. 강아지 모양 같지 않니?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그래서 그냥 귀여워서 좋아해요, 귀여워서. 선생님 여기 살아서 뭐 이게 연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서 좋아합니다. 그냥 귀여운 건 최고야, 그냥.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곽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주거를 좀 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외곽 지역이니까. 자주 묻는 지역은 아닌데, 어떤 지역이 나와도 우리가 배웠던 건 제조업체 발달 지역이나 도심, 구도심이 아니면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딱 서울 중심에서 멀기도 하고. 귀엽지, 강아지 모양? 그만할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 구와 나, 구가 나와 있는데, 가구 수하고 인구가 나와 있어. 결국은 상주 인구 가지고 풀면 돼. 어디가 더 상주 인구가 많겠어? 양천구가 당연히 많겠지. 그럼 가, 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나, 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주로. 그럼 더 적게 분포하고 있는 종로구가 나가 될 거고요. 더 많이 인구가 많은, 많이 표시된 가가 양천구가 되겠죠. 뭐 새롭게 등장한 문제 같지만 결국 기존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은 상주 인구 묻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은 가가 아니라 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상주 인구 대비 2.5배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주 인구가 더 적다라고 해야지. 그치? 금융기관 수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도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급 수 같은 경우는 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외곽 지역이니까. 그치? 요거 인구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어요. 나는 가보다 상업 용지의 평균 집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지. 그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지대지가 도심이 당연히 높죠. 그치? 상업 업무 기능으로 주로 쓰이니까. 자, 3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지역 내 총생산, 좀 많이 물어보네, 뭐를. 지역 내 총생산,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결국은 생산액을 물어보나, 사업체 수를 물어보나,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은 역시나 묻는 문제, 결국 묻는 지역 또 물어봤어, 중구, 노안구, 그리고 여기는 금천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지겹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노원구는 뭐가 주로 있고요. 여기는 주거 기능.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봤을 때요. 제조업하고 금융 및 보험업 나와 있네. 금융 및 보험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돈도 잘 버는 것 봐.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지. 가는 중구입니다. 제조업 뭐가 더 많아요? 다가 더 많네. 다가 금천구가 되겠죠. 나는 금융 및 보험업도 적고요. 그리고 제조업체도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을수록 좀 돈을 잘 벌지 않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지역은 강남구, 뭐 중구, 뭐 이런 지역들이 돈을 잘 버는 지역들이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결국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요. 이거 인구 정도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하자고 했어. 중구 인구는 한 12만 정도, 10만 정도, 노원구 한 50만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잖아. 10만, 50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초등학교 학생 수 어디가 많아야 돼요? 나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나는 가보다 평균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여기 살면 바로 여기로 출근하면 되죠. 하지만 나에 살면은 중구로 출근하든지 강남구로 출근하든지 이동을 해야 돼, 어쨌든. 통근 거리가 더멀 수밖에 없는 거는 주변 지역인 노원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좀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잘 이해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멀다라는 건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나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있긴 한데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일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주간 동안에. 그래서 낮다라고 해야 되고요. 제일 높은 지역은 중구가 되겠죠. 300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다는 가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많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조업체 묻는 거니까 바로 정답이지. 그치? 그래서 생산액을 가지고 좀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라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내 통근 통학 경로 중 하나로 출발 지역은 경기의 시군, 도착 지역은 서울의 구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발 지역은 경기의 시군이라고 주어졌다는 거는 군 지역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군 지역이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죠, 뭐. 어쨌든요, 지역이 나왔으니까, 아, 우리 8개나 나왔어. 그치? 그래도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또 금방 찾거든요. 찾아오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요, 고양시가 되겠죠. 고양. 그쵸? 여기, EBS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평군이 됩니다. 가평군. 그래서 지역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있긴 해야 돼요. 여긴 용인시죠. 용인시. 여긴 안산입니다. 안산. 외국인 짱 많은 곳. 안산. 그쵸? 자, 서울 내부죠. 서울 내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로구가 되겠죠. 구로구. 여기는 강남구가 되겠네요. 여긴 중구가 될 거고요. 이쪽은 노원구가 됩니다. 아, 무려 8개나 나왔어. 좀 6개만 내시지. 그치? 자, 하나씩 보면요. 가에서 라 출발 지역 중, 출발 지역이면은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출발 지역은 경기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출발 지역인 거야. 여기 출발 지역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진한 색깔. 서울 전체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의 출발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잖아. 지도 되게 조그맣고. 그럼 여기다가 막 쓰면은 얽히고 설킨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다라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냥 가, 나, 다, 라. 그치?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그리고 여기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산, 고양, 가평, 용인 중에서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단 가평군은 너무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일하러 서울로 출퇴근을 잘안 하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진 않겠죠. 반면 용인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로 출퇴근이 좀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용인 같은 지역은 사실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고양도, 용인도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은 지역이거든요. 고양도 한90 정도, 용인도 한90 정도야. 되게 낮아요. 이제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반면에 고향 같은 경우는 오직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 말고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고향하고 용인이 그나마 통근통학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을 텐데 그 중에서는
고향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의 출발 지역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출발 지역을 찾았으니까 도착 지역도 찾을 수 있죠? 고양시의 도착 지역은 구로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하나씩. 이거 얼마 어렵지 않잖아. 차라리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것들 적극. 알겠지? 시간 오래 걸린다 그냥 막 여기다가 막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깔끔하게 풀수 있으면 좋은데, 그치? 그게 어려우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가에서 라 도착 지역 중, 도착 지역을 물어보고 있네요. 도착 지역이면은 서울 레를 물어보는 거죠. 타 시군구에서 통근통학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나의 도착 지역이래요. 그러면은 통근통학 유입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구로구, 중구, 강남구, 노원구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중구하고 강남구가 될 텐데, 둘 중에서 더 통근통학, 외부에서 통근통학 유입인구 어디가 더 많냐 이거야. 근데 이거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죠. 주간인구 지수 자체는 중구가 300 이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중구 자체에 상주 인구가 많진 않죠.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상주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출을 분석했다면은. 그리고 중구하고 강남구를 비교하면 강남구가 더 외부 쪽하고 가깝죠. 들어오기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치? 수적으로 봐도 강남구가 순유입 인구 자체가 많아요. 주간인구 지수는 중국과 높지만 이거는 기출을 통해서 자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돼 왔던데. 중구는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강남구는 주거 플러스 상업 기능인데 주간인구 지수는 중구보단 낮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유입 인구는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언급됐던 문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봤다면은 어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구. 그럼 도착 지역인 나의 도착 지역이 강남구니까 출발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용인이 되는 거지. 우리는 가하고 나는 찾았어. 그럼 이제 못 찾으면 돼. 다하고 라를 찾으면 되는데, 가나 라는 모두 출발 지역보다 도착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출발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는 상대적으로 도착 지역에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을 비교했을 때, 서울 내부에 표시된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가 나는 찾았으니까 우리가 다 라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반대로 찾아도 돼. 다는 그럼 뭐라는 거야? 출발 지역이 도착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찾았어도 되겠죠. 그럼 우리 다부터 찾아볼까요? 다는 뭐야? 출발 지역하고 도착 지역이 있으면은 주간 인구 지수가 어디가 더 많대? 도착 지역이 더 많대요. 그렇게 찾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용인, 고양, 안산, 가평을 비교했을 때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우리가 용인하고 고양이 낮다라는 것은 되게 많이 배웠던 개념이에요. 대도시권 할 때. 반면 가평구는 워낙에 멀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서울과 가까운 쪽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가평군하고 안산은 상대적으로 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요, 구로구도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100에 가까워. 노원구는 확실히 100보다 훨씬 더 낮죠. 제일 낮은 지역이야, 주간인구 지수가. 중구하고 강남구 높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비교했을 때, 지금 구로구, 강남구 찾았으니까 우리는 중구하고 노원구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아니, 중구는 누가 봐도 주간인구 지수가 300을 넘어가는 지역인데, 당연히 도착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가 높지. 그러면은, 라의 도착지는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다의 도착 지역, 다의 출발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가평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긴 노원. 그럼 라의 출발 지역은 용인이 되겠죠, 용인. 그쵸? 용인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 잘못 찾았네. 나가 아니라 안산이네, 안산. 네. 미안합니다, 안산. 안산.
안산. 이렇게 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렸을까 싶긴 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은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산이죠. 안산. 그래서 안산이 이렇게 갔으니까 안산 맞네요.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찾아놓으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내용도 좀 많이 어렵더라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라이의 출발 지역에는요, 용인시예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2기, 1기가 아니죠.

거의 서울과 붙어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군포 빼곤 다 서울과 붙어 있어. 그치? 가의 도착 지역을 보니까요, 구로구예요. 나의 출발 지역을 보니까 안산이에요. 국가 산업 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가 늦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로구는 언제부터 개발됐어?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했던 1960년대부터 개발했죠. 근데 이제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아예 서울 바깥으로 개발했던 거지. 애초에 구로구를 개발할 때도 이 강북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남 지역으로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이동시키고 제조업체도 이동시키기 위해서 개발했던 건데, 이제는 서울 자체도 많아지니까 1980년대에는 안산을 개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럼 서울 내부에 가까울수록 산업단지 조성 시기가 빠를 겁니다. 그럼 가의 도착 시기는 나의 출발 시기보다 당연히 조성한 시기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2번도 아닌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흐름을 묻는 문제, 사고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3번, 나의 도착 지역은요, 강남이죠, 강남. 강남은 라이의 도착 지역보다, 중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거는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치? 강남은 부도심이면서 애초에 개발했던 이유가 주거 목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주거도 담당하면서 상업도 담당하고, 중구는 오직 상업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담당하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사실 정답 찾는 것 자체는 막 어렵지 않았거든요. 정답 찾는 것 자체는? 왜냐면 여러분들 강남구만 찾았어도 어떤 거랑 비교해도 사실은 3번이 거의 웬만하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치? 그래도 좀 어려웠죠, 이거 찾는 게. 네. 어쨌든 요거 찾았다면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번을 굳이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다의 출발 지역은요, 가평구는요, 가의 출발 지역보다, 고양시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의 아파트 비율이 높다. 신도시인 아파트 비율은 고양시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치? 이것도 결국 많이 물어봤던 문제죠. 되게 종합적인 문제야. 가라의 도착 지역은 중구하고 구로구는 한강 이남. 그치? 구로구는 한강 이남이 맞는데 라가 아니죠. 한강 이북, 나의 도착 지역, 강남 지역은 한강 이북이 아니죠. 다는 맞지만. 그치?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다라는 거 되게 복잡하지만, 힘들지만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에서 계속 놀았어 봐. 이 안에서 막 가나 다나 적으면서 했었어 봐.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그치? 한번 정리해두면은 절대 이렇게 안 까먹으니까 그냥 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판단해보세요.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봤을 때 옆에다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출 분석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풀지 말고. 이거 시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알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보네요. 지역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구죠. 강남구 진짜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여기 노원구 짱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치? 결국 6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 여기 지역들 보면은. 여기 안성시고요. 시긴 한데 좀 촉락적인 성향이 강하죠. 여기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인구지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100을 기준으로 딱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안 된다? 일자리가 많이 없구나. 외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200에 가까운 지역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것 같아. 강남구가 되겠죠. 상주 인구가 50만 정도 되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200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치?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상주 인구도 좀 기억을 하고 주간 인구 지수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가나라는 노원구는 100이 안 되는 지역이죠. 여기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돼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용인시도요, 여기 뭐 첨단 산업이 발달했다곤 하나,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서 화성, 뭐 수원, 성남 이쪽 지역으로 많이 출퇴근합니다. 서울로 출퇴근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주간 인구 지수가 90 정도에 가깝습니다. 100이 안 됩니다. 근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진다. 왜냐면은 일하러 굳이 서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는 10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다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주 인구를 가지고 요거 가 나를 찾으면 되는데, 용인시의 인구 100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100만 넘어가는 것도. 그럼 가가 용인시가 되는 거고, 50만 정도 되는 나가 노원구가 된다라는 것도 알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봐봐. 이렇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그냥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안 해도 풀수 있고, 해도 풀수 있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확실하게 빠르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대요. 비율을 물어봤으면은 사실 가하고 다 전업 농가 비율은 안성에도 많을 텐데요. 용인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상주 인구가 20만 대 100만이야. 5배 차이야. 그럼 전업 농가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업 농가 비율을 물어봤더니 확실히 안성시가 위인데 높은데 수로 비교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알겠죠? 참고로 전업 농가 수를 비교하니까요. 제가 찾아봤어. 궁금해가지고. 용인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안성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를 물어보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나는 가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가의 주간 인구 지수가 비슷해. 그러면 상주 인구가 많은 쪽이 주간 인구도 많겠죠. 그치?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아야죠. 아니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산하고 푸는 문제 없습니다. 한국지리에서 거의요. 라는 나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되었는데요. 나를 비교했을 때요. 라는 순유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많은데. 근데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도 안 되는 지역이잖아. 유출이 굉장히 많죠. 그치? 라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네, 정답 4번이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5번 가와 나는 가가 서울이 아니고요. 다와 라가 경기도가 아니죠.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수능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좀 풀었 다 보니까 여러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별거 아닌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4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회 계층 구조 또 사회 이동과 관련된 기출 문항들을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분석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이제 공지사항에 이미 강의 계획서 올려놨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은 몇 번까지 문제를 풀겠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단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 파트도 최근 들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

하게 될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 제가 손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매 6월, 9월 또 수능에서 한 문항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모든 문항들 연습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매번 이제 이 문항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기출들을 기출 개념들을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앤 플러스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154쪽으로 오셔서요. 기출앤 플러스를 통해서 먼저 사회이동, 사회계층 구조의 개념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사회이동의 유형은 무엇 무엇에 따라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이 뭐예요? 이동 원인이죠.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 그리고 무엇 무엇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이동 범위 혹은 세대 범위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수직 이동 중에서 계층적 위치가 이전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승 이동이라고 하죠. 상승 이동. 자, 그리고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를요, 하강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무슨 무슨 이동은 전쟁,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무엇 무엇이 변화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이동입니다. 구조적 이동. 그리고 두 번째, 전쟁, 혁명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 변동. 그로 인해서 무엇이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대 간 이동을 말합니다. 세대 간 이동이다라고 18번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에 사회 계층 구조는 무엇 무엇에 따라 폐쇄적 계층 구조와 또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하는 기준, 뭐예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죠. 계층 이동 가능성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계층 구성 비율이 되겠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어떤 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삼각형 모양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랬을 때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어떤 계층의 비율이 낮아서 사회의 안정성이 어떠하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두 번째는 중층이죠. 하층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중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층보다 낮아서요. 사회의 안정성이 낮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어떤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상층과 하층의 비율보다 높아서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계층 구조예요?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마름모 형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2번에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도 상층이면 세대 간 계층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였다고 표현하거나 계층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동일하게 대물림되었다고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빈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기출앤플러스로 이번 시간에 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18쪽으로 오시고요. 2026학년도 수능 10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제시문의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사회 이동 현황을 나타낸 거고요. 단, 요 색깔이 칠해진 네모와 또 네모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는 요 네모는 해당 칸에 들어갈 값을 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요. 표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표 아래에 갑국, 을국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 아래를 봤더니만은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 색깔이 칠해진 네모 박스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상승 이동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모 박스 안에 점이 찍혀져 있는 약간 벽돌 느낌이죠? 요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ABC라고 하는 여기 ABC 보이십니까? 이것이 각각 상중하 계층 중에 어떤 계층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국에서 A에서 C, 을국에서 D에서 F는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고요.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해당 칸에 들어갈 값을 먼저 찾아서 먼저 넣어 봅시다. 일단은 어렵지 않죠. 10이랑 5인데 여기를 더해서 2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5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요, 5랑 10이랑 가운데 더해서 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10이 되어줘야 하고요. 전체는 50인데요, 여기 라인 봤었을 때 여기랑 20이랑 10이랑 더해서 50이 나와야 되니까는 여기는 20이 된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쪽에는 지금 여기 요렇게 봤을 때 30인데 20과 10 이미 30을 충족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요 0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전체가 10인데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5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와 35 그리고 60이죠?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20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찾는 게 중요한데, ABC를 찾는 거는 바로 여기, 요 힌트, 제가 별표 친요 내용을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대 간 상승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쵸? 하층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그쵸? 그 다음에 중층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요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각해 봤었을 때 세대 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거 부모에서 자녀로 가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여기 B 라인을 보면은요. B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B에서는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아래 C를 보시면은 자녀의 C를 보시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로 세대 간 이동하면서 두개 정도 얘가 다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추론해 봤었을 때두개다 상승 이동으로 받을 수 있는 C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걸까? 하에서 상으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둘다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상인 거죠. 따라서 C가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A로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C로 가는 상승 이동이 있어요. 그럼 C가 상승을 잡았으니까는 결국에 A로 상승 이동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가 돼야 되는 거지. B가 하가 돼. 그럼 A가 뭐가 되고? 중이 된다. 요렇게 ABC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갑국에서요. 문제를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도 좀 써줄게요. 여기도 중. 그다음에 여기는 상. 그다음에 여기는 하 이렇게 일단 적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을국 갈게요. 을국. 을국도 마찬가지예요. 을국은 이제 반대로 세대 간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데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돼요. 떨어지는 경우는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 상에서 중으로 내려가거나 상에서 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면 중에서 하로 내려가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서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D를 보시면은 D에서 E와 F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둘다 지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떨어지는 걸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거 뭐예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가는 거니까 D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D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E 라인을 보세요. E 라인. E 라인 빈칸 요게 두개 있는데, 얘는 둘다 모두 다 세대간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강 이동, 그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강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하강으로 받을 수 있는 거뭐 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계층이에요? 그렇죠. 하죠, 하. 상에서 하를 받거나 중에서 하로 받는 거. 이두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하층이기 때문에 이가 하가 되는 것입니다. 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강 이동이니까 상에서 중으로 이렇게 F는 중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적어볼게요. 여기 하 적고요, 여기 중 적고요, 여기 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풀면 우리 좀 연습하는 거잖아, 그치? 꼼꼼하게 적으면서 해줘야 될것 같아. 자, 이제 요거 해놓으면 선택지 분석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가볼게요. 자, 갑국에서는요. 갑국에서는 계층 대물림 비율이, 계층 대물림 비율 뭐예요? 상상, 중중, 하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계층 대물림 비율이 세대 간 이동 비율보다 높다. 그럼 대물림 비율을 찾으면은 전체 100%에서 대물림 비율을 빼주면은 이동 비율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만 구하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 중중, 하, 갑국에서 일단은 상은요, 여기 상상 10이죠, 그쵸? 그다음에 중은요, 중중 얼마예요? 10이죠. 하는요, 하하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대물림 비율은 얼마입니까? 네, 40이죠. 그럼 전체 100에서 40을 빼준 60이 얼마인 거예요? 세대 간 이동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죠. 오케이? 기억 선택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물림 비율이 이동 비율보다 낮다. 니은 선택지. 을국에서는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이 동일하다. 이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을국에 보셔야 되는데,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여러분들,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요세 가지 경우의 수가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을국에서 찾아볼게요.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여기 2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0이네요.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얼마예요? 5죠?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하강 이동은 여러분 상에서 중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상에서 하로 가는 거, 그다음에 중에서 하로 가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을국의 표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상에서 중은요? 상에서 중은 얼마입니까? 0이고요. 상에서 하는요? 상에서 하는요? 5고요. 그 다음에 중에서 하는요? 중에서 하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여기 얼마예요? 25가 되어서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니은 선택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자,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낮다. 갑국이 을보다 낮다라고 물어보는 선택지예요. 그럼 부모 세대 중층 갑국 볼까요? 중층은요, 여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20, 요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간 이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 중중, 중중은 세대 간 일치 대물림이잖아요. 얘네 빼고 55가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갑국은요, 10이 되는 것이고요. 을국은요, 중 여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3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중 요 10을 제외하고 0이랑 20이 이동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20이죠. 그쵸? 그럼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도 옳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갑국은 모래시계형이다. 모래시계형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을 의미하는 형태죠. 그쵸? 그럼 갑국의 부모 세대는요, 지금 중이 가장 적어요. 20. 그 다음에 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이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네, 맞습니다. 자, 을국은 다이아몬드형이냐? 을국 다이아몬드형 어때요?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을 봤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거는 지금 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이
두 번째로 많고 상이 많기 때문에 울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갈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중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음은 동그라미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다. 중요한 정보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고요. 또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그다음에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알파벳에서 겹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A죠. A. 갑은 A에서 B로, 그다음에 병은 A에서 C로.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A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했다고 말하고, 여기에서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했다고 말해요. 그럼 A, 하강 이동도 되고 상승 이동도 되는 A는 뭘 말하는 거예요? A는 중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A에서 B로 하강 이동했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하층이 되고, A에서 C로 상승 이동했으니까 C는 상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위해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A가 중이죠? 그 다음에 B는요? 하고요. C는요? 네, 상입니다. 상이고요. 그다음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에서 하로, C는요 지금 상에서 하로, A는요 지금 중에서 그다음 C 상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부모 자녀의 자료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대 간 이동 양상에 더불어서 세대 간 이동 비율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 정보는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여백에다가 조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리는 거 계속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항들 거뜬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 중, 하, 그다음에 합계, 그다음에 상, 중, 하, 합계 표시하고요. 여기 지금 부모, 그다음에 여기 자녀. 부모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녀는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자료가 나와 있죠? 부모 A가 중인데 3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하는 50, 그다음에 상은 20으로서 100을 채울 수 있죠? 부모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 되고요. 자녀는요, 중이 50이에요. 그쵸? 중 50. 그다음 하는요, 30, 상 20이어서요, 중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세대 간 이동 양상에, 세대 간 이동,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 거죠? 중에서 하로 가는 거. 자, 중에서 하로 가는 게 얼마래요? 11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10이 들어가면은 되는 것이고요. 상에서 하로 가는 게 5래요. 상에서 하로 가는 게 5다. 여기에 5가 들어가면은 됩니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얼마래요? 자,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 채울 수 있죠? 5, 10, 30이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15가 들어가면 되고요. 10, 다음에 10 더해서 3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얼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10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 정보는 어디에 있었었죠? 앞쪽에서 여기.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30%다. 상상 중중 하 더해서 30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해서 3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다? 5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다 채울 수 있겠죠? 여기 10이 들어가고요. 여기 5가 들어가고요. 여기 30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이 정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세대 간 이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대 간 이동에서 가분 A에서 B로 부모에서 자녀로 간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A가 뭔데? A 뭐였어요? 중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을은요. C에서 B로 세대 간 이동. 그쵸? C는 뭐였어요? 상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의 부모 계층은 중이고요. 을의 부모 계층은 상이기 때문에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1번 오답입니다. 이번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라고 말했는데요. 상층은 얼마인데요? 5죠, 5. 상상. 중은 얼마인데요? 10, 10. 이렇게. 중중이 10이죠?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라고 말하는 몇 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여러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요. 요 표에서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5죠? 25. 그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상승 이동은요.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이게 상승 이동인 거잖아요. 어느 영역?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요거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는 거죠.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부모 세대는요, 지금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 세대는요,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한 계층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답인 거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읽겠습니다. 갑국의 계층은 A, B, C로 구분되면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이다. 자,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의 방향은 같다.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뭐겠어요? 상과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올라갈 수 있고 하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얘가 상이 될수 없죠. 중도, 하에서 하나 올라갈 수 있어서 얘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상승 이동으로. 그런데 하는요. 그 아래 하층이 있지 않는 이상 하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을 통해 하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B가 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B가 하층이면은요. A에서의 C로의 수직 이동 방향, 그다음에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 방향. 얘가 하층이면은 결국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하강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하는. 그렇죠? 하강 이동으로써 수직 이동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T년, 지금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나오는데 갑자기 T년의 정보를 주면서 계층 구성 비율이 인구 구성비가 1대 6대 3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좀 정확히 풀기 위해서 옆에다 적어 볼게요. 상중하라고 하고요. 상은 A라고 찾았고, 중은 C라고 찾았고, B는 하층이라고 우리가 찾았죠?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T년이 지금 ABC 계층 인구 구성비가 1대 6대 3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1대 6대 3을 100에 맞춰주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예, 10이 되는 거고요. B가 6이니까 여기다 60으로 해야 되고 여기가 중 30으로 와야 되겠죠? 따라서 T년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도 볼게요. 지금 A가 지금 우리 상이라고 찾았고 그다음에

B는 하, C는 중이라고 찾았죠? 그러면은 A 30, 상 30이고요. 하 50, 그 다음에 중 20이죠? 요거 어떤 계층 구조예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 T 플러스 100년입니다. 상 얼마예요? 상 20. 그 다음 하는요? 30. 중은요? 50. 중이 가장 많죠? 어떤 계층 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T년의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두 배냐? 중층 인구 비율은 30이죠? 하층 인구 비율은 60이죠?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오케이,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이고요. 3번에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지금 여기를 다 100명씩이다라고 했었을 때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T년은요, 10분의 60이죠? 10분의 60.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요, 20분의 30. 그쵸? 20분의 30. 그러면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어떻다? 작다라고 말하는 3번 선택지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요 내용은요. 지금 주어진 정보가 계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에요. 상층, 중층, 하층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계층 이동 가능성, 그쵸? 수직 이동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라고 했죠? 근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T 플러스 100년이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바뀌어야 되겠죠? T 플러스 50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정답 3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4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표는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고요.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됩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녀 세대에서 상층은 제시됐는데, 그 다음에 중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층 이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층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층 이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래를 읽어볼게요. 자, 어떤 계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의 인구와 그 어떤 계층보다 높은 계층에 속한 인구의 합이 자녀 세대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하게 요 기본표라고 하는 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 중, 하. 우리가 문제를 급하게 풀다가, 이거 그냥 중층이네? 이거 그냥 하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아, 중층 이상의 비율이구나. 하층 이상의 비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자녀 세대 정보는 주고 있죠? 20.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층은요, 자, 5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부모 세대 상층에 여기 20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상층이면서 자녀는 중층 이상인 경우가 20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여기 5가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 얼마가 들어와야지 요거 합쳐서 20이 될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중층 이상. 얼마가 와야 돼요? 15가 와야지 15랑 5 더해서 20으로서 중층 이상 20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느낌이야. 세 번째, 하층 이상도 20이 와야 돼요. 근데 이미 20을 충족하고 있죠? 그럼 하층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얼마가 온다? 20이다. 자, 중층 해볼게요. 여기 5죠? 여기 5.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증 이상이 20이래요. 똑같이 여기 15가 있어야지 요거 이상으로 더해서 20이 나오는 거죠. 하층은요 30 이상이래요. 위로 요 라인에서 위로 더해서 30이 나와야 되는 건데 20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10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따라서 여기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층입니다. 여기 10이죠? 10이고요. 중층 이상이 40이래요. 요거 두 개 더해서 4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필요하냐? 30인 거죠. 그 다음에 하층 이상이 50이래요. 이미 40이 충족되어져 있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10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알 수 있고요. 자녀도 더해보니까 여기 20, 그다음에 여기 60, 여기 20, 전체는 100이죠.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채웠습니까? 그럼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선택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두 피라미드형이다. 부모 세대만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대물림하는 자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보다 많다. 일치하는 거 상상, 중중, 하하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거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일치하는 거 네, 30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전체 100에서 30을 빼줬을 때 네,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치하는 자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자, 하강 이동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 영역이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죠? 25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게 상승 이동이죠? 세대 간 요거 더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4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4번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과 중층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녀 상 얼마 기준? 20 중에서 일치하는 거 5죠? 20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은요. 자녀 60 중에서 중중 15죠? 60분의 15가 됩니다. 어때요? 둘의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6배냐? 부모가 중층일 때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얼마? 여기 중에서 하로 10입니다. 하층으로. 그 다음에 상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요. 중에서 상으로. 여기 5죠? 5. 5. 그러니까 6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녀 세대의 20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 부모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대 간 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거고요. 20년 전 자녀 세대와 현재 자녀 세대 여기는 뭐예요?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에서 시는 상중하 중 하나이고요. 갑국의 계층은 이 세 가지로만 구성됩니다. 자, 중요한 정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 피라미드형. 그러면은 상층보다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사람 수를 의미한대요. 점은요. 그러면은 여기 합계값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한 명 한 명으로 카운팅 해보면은 A는 둘, 그다음 B는 셋, 그다음에 C는요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둘 여기는 얼마입니까? 다섯, 그다음 여기는 셋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이렇게 10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아까 문제에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하층이란 말이야. 그럼 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가 하층이야. 가장적인 게 상층이죠? A가 상이네요. 그럼 B는 중이네요. 순서대로 상중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ABC를 상중하로 배치하는 걸 봐서도 3월학력 평가인 걸알 수가 있죠.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하는 거죠. 상, 중, 하. 상, 중, 하 줬고요. 여기도 합계값을 아래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셋, 여기는 둘, 여기는 다섯. 그다음에 여기도 합계값, 여기는 둘, 여기 다섯, 여기 셋. 그래서 10 요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는 없다. 자, 중층 자녀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가 없다? 아니죠. 지금 다 상에서 중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하에서 중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중층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말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중에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요거는 세대 간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상에서 중으로 가는 요게 세대 간 하강 이동으로서 여기 부분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중층 자녀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그렇죠? 4가 되는 거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어때요? 요거 두개 더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현재 상층인 자녀는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다. 세대 내에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상층인 자녀 여기인 거죠? 그러면은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는 상상은 세대 내 상승 이동이 아니라 세대 내 일치.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경험했죠. 하지만 여기는 또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세대 내 상승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잖아요. 세대 간 이동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개방적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요.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고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어때요? 20년 전에는 상, 중, 한데 중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다수의 하층과 그다음에 소수의 상층. 그러니까 중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상이 두 번째로 많은. 요런 형태, 요런 형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20년 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어떤데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네모네모국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갑에서 무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겁니다. 단 세대 간 이동은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비교로,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24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 비교로 판단하는 거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왔는데요. 먼저 자료 2에 표의 하단 부분에 먼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갑의 부모 계층 1970년은 상층이다. 자, 갑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게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 맥락에서 갑의 부모 계층 1970년은 상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계층이 와야 돼? 여기가 상이지, B가. B가 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다 하강 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에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야. 그럼 C는 중 아니면 하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고 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세대 내 이동이 지금 하강 이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B가 상으로 가져갔지. 그럼 얘가 하강 이동이 되려면은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중이 되고 C가 뭐가 돼야 돼? 하가 돼야지 중에서 하로 하강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A, B, C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 상, 하다 적어주시고요. 여기 중, 상하, 여기 상, 하 적어주시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A가 중이죠. 그다음에 B는 상이고 C는 하가 되는 거죠.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지금 하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상이 제일 적고 중이니까는 요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1970년 2000년에는요 지금 중이 가장 많네요. 그쵸? 따라서 2000년에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2024년도요 중이 제일 많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1970년의 계층 구조는 2000년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안정성이 높다? 아니죠. 오히려 2000년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2000년이 사회 안정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2000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2024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죠. 2번 오답입니다. 3번에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을은요, 여기 있죠? 세대 간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 맞죠? 그 다음에요, 세대 내는요, 을. 상에서 상으로.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세대 내는 하강 이동한 게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정은요,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하였는가? 정을 봤더니만은요, 상에서 중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인 거죠? 그 다음에 정 여기는요, 상에서 중으로. 어때요? 세대 간 세대 내 모두 다 상승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5번에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문은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하였다. 병은요, 여기죠. 중에서 하로.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 맞고요. 문은요, 여기 있습니다. 하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내 상승 이동한 거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네, 10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이며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 요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 갑병의 사회 이동 양상에서 부모의 계층이라고 적혀져 있는 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 현재 본인 계층이죠? 여기, 가에서 다로 가는 게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대요. 20년 전 본인 계층과 현재 본인 계층,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게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표를 봤더니만은 ABC가 아직 뭔지 모르는데 ABC를 알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조그만 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가비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층보다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는 하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많은 형태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가비속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지, 어렵지 않게. 가장 많은 비율 찾아, 가장 길다란 막대기. 뭐예요? 비죠. 비가 뭐가 되는 건데? 비가 하층이 되는 거죠, 비가. 얘가 하층이야. 그다음에 가장 적은 게 뭔데? 상층이니까 요 파란 색깔 요게 상층인 거죠? 그럼 C가 상층인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 남아 있는? 중층이 된다. 여기 중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속한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의리속한 국가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게 중이라 그랬었죠? A. 그 다음에 얘는 하는 B였습니다. 여기 상은 내 C였습니다.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의리속한 국가는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병이속한 국가 보겠습니다. 네, 중. A죠, 그쵸? 그 다음에 하. B죠. 상. C네요. 어떤 계층 구성 비율이 가장 적습니까? 중이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하층, 소수의 상층.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쵸? 어떤 계층 구조예요? 병이속한 국가는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 우리 ABC를 찾았으니까 ABC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A가 여기 중이죠. B는 하. C는 상이죠. 이렇게 상, 중 이렇게 적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됩니다. 1번 선택지입니다.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자, 갑은요. 갑도 지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갑은 지금 세대 간 여기에서 요쪽으로, 가에서 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거니까 갑은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어때요? 을은요,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죠?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1번 오답입니다. 이번에 을과 병에게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상상, 중중, 하하. 이것을 계층 대물림, 계층 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을과 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에서 상으로, 그쵸? 하에서 중으로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틀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 다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다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다. 갑은요, 세대 간 이동, 상에서 하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에서 갑은 여기,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중에서 하로. 어때요? 세대 내 이동도 하강 이동이야. 아, 갑은 세대 간 이동이든 내 이동이든 모두 다 하강 이동이구나. 그 다음에요, 을은 볼까요? 을은요, 중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 그 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어때요? 세대 내 상승 이동이에요. 을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세대 내 모두 다 상승 이동인 걸알수 있죠? 어쨌든 둘다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에 의리속한 국가는 가비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을은 뭔데요? 중층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는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나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부각되어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려면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데요? 지금 을이 속한 국가가 되는 거지. 바뀌어야 되겠네. 을이 속한 국가는 병이

최고의 이동은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 어떤 계층인지 몰라도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계층은 중층입니다. 따라서 C가 중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에서 A 상으로 가야지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 중에서 여기 B는 하층, 이렇게 가야지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A, 중에서 상, C에서 B, 중에서 하가 되는 것입니다. 갑구에서 병구의 인구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도 챙겨주시고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는 상이었죠? B는 하였죠? C는 중, 요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다 간단히 적어보면은요. 상, 중, 하. 여기 A, 그 다음에 C,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국가를 비교하고 있죠.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 다음에 병국, 요렇게 세 국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갑국의 A 상은요, 얼마입니까? 10%. 그쵸? 갑국의 중은요, 중 C 아래 보셔야 돼요. 얼마입니까? 여기 30. 그 다음에 하는요, 얼마예요? 갑국 60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을국은요? 을국은 상은요? 이렇게 20. 그 다음에 얘가 중이 아니야, 얘들아. 순서대로 가시면 안 돼. 우리가 판단했잖아. C 얼마입니까? C는 10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는요? 여기 중이 C가 여기 10이었고요. 하는요? 얼마입니까? 70이죠. 70. 중이 가장 적어요. 그렇죠? 따라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병국 할수 있죠. 병국 상은요? 10이고요. 그 다음에 중은요,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를 봐야지. 얼마예요? 60이죠, 60. 그 다음에요, 하는요, 얼마입니까? 30이죠, 30. 요렇게 정리할 수가, 중.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여기다 적어야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죠?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의 상층 인구는,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다. 지금, 갑국과 병국의 인구는 어떠하다? 동일하다라는 이 정보를 좀 챙겨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 선택지를 풀어주기 위한 내용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다 100%잖아요? 100명이라고, 갑국도 100명, 을국도 100명, 병국도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갑국의 상층 인구는 얼마예요? 10명이다. 을국의 상층 인구는요? 20명이다. 인 거기 때문에, 갑국의 상층 인구는 을국의 상층 인구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3번에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 분수의 형태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중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율은 갑국이 병국보다 낮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해볼게요. 자, 중분의 하죠? 중분의 한 갑국이 30분의 60이죠. 30분의 60입니다. 그 다음에 병국은요. 병국은 중분의 하가 60분의 30이에요. 60분의 30입니다. 그러면 갑국이 병국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갑국, 병국 중 병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다. 거듭 이 선택지가 계속 앞에 문항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 안정성이 높으려면은요, 중층에, 상, 중, 하 중에 중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잖아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오히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그다음에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같은 요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사회 양극화 현상. 사회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개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안정성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0: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예요. 자,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을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표의 ABC를 찾느라고 막 정신없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계층 구성 비율. 지금 ABC, 갑을 병국, 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갑국과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냐,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냐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이동 양상. 상에서 뭐 중으로 가고, 중에서 하로 가고, 하에서 중과 상으로 가는 이 양상에 대한 정보가 이 문제에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한지,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한지, 이것에 대한 정보는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먼저 한번 문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문제 뒤에 더 남아있으니까는요. 꼭 풀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열심히 문항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 놓쳤던 부분들 함께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풀어오셔야지 이 강의가 여러분의 강의가 될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는 럭키보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플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새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니 정유빈입니다. 그 우리 자주 보는 감독님께서 내가 살이 빠진 줄 아셨다라고 하셨어요. 달렸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온 우주가 달려야 되는 이유를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붓기가 내려간다. 붓기가 내려가면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데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예의상, 그치? 그리고 건강해질 테고요.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안 뛰고 싶어요. 근데 온 우주가 나한테 자꾸 뛰라고 하는 그런 기분적인 기분이 있는 거지. 게다가 심지어 여러분들 자꾸 뭐 러닝을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약간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맞춰지더라고. 제 알고리즘에 그 션님이 있어요. 알아? 그분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나와야 되게 다른 인생, 막 80km 넘게 막 뛰시고 그러는데, 어? 그런, 그 왜 나한테 떴지? 하는데 그게 약간 홀린 듯이 자꾸 보게 되고, 러닝화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나왔어. 그 승재쌤 달리는 거, 막 그거. 그런 것까지 막 이제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쵸. 그리고 막 저는 한 주 3회 가까이 올림픽 공원에 갈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그 주변을 가다가 누가 봐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 밖에 달리면 좋아.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뛰면 엄청 추운데 엄청 덥고 땀이 나는데 뭐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싫은 마음을 이끌고 좀 뛰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한 운동에 그런 뭐라 그랬지? 막 필라테스 뭐 근데 나랑 잘 안 맞아 보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건 있어. 좀 너무 정적이면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좀 피로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좀 뛰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능이 있거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용하라. 쌓아두지 마라. 구두쇠처럼 아껴 쓰지 마라. 재능을 꼭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파산하려는 백만장자처럼. 이거 말이 웃기지 않아? 아낌없이 써라. 재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능.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아껴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진짜 적절한 시기에 잘 활용해야지라고 하면서 아껴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능력치가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고요.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퇴색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그걸 마음껏 뽐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자꾸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 자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져요. 이걸 바꿔서 얘기해볼까? 이 얘기를 갖고 온 이유는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어떤 면에서 얘기하고 싶으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기출 문제를 풀어와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중요하다는 평가원 문제 수능 기출 이런 거는 그때 풀어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 알아서 재능이 쌓여요. 그 재능을 굳이 아껴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뭔가 내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전 연습을 해야지 라고 하면 늦어요. 뭐가 됐건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재능 자체가 생겼을 때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 자꾸 활용을 해야 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도 내용도 알게 되었을 때 괜히 아껴 쓰지 말고요. 자꾸 사용해 보세요. 전년도 기출 같은 거 풀어보고. 뭐 저랑 그 2026 수능 이런 거, 2027 수능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수능은 선생님 제 거랑은요. 그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제가 요거는 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안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막 다 쌓여요.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교육과정 다르다고 내용이 바뀌었나?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대수라고 배운 것들을 수학1으로 배웠고요. 수학2라고 나오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적분 1입니다. 내용 똑같고요. 확률과 통계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원 모양 생겨있는 거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모의고사 일부러 뒤에 붙여놨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년도 수능들을 다 사용하라는 뜻에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내가 그때 막더 잔소리를 할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껴두지 마세요. 뭐가 됐건 할수 있을 때 자꾸 자랑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 써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멈추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문제부터 풀어야죠. 4번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용하고 오늘은 제목이 3단 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훑으면서 갈 거라서 표준 정규 분포와 관련된 가장 여러분들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읽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봐봐. 이게 수능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게 딱 수능 스타일이야.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서 수능 문제 스타일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직 읽어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X와 정규분포 따르는 Y가 일단 변수가 몇개 등장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형태가 다르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나.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걸 안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잘못 봤던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잘한 건 의미 없어. 근데 중학교 때 잘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난 아버지랑 엄청 친해. 그래서 아버지랑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험 시간에 막 문제 빨리 풀지 말고, 약간 너를 다잡는 시간으로 예쁘게 글씨를 쓰면서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아 보라고, 정이라는 글자를, 내일 정씨니까. 정을 되게 천천히 예쁘게 쓰고 동그라미 딱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 심호흡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예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하고 시작하면 너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 딱 그런 느낌. 우리는 이제 이럴 시간은 없어요. 고등학교는 1초 1초도 다 소중하잖아. 그치? 특히나 수능 문제 풀고 할 때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거다 잡을 시간이 분명히 있어. 뭐냐면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읽는 게 아니고 얘를 나한테 입력시키는 시간을 가져주면 돼요. 굳이 정자를 예쁘게 쓸 필요 없이 무슨 이야기냐 이런 문제를 봤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X가 따르는구나 정규분포를 써줘. 뭐래요? 평균은 M1이네. 이때는 표준편차는 시그마 1이라고 쓰는구나. Y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M2야. 표준편차는 시그마 2네. 아, 그러면 평균이나 표준편차나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 어쩌다가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겠네 라는 것이죠. 그냥 읽는 거랑 쓰면서 내 스스로한테 입력시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써줘. 아직 얘는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랬을 때 P 15에서 20까지 Y, X야. 그 다음에 Y도 15에서 20까지의 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 0.4772일 때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돼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이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써놔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얘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것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예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변수를 살펴보시면 x입니다. x는 정규분포 따르잖아. 평균이 m1, 표준편차가 시그마 1. 그러면 이러한 정규분포를 그려봐. 아무렇게나 대충 그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m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봐요. 자, 이게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스몰 x의 위치를 전혀 모르니까 아무거나 생각해봐.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항상 같아야 돼. 항상. 누가? 40 빼기 x까지랑. 이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이려면? 무조건인 거잖아, 무조건. 맞아? 그러려면 어때야 돼? x와 40 빼기 x 가운데에 무조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m1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겠어?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20. m1이 20이라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만약에 선생님 모든 실수니까 제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확인해봐도 되나요? 좋아요. 만약에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20이라는 숫자 집어넣어봐. 왜냐면 여기 20 집어넣으면 여기도 40 빼기 x도 20 되니까. 그러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2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항상 같은 거야. 정규분포인데 뭐라는 거예요? 정확히 평균이어야지 그 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 평균이 2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해돼? 좀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X가 40, 20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X가 20보다 컸다면 여기에 X를 표시했겠지? 그러면 40 빼기 X가 여기에 들어갔겠지? 이러나 저러나 어때요? 그림의 상황은? 응, 똑같아요.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만큼인 거고 그것과 같은 건 뒤집으니까 40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아지 나랑.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복잡하잖아. 모든 실수 X면 내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평균을 그냥 바로 구한 거야. 계산 과정이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야, 너무 쉽잖아. M1을 구한 거예요, M1을.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여전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들어가집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자, 요거 하나를 부등식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타가 하나 있어서 요거 먼저 한 번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쵸? Y는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0보다 X가 작거나 같은 부분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아주 쉬운 버전으로다가.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이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 좀 이따가 제가 눈치채는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기다려봐. 우리는 평균이 얼마인? 뒤통수로 보이죠? 20인. 형태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걸 알아. 누가 X의 확률 변수, 그러니까 X가 갖는 확률 밀도 함수가 yes, 그죠? 자, 그렇다면 요 스몰 X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요? 평균만 아니까 그래, 10을 한번 넣어보자. 아, 일단은 이렇게 10을 한번 넣으면요,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X가 방향 이쪽으로, 그치,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세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 얼마죠? 20. 이거 왜 그었지? 0.5란 말이에요. 그러면 y 또한 어때요? m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일 텐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정확히 0.5가 된다는 것은 누가? 평균이 누구라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평균이 10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20인 거 알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0도 넣고 뭐 5도 넣고 이러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0이거든. 자, 평균 알아챘잖아. 평균이 얘는 하나 10이고 얘는 20이야. 그리고 아직 표준 편차는 모르는데 잘 생각해봐요. 같은 모양을 그렸다고 그린 건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X 거고 요거는 Y 거예요. 요렇게 표시해주는 게 좋아. 두 개가 같이 등장을 할 때에는, 그지? 자, 여기에서 하나를 생각해보자. 하필이면 한 가운데 있는 15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래서 X 자리에다가 15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Y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X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면 이만큼입니다. 그지? 25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10칸을 그저 이동을 했을 뿐이에요. X 그래프에서 10칸만 왼쪽으로 이동하면 Y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넓이가 정확히 같도록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을 했구나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돼? 자,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인데 그 모양을 완성시키는 건 누구라 그랬죠? 정하는 건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건 y의 평균이 10칸 차이 나면서 왼쪽으로 가 있는 형태라는 것과 둘의 뭐가 표준 편차가 서로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계산 없어. 그래프가 이동만 한 거구나. 이런 내용인 거예요. X와 Y의 관계에서. 다른 모양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끝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 됐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죠? 보세요. 난 얘네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주어진 값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모양이 서로 같잖아. 제가 아까 15를 이야기한 이유? 얘 때문이에요. 자, 어차피 정확한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Z로 바꾸기는 바꿀게요. 먼저 바꾸고 가볼까? 오케이, 좋아. 첫 번째 방법. 표준화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시그마 2 둘이 똑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다 시그마로 쓰도록 할게요. 뒤에 1, 2 중에 1로 쓰나 2로 쓰나 귀찮잖아. 다 시그마로 할게.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이제 Z로 바뀌었겠죠? 20이 평균이니까 0이었을 거고, 더하기. Y도 Z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5에서 Y의 평균인 10을 빼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눕니다. 그럼 Z가 됐겠죠? 20에서 Y의 평균인 10을 빼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죠? 자, 요렇게 했어요. 요 상태에서 보세요. 얘만 먼저 정리해봐. 시그마 분의 5에 마이너스가 달려

거고요. 헛, 그죠? 그다음 여기는 쭈루룩. 얘는 시그마분의 5부터야. 해서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10까지야. 그럼 잘 봐요. 어차피 똑같은 Z로 바꿔놓은 상태니까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부터 0까지에다가 오호호 정확히 대칭인 시그마분의 5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라면 이 뒤끝친 둘을 더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갖다 끼워 넣으면 딱 좋겠죠? 즉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래요? 0.477이래요. 자,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표에 0.477이가 보이시죠? 어디까지? 2까지. 그럼 누가 2라는 거야? 너요. 돼요? 표준 편차가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둘다 표준 편차가 5인 거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M1과 시그마2예요. M1은 얼마? 20. 시그마2는 시그마니까 5. 정답은 얼마? 25. 이렇게 오는 문제입니다. 괜찮아. 저는 Z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0.4772를 이용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아서 먼저 Z로 바꾼 다음에 왔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얘네 둘이가 평행이동이었잖아요. 그걸 먼저 이용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솔루션2는 굳이 지금 Z로 안 바꾸고 각각을 뭔가 정리하면 한 통으로 정리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평균이 10이고 X는 평균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모양의 그래프니까 똑같이 평행이동만 하면 얘네들은 정확히 어디에서 만나요? 15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Y 거, 이게 X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 15를 물어봤더라고. 그러면 X는 얘예요. 15부터 20까지면 이만큼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Y는 이쪽이에요. 15부터 시작해서 20까지면 어디예요? 잘 봐, 잘 봐. 요만큼입니다. 노랑과 주황을 더하려면 주황 대신에 어디로 바꾸면 될까? 얘를 여기다 끼워 넣을까요? 괜찮아? 그러면 이 전체가 무엇과 같아지느냐? X가 10부터 20까지인 것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서 Z로 바꿔야지. 그래서 0.477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X만 한번 쳐다볼까요? 10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거니까 시그마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까지니까 0까지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시그마분의 10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0.477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겠지. 왜냐? 이걸로 그릴까? 얘는 마이너스잖아. 음수잖아. 음수 어딘가부터 0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는 건 요게 2일 때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마이너스 2를 생각하시면 시그마가 5가 된다로 갈 수도 있죠. 굳이 각각 Z로 바꾸는 계산을 안 하고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 이동한 그래프, 즉둘다 똑같은 형태의 시그마가 같으니까, 표준편차가 같으니까, 그치? 똑같은 모양일 걸 생각하셔가지고 풀어내는 솔루션2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얘기했어요. 난이도 올릴 거라고. 난이도 올라가야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자,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대칭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다좀 익숙해지고 나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재밌는 문제여서 제가 갖고 와봤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우리는 요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착착노트 밑에 있어요. 표준화하는 거 어떻게 쓰는지 또한번또 적어보도록 하세요. 반복이 진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자꾸 넣어놨거든요. 거기에다가도 표준 정규분포가 뭐고, 정규분포가 뭐고, 요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해보는 거야. 이게 자기 손으로 써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내용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말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지? 하는 포인트가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걸 알아내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써보도록 해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끝판왕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이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가 출제 빈도는 좀 떨어졌어요. 수능 파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신형 문제라는 얘가 오명이 있었거든요. 최근 2, 3년 안에 급부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더또잘 알아놔요. 최신 트렌드라는 건 솔직히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2년 연속 계속 얘가 등장을 했었어. 하필이면 정규분포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되게 많이 나올 리는 없잖아. 우리가 30문제 가지고 세 과목이 나누어 갔는데 거기에서 정규분포 문제가 막 두세 개 등장한 그럴 리는 없어요. 나온다면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특히나 이항분포에서 넘어가는 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지.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일단 부담스러운 파트니까 복습부터 할 겁니다. 왜냐? 이항분포 알아요? 정규분포 알아요? 표준정규분포 알아요? 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일단 내용을 전개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 앞에는 복습 파트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시작은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확률 밀도 함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엔드로 묶어 놓을게요. 왜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누적된 범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 누적된 범위의 확률을 무엇으로 구하는 거죠? 넓이로 구하는 거거든.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넓이로 확률을 범위에서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구간부터 구간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X가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할까? 그렇다면 어때요? 요 구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해주면 돼요. 이게 FX라고 할게.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요.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요. 함수값이 확률입니까? 아니요. 함수값은 그냥 함수값이고요. 확률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넓이로 나타낸다고. 이렇게야. 맞죠? 그래서 뭐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A부터 B까지와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결국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어줍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치? 자, 저러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평균을 기준으로,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질 때 우리는 X가 무엇을 따른다고 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체 넓이 1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 그치?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 1이라는 거를 무조건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전체 넓이가 1인데, 자,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면 구간 안 주어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점근선. X축이 점근선. 실수 전체 범위로 따질 거고, 그치.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칭성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는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었죠? 표준 정규 분포로 가는 이유. 직접적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넓이를 구할 건데, Z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딱 고정된 형태고요. 얘는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0부터 시작해서 스몰z까지의 넓이만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 그지? 이것은 표에 있어요. 표. 요런 흐름이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x에서 z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어떻게 바꿨죠? z가 되기 위해서는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변수를 변환시켜도 정규분포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자체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겠구나라는 흐름으로 갔던 거죠. 요거야. 맞아. 그죠? 자, 여기서 갑니다. 이제 연속확률변수란 무엇인지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항분포를 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냥 이항분포가 뭐였는데? 그럼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 왜냐면, 아니, 정규분포 이제 가까스로 알아냈는데, 이항분포를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자, 이항분포가 뭐였어요? 대답해야지, 그렇죠? 대답해야지, 여러분. BNP 좋아요, BNP야. 이거 조금 더 편안하게 갈게요. N이 뭔데? 시행한 횟수요. 몇번 던지기를 했고 이런 거 나오겠죠?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고정된 확률이에요.
내가 동전 던지기를 100번 할 거야. 그러면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은 무엇에 의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이 확률들을 다 써서 어떻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칸한 칸을 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해서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또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갖고 재평평제에서 분산을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30번을 던지게 되면 0, 1, 2, 3, 4에서 30까지 가야 돼. 이건 우리가 계산할 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뭘 했죠?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평균이. X의 평균은 yes, NP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분산은 NPQ, NP1-P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는 Q로 쓸게요. P1-P도 좋은데 Q로 알아두어도 좋은 점은 이제 점점 통계 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쓸 거니까 어쨌든 얘는 그런 루트 NPQ로 쓸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아직 못 쉬었어. 쉴 새가 없어.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얘까지 갖고. 어차피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쉽다 보니까 요거 한번 한 다음에 생각을 할 거야. 아닌가? 중요한 파트니까. 아니, 지금 쉬었다가 갑시다.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은 원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일단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 그 예고편 전에 딱 얘기했잖아. 뭐라고? 두둥 하고 끝났어요. 약간, 하고 끝난 거예요,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예요. 뭘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드라마 약간 끊어놓은 상태고요.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소원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강한 멘탈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좀 강하게 멘탈을 좀딱 잡고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신력이 강한가? 뭐,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는 내 스스로가 엄청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거든요, 사실. 되게, 나는 그냥 초긍정 파워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엄청 멘탈이 강한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난 엄청 울었어.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까 진짜 여러분, 막, 눈이 짓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니까? 그때 울걸다 울어가지고. 진짜로 그 울을 안울 만큼 많이 울었거든요. 멘탈이 강해지는 법. 그때는 왜 멘탈이 그렇게 맨날 바사삭 바사삭 흔들렸고, 무너졌고, 지금은 괜찮은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큰 차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감을 어떻게 그럼 키워요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자신감을 쉽게 키울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누군들.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다못 믿었고요.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만큼 이제는 뭘 하든 간에 내가 할 만큼의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변화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는 되게 열심히를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닐 때.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완성시킨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끝없이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뭘 완성을 시켜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걸 내가 완전 단단하게 하나를, 집을 딱 지어야 되는데, 그냥 못 그러고요. 불안하니까, 이걸 해. 하다가, 30까지면 27까지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딴 데로 가가지고 또막 집을 지어요. 한 24까지 하다가, 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갔어. 그러면 봐봐. 27에다가 24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30까지 완성시키고도 넘칠 양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그 완성하는 배를 눌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너무 불안정하고, 나는 너무 나를 못 믿겠고, 나는 너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점점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믿게 만들려면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가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찔끔은 아닐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찔끔하지 않거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완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정말 계속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저것도 아닌가 봐,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다가 막 그렇게 해서 왕창창 무너지고 나면 나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해놓은 건가,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막 울고 그랬거든요. 뭘 하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좀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내가 뭘 하기로 했어? 됐고 내가 끝날 때까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요, 뭘 하나를 완성시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게 하고 싶다면 그럼 나한테도 보여줘야지 믿지. 그냥 무작정 나를 어떻게 믿게 해요?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건좀 필요하더라고. 그죠? 해봐요,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건좀 필요해. 거 봐라, 나는 하겠다고 하면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진짜 별거 아닌데, 나는 수영을 하러 갔어. 난숨 참고 50m 갈수 있어. 그럼 50m 가야 돼요. 숨 참고 할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해. 되지, 왜안 돼? 그 자꾸 나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할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게 보여지고 보여지고 보여지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보여주도록 해요. 아, 숨 참고는 50m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 나는 수영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시. 근데 나는 평영선수였기 때문에 매번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숨을 왜 참게 되었느냐.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또 참아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갑니다.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누래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거 뭐예요? X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맞잖아, 그치.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때요? 6분의 1로 고정된 확률입니다. N번은 뭐야? 내가 던진 횟수예요. 그러면 N번 던졌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100% 얘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벌여볼게요. 자, 이랬는데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전히. 그죠?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전히. 그럼 표가 어떤 식이냐면 X가 너무한가? 좀 너무하지? X 다시 쓸게. X를 저렇게 썼어. X가 0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N번까지 갈 거고요. 그때의 확률을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됐겠지. 근데 문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 그러니까 내한테 어떤 게 등장을 하게 될 거냐면 이런 걸 물어볼 거래. 봐봐. 그 X가 예를 들어보자. 뭐 12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자, 흐름을 생각해보자. 이산 확률 변수로서의 X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산 확률 변수 버전은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뭐 하면 돼요? 매번 12번 나올 확률, 13번 나올 확률, 14번 나올 확률, 15번 나올 확률 다 해서 어떻게? 36번 나올 확률까지를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N번 던졌다고 하잖아? 이거 하나만 써볼까? N번 던진 것 중에 12번을 고르시고요. 6분의 1이 12번이고, 나머지가 6분의 5로 N-12번이에요. N이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30C 11을 계산하시고, 6분의 1의 12제곱에다가 6분의 5의 18제곱을 곱하셔야 돼요. 한 칸만 해도 이래. 그럼 분모가 약분 전에는 6의 30제곱입니다. 그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만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거 어때요? 범위에서의 확률이야. 범위에서의 확률이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고 싶어요? 연속 확률 변수로 가고 싶어.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셨어요? 연속 확률 변수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잠깐 와봤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시행 횟수를 늘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냐면 확률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면
그때의 함수값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라고 하자. 이러한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확률이에요. 확률이

여기는 그러니까 뭐한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동전을 두개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 0번 또는 1번 또는 2번이고요. 나올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표로 그리지 않고 그 확률을 점으로 찍어봤더니 10번 던졌을 때는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이었어. 30번 던졌더니 뭐 1번 나올, 2번 나올 이런 식이었는데 30번이면 평균이 곱해봐 5죠. 평균의 기준으로 꽤나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졌어요. 50번 던지면 어때요? 거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제가 연결해서 그린 것은 스무스하게 내 마음대로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점만 찍혀 있는 건데, 점 찍은 것을 그 꺾은 선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그려놨잖아. 교재에 그렇게 써놨잖아. 스무스하게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 거의 뭐에 가까워져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 거냐? 따다다다단.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미술을 하는데, 근데 미술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다면 여러분 알 거야. 그러니까 점묘화 같은 거 알죠? 점으로 찍어 놓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다 색칠이 완전히 된건 아닌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뭉개져서 다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맞지? 모자이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점으로 찍었는데 내가 시의 횟수를 충분히 충분히 키우다 보니까 어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래. 그래서 흐림눈하고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 이산확률 변수였지만 점점점점 찍어서 그 점이 되게 연결연결하면은 거의 연속확률 변수처럼 되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건 여긴 진짜 확률 찍은 거 맞아요. 원래는 확률이 아닌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치. 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가 있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3단 변신이에요. 뭐라고? X,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얘가 하필이면 이항분포를 따르더래. 시행 횟수가 N,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 고정된 확률이야. 근데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늘리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가 얼만큼이에요? NP가 뭐 5를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 교재 보시면.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슬쩍 적어놨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런 거 나오면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정규 분포를 따른다로 갈 수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키울 거야, 문제 안에서는. 실제로 기출 문제들은요, 뭐 19,200번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가 뭐 30번, 50번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만번 이상으로 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만개 이상의 점을 찍으면 거의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겠니, 여러분? 그죠? 자, 근사적으로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X는 뭐라고 할수 있어, 이제? 우리끼리의 용어를 써볼까요? 얼추 연속확률 변수. 얼추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평균은 얼마야? NP. 표준 편차는? NP1-P.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가세요. 그럼 보세요. 이미 정규분포로 바꿨어. 거기에서 나한테 아까 뭐란 것처럼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뭐 12부터 시작해서 36까지래.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평균 NP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뭐 12번부터 36번까지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지? 넓이 구하기 위해 이번엔 어디로 넘어갈 것 같아? 그렇죠. Z로 바꿔야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뭐야? 그 X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Z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자리에 NP 쓰시고, 여기에 루트 NP 이렇게 쓰는데, NPQ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렇게 쓰여 있으면 너무 복잡해요.

답답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쓴 거예요. 한글로 일부러 적어놨어. 평균과 표준분.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루트를 타고 가는 걸 여러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쉬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얘네가 계속 최신 기출로 등장을 했었고요. 문제의 길이도 여러분, 길어요. 4점짜리잖아.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실론 뜨고 보시면 맨날 보던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파프리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파프리카랑은 차원이 달라.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 A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할 거예요. 주사위를 한번 넣어서 나온 누래수가 4 이하이면. 그럼 4 이하의 확률이 갑자기 딱 떠오른단 말이야. 1, 2, 3, 4니까.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 4 이하의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요. 5 이상의 확률은? 나머지니까 3분의 1이겠지. 음의 방향으로 1만큼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할게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오! 굉장히 고정된 확률의 스멜이 나고 있어요. 그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독립시행 이런 느낌도 나고 막 그랬어. 자, 일단 갑니다. 일단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이항분포 이런 생각하셔도 돼요. 16,200번을 반복해서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입니다. 자, 여기서 A의 위치를 X로 두시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 천천히 갈게요. A의 위치를 예를 들어 Y라고 놔볼게, 변수의 이름을.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변수 Y가 5,700 이하일 확률인 거야. 이걸 지금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그렇지. 16,200번 반복해서 4 이하가 몇번 나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좋아. 거기서 갑니다. 4 이하 횟수. 내가 16,200번을 던졌는데 4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무엇을 따릅니까? 시행 16,200번 했고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라요. 16,200번 시행한 횟수 그리고 고정된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봤잖아요. 시행에서 충분히 키웠고 누가 봐도 X니까 그렇죠.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될 거야. 즉 X는 다시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합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둘이 계산하시면. 5, 4, 00에다가 2로 나누니까 1800, 콤마. 3분의 1 곱하면 3600이니까 60. 이렇게 돼. 자,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꿨는데, YY 관계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할까? 위치인 Y는요, 뭐라고 하면 돼요? X가 나올 때마다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X는 더하고 나머지 횟수는 5 이상이 나왔겠죠. 뭐야 나머지 횟수가? 16,200 빼기 X겠죠? 그만큼은 마이너스 1이니까 뺀다는 거예요. 변수 변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쓸게요. 2X 빼기 16,2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식을 좀더 이쁘게 정리할까? 난 X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EX 빼기 16,200이 5,7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부분만 식정리 이쁘게 하셔서 X에 대한 범위로 바꾸어주면 되잖아. 해볼까요? X로 하고 싶어. 5,700 더하기 16,200을 2로 나누면서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5, 7 하면 2, 1, 9, 0, 0이니까 2로 나누시면 1, 0, 9, 5, 0. 즉! X가 뭐라고?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인 거야.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이제 얘네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되어요. 끝이야. 자, 이제 계산합니다. 어떻게? Z로 바꿔야지. 이제 3단 변신이에요. Z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균 뺐을 거예요. X의 평균 뺐을 거예요. 표준 편차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150이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 얼마야? 2.5. 2.5보다 작거나 같으립니다. 2.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
우와, 2.5면. 여기가 얼만큼이라고요? 0.494요. 거기에 나머지니까 0.5까지 더하겠죠? 0.994가 됩니다. 이게 K고요. 정답은 1000K를 쓰시오였으니까 답은 뭐라고? 994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안 쉬워요, 여러분. 누가 쉽대? 당연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에 교육과정에서 수능이 확통이 23번부터 30번까지 모아져 있던 때,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모아져 있던 때의 문제잖아요. 그때 29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 해당하는 걸로 항상 등장을 했던 거예요. 해석을 잘하실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단계가 되게 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원하는 말을 이해해야 되고 제가 변수에 이름을 붙이라고 한데 굉장히 큰게 있죠. 여기를 X로 쓰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X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 변수를 내가 놓을 거면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시행을 16,200번 던지면서 주사위가 3, 4 이하가 나온 횟수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위치는 내가 그걸 X라고 했으면 X만큼은 더하고 나머지 횟수 16,200 빼기 X만큼은 빼야 돼요. 이게 위치인 거야. 그래서 Y라는 이름을 일부러 한번더 적은 거예요. 문자가 많아져서 복잡해진 게 아니고 말하자면 라벨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알겠죠? 요런 것도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2번이랑 또 비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뒤에 오히려 3, 4가 쉬워요. 1, 2가 핵심이거든. 그건 2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한번더 넘어가고 나중에 표준정규분포로 3단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항분포의 최대 장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가 쉬웠고 점묘화로 그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얼추 연속 확률 변수처럼 가가지고 정규분포화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풀고 그리고 한판 쓰기까지 찬찬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수능 특강 가족관계화법이라는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가족관계화법은요, 개인생활과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 해당이 되는 범위라면은요, 학교 시험은 조금 수능 준비의 패턴과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가족관계화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은요,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즉, 혼인, 이혼, 그리고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이랑 관련된 내용까지.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한 번에 종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수능에서는요. 수능에서는 기억하십니까? 이게 제시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막 A랑 B가 결혼을 했다가, 막 이혼을 했다가, 막 갑을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종합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가 학교 시험이다. 학교 시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종합해서 한 문제 이상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최소한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 적어도 최소한 다섯 문제는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문제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내용들을 풀어볼 때 하나씩 최대한 풀어볼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즉 유효한 법률혼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바로 유효한 법률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그렇고 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바로 성립 요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과 실질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각각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혼인의 요건들 중에서 형식적인 요건에 들어가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신고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혼인 신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아닙니다. 혼인의 어디에 해당이 된다? 형식적인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따라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나누는 거 여러분들은 계속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넘어갑시다.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혼인 가능한 연령 외워주셔야 되죠. 18살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8살 이상인 경우라면은 우리 한번 적어본다면 18, 19, 20, 21 쭉 넘어가죠. 이 중에 미성년자는 누구입니까? 19세 미만이니까 18살인 경우는 바로 혼인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 딱 누구 하나 나와 있는 겁니까? 바로 18살 한 케이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 일정한 범위의 근친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또한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니어야 된다. 물론 이때 중혼의 기준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요건들이 모두 다 충족했을 때 무엇이 된다? 바로 법률혼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률 효과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했었던 법률혼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혼인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첫 번째, 친족 관계,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척 관계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바로 혼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를 바로 인척관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 부부 상호간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부부 별산제가 적용됩니다.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거는요,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재산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요, 부부가 양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본인의 명의로,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의 직계존속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남겼어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따로따로 별도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부부 별산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혼인생활비용의 공동 부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 및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일상가사의 범주입니다. 디테일하게 등장한다면은 일상가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상가사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 다시 뭐라고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를 바로 일상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상가사와 관련해서는요, 상호 간에 서로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가사와 관련돼서는 일상가사 한번더 뭐라고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당사자와 채권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 중에 일방은 직접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연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가사랑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플러스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가사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이때 일상가사의 범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자마자, 이거는 일상가사에 들어가는 거야.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행위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행위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판단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빌리는 거, 방세, 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자도구의 구입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자녀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급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일상가사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전차용 행위도 물론 일상가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내용을 위해서 돈을 빌린다. 당연히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제외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한쪽이 본인이 도박을 위해서 채무를 했다, 빚을 냈다, 이거는 연대 책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한 범주는 무엇이나 일상가사라고 하는 거. 일상가사에 해당이 되어야지 일상가사 채무로 인한 연대 책임이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의제입니다. 성년의제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명을 하기보다 우리 맨 밑에 개념 플러스 넘어가서 성년의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18살의 미성년자가, 얘들아, 18살의 미성년자 혼인 가능하다? 혼인 가능하다. 단, 혼인 가능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붙는다? 그렇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18살의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봅니다. 즉, 나이로는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이지만 성년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를 바로 성년의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년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행위 능력을 획득한 것처럼 본다. 행위 능력을 간주한 것처럼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행위 능력을 이제 얻었으니까. 행위 능력이 뭐였는데?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그 아이의 친권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요 정도 디테일까지 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인해서 성년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요, 성년으로 간주가 되게 되면은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하더라도 성년의제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상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이외의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등등에 의해서 술이나 담배는 이 상황에서는 살수 없는 거죠. 18살의 미성년자의 상황이라면. 정리합니다. 18살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혼을 하게 되면은 성년의제 간주합니다. 무엇이라고? 행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 바로 이혼입니다. 자,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내신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요 정도 디테일도 한번 잡아볼까요? 이혼은 인위적인 해소야. 자, 그렇다면은 부부 간의 양방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죠. 배우자 일방의 사망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유형에는요, 이혼의 유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 있고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다시 두개 먼저 체크해볼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협의상 이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민법에 에서 나와 있는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해당이 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은 협의상 이혼 가능. 만약에 뭐 해당되는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다면은 협의상 이혼 가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협의상 이혼의 절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 바로 넘어가 봐.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그럼 너무 충동적인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여기다 체크해볼까?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혼 숙려 기간은 여러분의 수능 특강 오른쪽 날개, 약간 위쪽에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혼 숙려 같은 기간은요, 우리 내신을 위해서도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둡니다. 즉,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걸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 거는요. 이혼 숙려 기간은 어디에만 있는 거다?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바로 언제냐면은요. 요 상황입니다. 법원에 이혼 신고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던 이혼 효력 발생 시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재판상 이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근데 다 모든 것을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낭비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냐면요, 조정 전치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정이라는 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정은 자 우리 다시 한번 화해시켜서 잘 살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혼 조정이라는 걸 무엇을 의미한다? 다시 서로 화해시키자? 아닙니다. 서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자라는 걸 이혼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합시다. 만약에 이혼의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냐면은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이혼 조정은 화해시키자? 아닙니다. 이혼으로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은 이혼 소송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이혼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혼이 판결 나오고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절차들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신이니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어떤 내용? 재판상 이혼의 이혼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나쁜 의도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즉 우리의 부모님이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겠죠. 내신을 위해서는 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속 읽어주시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지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내가 뭐라 그랬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혼 판결이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워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요, 협의상 이혼은 언제 효력이 발생됐던 거였어요? 그렇지, 이혼 신고를 행정관청에 한 때.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그렇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요거 여러분들이 꼭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법률 효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법률 효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에도 모두 해당

하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재판상의원과 협의상의원은 이혼의 종류일 뿐이야. 재판상의원이건 협의상의원을 거쳤건 어쨌거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즉 협의상의원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다면 재판상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상의원이건 협의상의원이건 모두 해당이 되는 설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시다.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적으로 발생한 혼인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인에 의해서 발생한 친족관계, 배우자와 인척관계, 즉 인척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으로 인해서 형성된 친족이었죠? 요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 그리고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다. 즉, 면접 교섭권이라는 건 누가 갖는 거야?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이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사주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요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얘들아, 재산을 나누자라고 하는 건 뭐에 나누자라는 거 하는 거야? 저기 그쪽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나눕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눕시다라고 분할 청구권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당사자 중 일방은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장애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펀을 청구권 있죠. 요거는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도 무엇을 할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 할수 있습니다. 왜요? 물론 이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은 다른 일방에 의해서 뭐 손해배상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내용과 목적이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혼이랑 관련된 내용을요, 지금 선생님이랑 여기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일단 사실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법률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다 갖추어야지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라는 의사 없이 혼인 정령, 근친혼 금지와 같이 실질적 요건은 모두 다 충족하였지만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의 공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 내용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뒷부분에서 공부할 건데, 만약에 둘 사이에서, 밑부분에다가 그려볼까요? 만약에 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친자관계로 묶일 수 있다? 인지 절차 없이는 법적인 친지건 관계로 묶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된다? 이때 씨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결산제라든지 일상가사 대리권 등은 같이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내용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내용은요,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 분할 청구권은 맨 마지막 내용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일방도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하다라는 내용 위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또한 그 재산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법률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내용에서도 이 내용은 법률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즉 이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때 모두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 혼인, 이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요 내용에다 체크해 볼까? 친자 관계. 얘들아, 우리 친자 관계의 의미 기억하자.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바로 친자 관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자 관계는 크게 두 개, 친생자와 양자로 나뉩니다. 먼저 친생자와 양자의 개념부터 들어갑시다. 친생자는요, 혈연 관계의 자녀입니다. 자, 양자는요,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지하는 제도입니다. 그 양자는 무엇에 의한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입양에 의한 거겠죠. 자, 우리 다시 친생자를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자, 우리 혼인 중의 출생자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혼인의 기준은 무엇이다? 바로 법률혼입니다. 그래서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사실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혼인 외의 출생자와의 경우에는요, 생모와는 일반적으로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생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지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얘들아,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 왼쪽에 날개에 아마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인지는 기준이 어디가 된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가 바로 인지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인지는요, 일반적으로 부과합니다. 모와는 출생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부 또는 모. 이 경우는 어느 케이스야? 남녀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케이스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날개에 있는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은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양자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양자는 쉽게 일반 입양, 그리고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위의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입양된 자는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얘들아, 요 표현 하나만 기억할까? 입양된 때부터 무엇이 된다?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요거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일반 입양은요, 요거 중요하다.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친생 부모와 양부모 모두와의 상속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바로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왜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니까 친생 부모와의 성과 본이 유지된다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 되는 거다? 바로 입양 전에 친족 관계인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입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일반 입양의 대상이 될 자는 미성년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일반 입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닌 자도, 물론 다른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도 일반 입양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친양자 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제도는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우리 여기서나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친양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누가 된다? 반드시 미성년자여야만 합니다. 다른 미성년자가 아닌 자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우리 요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표현?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된다. 자, 우리 요거를 무엇이랑 비교해 주시냐면은요, 바로 일반 입양의 케이스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반 입양과 달리 무엇을 따르게 된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자, 우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입니다.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되셨죠? 이걸 우리는 바로 친자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얘들아, 친자관계는 큰 흐름 먼저 기억해야 돼. 의미가 뭐야?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해. 크게 둘, 친생자와 양자로 나뉜다. 친생자는 혈연관계의 자녀. 양자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상
입양하는 케이스. 그래서 혼인 중애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친생자. 일반 입양과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은 양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친양자 입양 신고

풀어서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자가 될 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미성년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서가 접수되게 되면은요, 김땡땡의 성가본은 양부모의 성가본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왜? 친양자 입양이니까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부모인 정매네모와 박세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 부모와의 친제관계는 종료된다라고 하는 표현. 얘들아, 시험에 요거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요거 시험에 그대로 나온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밑에 선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자료 하나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친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친권은 요 대상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 부모가 누구에게 갖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여서 거소지정권, 어디에 있어야 되든지 정해주는 것. 또한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표현 맞나 틀리나 봐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부모는 뭐가 친권을 남용해서 친권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내신이니까 친권 상실의 내용 정도도 아주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권은 언제 상실하는지 봅시다. 자녀의 사망, 자녀가 성년이 된때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한 때에 친권이 상실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 물론 뭐 다른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옳은 설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게 된때 친권이 바로 상실된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개념 부분의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언과 상속 들어가 볼게요. 우리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결국에 유언과 상속은 물론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하지만 결국에 계산하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망과 동시에. 즉, 사망한 때 유언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언의 방법은요, 개념 플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아이고, 자필 이렇게 보냈어. 자필로 유언의 전문, 주소, 연월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날인 해야 됩니다. 도장, 꽝.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구술하면 증인이 이거를 구술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이 받아줬고,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봉인합니다. 이렇게 잘 봉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포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수증서에 의한 건 쉽게 말로 전달하는 거야. 유언자의 유언을 증인이 받아줬고 확인 후에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 부분은요, 내신이니까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건 뭐야? 유언의 경우에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된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요식주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상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속의 경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바로 요겁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 말은 빚. 또 상속 대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 먼저 알고 가주셔야 되는데, 유언에 의한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이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조금만 밑에다 적어줄게요. 자, 상속이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유언이 존재를 해. 그런데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이 경우에서는 법정 상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은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방법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결론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결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합니다. 즉, 1부터 4순위까지 다 받는 게 아니라 뒤에 순위의 상속인은요, 앞에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쉽게 말하면 밑으로 내려간다, 자녀, 이거 이렇게 기억하자. 비는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계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자녀를 의미해요. 자, 근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존경한다라기보다는 윗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계도에서 기준으로 위에 존재하는 부모, 대표적으로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순위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빠졌습니다. 누구? 배우자 상속인 빠졌습니다. 자, 우리 배우자 상속인은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 되고, 차근차근 생각해봐.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로 내려가. 누구에게? 직계존속에게. 그때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돼요. 그런데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으면은 그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마지막,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0%만큼을 더해서 상속 받게 된다. 50%를 받는다? 아니다. 만약에 직계비속이 이만큼을 받으면 배우자는 얼마큼 받는 거예요? 그거의 절반만큼을, 아이고, 네모가 왜 그러죠? 그거의 절반만큼을 가산해서 배우자가 받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요, 남겨두는 거예요. 뭘 남겨두는 거냐면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요, 디테일하게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건데, 자, 이제 유류분을 남아있는 부분이 제가 있는데, 이거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반환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유류분을 반환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야.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 법정 상속분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 있어야 되는 거는 법정 상속권자다. 다시 한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니까 법정 상속분이 있어야 된다. 법정 상속권자가 바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상속 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왜냐면은 채무도 상속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속액 가산의 계산의 실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선생님이 방법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요게 1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가계도를 그려주세요. 가계도를 그려주신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사망한 사람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요,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사망한 사람은 갑이에요. 유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은요,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1억 원, 전재산은 15억 원. 오케이, 그럼 재산은 얼마? 14억 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법정 상속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을병정이 되는 거겠죠? 라고 하면 맞죠. 왜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한 뒤 이혼한 딸 정에게는 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을병정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내 을은 병과 정이 받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그래서 병과 정이 X원씩을 받으면은 을은 1.5X를 받는다. 왜? 50%를 가능 받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들을 다 더해서 3.5X가 14억 원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4억 원. 그래서 병 4억, 정 4억, 을은 6억 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 3번부터 볼게요. 이혼에 대한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B와 달리 A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재판상 이혼이 되는 거고 B는 협의상 이혼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는 건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거였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민법에서 정한 사유의 존재가 해야만 하는 건 바로 뭐가 돼요? 재판상 이혼에만 존재해야만 한다. 머스트의 개념으로 읽으면은 바로 재판상 이혼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요런 거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요. A와 달리 B는 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혼이 성립하면은 혼인에 의해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이거 이혼의 효과잖아. 이혼의 효과는 A랑 B 모두 해당이 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혼 신고한 시점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어느 거였어요? 바로 협의상 이혼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이혼의 효과죠. 이혼의 효과는 둘다 모두에 해당이 될수 있는 거니까 정답 바로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4번도 마찬가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혼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은 옳지만 두 명은 옳지 않대요. 그럼 옳은 사람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 일상가사 채무에 의한 연대 책임은 이혼의 법률 효과가 아니라 혼인의 법률 효과였죠. 그다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박탈됩니다. 내가 이거 얘기해 드린 거잖아. 이혼으로 인해서 바로 친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겠죠? 한쪽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소멸한다? 옳은 설명이겠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뭐 면접교섭권 발생하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자.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갑과 을이 옳지 않은 설명을 한두 명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가계도 그려서 풀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에 낳은 병과정, 병, 그리고 갑의 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갑은 퇴근 후에 사망을 하였는데 유언을 남겼는데 선생님 유언 남겼으니까 유언에 의한 상속인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유효하다면 요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그냥 유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유언, 오케이, 유언에 의한 상속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만약에 유언이 무효라면은요. 누구랑 누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과 병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겠죠. 각각 X 1.5X로. 근데 합치면 얼마예요?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병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X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이 받게 되는 금액은 바로 얼마? 4억 원이 되는 거겠죠. 병이 받게 되는 게, 아이고, 헷갈리겠다. 여기다 쓰면. 자, 우리 병이 받게 되는 게 4억 원. 을은 6억 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둘의 상속인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왜? 배우자는 50%를 가산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일단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 사실 만약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법정 상속분만큼 아니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죠. 선생님, 디귿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만약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은 병이 있는 한 이순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받을 수 없죠. 자, 유류분 반환 청구하려면요, 유류분 반환은 을과 병이 청구할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일단 병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만약에 이 병에 대한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는 을이 되는 거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니까. 정은 법정 상속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를 하더라도 정은 유류분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케이스를 하더라도 정은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갑의 재산을. 마지막 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을은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니은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친자관계 조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서 조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ABC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혼인 외의 출생자겠죠? 그 인지관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는 거고. 아니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거쳐야 돼요. 아니요. 거쳐야 돼요. 라고 보는 게 바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A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친양자에 의한 입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에 의한 입양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되게 되는 거겠죠. 니은 봅시다. 만약에 C는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모 사망 시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죠. 어느 케이스에서 만약에 인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인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은 그때는 법적인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경우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양부모가 친권자를 가지게 되는 거는 어느 케이스겠어요? 그렇죠. 양자에 의한 케이스인데 지금 B랑 C를 합치면은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혈연으로 인한 친생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ㄷ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는 B랑 C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거쳐야 돼요. 본인 외의 출생자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풀어볼 실전 문제 6번과 나머지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종합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바로 가계도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갑과 을은 이혼을 하고 A랑 B였죠? 너무 대표적으로. 대놓고 틀렸네. 자, A랑 B는 이혼을 하고 B와 I 사이에서 낳아서 키우던 자녀 갑을 A가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한편 C는 D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면서 혼인신고 후에 자녀 을을 보이니? 요것도 너무 안 보이네. 얘들아 요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A랑 B 사이에서 갑과 을이 태어났고 그리고 C와 D 사이에서 을이 태어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19세인 갑을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입양인지 바로 맞출 수 있어. 안 나오더라도. 왜? 19세야. 친양자 안 돼. 그렇다면은 일반 입양이 된 상황이 되는 거겠죠? 누가 누구를 입양을 한 거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여기는 갑이었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갑을 일반 입양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친구 사이였던 A와 C는 외국 여행을 하던 중에 함께 사망하였는데 A는 전 재산을 갑에게, C는 전 재산을 을에게 준다는 요거 포함하셔야겠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누가 사망한 상황입니까? A도 사망, C도 사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C와 D가 갑을 입양하기 전에 A와 달리 B는 갑의 친권자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이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권은 양부모인 C와 D가 가진다. 그렇지. C와 D가 갑을 입양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이 봐주셔야 되죠? 19세예요. 19세에게 친권이 적용됩니까? 친권은 그래서 왜 그랬죠? 미성년인 자녀에게.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으로 인해서 B와 갑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까? 아니요. 유지되죠. 왜? 일반 입양이니까. 일반 입양이라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갑은 A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갑은 A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유언이 없었더라도 둘의 친자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갑은 C의 재산에 대해서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 역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갑과 을은 혼인하였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혼자서 어린 자녀 A를 키우고 있던 병과 합의해서 A를 입양하였는데 A는 얘들아 요편 봐봐. 이번에는 갑과 을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해졌대. 그 A는 무엇으로 된 거야? 그렇지. 친양자 제도를 통해서 입양이 됐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하면서 가정법원으로서 이혼에서 확인을 받았대. 그럼 이거는 무슨 이혼을 한 거야? 그렇지. 협의상 이혼을 했구나라는 것도 일단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A는 한편 A를 입양시킨 후 홀로 지내던 병은 재혼해서 내려가서 홀어머니 B를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했다. 우리 어디 보고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 이거는 협의상 이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만약에 갑과 을의 이혼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쓰시오.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한 때.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이혼 시 갑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할 수 있죠. 누구? 을은. 왜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 그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왜? 이거 내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이혼의 책임 있는 일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거니까. 따라서 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갑은 상속인 안 됩니다. 왜요? 갑이 상속인이 안 되는 이유는 이혼했으니까. 하지만 A는 됩니다. 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A는 상속인이 되고 갑은 되지 않는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병이 사망하게 되면은 A는 상속인이 됩니까?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병과 A 사이에 친자관계 있잖아요. 없잖아요. 왜? 친양자 입양이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 끊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병이 사망했을 때 A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순위인 누구? 직계 존속인 B는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사망하면은 A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B는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달리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리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11단원에 해당하는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풀어본 두 문제처럼 종합으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내가 서술형 찝어드린 내용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람의 유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도 분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 텐데 아마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겠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공부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들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저게 저 얘기였구나. 아, 저렇게 분석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좀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유전의 이 출제 포인트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사람의 유전이 크게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딱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단일한 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형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단일인자 유전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다인자 유전은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변별을 시도할 때 아마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나올 거고 대체로 많은 문항들은 단일인자 유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잘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래서 가계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스킬이 좀 쌓이면 아, 이거 그냥 보자마자 이거 상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아니면 X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이게 우성이고 저게 열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할 건 아,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느냐 아니면 성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랑 성염색체 유전이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판단해가지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도에서는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가계도 분석을 다 공부할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좀 끊어서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왜냐면 오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인 거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다인자 유전. 그럼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그거를 알아보고 마지막에 가계도 분석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유전을 큰 틀에서 잘 나눌 수 있고 머릿속에서 그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야 일단 요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면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는 상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에 있는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쌍의 수에 따라서는 한 쌍이 결정한다, 단일인자 유전, 여러 쌍이 결정한다, 여러 쌍은 두쌍 이상을 의미합니다. 두쌍 이상이 결정한다, 그럼 다인자 유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단일인자 유전을 먼저 공부를 할 거고, 그 단일인자, 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때랑 성염색체에 있을 때를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거,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구조라면 단일인자 유전 밑에 요두 개가 들어가는 어떤 범위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인자 유전도 그 여러 쌍의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상염색체에 있고 또 일부는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딱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서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때랑 성염색체에 있을 때를 구분해서 먼저 공부한다. 그리고 다인자 유전은 모두 상염색체에 있을 때가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는 상염색체 유전 먼저 갈게요. 상염색체 유전인데, 지금 단일인자 유전의 맥락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그럴 때, 상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 성별에 따른 발현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뭐 5번이라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쳐요. 그럼 남자도 5번 염색체를 두개한 쌍, 여자도 5번 염색체를 두개한쌍 가지니까,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두개한 쌍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다. 남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 자리에 올수 있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를 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문제를 저번 시간에도 풀었지만, 자, 이 A라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 A 또는 스몰 A, B는 라지 B 또는 스몰 B, D는 라지 D 또는 스몰 D. 요게 대립유전자 관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수없이 풀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립유전자 종류가 대문자, 소문자 둘 중에 하나. 대문자, 소문자 둘 중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그런 문제 유형. 그래서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표기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안 하고 A와 A별로 표기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경우에는 일단 대문자로 쓴게 우성 유전자의 기호고 소문자로 쓴게 열성 유전자의 기호라는 거 정도는 정해놓고 가는 표기법이고요. A와 A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뭐가 우성 유전자의 기호인지도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호를 파악하는 한 단계

개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항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리운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H, R, T 이런 셋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를 갖는다. 그러면 종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인자 유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복대림 유전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이제 구분해서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올수 있는 대림 유전자의 종류가 더 많다. 더 복수의 대림 유전자를 갖는다. 이런 의미로 복대림 유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서 유전 정보와 염색체 부분에서 많이 문제풀이도 했으니까 속성을 이해하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ABO식 혈액형이 복대림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고. 그래서 지금 복대림 유전의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더큰 범위는 지금 단일인자 유전 상황에서 그 단일인자인데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요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있는 요한 쌍의 대림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대림 유전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 이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두 가지인 거를 많이 봤어서 요 자리에 올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라지 A랑 스몰 A 둘 중에 하나. 요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라지 A랑 스몰 A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한 쌍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거나 스몰 A, 스몰 A. 요셋 중에 하나의 조합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두 가지만 있는 경우에는 요런 정도로 유전자형이 나오고 그래서 표현형도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지금 이런 복대림 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수 있는 선택지의 가짓수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조합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인 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올수 있는 선택지만 많은 걸로 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ABO식 혈액형이고요. ABO식 혈액형은 요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A라는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 B라는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아무 응집원도 안 만들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기울여서 크게 대문자 쓰고, 그 다음에 위첨자로 뭐 A 이렇게 대문자 써주고. 이게 정식의 표기 기호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가 요걸 다 써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A, B, 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지금 내신 시험 대비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만약에 서술형으로 만났다. 뭐 유전자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전자형 기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원래 기호대로 쓰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 썼다가는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요거까지는 보통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1점이라도 좀 변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조금 까다롭게 채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 조건을 잘 보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A나 B나 O 셋 중에 하나가 올수 있다는 거고 A나 B나 O 셋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 맞은편 자리에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대림 유전자 자리에.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인자 유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한 쌍의 유전자형으로 표현형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양쪽 다 A로 왔다. 또는 한쪽은 A, 한쪽은 B가 왔다. 또는 한쪽은 A, 한쪽은 O가 왔다. 뭐 이런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 여기서 A가 왔을 때. 그냥 만약에 이 자리에 B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B, A 이렇게 오면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거는 그냥 이걸 합쳐서 쓰는 거고 B가 왔을 때 BB가 올수 있죠. 그다음에 이쪽은 B가 오고 이쪽은 O가 그 자리에 올수 있고요. BO의 조합일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O가 왔다고 칩시다. OA 이렇게 오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합쳐지는 거고 OB 이렇게 왔다. 얘랑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건 OO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일단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유전자형 자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 우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다 O에 대해서는 우성인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A랑 O랑 같이 있다? A가 우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A가 발현됩니다. B랑 O랑 같이 있다? 그럼 B가 O형이니까 B가 발현돼요. 근데 A랑 B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다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AB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혈액형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복대림 유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ABO식 혈액형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 분석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논술형으로 요 가계도를 주고 1, 2, 3, 4, 5의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별다른 어떤 뭐 요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O형인 사람은 O, O 유전자형이다. A, 뭐, 그 다음에 AB형인 사람은 AB의 유전자형이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혹시 그 기호대로만 쓰라고 돼 있으면, 요런 식으로 표기해줘야 된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그 조건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유전자형 바로 올릴 수 있는 거는 AB형과 O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형이어야만 그 표현형으로 발현되거든요. 딱 그걸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A형 같은 경우는 AA인지, AO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보면, O형이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가 다 유전자형의 O를 갖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만 부모로부터 O를 하나씩 받아서 O형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는 AO, BO의 E형 접합이었구나를 O형이 태어난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A형이 됐으니까 엄마로부터는 A를 받았겠죠. 아빠로부터는 A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A를 받았을 거고, 5번이 2번으로부터는 B를 받는 순간 AB형이 됐을 텐데 AB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O를 받았을 것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 유전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어떤 문구가 뭐냐면, 4인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 1, 2가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 둘로 이루어진 4인 가족입니다. 뭐 이건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성별은 크게 관계가 없고요. 뭐 아들, 딸이든 딸, 아들이든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집안에서 4인의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문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조합은 딱두개 조합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AO, BO여가지고, 부모가 A형과 B형이란 얘기죠. 근데 AO, BO로. 그래서 그 밑에서 A, B형과 O형이 태어나거나, 바로 지금 이 가계도의 상황이고, 이것 또는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AB형이나 O형이고, 그 밑에서 AO, BO의 자손이 태어나거나,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이걸 만족할 수 있어요. 부모 둘과 자녀 둘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려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면 많은 문제에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성염색체 유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서 구분을, 성별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였고, 이번에는 성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성염색체는 두 종류가 있죠. X염색체와 Y염색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X염색체를 두개 가지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는 XY 조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성별이라는 거는 Y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를 X염색체 한 개로만 갖는 경우도 우리가 여자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X염색체 두 개가 있는데 Y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다? 그럼 이렇게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 배울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유전 문제를 풀 때는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건이 다 붙어 있을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XX, XY 조성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자는 그 성염색체만 갖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남녀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는 똑같이 44개. 1번부터 22번까지.
이거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으면 남녀 구분을 안 해도 되지만 X 염색체나 Y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으면 꼭 남녀 구분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존재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무조건 남자에서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그 염색체 자체를 못 가져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있다면 남자에서만 발현되고 아버지에서 어떤 형질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Y 염색체를 물려받은 아들. 왜냐면 아들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니까. Y 염색체를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발현이 됐다면 아들도 무조건 발현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Y 염색체는 지금 여기서 요 정도로만 정리할 거예요. 보통 문제는 X 염색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X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있지만 얘는 두개 같고 얘는 한개 갖는다는 점에서 나중에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비율이 달라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중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염색체 유전에서 성별에 따라서 이 발현 빈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개 있는 거랑 한개 있는 거는 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성이냐 열성에 따라서 그 성별에 따라서 더 많이 발현되는 성별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X 염색체 유전 문제를 풀때 남자를 좀 기준으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유전자 하나가 그냥 곧바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구나, 어디로 전달됐구나를 판단하는 게 훨씬 좀 쉽고요. 그리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이두 개의 그 염색체 출처가 보기만 해도 바로 알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남자의 Y 염색체는 누가 줬을까요? 이거는 아빠가 줬겠죠? 왜냐하면 엄마는 Y 염색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Y 염색체가 있다? 그럼 아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이 상동 염색체. XY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상동 염색체로 간주합니다. 어차피 한 쌍을 이뤄야만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럼 이게 아빠로부터 왔으면 이게 엄마로부터 온 염색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무조건 출처가 엄마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받은 X 염색체입니다. 왜? Y가 아빠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딸을 낳는다, 그러면 X 염색체를 물려줘야 딸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Y 염색체를 물려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아들이 되지. Y 염색체를 물려주는 순간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이 아빠가 X 염색체를 물려주는 순간 그 자손은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받은 건데,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딸한테만 전달된다. 아빠가 가진 X 염색체는 딸한테만 전달되고,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를 전혀 안 받는 거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두개 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이것만 봐서 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준걸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죠. 그냥, 아,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받았겠거니 하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만약에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봐서는, X 염색체 구성만 봐서는 알수 없다. 하지만, 뭐, 둘 중에 하나 엄마, 둘 중에 하나 아빠겠지.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X 염색체를 하나씩은 물려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X 염색체를 하나 줄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를 아빠로부터 Y를 받느냐, X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자손의 성별이 달라지는 거죠. 엄마가 자손에게 요거 둘 중에 하나 전달해 줄때 무조건 뭐둘 중에 뭐가 됐든 X 염색체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록생명 유전을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유전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있다면 정록생명이 반드시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은 여러분들이 이그 우열 관계와 위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그런 형질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X 염색체 유전이다.

XM 색채 유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록생매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XM 색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표기를 할 때, 문항에 따라서는 라지 T, 스몰 T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별도의 어떤 요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뭐 라지, 스몰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요게 XM 색채에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표기법을 쓸 겁니다. 정상 대림 유전자는 그냥 대문자 X. 그 다음에 유전병 대림 유전자는 X 프라임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정상 유전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위에다 찍어주면 X 프라임이라고 읽고 생명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우열 관계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록생명 유전은 XM 색체 유전이면서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하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록생명 유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쓴다고 한다면 유전자형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XM 색체가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 그냥 비워두지 않고 XM 색체 하니까 유전자형은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비워두면 뭔가 쓰다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요 사람은 남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표기한다. 그러면 그 XM 색체 한 개의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형을 XY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XM 색체 한개 갖는 거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X 프라임 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서 정록생명 유전에 대해서 가능한 유전자형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어차피 XM 색채 한 개인데 거기에 정상 유전자가 오느냐, 생명 유전자가 오느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유전자형 자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상 유전자로 동형접합 가지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로 동형접합으로 가지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정상 유전자나 생명 유전자나 이형접합으로 가지는 경우도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세 개의 유전자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자는 X염 색체 유전이어도 상염 색체 유전이랑 똑같아요. 여자는 상염 색체든 X염 색체든 두개한 쌍씩 가지니까 유전자형 두개한 쌍이라는 거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서의 표현형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정상 유전자만 한개 갖고 있잖아요. 그럼 표현형이 정상이겠죠. 이 사람은 생명 유전자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형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정상 유전자로만 두개한 쌍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현될 수밖에 없겠죠. 정상일 수밖에 없겠지. 그다음에 생명 유전자로만 두개한쌍 갖는다. 그때도 발현될 수 있는 유전자는 생명 유전자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동형접합인 경우에는 이 표현형이 크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두개한쌍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정상 유전자도 하나 갖고 생명 유전자도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때 우성인 게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정상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남자에서 더 발현 빈도가 높은 겁니다. 정록생명 같은 경우에. 남자는 그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차피 하나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나 갖고 있어도 정상 유전자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이형 접합이라면 발현이 안될수 있다. 그거를 두개 같이 가져야만 발현되니까 이게 확률상 좀더 떨어지죠. 그래서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상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도 부르거든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땐 정상이야. 근데 이 유전병 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캐리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보인자. 정상 표현형인데 그런 유전병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형 접합인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록생명 유전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요것도 내신 시험에선 반드시 한 문항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는 다인자 유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일인자 유전이 상이냐, 성이냐, 이렇게 나눴던 거고, 다인자, 여러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은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굉장히 표현형이 다양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누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양하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ABO식 혈액형은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왔는데요. A형, B형, AB형, O형. 뚜렷하죠, 아주. 아, 나는 B형과 AB형의 뭐 중간이야, 뭐 이런 거 없고, 나는 AB형과 O형의 뭐한 3대 7 비율에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MBTI 같은 경우 나는 I 뭐 30%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은 보통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없어. 그런 거는 불연속적이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다인자 유전은 반대예요.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가 않고 연속적으로 중간 값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피부색이거든요. 피부색은 뭐 흰색, 중간색, 검은색 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얀 사람들 중에서도 막 약간 노란 톤의 하얀 사람, 약간 분홍 톤의 하얀 사람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딱딱 떨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그라데이션의 사람들이 각각의 표현형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거기에다가 햇빛의 그을림의 색깔이 또 변하는 환경의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더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피부색, 키, 몸무게, 지능. 다 생각해보면, 뭐 아니면 뭐, 180 아니면 170,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중간에 막 소수점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표현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 중에서 다인자 유전의 성질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피부색 유전 모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출제가 될 텐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136쪽을 보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안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사실 별게 아니야. 그런 부분이요. 자, 일단 사람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입니다. 사람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좀 설명하려고 세 가지 정도의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뭐냐? 이 피부색이라는 형질이 세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냥 간단히 나타내자. 원래는 100쌍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해가지고 피부색이라는 한 가지 표현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쌍으로 그냥 합시다. 2쌍 이상이면 다인자 유전이긴 한데, 2쌍으로 하자니 너무 느낌이 별로 안 나. 다인자 느낌이 안 나. 그렇다고 막 4쌍, 5쌍 가자니 이거를 보여주기가 너무 복잡해. 3쌍 정도로 우리가 가정해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유전자. 그러니까 이 3쌍의 유전자는 다 각각 다른 상념 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다 상념 색체에 있다고 가정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성별 따지지 않아도 된다. 다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A, B, D 다 따로따로 조합, 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다인자 유전의 가장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인지, 스몰 A, 스몰 A의 유전자형인지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쓰면 대문자인 게 완전 우성이어가지고, 대문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우열 관계가 분명한, 우열 관계가 완전한 그런 경우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우열 관계가 완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인자 유전에서는 보통 뭐가 나올 거냐면,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이런 문구들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거의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돼 있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이걸 조금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일단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유전자형 두 자리, B에 대해서 두 자리, D에 대해서 두 자리. 우리는 A, B, D 세 가지 대립 유전자를 그냥 가정해서 그런 알파벳으로 쓸게요. 그럼 이제 총 여섯 자리의 유전자형이 나올 텐데, 그때 대문자가 몇 개냐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유전자형인 거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인 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것처럼
우열 관계가 분명할 때랑 분명하지 않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여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요거는 대문자가 발현되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2형 접합인데, 만약에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봅시다. 그럼 얘는 라지 B가 발현되겠죠? 우성인 걸로. 얘는 스몰 D밖에 없으니까 스몰 D가 발현될 겁니다. 그래서 라지 A와 라지 B와 스몰 D가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표현형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 대문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발현이 다 되겠죠. 대문자가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열관계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이 유전자형인 사람이랑 이 유전자형인 사람은 표현형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스몰 D가 발현되고 이건 라지 D가 발현될 테니까. 그래서 달라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대문자가 몇 개인지만 중요하다. 대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을 검게 만든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문자 3개. 이 사람도 대문자 3개죠. 그죠? 그럼 같은 표현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대문자 3개면 아 중간 정도 피부색으로 똑같은 표현형이 된다. 그게 바로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 보통 만들어내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인자 유전에서만큼은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볼 건데 얘가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끊어서 봅시다. 자, 부모 세대부터 볼게요. 부모 세대의 둘은 굉장히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문자 하나도 없이 매우 흰 피부를 가진 다소문자로만 구성된 6자리의 유전자형 갖는 사람과 다 대문자만 가지고 있어서 제일 검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식세포는 A에 대해서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만 뽑혀서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도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것이 생식세포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자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정한 대로는 양쪽이 다 동형잡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든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생식세포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생식세포가 각각 똑같은 종류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수정해서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도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자손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합쳐가지고 대문자 앞에 써주고 소문자 뒤로 보내고 같은 알파벳끼리 모아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의 유전자형이 될 겁니다. 요런 자손이 태어났다. 자, 그 다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설정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배우자는 우연히 같은 유전자형. 표현형만 같은 게 아니고 유전자형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고. 치자고. 어차피 가정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대문자가 다 3개이기 때문에 대삼 같은 표현형이고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단 하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만 잘 뽑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연습한 적 있죠. 생식세포 유전자형. 이렇게 다 2형 접합이고 다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이렇게 담아주는 건데 랜덤으로 여기 선택지 두 가지, 여기 선택지 두 가지, 여기 선택지 두 가지니까 각각 8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서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조합해서 8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 가능하다. 뭐 간단히 옆에다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 다 대문자거나 라지 A, 라지 B, 스몰 D거나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또는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8가지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8가지, 8가지

신경세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조합은 총 64개 조합으로 볼수 있겠죠. 이 중에 얘랑 똑같이 여기 또 있다고 쳐서 얘랑 만나느냐, 얘랑 만나느냐 다 다른 조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쪽이 엄마라고 칩시다. 그럼 엄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8가지. 그거를 여기다 다 쓰기가 복잡하니까, 자, 대문자로 된 거는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하자. 그래서 라지A, 라지B, 라지D 있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이게 흰색 바둑돌이죠? 그럼 이건 뭐야? 스몰A, 라지B, 라지D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8가지를 이렇게 바둑돌로 다 구분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흰색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아빠라면 정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8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난자랑 이 정자랑 수정됐을 때는 제일 하얀 피부색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난자랑 이 정자가 수정되면 죄다 검은색, 그쵸? 다 대문자로만 만날 테니까. 근데 그런 애들 말고도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전체 64개 칸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표현형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최종적인 대문자 수라고요.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가 두개 있는 것들은 유전자형이 다르더라도 다 같은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세어서 몇 개나 나오는지 봤다.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전체 64개 칸들 중에서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칸은 딱한칸 있고, 대문자로만 6개가 다 만나는 것도 한칸딱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문자가 3개가 있는 칸은 64개 칸 중에서 20칸이나 나온다. 그 다음에 2개, 4개 있는 건 어차피 사실 똑같은 확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문자 2개인 거랑 대문자 4개인 거는 소문자가 나머지 2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가 2개의 확률이랑 소문자가 2개의 확률은 어차피 같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15개 칸에서 나온다는 점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1개의 확률이나 소문자 한 개의 확률이나 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6개 칸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쭉 나타내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형을 이제 표현형에 따른 사람의 수, 요 발현 빈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정규 분포 곡선이 이런 형태거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이고, 가운데 값이 제일 크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종 형태의 모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때 확률적으로 가운데가 가장 많고 양 극단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같은 피부색을 가진 부모 밑에서 몇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손에서.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대문자 6개를 다 가는 것까지 서로 다른 7가지의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세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했는데도 같은 피부색 가진 부모 밑에서 7가지 다른 표현형의 피부색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백상에 의해서 조합이 된다면 훨씬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겠고, 거기에 환경의 영향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인자 유전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 단순화된 것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도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다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계도를 주고, 자, 우열 관계 파악해서 적어봐라. 또는 이 유전자가 X염 체체랑 상염 체체 중에서 어디 있는지를 써봐라.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적어봐라. 뭐 이런 식의 논술형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우열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정상과 유전병이 대립 형질이다. 우리가 정상인 것과 적록생명인 것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이었던 것처럼 정상인 것과 어떤 유전병이 대립형질이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사실 그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은 다 끝난 거예요. 우열관계, 위치 알아내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유전자형 올리라고 한 사람도 올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뭐 태어날 확률이 몇인지 그런 확률 계산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냥 판단해주면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1번, 2번이 추가됩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럼 우열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일단 제일 간단한 것은 갑툭튀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갑툭튀는 부모에게서 없던

표현형이 자손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모는 둘다 정상인데 갑자기 유전병인 자손이 태어났어. 갑자기 부모가 다 정상인데 왜 유전병이 나왔지? 이런 느낌이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여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에요. 부모 중에 누군가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도 발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여준 표현형이 우성이라서 그게 숨겨져 있었고 그게 자손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갑툭튀로 태어난 요 갑툭튀가 열성이다 하는 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인 사람에게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거는 훨씬 더좀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줬어. 그래서 기역이라는 사람이 라지 A 하나 갖고 스몰 A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단서를 줬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라는 거잖아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그러면 그때 발현되는 형질 자체가 우성입니다. 정의상. 이건 그냥 우성의 정의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둘다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을 때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가계도에서 어떤 표현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 중에 한 명이 A만, 다른 한 명이 A 별만 가지고 있을 때 딸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A만 갖고 있대요. 아빠는 그거랑 다른 대림 유전자, A 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단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표기는 뭐 라지 T, 스몰 T로 바뀌든 뭐 유전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형질을 한 종류씩만 갖고 있다. 부모가 각각. 그런 어떤 단서란 얘기죠.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망설임 없이 유전자형을 써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든 X염 색체에 있든 무조건 두개한 쌍이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이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으면 A별, A별일 텐데 만약에 이게 X염 색체에 있으면 아빠는 최대 한 개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A별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아빠의 유전자형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 밑에서 태어나는 딸은 엄마로부터 일단 무조건 A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상염 색체에 있다면 아빠로부터 A별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X염 색체에 있더라도 딸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Y를 안 받고 X염 색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염 색체에 있더라도 딸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단서가 있을 때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단서랑 합쳐지는 거죠, 사실은. 이때 딸은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것만 좀 해볼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가계도만 나오고 별도의 단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논리적인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그거는 Y염 색체도 X염 색체도 아니고 상염 색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계도로만 뭔가를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있지 않은 거는 가계도로 보여주게 설계가 될수 있어요. 근데 Y염 색체에 있다는 거는 가계도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Y염 색체에 있는 거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없는 것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염 색체에 있다는 것도 가계도만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X염 색체에 없는 걸로 문제를 만들어서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제외되면서 상염 색체구나 이렇게 가는 문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계도만 있어요? 그럼 상염 색체에 있는 것으로 그냥 풀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밖에 논리적으로 설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럼 왜 어디를 보면 아닌지를 알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Y염 색체가 아닌 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빠랑 아들의 표현형이 달라? 그럼 절대 아니지. 아빠랑 아들이 Y염 색체 있으면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자한테서도 발현이 돼? 그럼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이건 빠르게 좀 제거가 되는 편이고, X염 색체에 있는 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성인 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전 단계에서 우열관계를 알아냈잖아요. 지금 2단계에서 위치 찾는 거니까. 그전 단계에서 우열관계를 알았어. 그럼 열성인 여자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부모가 정상이었는데

0: 유전병을 보이는 딸이 태어났어. 그럼 얘가 열성이잖아요. 열성이면서 여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랑 아버지나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요 둘과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근데 한 군데라도 이렇게 불일치하잖아요. 즉 아버지랑 이 여자랑 불일치하죠. 이런 게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X염색체는 아닌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열성 형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열성 유전자를 동형 접합으로 가져야 발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X염색체로 가정하면 요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 거야. 근데 아빠는 X염색체 한 개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딸과 똑같이 열성 표현형이 돼야 돼. 절대 다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X염색체에 있다면 절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났다? 그러면 이건 X염색체는 아니다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상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런 형태보다는 이거 말고 어떻게든 추가 단서를 줘서 X염색체에 있는 문제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X염색체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는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것인가,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에 더이 실력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25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실 주제는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통합사회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고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오늘 스타트하는 부분인데요. 스타트부터 여러분들이 득점하시는 순간까지 제가 깔끔하게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펼쳐줌.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제목을 펼쳐놓고요.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소중한 인권이라는 가치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런 헌법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와 정책으로 우리들의 인권과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가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왔었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 또 그런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을 때 불평등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 구성원들이 이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까라는 그 지향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체 단원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들어가면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정의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정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논의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단, 그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정의라고 하는 거에 일반적인 의미도 한번 짚어보고 각 사상가별로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어떤 상태와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건데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정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정의가 지향해야 되는 바나 기본적인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라고 하는 거는 분배 그리고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런 정의를 실현할 때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와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 위법한 행위 등을 바로잡는 교정적인 정의, 처벌을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의 큰 틀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분배적인 정의가 문항으로 중요하게 사상적인 기반에 둔 그래도 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분배적 정의 이야기할 때 뒤에 가시면 자유주의적인 입장과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 나와요. 야, 이것도 문항 하나거든요. 이 주제로도 문항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에 존 롤스와 노직이 제시되고요. 공동체주의의 맥킨타이어라는 사상가가 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에서 롤스와 노직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분배적인 정의가 한번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 구성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을 이야기할 때 롤스와 노직에게서 좀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두 단원에서 언급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연결점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다음 시간에는 교정적 정의를 하면서 각 사상가별로 그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의미와 각각의 종류들을 이야기한 끝에 아, 이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그런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개개인들의 선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문항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74쪽에 있는 문항인데요. 이 단원 자체 하나에서 딱이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다음 단원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앞으로 하는 얘기들과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을 조합해 놓고요. 두 사상가가 누구인지 첫 번째 판단을 한 상태에서 갑과 을, 또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각각의 입장에다가 비교 분석하는 선지까지 가면서 이들이 지향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미리 한번 보죠. 스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선지들을 푸는데 중요한 특성은요, 사상가가 누구이건 간에 이 부분이 꼭 나와요.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까? 그리고 나서 차등 분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균등 분배인 건가? 라는 얘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분배적인 정의의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와 같은 다양한 기준 하나 제시되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분배하면 차등인 거야, 균등인 거야? 차등이기만 해? 균등이기만 해?와 같이 물어보는 거한 포인트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비판할 수 있는 입장, 그러니까 갑과 을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사상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입장과는 좀 달라. 이런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에 오히려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어.와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잘 풀리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분배적 정의와 연결되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포인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번 시간 끝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수월하게 쑥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푸실 수 있게 개념 묶어줌 가보겠습니다. 교재 펴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간다고요?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 사상가들이 보는 정의의 의미. 그리고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정의 내려봅시다.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차원으로는요. 정의는 옳음 또는 이거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 유지와 구성원들이 따라야 되는 뭐뭐한 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가치나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에 적용한다면 각자에게 마땅한 몫이 분배되는 뭐뭐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공정함이에요. 그래서 옳음 또는 공정함, 사회 유지와 구성의 공정한 도리, 각자에게 마땅한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태.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요. 에쿼티, 페어니스와 같은 단어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의미 자체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기본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고대로부터 중시해왔는데 그럼 그 고대의 사상가들은 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정의로운 상태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시했을까를 동서양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론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 여럿 있지만 이제 우리 교재들이나 이제 우리 여러 교과서들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봤을 때 고대 동양 사상가 중에서는 유교 사상가 중에 맹자 이야기가 한 번씩 꼭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맹자를 이야기해보면요. 맹자는 공자 다음의 유교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선설을 이야기했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앞 단원에서 맹자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공자의 경우에는요. 정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의로움의 가치로 중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현대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쓴 것이고요. 맹자 입장에서는 그의 스승 또 공자, 유교의 시발점이 되는 공자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자는 인이라는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도덕성, 인격체 인간 다음, 사랑의 정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인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인격 수양과 그런 인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그런 인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꿨던 것이 공자인데 맹자에게로 가게 되면은요. 공자 때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시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자의 시선으로는 공 선생님이 말한 인이라는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인만으로, 즉 저렇게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의 정신만으로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는 이 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어가면서도 인에다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정신으로 의의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그래서 인의를 강조하는 사상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맹자가 더욱 강조하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로움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결국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그 대상이 도덕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자체보다는 도덕적인 올바름을 중시했다, 의로움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아, 그럼 맹자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중시했으니까 이로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도덕적인 올바름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그런 것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또내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움 자체가 목적이 된다거나 도덕적인 올바름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것이라면 취해도 되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 주로 말이 말하는데요. 의즉리종. 견리사의 이게 각각의 이제 출처가 다른데 있어서 한꺼번에 여기서 엮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빼서 이야기할게요. 의주리종 견리사의 첫 번째는 의로운 것이 주가 되고 이로움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를 얘기해보자면 우선순위는 뭐다? 네, 당연 의로움입니다. 견리사의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 생각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또 역시 뭐다? 의로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맥락과 주장이 나오게 되면 아, 유교 사상 내지는 맹자가 강조했었던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중시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잠깐 짚어볼까요? 여러분들 정의의 여신상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의의 여신상 여러 버전의 그림부터 조각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눈을 가렸네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네요. 또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저울을 들어서 저울의 두 추가 동일한 무게가 될수 있도록 동등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겠다. 또내 눈을 가려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 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또 이렇게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두 가지의 무게가 같게끔 집행을 할 때에는 또 힘을 갖고 강력하게 이 정의를 실현하겠다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아, 정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라는 것 내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로부터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저울을 통해서 공정함을 실현하겠다는 것. 또 이러한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 과정에는 강제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양의 사상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양의 사상가 중에는 플라톤, 벤담, 루이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각각 고대, 근대, 현대 사상가예요. 이 중에 루이스는요, 앞에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 한번더 그때 더 깊이 나올 거고요. 그 이전에 플라톤과 벤담이라는 사상가가 추구한 정의로움, 공정함,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플라톤은요, 먼저 초성 힌트 맞추고 시작해 볼게요. 각자가 자신의 무엇무엇을 충실히 수행하는 머머로운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그의 사상을 풀고 풀어서 가장 완곡하게 지금 우리 현대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완곡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역할, 조화에 저는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그럼 이 뜻이 어떤 것인지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상가이긴 하지만 이번 통합사화에서 플라톤의 정의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자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덕을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는 덕, 탁월함, 아랫대라고 하면은요, 그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지혜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을 잘 발휘할 것. 그래서 나란 사람이 지혜롭기도,
용기롭기도 용기가 있기도

절제를 잘 하기도 하는 그러한 덕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세 가지의 덕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올바른 덕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최상의 덕이라고 한다면 그걸 플라톤은 정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플라톤 버전으로 그 고대의 사상가 플라톤의 버전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정의롭네요 라고 칭찬을 한다면 당신은 상당히 스마트한데 용기도 있고 절제도 정말 잘하시네요. 세 가지가 정말 조화를 잘 이루신 분이에요. 그 평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개인적인 덕의 차원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도 연결된다라고 함은 그 국가에서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과 계층, 용기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과 계층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지혜의 덕은 그 국가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 용기의 덕은 방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절제의 덕은 생산자들이 발휘해야 되는 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각각의 덕을 발휘함으로써 그 나라가 조화를 이루게 될때 역시 정의로운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라톤 버전에서 이 나라는 정말 정의롭네요 라고 말하려면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의 부여된 역할과 그에 걸맞는 덕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최상의 덕을 이룬 상태가 될때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는 말 정말 이야기 많이 하지만 플라톤의 관점에서 당신 참 정의로워요. 아, 여긴 참 정의로운 국가군요.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플라톤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각각의 이러한 탁월한 덕과 능력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렇게 분담된 역할에 각자가 충실하면서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역할들이 역할 교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생산자 계층의 사람은 이러한 덕과 능력에 걸맞는 사람인 것이지 통치자와 같은 지혜를 발휘한다거나 그런 일에 걸맞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 나 통치자 레벨로 한번 가보고 싶어. 저런 일 한번 해보고 싶어. 저랑은 좀 바꾸실래요? 해서 지혜의 덕이 없는 사람이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역할이 교환되게 됐을 때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할 교환을 반대합니다. 이런 플라톤의 관점이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저거 엘리트주의적인 거 아니야? 각자의 능력을 너무 분리시켜놔서 오히려 사회가 폐쇄적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평가는 2차, 3차적인 거고요. 그런 2, 3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작업부터 충실히 해주는 것이 후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정의다라고 얘기한 거. 잘 연결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벤담 갑니다. 벤담. 역시도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벤담은 영국 근대 사상가입니다. 산업화가 일어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장제 노동이 이루어지죠. 이 얘기도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한번 소재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의 효율성과 창출되는 이익은 상당히 증대되는 사회예요. 맞죠? 그 전에 뭐 그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능력의 탁월한 장인들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었던 사회에 비해서 기계식 공장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을 때 획기적인 변화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부와 이익과 효율성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런 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봤을 때 그러한 사회적 이익을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될수 있게 나누는 방법, 혹은 마르크스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법과 같은 해법들이 나오게 되는 당시의 발전의 첨단이었던 영국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보면 벤담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는 옳음, 공정함, 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거기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행복이라는 결과적인 이익, 쾌락을 추구하되 그것이 더 많은 것이면 좋아요. 많은 양이면 좋아요. 그레이티스트 해피니스. 더 많은 양의 행복과 쾌락이면 좋은 거고요. 그것을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으면 또 더욱 좋아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담의 답은요. 다른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에 비해서 좀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대입하기가 쉬운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현재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좋은 거지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이 사상에는 그러한 특징과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과 정책과 제도들에도 반영된 이후 언젠가는 또 다른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롤스와 노직할 때 말씀드리게 될 거여서 여기서 미리 한번 또 스포를 할게요. 벤담의 이런 공리주의 입장 참 멋있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요. 최대 다수의 행복은 되는데 행복을 갖지 못한 최소의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해. 최소의 누군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결과라면 최소의 누군가의 희생도 정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그 답을 얘기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반성적인 성찰, 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벤담의 핵심적인 이론과 또그 이면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또 다른 숙제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롤스라는 현대 정치 철학자, 우리 앞에서 시민불복 중에서 언급하고 왔는데요. 롤스라는 사상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최대 다수가 최대 이익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만약 누군가가 이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최소의 누군가가 당신이라면, 당신 그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감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롤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 그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돼야 돼요. 그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회 제도와 정책들이 규제될 때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롤스 선생님한테는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학문을 한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제1의 덕목이겠지만, 정의, 그건 사회 제도가 갖춰야 되는 제1의 덕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로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자연에 대한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꽤나 중요한 사상가죠. 그의 관점에서 그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보면은요. 정의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내지는 특수한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요.
일반적인 정의와 부분

일반적이고 특수적인 정의. 그럼 일반적인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공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 있죠. 그 법을 잘 지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일반적 정의라고 해요. 그렇다면 특수적이고 부분적인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첫 번째가 분배적 정의고요. 두 번째는 교정적 정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정적 정의는 무엇인지, 첫 번째 분배적 정의는 무엇인지, 두 번째 교정적 정의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더 설명해 놨어요. 가볼게요.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건요, 사회적인 가치를 구성원들한테 분배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악시아, 즉, 각각 구성원들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기여라고도 볼수 있고요. 각각의 명예, 권력, 부와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각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기여나 가치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예요. 아테네예요. 여러 전쟁들이 있었겠죠.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그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겼어요. 그럼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걸 고민할 때,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라면, A라는 장군은 최전방에서 지금 20년째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위험한 강도의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 장군이 있습니다. 또, B라는 병사가 있어요. B라는 병사는 최전방은 아닌 후방에서 이제 갓 동원된 입대한 지한달된 병사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근무한 기간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감수한 위험도 다르고, 또 이런 군사적인 업무에서 기여한 정도도 달라요. 각자의 가치가 다르죠. 그럼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 A 장군과 B 장군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배도 다른 거예요. 분배된 결과가 다르겠죠. 만약 A 장군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 가치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분배가 같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핵심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분배의 결과를 받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차등한 분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등한 분배 결과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X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 평가예요. 서로 가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까. 이게 분배적 정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 것처럼 가치에 따라서, 그러면 A 장군을 더 높은 직위로 승급시켜 줍시다. 그래서 그에게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줍시다. 그의 월급을 올려줍시다. 가능하죠? 그걸 병사 B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의예요. 그래서 이걸 가치에 따른 비례의 동등성, 가치의 비례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교정적 정의라는 건데요. 교정적 정의는 손해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서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전쟁에서요. A 장군과 B 병사가 있는데, 둘다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병사를 다치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A 장군이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바로잡을 때, 또 B 병사가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바로잡을 때에는
말하자면 계급장을 떼는 겁니다. A가 장군이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 B가 병사고 이런 가치와 기여도를 갖고 있어. 이건 작용하지 않아요. 작용하지 않고 당신이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그만큼 똑같이 당신이 보상하거나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B도 역시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하거나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치와 같은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손해와 혹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산술적인 비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계급장 떼고 피해 준 만큼 똑같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에 있는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참고상으로 좀 알아두시되 앞으로의 평가원 수준의 문항이 어떻게까지 업그레이드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봐야지 해서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의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동선, 덕을 장려하고 실현하는 법을 지킬 때 성립할 수 있는 것, 일반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의를 이야기한다. 반면에 특수적인 정의에는 이런 두 가지 세부 분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뒤에 더, 좀더한 단원씩 깊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의 시발점, 대문을 열어주는 사상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요 내용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리한 표로 빨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있다. 분배적 정의는 무엇에 따라서 분배한다? 네, 그 기준이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써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그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 등이 분배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례적이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기하학적 측면에서 비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반면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피해 준 만큼 보상해 준다. 이익을 준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술적으로 비례 동등함을 추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을 한번더 읽어만 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 엮어줌 가서 핵심적인 사상가의 텍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리 영역에서는 도표, 뭐 지도 자료로 나오고, 뭐 사회문화 영역에서 표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윤리 영역을 기반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들을 읽어내는 것은 꼭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핵심적인 내용 짚어보면, 플라톤은 나라를 수립하고자 할때늘 준수해야 되는 올바름이라는 건 각자가 나라와 관련된 일들 가운데 자기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된다는 거.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자는 절제의 덕, 방위자는 용기의 덕과 같은 각자, 계층에 있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적합한 일, 덕을 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때 자신의 일은 하지만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아야 된다. 역할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장인이나 상인이 재화와 같은 것에 힘을 빌려서 방위자가 되거나 또는 방위자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가 된다면 파멸이다. 플라톤 생각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각각 통치, 방위, 생산자의 세 계층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역할도 분담해요. 그에 맞는 탁월성과 덕을 발휘했을 때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롭게 된다. 단, 이때 역할 교환이 일어나거나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라는 점.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런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통치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철인 통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인 통치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죠. 그 특수적 정의, 즉 부분적 정의의 첫 번째는 명예, 돈, 정치 체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일어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는 뭐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랬죠? 각자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래서 빈칸에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문장.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음에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싸움과 불평등이 일어난다. A 장군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A 장군이 분배받은 거랑 같은 몫을 내가 분배받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 불만 있죠. 혹은 A 장군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A 장군과 똑같이 분배를 받았어. 그러면 A 장군 불만 생기죠.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대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음은 상호 교섭에서 성립되는 교정적 정의가 두 번째인데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손해 차이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 내가 손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하는 것. 그래서 손해를 준 사람과 손해를 받은 사람 사이에 동등하게 만드는 이 상태만을 지향해요. 그래서 이걸 산술적인 비례 동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분석으로 분배적 정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부를 각자의 무엇에 따라?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걸 말하는데,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외울 정도죠. 교정적 정의는 상호 교섭에서 손해, 이익의 차이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이때 보상과 이익을 돌려받음을 통해서 해악을 바로잡는다.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의 텍스트와 그 해석을 보았고요. 이제 정답 맞춰 좀 가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이라고 시대적인 구분을 말해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갑에 주목합니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싸움과 불평등이 생겨나. 그래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야. 즉,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른 기하학적 비례 동등성.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 동등성. 그럼 여기서 분배, 그리고 교정, 딱 빼고 정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비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갑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의, 즉 비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분배적인 정의에서는 가치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을, 한 번만 볼까요? 사상체계의 제1덕목의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다. 이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롤스거든요. 이 롤스가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 나올 거여서 그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라는 굵직한 사상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를 묻는 거죠. 여기에 선택지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분배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이것을 두고 사상가를 파악해 보자면 갑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 분배한다? 가치에 따라서. 롤스의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분배한다? 라고 하려면 긴 논의를 거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서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 제도와 정책이 규제되어야 된다는 거야. 분배하는 기준도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 디테일한 이야기를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선택지를 가봤을 때요. 1번, 2번, 갑부터 가보죠. 1번 갑. 정의로운 사회는 그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만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만 허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자, 앞에 있는 데코레이션들을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각자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여, 자격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기여와 자격과 가치가 서로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어서 결국 차등 분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본 거고요. 차등 분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배만을 긍정한다라고는 할수 없죠. 두 번째 갑.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자원의 구성원들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같은 논리예요. 가치에 따라 분배함으로 가치가 다르면 분배의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개념으로부터 이 문항은 차등이라는 단어로 치환했을 때 당신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지를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3번, 4번, 을인데요. 여기에서는 롤스의 입장이고요. 이걸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최대화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공리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이번 강의 미리 설명드렸어요. 롤스는 최대화에서 최대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3번 롤스에게 맞지 않습니다. 4번.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구성원들에게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꼬아놨는데요.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분배, 평등한 보장,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어서 4번,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맞는 진술일 수 있어요.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엮은 비교분석 선지인데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자원의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비교 분석이에요. 제가 1단계만 써놨고요. 여기다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하죠. 다만, 그런 롤스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정의의 원칙이 보장된다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자원이 구성원들한테 균등하게 분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균등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사회적 자원이라는 게 범위가 넓은데 특히나 이걸 기본적인 자유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회적인 자원들을 분배할 때에는 이런 정의의 원칙의 규제하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넓은 이론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가야 돼요. 또, 갑 아리스토텔레스 입장도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인 자원이 구성원들한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우를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넓게 생각해보면 가치에 따른 분배니까 가치가 다르면 다르게 분배되겠지만 가치가 같다면 또 같게 분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딱 어떤 한 문장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들의 관점에서 넓게 생각해 봤을 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경우를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거 해결해 봤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만약 다음 시간에 좀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면 롤스의 정의로운 부분이에요. 롤스의 정의로는 이러한 원칙, 으로 정의 원칙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이 사상가의 관점들을 쭉 짚어봐야 되고요. 그런 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엮일 수도 있고 혹은 노직과 엮일 수도 있고 혼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상가 입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정의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고대 사상가들, 근대 사상가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해왔는지를 쭉 훑어보는 스타트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의의 의미,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 토대로 우리 앞으로 이어지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재밌게 한번 달려가 봐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에는 화학의 언어 두 번째 시간, 화학식량과 몰두 번째 파트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화학식량과 몰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었어요. 왜 우리 그냥 원자의 질량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냥 우리 원자 개수 모두 다 세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도 실제로 질량 측정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량, 상대적인 질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묶은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함을 줬습니다. 그럼 화학식량부터 개념 정리 한번 다시 보고서는 문제 풀러 가볼 거예요. 자, 화학식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식량이란 화학식 이론은 각 원자들의 원자량 모두 합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자, 여기 지금 X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라는 애는요, 사실 88g이에요, 질량이. 그런데 여기에서요, 알고 보니까 이게 88g일 때 2몰이더래요.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몇이란 뜻이에요? 2로 나눠주면 44g이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뭐다? 몰 질량이다 라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화학식 양에다가요, 그램을 붙인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화학식 양에다 그림 붙인 거,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식을 꺼내놨더라? 아, 몰이라는 걸 구할 때는요, 질량에다가 화학식 양을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걸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줘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몰이라는 개념도 같이 배웠었는데요. 묶은 단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의 수를 나타낼 때 우리는 묶은 단위를 사용한다. 그것을 1몰이다, 2몰이다, 3몰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몰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근데 1몰 안에는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해당하는 부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0도 1기압에 1몰은 무조건 부피가 22.4리터.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어. 다시 말해서 부피 B와 분자 수 B는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에틸렌이 있고요. 여기 뷰텐이 있습니다. 분자량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탄소가 10이니까 여기는 28, 수소는 1, 여기는 탄소가 10이니까 수소는 1, 그래서 56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분자량 구해 보시면 여기가 28, 56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이 분자 내에서 탄소와 수소 B가 궁금해요. 그럼 2대 4죠? 여기에서는 4대 8입니다.

둘다 모두 다몇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그럼 둘다 모두 다 1대 2네? 그럼 우리한테 이제 알려준 건 뭐예요? 어? 얘네들이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C 그리고 H2 한 거에다가 두배 해주면 얘가 되네? 다시 C, H2에다가 네배 해주면 얘가 되네? 어? 얘네들이 CH2로 원래 같은 애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식, 이걸 실험식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식이 같은 경우에 탄소와 수소가 이루고 있는 몰비는 같습니다. 그래서 착안해서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단위 질량당. 탄소, 수, 탄소, 질량, 상관없어요. 탄소, 수 또는 단위 질량당. 수소, 수, 아니면은 전체 원자 수, 상관없습니다. 그때 단위 질량당이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1몰이 있다라고 했으면 28g에서 탄소 수는 2, 56g에서 탄소 수는 4. 다시 말해서 어차피 질량비는 몇대 몇이에요? 실험식인 여기 가장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배한 거, 네배한 거, 1대 2거든요. 똑같이 분자량도 그러면 1대 2. 그럼 질량비도 똑같이 1대 2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는 아, 얘네가 2대 4니까 여기도 1대 1. 결국엔 얘네는 1대 1일 겁니다. 아, 다시 한번 더. 제가 지금 1몰에 해당하는 애로 했기 때문에요. 1몰의 질량 28g. 1몰에 해당한 질량 56g. 그래서 28g을 나눠줬을 때 탄소 원자 수, 그러면 28분의 2예요. 여기에선 56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28대 56, 이미 1대 2. 여기도 1대 2. 어차피 얘네들 비율은 몇 되면 1대 1이 됩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같아요. 전체 원자 수에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단위 질량당이라는 표현, 자주 출제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방금도 소개했던 게 바로 이 물질의 양입니까? 그러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준까?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물질의 양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질량과 화학식량에 대한 세세 관계. 또 여기에서 기체의 부피로도 물질의 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 1몰에 해당하는 22.4리터이다라는 것보다요. 기체의 부피는 바로 분자수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더 기억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에 적용하는 건 온도압력이 같을 때야. 그냥 T도 1기압일 때 부피비는 분자 수비로 볼 거야 라는 것을 활용하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한 것 중에 하나는 XY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요, 14W. XY2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33W. 그때 얘네들의 질량 드렸고요. 그러면 부피 드릴게요. 얘가 지금 2V리터고요. 여기에서 3V리터입니다. 그럼 분자량 구해보세요 라고 할때 우리는 이 부피를 뭐로 봐주면 된다? 분자 수비로 봐주면 된다. 왜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분자 수는 같으니까. 그럼 2대 3이네요. 그럼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뭘 해주면 된다고요? 얘네들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네 몇이에요? 7대 11이요. 그럼 얘네 분자량이 왜 지금 4만큼 차이가 나는가? 바로 y가 하나 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럼 y가 4야? 그러면 여기 x에서는 3이겠지. 그럼 원자량 3대 4? 이것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물질의 양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는 이 분자수에 대한 거를 부피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비 이 관계를 꼭 이해해야 된다. 그럼 한번 직접 이해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주 출제되는 표현 1번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2번, 3번부터 할 건데요. 21번에 대해서도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언급하긴 했어요. 1g이 들어있는 이런 표현을요. 단위 질량당. 다시 말해서 질량을 나눠준 값이거든요. 질량분의 1 이런 뜻이거든요. 1g이 들어있는 이것도 똑같이 만약 얘가 28g이야? 그럼 28분의 1로 해준 거니까 질량

3분의 1이야 라는 뜻이고요. 같은 지름이 들어있는 1g으로 맞추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28g이고 하나는 56g이야? 그럼 질량, 그만큼을 나눠주면 돼서 그냥 질량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럼 질량분의 1에다가요. 무슨 뜻? 단위 질량당의 원자수, 분자수. 그러면, 아, 질량분의 1에다가 원자수 또는 분자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자수, 분자수 중에 제가 예를 들어 전체 원자수를 묻는다라고 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단위 질량당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요, 질량분의요,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저번 시간에 제가 과일 바구니 소개했었죠? 과일 바구니 세트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 수저,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모두 곱해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량분의 분자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더. 물질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준 값입니다. 그럼 분자수와 질량 관계로 나타내 볼까요? 화학식량이다 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물질의 양, 몰을 나눠준 값이다. 그럼 여기에서 질량분의 분자수는 사실은 분자량을 역수치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위 질량당 원자수, 분자수가 나왔다? 그러면 분자량분의 1, 역수한 값에다가 여기에서 원하는 원자수, X원자수원에, 전체 원자수원에, 분자수원에 그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 유니크 루트를 통해서 요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질량분의 분자수가 분자량분의 1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저 표현 나오면 분자량을 빠르게 떠올려줘야 된다. 두 번째 가볼까요?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원자수 분자수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전체 원자수다라는 의미면 이 의미가 단위 부피당 부피분에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원자수다라는 건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X 기체, 그리고 Y 기체, XY로 되어 있는 기체와 XY2로 되어 있는 기체, 이걸 볼게요. 얘는 2V 리터, 얘는 지금 4V 리터입니다.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 부피비가요, 곧 뭐예요? 분자수비 2대 4. 그때 우리한테 만약에 단위 부피당 X 원자수라고 물어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부피비가 2대 4? 분자수도 2대 4로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자당 X 원자수 하나, 분자당 X 원자수 그냥 하나, 이렇게 가지면 된다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는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 교재 15페이지입니다. 표는 AB2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AB2에 대한 분자량이 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라지 M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몰 질량으로 바꿔볼 건데요. 바로 M g일 때가 1몰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g일 때는 얘네가 몇 몰이란 뜻이니? 아, 그럴 때는요. 1몰일 때 M g이었으니까요. 당연히 1g일 때 저거를 역수치해주니까 m분의 1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리터라는 뜻은요. 몇 몰일 때 2리터란 뜻이에요? 그렇죠. 2분의 1몰일 때 2리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대로 1번 가볼게요. AB2 기체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 원자수다라고 하는 거는 AB2 전체 원자수가 3개죠. 그 중에서 B는 두 개에 지금 해당하는 애예요. 근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래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전체 원자수가 A 하나, B 두 개, 분자당 구성 원자수 세 개. 거기다가 분자수 곱해준 값, 그리고 질량을 나눠준 값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다행히 뭘 물어봤냐면

뭐냐면 동일하게 1g일 때예요. 지금 그램을 바꾸지 않았고 1몰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전체에서 비원자수로만 바꿨어요. 그러면 3개의 전체 원자수에서 B는 두 개만 있어. 그럼 얘네 3분의 2 해주면 돼.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N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2번. 1몰의 부피를 물어봤어. 우리는 2분의 1몰일 때 2리터라고 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아, 얘네들이 지금 몇 리터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여기 2분의 1몰이 아니라 n분의 1이죠? 아까부터 잘못 썼네. 똑같이 n분의 1. 그래서 2m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m요. 그래서 이건 어떻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돼요. 3번. 이제 요게 좀 어려운데요.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요. 정확히는 n분의 1몰일 때예요. 그러면 1g이 아니라 m g일 때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n g일 때야 곱하기 m을 해주면 얘는 mm이 돼요. 근데 이 mm이다라고 하는 건 전체 원자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분자수야. 그래서 이세 개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일 때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3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얘가 지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다라고 했을 때 n분의 1몰이죠? 그럼 얘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몰이 되잖아. 그럼 얘를 똑같이 나눠주면 mm이 돼요. 그래서 mm에다가 전체 원자수 3이니까 3분의 1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mm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앞에서 배운 자주 칠 때는 표현을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해석을 잘 쓰면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 바로 자주 출제된 표현 1번에 제가 넣어놓은 표현이죠.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유니크 스템 시작합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그린 가에서 타는 T도 1기압에서 각각의 용기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질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에서 다에 대한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원자량을 다 각각을 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화학식량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12인 탄소 6개, 1인 수소 12개, 16인 산소 6개, 그러면 화학식량 180이 나옵니다. 그럼 이 180을 가지고요, 얼만큼 질량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나에 대해서도 화학식량 다 구해놓고 갈게요. 자, 수소가 1인 게 2개 있고요. 산소가 16이니까 화학식량은 18입니다. 이번에 다가 볼까요? 16인 산소가 2개 있으니까 화학식량은 32다라고 가주면 되네요. 기어. 가에서 포도당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180g이 몇 몰이다라는 거 알아요? 1몰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얘는 1몰이 아니라 몇 몰이 있대요? 0.1몰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1몰에 해당한 질량을 아니까 0.1몰 곱해줄까? 그럼 0.1몰에 해당한 질량은 몇이란 뜻이에요? 18g이요라는 게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8g. 네, 맞아요. 니은. 다에서 산소의 양은 일단 이거 먼저 구해볼게요. 다에서 산소의 양은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분자량 구해놨는데 바로 어떤 힌트가 지금 문제에 주어졌냐면요. T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분자량이 필요가 없이, 부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부피가 24리터일 때 얘네들은 1몰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분의 1몰이에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다의 산소의 양은요, 4분의 1몰입니다. 나에서 물의 양은요, 물의 양은 일단 우리가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8g이 있는데 사실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8이에요. 그럼 얘네 지금 몇 몰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1몰이요.
그러면 다에서 4분의 1몰, 나에선 1몰이니까 나가 더 큰데요? 그럼 니은 선지 틀렸네요.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디귿. 산소 원자 수는 다와 가를 비교했을 때 산소 원자 수예요.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구한 거는 이 분자에 대한 거, 이 분자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는 다에서 산소 원자 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분자 수야. 그럼 이제 원자 수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 곱해줘야 돼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산소는 2죠. 그래서 얘는 얼만큼 있다? 2분의 1몰이 있다라고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다는요, 2분의 1이고요. 가라는 거는 여기 산소 몇개 있대요? 6개. 그럼 0.1몰에서 사실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6이니까 0.6몰이요. 그럼 2분의 1은 0.5죠. 그러면 다가 0.5, 가는 0.6. 그러면 가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요.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요.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간에 물질의 양, 뭐를 구할 수 있니? 질량이 주어져도 아니면 부피가 주어져도 반대로 몰이 주어지면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5번 계속 난이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자, 2번 가볼까요? 표는 티도 1기압에서 실린더에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을 알려줬고요. 티도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도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A랑 B가 가려져 있어서 요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가에서 기체가 지금 X랑 H 수소를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질량 20g, 부피 16리터.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 여기에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24리터에 1몰이니까, 16리터에는 몇 몰이다? 3분의 2몰이다. 라는 이 분자의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8리터다라고 돼 있죠? 그럼 24리터 분해요. 1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8리터의 몇이다? 3분의 1몰이다.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원자 수가 둘은 NN? 그럼 사실은 같은 상황이네? 라는 걸 활용할 건데요. A와 B 중에 하나라는 알아야 돼요. 하나라도. 그래서 발문해 보니까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이라고 주어졌어요.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나에서 수소 원자의 양이라는 거 2몰이래요. 이걸 어떻게 구하더라? 분자수에다가 과일 바구니에다가 과일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과일 수 모두 다죠? 그럼 분자당 구성 원자수인데 여기에서는 수소 원자수를 곱해준 값이다. 그럼 분자수는 3분의 1이라고 구해놨고요. 거기에서 분자당 수소 원자수는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B래요. 이게 바로 몇이래요? 6.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구나. B는 몇이에요? 아, 얘는 6이 아니라 2네요. 또 잘못 썼어. 자, 2구나. 그래서 B는 몇이다? 6이다. 제가 바로 머릿속에서 6이 계산되니까 6이 훅 나와버렸나 봐요. 그래서 B가 몇이다? 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B가 6이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자 수 같다라는 거 이제 활용 한번 해볼게요. 가에서는요, 3분의 2가 분자 수고요.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XA, HA, 그래서 이 A고요. 나에서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A 더하기 6에다가 분자의 양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6 이렇게 나타냈고요. 얘가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그럼 3성 없애볼까요? 4A는 A 더하기 6. 그래서 A는 몇이에요? 2 이렇게 구해집니다. A가 2라는 게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가에 있는 기체 XAHA의 분자량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량은 질량에다가 무엇을 나눠줘야 돼요? 바로 분자 수. 분자 수 우리 다 구해놨어. 얘는 3분의 2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량에다가 분자 수 나눠야 된다. 슬래시를 그어놨어요. 그럼 3분의 2 나눠주면 얘는 몇이 돼요? 분자량 30.
그러면 여기 10에다 3분의 1 나눠주면 여기도 분자량 30. 모두 다 30이에요. 근데 물어본 건 H

A 그리고 XA니까 30 맞습니다. 니은 A 더하기 B를 물어봤습니다. A라는 거는 2고요. B라는 거 6이죠. 더해주면 8이다. 디귿, Y의 원자량 분의 X 원자량입니다. 여기에서 분자량 각각이 같았어요. 어떻게 구해주지? 라고 봤더니 수소 원자량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걸 활용해 볼게요. 가에서 X2, H2에 대한 분자량이 30입니다. 이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그런데 수소가 1몰의 원자량 1이죠? 근데 두개 있으니까 2. 그러면 X2다라고 하는 거는 28. 다시 말해서 X가 두개 있을 때 28이기 때문에 X는 몇인 거예요? 14. 그럼 두 번째 Y2H6는 얘도 분자량 31몰에 해당하는 거. 근데 수소가 원자량 1이죠? 그럼 6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4. 그게 바로 Y 두 개일 때. 그럼 Y라는 거 하나에는 12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12, X는 14. 14, 그리고 12. 그러면 6분의 7. 정확히 맞네요. 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같은 온도, 압력에서 질량이 같을 때예요. 이 앞에와 이 3번을 비교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3번은 부피 정확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몇도몇 기압에서 몇 몰인지는 안 줬어요. 하지만 앞에 문제는 어땠어요? T 돌기압에서 1몰은 24리터야. 너는 정확하게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량 그램으로 정확히 주면 얘네들에 대한 분자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원자량 넣어주면 XY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하지만 3번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온도랑 압력은 같지만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 자, 그럼 너네가 부피든 그냥 분자수랑 비례한다로 풀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질량은 같아. 그럼 나머지 슬슬슬 풀리겠지? 라고 해서 우리한테 다 모두 다 상대값으로 풀도록 낸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3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온도 압력에서 질량이 같다라는 아주아주 큰 힌트가 주어졌고요. 부피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온도랑 압력이 같기 때문에 분자수와 비례관계다라고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나다에 대해서요. 질량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분자량을 구해볼 거예요.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을 분자수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분자수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부피랑 비례관계다라는 정보 하나고요. 그리고 질량도 없어요. 그냥 같다라고만 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이거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시 말해서 분자량과 분자수에 대한 거는 역수 관계예요. 그럼 얘네들을 그냥 나눠주면 돼. 1에 나눠준 값 22분의 1. 얘는 11분의 1, 8분의 1이 바로 뭐다? 분자량비다란 뜻이에요. 근데 빠르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아, 질량 같아. 얘 무시해? 그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 부피비잖아. 그럼 부피랑 분자량이랑 역수 관계야. 라고 가주면 돼요. 그럼 이 역수관계 계산 빠르게 해보면 여기에선 11 곱하기 8 비율, 여기에선 22 곱하기 8 비율, 여기에서는 22 곱하기 11 비율입니다. 22로 사라지기 때문에 분자량은요, 깔끔하게 여기에서 4, 여긴 8, 여긴 11이에요. 이게 바로 분자량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단위 질량당이란 표현이 질량이 같은이라고 표현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기억, 분자량은요, XZ2가 11일 때, XY4는 4. 지금 11대 4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Z2가 큰거 맞습니다. 니은, 1g에 들어있는 원자수입니다. 우리 요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원래는 질량분의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분자수 곱하기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모두 다 같은 질량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지금 질량이 다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요거를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우리 연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질량분의 분자수가요, 앞에서 분자량과 역수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수관계다라는 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먼저 해볼까요? 가와 나에 대해서는요, 4대 8, 그러면 8대 4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성 원자수는요, 5. 여기에서는 2. 그럼 몇 대면? 아, 5대 1이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또는요, 모두 다 질량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굳이 우리가 질량 고려 안 하고, 그냥 분자수 곱하기 원자수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와 나는 이 부피가 분자수비이기 때문에, 가에서 22에다가, 그리고 나에선 11에다가, 얘네들은 지금 구성 원자수가 5개고, 얘네들은 2개다. 라고 해주면 몇이 돼요? 요거 사라지니까 5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가 나의 5배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주 나오는 표현을 분자량과 역수관계다라고 해서 해도 되고요. 이미 우리한테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피 비를 분자수비로 보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고려해도 됐었습니다. 디귿 가볼까요? 이번에 원자량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분자량이 8대 11입니다.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3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거야? Z2, Z2 똑같잖아요.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Z가 2개 있을 때 합, 여기는 X 하나에 Z가 2개 있을 때 합인데, 누구 때문이에요? X 때문에. 그럼 X가 몇이란 뜻이야? 3. 그러면 Z는 2개 더해주면 8? Z 하나에 4라는 뜻이구나. 그럼 X라는 거 3, Z는 4. 누가 더 커야 돼요? Z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틀렸구나. 답은 기억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은 확실한 분자량 구하도록, 3번은 상대적으로 가도록, 그래서 얘네들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했거든? 누가 더 크게 실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X 몇, Z 몇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명확하게 구하는 거 먼저 연습, 다 되면은 3번 가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거 연습. 자주 나오는 표현 한번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4번 갑니다. 이번에는요. T도 1기압에서요. 두 가지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너무 익숙하잖아요. 단위 부피당 X 원자수 너무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위 질량당 Y 원자수는요, 질량분해요. 분자수 그리고 곱하기 분자당 Y 원자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질량분의 분자수는 무엇과 관계있다? 분자량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번에 여기 가볼까요? 단위 부피당 X 원자수예요. 그럼 요 뜻은요, 부피분의 분자수 곱하기 X 원자수예요. 그럼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으면 X 원자수만 보면 돼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 다를 찾을 때요 표현과 요 표현을 활용해 주면 되겠어요. 시작합니다. 가에서 다는요, XA, YB, 그리고 XC, YB, XC, Y2이래요. 그걸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조금 누지빠른 친구들 빠르게, 여기에서 가라는 건 혼자 2, 나다는 같은 3. 의미하는 게 사실은 부피 분자수 비례관계 사라져? X 원자수 같은 애들 찾아라라는 거네. X 원자수 같은 애가요, 얘네 둘이 같아요, 싫어요. 그럼 가는 확실히 뭐란 뜻이에요? XA, YB요. 아하. 그럼 또할수 있는 거. A를 2로 두면은 C는 3으로 둘 거예요. 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얘가 2, 얘는 3, 얘도 3.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힌트는요. X의 질량분에 Y의 질량이 가와 나가 같대요. 이게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가가 예를 들어 X2, Y2야. 그럼 이 X분의 이 Y에 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X의 원자량 두배한 거, Y의 원자량 두 배한 값. 그래서 X2, Y2에 대한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러 실험식 같은 경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화학식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냈을 때 1대 2나 2대 4나 3대 6이나 걔네 무조건 1대 2야. 같은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 비율이 지금 2대 1로 해서 1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대 4로 해볼까? 2대 4. 그럼 얘는 4대 8이야. 그럼 2대 4, 4대 8이야. 그럼 1대 2로요. 계속 같을 거란 뜻이야, 둘이. 그러니까 원자량 X, Y 모두 다 같으니까 얘네가 같겠지. 그래서 이제 힌트를 또 얻어볼 건데요. 얘는 X가 2, Y가 B. 여긴 X가 3, Y가 B.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가와 나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가는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2고 3이야? 여기 y도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이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절대로 y가 같기 때문에 비율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게 바로, 아, 가와 나에서 나는 xc yec다 라는 거고, 다는 xc yp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채워볼까요? x라는 거, a라는 거 2였죠? b라는 건 몇이 돼야 되는지 여기서 힌트를 알려줄 건데, c라는 거 3. 두배 했을 때니까 여긴 6. 그럼 얘네들 비율 1대 2가 돼야 돼. 그럼 얘가 2면은 1대 2, B는 4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C라는 건 3, 여기서 B라는 건 4.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묻고자 하는 거 볼까요? B분의 C가 궁금해요. B가 4, C는 3, 4분의 3입니다. X의 원자량과 Y 원자량이 궁금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아직 안 썼거든요. 이걸 써보려고 봤더니 Y 원자 수가 같은 애가 있으면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란 수치래요. 같은 게 있었거든. 여기 YB, YB가 있었거든. 가, 다에 Y에 대한 수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가, 대, 다에 대해서 알려준 10과 7은요, 분자량 역수다. 가, 대, 다에 대해서 10대 7은 분자량 역수니까 7대 10이다. 그럼 왜 얘네들은 3만큼 차이 나는가? Y 원자 수가 같은 데 불과하고 3만큼 차이 난 이유는 X가 하나가 다가 더 많아요. 그럼 X가 3일 때 X가 3이면 여기 가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X가 3이야? 그럼 두개 있으니까 6이죠? 그럼 분자량 7이라고 할때 Y라는 건 1이 돼야 되는데 몇 개일 때? 4개일 때. 하나일 때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Y에 대한 원자량은 4분의 1, X에 대한 건 3. 그럼 3 없어지고요. 얘네들 4분의 1, 4분의 1 곱해주면 16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자주 출제되는 표현을 강조해서 가르쳤더니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단위 질량당 질량분의 무엇? 자, 단위 부피당 부피분의 무엇? 근데 이제 원자수를 물어봐. 그럼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하는 어떤 원자수라는 거고요. 어떤 것이 같다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지는 요기 식에서 여러분들 보고 빠르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AB와 AB2가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기체 질량과 기체 부피.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인 표현이네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더 봤더니 어차피 상대적으로 물어볼 거래요. 너네 실제로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A 원자량과 B의 원자량 상대적인 표현, 그리고 가에 들어있는 X 원자수, Y 원자수의 뜻이 A 원자수분의 나에 들어있는 B 원자수 구해봐 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무슨 일을 했냐면 가에 들어있는 분자수, 나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연습한 것처럼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한번 그럼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체 AB2가 있는데요. 기체의 질량이 28, 부피가 2V래요. 근데 부피가 몇 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기체의 부피를 분자수 B로요.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 몇대 몇이에요? 2대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8g일 때는 그냥 제가 이걸 2몰이라고 표현을 그냥 할게요. 그러면 2몰이야 라는 뜻인 거고요. 66g일 땐 얘는 3몰이야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지금 14야? 그럼 여기서 얘는 2.

집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얘는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 얘는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래서 이게 바로 분자량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자량 구했으면 다 끝난 건데요. 이 분자량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원자량 구할 때는요, 여기 나타나져 있는 애들이 하나하나의 원자이기 때문에 이 원자 하나를 그냥 A는 A, B는 B, A 더하기 B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나에서는 A가 하나, B가 두 개면 E 곱하기 B구나라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풀이를 하실 때는요, A 더하기 B에 대한 비율은 14고요. 여기에서 A 더하기 2B는 20입니다라는 이 비율로 풀어줘야 돼요. 20이 비율이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했던 건 얘가 왜 자꾸 차이가 발생해? 얘가 8만큼 차이가 발생했는데 둘이 지금 같은 게 아니야? 아니야. A는 같은데 B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얘가 B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로도 한번 해보시고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큼 B 너 거구나. 어차피 우린 상대값 구할 거니까. 그럼 A는 몇인데요? A 더하기 B에서 B가 8이면 여기 전체 14니까 A는 6입니다. 그래서 B는 8, A는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에 들어있는 A 원자 수, 나에 들어있는 B 원자 수 한번 구해볼까요? 가에 들어있는 A 원자 수를 봤더니요. 여기에 지금 A 몇 개? 하나. 자,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B 원자 수몇 개? 2.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 있어야 돼? 분자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자수다라고 할 때는요, 분자수 곱하기 과일 바구니에다가 과일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죠.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는 지금 제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만 써준 거고, 여기다 더 넣어줘야 되는 건 뭐다? 얘네들에 대한 분자수비 2대 3 넣어주면 돼요. 가에서는 2, 나에서는 3 넣어줍니다. 그럼 2, 2 사라지고요. 3, 2 사라지고, 그럼 얘네 값은 4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5번에 정답은요, 바로 4번 가주시면 돼요. 막다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이 원자수 잘못 나타내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분자당 구성 원자 띡 써주 버리면, 2분의 3이 사라지면 답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꼭 분자수 곱하기, 어떠한 X 원자수, Y 원자수, A 원자수, P 원자수,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최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은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림이 총 사실은 여기 그림 하나,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다음 그림에 제가 덧댈게요. 일단 가와 나를 봤더니요. 메테인에 대해서 A몰, 메테인 A몰, 그리고 에탄올 B몰, 여기에서 에탄올 B몰 있고요. 그리고 에테인은 가에 없고 여기에만 에테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빠르게 눈치 빠른 친구, 그럼 AB, V1에 대한 거구나. 얘에 대한 부피라는 건 A 더하기 B에 대해서 비례관계, V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부피랑 비례관계겠다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V1분의 V2인데 바로 얘네들 분자의 양을 모두 다 더해준 값에 대한 비다. 그리고 질량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얘네들 질량에 에테인만 추가로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옆에 써놓을게요. 자, 메테인은 A, 그리고 에탄올은 B. 여기 B, 그리고 에테인은 C라고 해놓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가에서는 이두 가지가 있고요. 나에선 이세 가지 모두 다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W1, 80, 150 질량이 주어졌는데요. XYZ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가나 나나 변함없이 계속

있는 애가 있거든요.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질량이 80, 80,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값인데 변화가 없네? 얘 누구야? 산소 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150과 그리고 W1, 55와 W2, 지금 확연하게 차이 나죠? 둘 중에 하나는 탄소, 둘 중에 하나는 수소일 텐데, 당연히 원자량이 엄청 큰 12인 탄소가 가장 큰 애겠죠? 그래서 얘가 탄소, 얘가 수소일 겁니다. 그럼 80에 대한 원자량, 산소는 16이니까 나눠준 몇이 나와요? 5요. 그래서 에탄올에 대한 건 바로 산소가 5몰이기 때문에 분자에 대한 양도 5몰입니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우리 탄소를 통해서 A몰 구해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지금 에탄올에서 2몰 있죠? 그런데 원자량이요, 12. 그런데 사실은 토탈 분자수는 5몰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2 곱하기 5 더하기 몇을 해줘야 150. 그럼 지금 에탄올에만 얼만큼 있대요? 120이 있대요. 그러면 메테인에 30만큼 더 있어야 돼? 그럼 메테인에서는요, 사실은 메탄올 지금 하나 있어요. 메테인에서 탄소 하나 있어요. 그때 A몰이죠? 그럼 얘는 12 원자량에다가 A 곱해준 게 30. A는 몇이어야 된다? 2.5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는 2.5야? 이렇게 끝. 그럼 이제 수소 한번 구해볼까요? 수소는 가에서는 얼만큼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수소 6이죠? 근데 5몰이네? 6고 30. 원자량 1. 그래서 30이고요. 거기다가 메테인에서는 4. 근데 여기에 지금 분자량은 2.5. 곱해주면 10. 원자량 1. 그래서 그냥 10.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에서 추가된 건 몇이란 뜻이야? 15. 그때 얘네가 C몰이래요. 아하, 그러면 15에다가 얘네들 사실은 수소가 6인데 원자량 1이고 C 분자수만 곱해준 거다. C는 몇이다? 2.5다라는 게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5. 마지막 탄소는 몇이냐? 2 곱하기 원자량 12. 거기다가 얘네들 분자 이항 2.5죠? 그러면 얘네들이 몇이 돼요? 60이 됩니다. 그럼 원래는 150이었어요. 거기다가 60을 더해주면 2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W1과 W2를 구하시오. W2는 210, W1은요, 여기에서 40이 나왔었고요. V1이다라고 하는 건이 둘에 대한 분자량만 더해주면 7.5, V2는요, 추가로 2.5 더 넣어줬으니까 10이 됩니다. 그럼 7.5분의 10이다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3분의 4에 대한 비율. 그러면 여기에서 21과 3, 바로 7.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워지네요. 10, 10은 위아래로 없어지고, 그래서 7이 나옵니다.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다시 우리는 이 몰이 나오면 또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죠. 그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두 다 활용하는 관계였고요.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내가 물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돼. 나는 지금 화학식량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로 가주면 되니까 질량에다가 분자의 수를 나눠주면 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질량에 대해서 구하고 싶어. 화학식량과 물질량을 곱해주면 돼. 요거를 왔다 갔다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할 수 있도록 유니크 블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조금 복잡하죠? 설명드릴게요. 계속 자주 출제된 표현이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당, 어떠한 원자수, 어떠한 분자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출제되었던 표현들을 다시 정리해 보길 바랄게요. 또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분자수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티도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자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에서요, 바로 T도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를 분자수비로 풀어본 게 있다면 한번더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계사 만만치 않은 세계사 어떻게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정리해가는 이 내신 만점 워낙에 아주 귀한 강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결과까지 좋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능 특강 교재로는 26페이지, 27페이지에 해당되는 송, 요, 금, 서화, 원나라까지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수능 특강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송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고요. 그거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한나라가 있고 나서 기원 전후가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선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3에서 6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단명하자 등장했던 게 당나라. 우리 그전까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자, 당나라 이후에 한 번의 혼란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린 이걸 5대 10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 5대 10국을 통일하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960년에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던 송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문치주의를 선택하면서 군사력을 좀 군사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에 의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 거란족이 세웠던 요라는 나라가 탕구토족이 세웠던 서하, 그다음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이런 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좀 고생들을 했고요. 그러한 와중에 13세기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뭐 전 중국이 간단히 통일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요 과정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거 할 내용은 요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 요, 서하, 금, 원나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송의 건국과 발전, 건국 5대 10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조광윤, 사람 이름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이 960년에 송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는 황제권 강화. 선생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며요. 군사력 약화랑 황제권 강화랑 여러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군사력 자체가 황제권이랑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황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가 내에서 황제의 명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황제권이고, 군사력 내지는 군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랑에 붙어서의 있는 전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황제권은 강화시켰고 상대적으로 군사력은 약화되었던 것이 송나라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내용 문치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켰고요.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의 군사력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관을 우대했고요. 재상의 권한을 축소하고 과거제를 개편하면서 요기형광펜 전시를 정례화했다. 전시라는 게 뭐냐면 과거시험, 과거제가 시작됐던 건 어느 나라죠? 수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상당히 확장되었었죠. 그런데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 전시인데요. 그 전시를 황제가 직접 주관했어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황제권 강화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이 전시거든요.

있거든요. 전시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개 보겠습니다. 관료수는 증가했고요. 그렇죠. 국방력이,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요거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북방민족 국가들의 압박이 있었어요. 요, 서하, 금 등에. 그래서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트의 서하 등의 물자들을 제공했었고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세폐라고도 합니다. 세폐를 제공하였다. 이런 표현들.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왕한석이에요. 왕한석은 신법, 개혁안을 냈던 것이죠.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했으며 민생 안정을 추구했고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의 반대로 실패했었고요. 자, 이때 왕한석 등의 신법당과 사마광 등의 구법당 등이 다툼을 하게 되면서 당쟁이 격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송의 수립과 멸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때 이 송나라가 누구의 공격을 이 요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요. 송과 금이 연대해서 요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로 송을 공격하게 되고요. 송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남송이 돼요. 그러자 요 화북지대 일대를 누가 장악하게 됩니까? 바로 이 금나라가 장악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요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남송 수립. 금나라가 침략해 오게 되면서 화북 지역 일대를 상실하게 되고요. 예, 남송,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남송의 수도가 어디였나? 이만, 내지는 항저우라고 합니다. 항저우. 예, 그렇게 되면서 강남 개발로 경제력은 안정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이 남송 역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원나라,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송나라. 예, 주된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쉽게 표현하자면 현직 관료예요. 현직 공무원이 주된 지배층이 되었고요. 그만큼 공무원의 힘이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송의 수도는 카이펑.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카이펑이 북송의 수도였었고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남송 당시의 수도는 이만 내지는 항저우라고 합니다. 송나라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조광윤. 중앙집권 강화하면서 황제권 강화가 포인트였었고요. 절도사의 권한 줄이고 금군 힘 늘렸으며 전시를 확정했다. 전시를 정례화, 완전히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치주의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관료조직은 비대화되었고요. 왜 비대화됐냐면 서로 간의 견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의 수, 즉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관료조직은 비대화되었고요. 상대적으로 국방력,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민족이 침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얼마 문도에 침입해오느냐? 그냥 물었대요. 얼마야? 얼마면 그냥 다시 가줄래? 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돈으로 평화를 사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든가 비단, 은 등을 제공하는 세폐 진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정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북방 민족에게 바치기로 한 물자의 액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페페페, 세폐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왕한석의 신법인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간단히 한번 봐주세요. 자, 왕한석의 개혁안을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청력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농민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청묘법이라고 하고요. 소상공인에게 싼 이자를 빌려주는 제도를 시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노역 대신 면역전을 내게 하고 이를 실업자에게 주어 노역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모역법. 균수법은 물가 안정책이고요. 그리고 보갑법, 보맞법인데 민병 양성을 위한 향촌 조직을 보갑법, 보맞법은 농가마다 말을 사육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말을 사육하게 해서 평상시에는 말로서 농사를 짓고요. 말이 심 좋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쟁 시에 이를 징발하는 제도를 보맞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디테일하게 너무 외우지 마시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거 왕한석이 신법이구나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송나라의 경제. 근데 이렇게 군사력이 약했지만

상당히 송나라가 좀 길게 왕조를 유지했거든요. 그게 뭐였냐?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잘 받쳐줬어요. 자, 송대의 경제력 보겠습니다. 강남 경제력이 화북 지역을 능가하면서 도시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 바로 농업. 토지 개간이 활발했고요. 새로운 농기구, 용골차 등의 그런 수리 기구 등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모내기법이 보편화되었었고요. 참파벽, 지금의 베트남 지역 일대에 있었던 그 참파 지역에서 있었던 종류의 벼가 오게 되면서 되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장강 하류 지역에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했고요. 지주 전호제의 확산도 있었다. 자, 수공업으론 석탄, 요거 기억하십니다. 석탄. 석탄 사용이 확산되면서, 석탄이 화력이 워낙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철을 만드는 거나 도자기를 굽는 거나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여기 이제 비단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하였다. 자, 그러면서 상업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상공업자들이 동업조합, 동업조합이 뭐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뭐 행작이라고 하고요. 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화폐 유통이 증가하였었다. 특히 송나라의 화폐는 워낙 유명한 거 뭐? 송, 회, 교시 꼭 기억합니다. 송나라는 회자, 교자, 송회교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회교, 송회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너글놀이에 있었던 송회교시, 송회교, 송나라에는 회자, 교자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었고요.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주요 무역항에 박사박사, 시박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 필기노트로 정리하자면, 자, 경제적으로는 창장강 하류 지역 일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양법이 보편화되었고요. 참파벼가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행과 작, 특히 뭐 수공업조합 등등이 있었고, 송회교 반드시 기억합니다. 송나라는 회자, 교자, 시박사 있었고요. 수공업으로는 석탄이 많이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등의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송나라의 경제하면요, 여러분 보통 요 지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카이펑. 아, 카이펑이 수도 북송이구나 정도지. 여기에 있는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내신다고 해도 이거 자체로 내시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카이펑 찾고 항저우 찾는다. 아, 항저우가 수도였던 데는 남송이고 카이펑이 수도였던 적은 북송이구나. 예,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특히 이 북송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린 그걸 청명상하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향료 상점도 있고요. 2층에 술집도 있고요. 귀빈을 태운 가마도 있고요. 낙타 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아주 발전했었던, 성행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발전된 경제력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청명상하도가 되겠습니다. 자, 송대의 발전. 자, 송대의 사회와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제가 강화되었었고요. 예, 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사대부가 성장했다. 사대부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 이들은 지주층이면서도 유학적 소양을 갖춘 보통 현직 관리들이었었다. 자,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성리학이 집대성되는 건 남송시대입니다. 대의명분과 화의론. 대의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화의론은 중화와, 즉 중국인의 본토, 중화와 나머지 이민족. 당시에 뭐 당시에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오랑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이족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면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오랑캐로 모아갔던 것이 화의론이에요. 왜 이런 걸 강조했었냐? 결과적으로는 남송으로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라도 한 것이죠. 성리학이라는 것이. 그 외에 역사서가 편찬됐으니 사막왕의 자치통감 같은 것도 있었다. 자, 서민 문화로는 카이펑, 항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오락시설이 증가했었고요. 공연이 성행했으며 잡극, 통속 문학 등이 유행했습니다. 자, 과학기술로는요, 인쇄술이 발달했고요. 지식보급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요. 화약 무기가 개발했으며 나침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이 송나라 하면 유명한 거 동경몽화록, 그다음에 청명상하도, 요거 기억하십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뭐다? 아,

송나라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필기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다. 자, 문화로는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고개나 인형극 있었고요.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시간의 순서, 이 편년체라는 게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서술하는 걸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청명 상하도, 그 다음에 동경몽화 록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뭐죠? 종이, 화약, 마침판, 활판, 인쇄술, 이렇게 4개의 주된 발명품이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3개가 무려 송나라 때 등장했습니다. 종이는 한나라 때 만들어졌었고요. 화약, 마침판, 활판, 인쇄술은 송나라 때 있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하면 송혜교 기억하시고요. 송나라는 여러분 특히 요 시옷이 많이 나옵니다. 시옷, 사대부, 그들의 지배층이었고 송나라는 세패 지부를 했으며 성리학, 주의에 의해서 성리학이 등장했고 석탄 사용도 많았으며 청명 상하도 있었고요. 형세우라는 당시에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계층이, 경제적 지배계층이 있었고요. 인쇄술 발달했으며 서민문학이 발달했던 것이 시옷의 송나라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 송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요나라입니다.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웠습니다. 자, 요나라는요, 특히 이 5대 10국 시기에 연운 16주를 확보해요. 이 연운 16주가 여러분 어디가 포함된 지역이냐면 베이징 일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붙어요. 누구랑? 이 요나라랑 한판 붙었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맺었던 것이 1004년도에 전연의 맥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러분, 요 지도 보면 이게 대략 몇 세기 지도 같습니까? 선생님, 10세기 지도 아니에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10세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11세기 지도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서하 때문입니다. 서하는 11세기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가 없다라면 대략의 형세로 봤을 땐 10세기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서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1세기다.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나라가 있거나 대략의 시기를 유추하는 게 지도를 보면서 여러 근거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거란족의 요나라입니다. 자, 성장 야유라 보기가 916년에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초죠. 굳이 따지자면 여기 5대 10국 시기입니다. 그리고 발해를 정복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발해 정복이 언제냐면 건국 10년 뒤에요. 926년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연운 16주를 차지했었어요. 연운 16주를. 이 5대 10국 시기에. 그런데 5대 10국을 통일시켰던 송나라가 야, 이거 갖고 와. 베이징도 들어간 땅이라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땅이야. 우리가 이거 갖고 싶어! 라고 해서 송나라랑 요나라랑 붙었는데 이때 송나라가 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전연의 맥략을 맺었습니다. 언제? 1004년도에.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이들의 통치는요,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실시했다. 북명관이라는 건 원래 이들은 어디였었습니까? 부족제 중심에 이들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유목민의 전통이었었던 지역을 뭘로 통치했고요. 북명관이라고 해서 통치했고요. 주로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운도 좋게도 아니면 뭐 실력도 있었겠죠. 새로운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남쪽 지역을. 그럼 남쪽 지역은 주로 뭐 중심이었습니까? 농경 중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차지했던 이런 지역을 어떻게 남명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북명관과 남명관 이렇게 두 개, 유목민과 농경민을 이원적으로 통치했다. 요 이원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여기 등장하는 금나라 같은 경우도 이원 지배를 했거든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유 문자 사용, 전통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요의 이중 지배 체제입니다. 북명관제, 남명관제입니다. 북명관, 남명관.
그래서 부족제와 주연제 이렇게 나눠졌고요. 요는

유목민, 즉 그들이 원래 있었던 유목민적인 전통으로는 북면관, 그러면 새롭게 차지했던 땅, 남쪽의 땅을 차지했죠. 예, 거기는 농경민 사회를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래서 유목민의 고유 관습은 북면관을 다스리겠고, 농경민은 주현제 방식으로 농경 형태를 남면관이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제필규노트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거란족이 요나라를 916년에 야유라 복이라는 인물이 세웠고요. 발해 멸망시켰습니다. 연운 16주 차지했고요. 그리고 전연의 맥락, 어디한테? 송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죠. 1004년도에. 고유 문자, 거란 문자 있었고요. 이원통치,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북면관, 남면관. 그렇지만 이들은 송과 금의 연합부대에게 망망망 멸망당했다. 그래서 요 지도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대략 11세기 지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제는 요기 지역 일대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탕구토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탕구토 쪽에서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038년, 뭐 연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11세기에 등장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 교역로 장악했고요. 이들도 역시 고유 문자가 있었다. 여기에 있는 요, 서하, 금, 이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가 있었다라는 거큰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서하. 고유 문자 있었습니다. 서하 문자라는 동서 교역로 장악했고요. 한때 송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기도 했었어요. 세패를 징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3세기 누구에게? 몽골에게 멸망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여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은요, 세운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구다.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데서 찾으면 아골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발음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그 교과서의 명칭, 수능 특강의 명칭은 바로 아구다입니다. 아구다. 아구다가 1115년, 1115년에 건국했습니다. 이게 몇 세기죠? 12세기 초죠. 송과 연합해서 어디를? 요를 정복해버려요. 요를 정복해요. 누가? 금과 송이 연합해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송의 수도인 카이펑까지 함락시켜버리면서 송나라 황제를 생포해버려요. 자, 그러한 와중에 여기에 있었던 금나라의 수도가 어디가 되냐면 요 단어 꼭 기억. 중도. 중도. 여러분, 이 베이징인데 중도라는 표현도 있고요. 대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시다가 중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금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대도라는 표현은 원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중도든 대도든 다 베이징이에요. 다 베이징이야. 그런데 중도는 금나라 때 수도 이 베이징을 중도라고 표현하고요. 원나라 때 베이징을 대도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수도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금나라 같은 경우는 중도로 천도하면서 화북 지역을 지배했었고요. 자, 통째로는요. 여진족 등은 야,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맹한 모국제. 그다음에 한족 등은 주현제로 통치했었다. 자, 문화적으로는 이들도 역시 고유 문자가 있었다. 너무 중요하죠. 고유 문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들의 문자를 뭐 여진 문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자면 여기 이거 복잡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금나라 이중지배 체제 하면서 뭐몇 토가 뭐몇 맹한이고 뭐몇 맹한이 뭐몇 명이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요. 필요 없고요. 맹한 모국 나왔습니다. 이 맹한 모국은 이 금나라의 이원지배체제, 특히 그들의 부족제적인 전통으로 통치했던 걸 맹한 모국제라고 합니다. 뭐 금은 부족적 군사제도인 맹한 모국제를 정비했고요. 여진족과 거란족은 300호를 1모국으로, 10모국인 3000호를 1맹한으로, 그래서 맹한 모국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세계사 문제에서. 근데 맹한 모국 나오면, 아, 이건 금나라구나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나라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아구다.

정강의변. 정강의변이 어디 장악한 거예요? 카이펑. 카이펑이 어디의 수도였었죠? 북송의 수도였었던 카이펑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되자 기존에 있었던 귀족 및 사대부 및 황실은 새로운 남쪽으로 내려가서 왕조를 세워요. 그 송왕조를 유지하죠. 우린 그걸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송은 군신관계를 맺기도 했었고요. 누가 군이에요? 금나라가 군이죠. 고유 문자인 여진 문자도 있었습니다. 이원통치로서 본인들의 고유한 전통인 부족제적인 전통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맹한 모국제. 여진족을 통치했고요. 그다음에 주현제. 본인이 새롭게 차지한 땅들은 주현제로 한족이 농경민적인 전통으로 통치했었다. 기억해 두세요. 13세기에 몽골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연도도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어. 1, 2, 3, 4년이에요. 1, 2, 3, 4년에 몽골 제국으로부터 금나라가 정복을 당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송나라는요. 송나라는 사대부 지배층이었고 수도 북송은 카이펑, 남송은 임안이었습니다. 조광윤은 중앙집권 강화하면서 황제권 강화했고요. 그러한 문치주의를 펼쳤지만 관료 조직은 비대화되었고 국방력은 약화지면서 세폐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왕한석 등이 개혁을 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송나라의 경제력은요. 바로 이 송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었습니다. 참파벼 등이 도입되었었고요. 송회교, 회자 교자 있었고요. 석탄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요 문화파트, 성리학, 서민문화 발달, 자치통감, 청명상하도, 동경몽화도, 화양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유럽에 전해졌었고요. 요와 금나라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는 누가 세웠다? 야유라복이. 금은 아구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는 발해 멸망시켰고 연우 16조 차지했으며 송으로부터 전쟁에서 약속을 받게 되죠. 이기면서 전연의 맥락, 고유 문자인 거란 문자 있었고요. 이원 통치로 북명관, 남명관을 두었다. 그렇지만 송, 금 연합군의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나라는요, 아구다가 건국했고요. 정강의 변으로 카이펑 장악했습니다. 금과 송은 군신관계 맺었었고, 역시 여진 문자 있었으며, 이들의 고유한 전통으로 통치했던 맹한 모국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잘 나가던 금나라도 몽골에게 멸망.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나라, 남송을 정복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몽골 제국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13세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몽골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하나 약간 눈여겨보실 거는 원래 이 몽골의 중심 지역이 이쪽에 나와 있는 카라코룸이었어요. 카라코룸이었다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누구 때? 쿠빌라이 칸 때. 그때 베이징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도도. 대도라고 한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 제국입니다. 13세기 태무친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칭기즈 칸은 천호대를 토대로 정복 전쟁을 전개했고요. 서하, 금 등을 공격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했었고요. 후손들이 유라시아 이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래서 징기스칸 사후에는 울루스라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울루스죠. 네. 오고타이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이러한 각각의 울루스도 큰 형태에서 다 몽골 제국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이 쿠빌라이 칸이 대도로 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호를 원으로 결정했고요. 남송을 정복했으며 두 차례 일본 원정을 추진했던 게 누구다? 쿠빌라이 칸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인물 문제로 나온다라면 쿠빌라이 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대도로 천도, 국호원으로 결정했고요. 남송 정복했고 두 차례 일본 원정을 추진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 사후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었었고요. 황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과중한 세금 징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교초 남발. 잠시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요 교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몽골 기병들이 어디를 달렸을까요? 초원을 달렸겠죠. 맞습니다. 초원 몽골 기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이 만들었던 화폐가 초원이 뜻하는 교초. 그래서 교초, 초원 달린 몽골 기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홍건적의 난이 발생했었고요. 주원장에 의해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몽골 제국입니다. 자, 명나라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고요. 자,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원나라는 아니, 몽골 제국은 초기가 어디? 예, 카라코룸이 중심지였다가 누구 때? 쿠빌라이칸 때 대도, 즉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징기즈칸은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때 나오는 용어가 천호제. 천호제로 종종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천호를 10으로 나누면 100호, 또 10, 그 100호를 10으로 나누면 10호,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고타이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1, 2, 3, 4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바투의 원정이 러시아, 헝가리일 때까지 갔었고요. 그러면서 주치울루스 만들어졌습니다. 몽케칸 때 아바스 왕조 정복했고요. 당시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왕조죠. 그러면서 훌라구울루스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세조, 쿠빌라이 칸이 중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기억.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호를 원으로. 그다음에 어디로 천도했다? 대도로 천도했다. 그리고 남宋 멸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복속했으며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원정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 누구다? 쿠빌라이 칸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귀족들은 사치를 했고요. 황권의 다툼, 과도한 세금, 교초의 남발, 민족 차별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잘 나갔던 정말로 전투력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던 그 몽골 제국은 안으로부터 곪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사치했고요. 황권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과도한 세금과 교초의 남발로 물가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인플레이션. 민족 차별 정책에 따른 각 민족들의 불만도 있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홍건적의 난이 있었고요. 예,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몽골 세력을 다 초원 이북으로 올려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원외 중국집에 보겠습니다. 중국식 통치 제도를 활용했고요. 예, 특히 여기서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했다. 그래서 최상위 집단은 누구야?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자면 최상위 집단은 몽골인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들을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한인. 여기도 한인인데 이 제일 밑에 있는 한인들은 남송 출신의 한인들을 더 차별했습니다. 왜요? 남송이 마지막까지 저항했거든. 그러니까 몽골의 특징이 있어요. 야, 항복해! 라고 했을 때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자유권이 주어집니다. 너 살던 대로 살아, 괜찮아. 우리만 인정하면 돼.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남송은 항복할 것을 마지막까지 거부했고요. 마지막까지 항전했잖아요. 그래서 남송 출신의, 특히 강남 지방 출신들의 한인들은 더 차별을 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배층은 어디라고요? 몽골인과 생목인, 요렇게. 그리고 피지배층은 한인과 남송 출신의 한인을 남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있는 한인을, 요 사람들을 남송 출신의 한인이라고 해서 남인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뭐, 요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원나라의 경제와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많이 발달했었고요. 특히 면증업, 목화 재배 등이 확대되었던 것이 이 원나라 때입니다. 예, 상업의 발전으로 대운하가 정비되었었고요. 항저우와 대도가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교축,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많이 나옵니다. 교축의 통용이 있었고, 활발한 동서 교류가 전개되면서 초원길, 비단길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고요. 자, 형광펜 하나 더 나옵니다. 역참제.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령이 하달되던가 사람들의 교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한 4, 50km 전후의 거리에서
숙소와 말을 사육하는 역참을 설치하면서 본인들의 이 지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상무역이 번성했고요. 특히 이슬람 상인과의 왕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했었는데요. 자,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경제사회, 몽골 제일주의, 몽골인, 생목인, 한족, 남송 출신의 한인들, 특히 뭐 남인이라고도 불리는 남송인들이 있는데요. 몽골은 관직을 독점했고요. 생목인은 재정과 행정 분야, 그리고 요 한족은 중간에 껴있는 이들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가장 큰 차별을 받았던 이들은 남송 출신들의 한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역참제 반드시 기억해둡니다. 나옵니다. 동서교육이 매우 활발했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교초의 남발로 물가가 폭등했고 목화재배가 확대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꼭꼭꼭 체크. 특히 원나라의 문화파트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갑니다. 자, 서민문화 원곡과 시곡 유행했었고요. 서상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수시, 원, 서비. 수시 쓰실 때 꼭 최저등급이라든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데들 잘 찾아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나라는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게 문학작품이 있었다. 그래서 요 서상기, 비파기도 가능합니다. 자, 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대한 관용정책. 이게 바로 제국의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나와 다른 남을 용인하고 인정해주는 태도, 그 자세. 이게 바로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인데,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컸던 제국이 어떤 제국? 몽골 제국이잖아요. 그럼 몽골 제국은 당연히 이러한 관용정책이 있었겠죠. 종교나 문화에 대한. 티베트 불교가 유행했다. 이 티베트 불교를 무슨 뭐라고도 하죠, 여러분? 라마교라고 합니다. 라마교가 유행했고요. 파스파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라마교의 승려 파스파에게 야, 우리가 쓰는 문자나 이거 좀 정리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도해서 글자를 정리했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스파 문자라고 합니다. 이슬람 문화 유입으로 천문학과 역법이 발전했는데 그 역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수시력이다. 수시 원서비, 원나라는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 등의 문학작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 여기 수시력 편찬했던 사람 이름 한 명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수경 등이 수시 편찬 등을 주도했었고요. 수시력 편찬 등을 주도했었고요. 자연과학 등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동서간의 원거리 여행이 활발해졌었는데 이때 왔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교황의 사절단 카르피니. 자, 마르코 폴로는 뭐 어떤 동방 견문록, 이븐 바투타는요 여행기라는 글을 남겼고요. 교황의 사절단으로는 카르피니, 피나도로 걸어왔대요. 카르피니.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요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나라는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이슬람교, 라마교, 경교. 경교는 크리스트교 하나의 분파죠. 라마교, 특히 이 티베트 불교를 우대했었고요. 파스파 문자가 주로 공문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으며 특히 연극이나 원곡으로는 서상기, 비파기. 그래서 뭐 기억하셔야 된다? 수시, 원, 서비. 원서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서상기, 비파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슬람 문화로는 수학, 천문, 역법. 역법 중에서는 곽수경 등이 주도했던 수시력. 수시력, 수시, 원, 서비, 서상기, 비파기.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는 원나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서 교류로는요,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록 있었고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 다음에 카르피니, 피나도로 걸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사절단이 원나라에 오기도 했었다라는 거 꼭꼭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 강의 필기 노트로는 4강, 5강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요. 일단 송나라,

송나라 핵심 단어는 뭐? 문치주의.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패 진출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누구? 왕한석의 개혁이 있었다. 특히 송나라 세운 사람 누구다? 조광연이다. 예, 이런 단어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송나라의 경제력으로는 경제력이 매우 좋았다. 포인트죠. 그래서 참파벼라든가 이양법이 보편화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송회교. 기억하십니다. 송회교. 그 다음에 석탄 산업 많았고요. 제철 자기 산업, 자기 등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성리학 발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통감 편년체로 서술되었으며, 요거 형광펜입니다. 청명상하도 동경몽화록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다 어디? 요 송나라 때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 어딥니까? 요 나라. 요 나라는 야유라보기가 건국했고요. 발해 멸망, 연운 16주 차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전연의 맥락. 이건 누구를 이긴 겁니까? 송나라를 상대로 이기면서 완전히 엔젤적인 천사를 하나 얻어요. 1004년도에 천사를 하나 얻어요. 어떤 천사를 얻어요? 송나라라는 천사를 얻죠. 왜? 매년 정기적으로 뭐 비단 주고 차 주고 뭐은 주고 하니까 도움이 됐었고요. 고유 문자로 거란 문자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남명관, 북명관이라고 하는 이원적 통치 체제가 있었고, 송과 금의 연합부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자, 금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건국했다? 아구다. 정강의 변으로 카이펑 장악했고요. 송과 군신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강성했던 나라가 금나라였었고요. 금나라 역시 여진족이 세웠으니까 여진문자라는 고유한 문자가 있었으며, 이원통치, 요 이원통치가 제일 중요하죠. 맹한모국제라는 이원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잘 나갔던 금나라도 역시 몽골에게 멸망. 탕구투족이 세웠던 나라가 서하인데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서하 문자라는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서교역로 장악했고, 송으로부터 세패를 받을 정도로 매우 강성했지만, 몽골한테 역시 망망망 멸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 강의 필기노트 5강에 보시면 요거 있죠? 예, 그래서 칭기즈칸에 의해서 몽골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이 세조. 세조라는 표현보다는 칭기스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호를 원으로. 대도로 천도했고요. 남宋 멸망했으며 멸망시켰으며 고려 벽속시켰고 일본 원정까지 했던 인물이 누구다? 쿠빌라이 칸. 그렇지만 그잘 나가던 몽골도 귀족들의 사치, 황권 다툼, 과도한 세금, 특히 교초 남발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민족 차별 정책 등으로 인해서 주원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의 경제는 몽골 제일주의, 그리고 역참제, 교초의 남발, 목화재배 기억하시고요. 요 문화 파트가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왜? 뭐 대제국이었으니까.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은 관용성 아닙니까? 예, 라마교 우대했고요. 파스파 문자 있었으며 서상기 비파기. 그래서 수시 원섭이 기억하시고요. 수시력. 그다음에 동서 교류로는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카르 피니 같은 인물이 있었고, 특히 요 원나라 때. 이 동서 교역이 많이 활발해졌었는데요.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등등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면서 오늘 공부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대표 기출 확인하기, 그러니까 작년 6월 모평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문자는 가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낼 만큼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아가 만들었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여기 문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문자 제작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탕구투족의 이원호가 세운 나라로, 아하, 나는 어디예요? 서한에, 뭐. 탕구투족 나왔으니까. 가에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대요. 그래서 고유 문자 제작은 이러한 경계심의 발로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나 가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낼 만큼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 그러면 서하가 누구로부터 물자를 받아내었었죠? 송나라죠. 그쵸? 예. 그러면 가는 송, 나는 서하.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가. 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혹시 푸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가, 나가 이렇게 결정됐잖아요. 여기다 써 놓으세요. 송. 송. 서하. 요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안 헷갈리고 갈수 있습니다. 수도를 대도로 옮

전연의 맥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연의 맥락은 몇 년? 1004년이라는 거 꼭꼭꼭 체크.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닮을꼴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 조정에는 나에 대한 강경론이 들끓었대요. 일부의 온건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다수의 강경한 주장 속에 묻혀버렸대요. 유평이라는 사람이 탕구트의 이원호는 쥐같은 도적이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병사는 이원호 무리의 3배나 되니 한 달도 못 되어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강경론자들은 소국인 나를 손쉽게 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전쟁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가가 비단, 은, 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국에선 화친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는 누굴까요? 가는 우리가 싸우자. 이원호가 세웠던 탕구토 쪽에 세웠던 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고? 서하고 가는 서하에게 물자를 제공하기로 했던 송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송, 나는 서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놓고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송, 송, 서하, 서하, 서하, 여기 송.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 안 헷갈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품 중정제를 시행했던 것은 위진남북조식이 아니겠습니까? 송나라랑은 관련 없고요.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송나라 때죠. 송송 맞네요. 예, 정답 2번, 3번입니다. 상경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상경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은 요게 요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혹시라도 동아시아사 하는 친구들 나와서 한다라면 동아시아사 최근에 좀 많이 깊게 나와서 이거 발해도 돼요. 상경이라는 표현만 한다면 발해도 되는데 아마 세계사에서는 이것까지 묻지는 않을 겁니다. 됐고요. 맹한 모국제를 실시했던 것은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고요? 네르친스크 조약은 어디랑 어디랑 맺은 것이죠? 일단은 러시아랑 청나라에서 맺었던 것이고요. 러시아에서는 누구? 표트르 대제. 그리고 청에서는 강희제.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황제라는 강희제, 러시아의 표트르 제대가 맺었던 것이 일종의 국경선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 서화 이런 거 있고요. 수능 특강에 여러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닮을꼴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내신 만점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오늘 뭐뭐 공부했죠? 송, 요, 금, 서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던 몽골까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봐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중국의 이제 마지막 끝에쯤 나오는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우리 일본사 안 하고 그냥 쭉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사 전체 있는 이 에도 막부까지 한번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가마쿠라와 무로마츠 에도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들 꼭꼭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물리학 1을 함께 공부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좌에서 선생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OT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OT 숙지하시고 선생님이랑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지되어 있다라면 가정하에 바로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면은 지금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 B, C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례이냐? 전자레인지, 암치료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전자기파의 분류와 이용과 관련된 문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읽지 않고 빠르게 A, B, C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각 전자기파 별로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억니은 D급 보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문항인데 함께 읽어보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감마선, 자외선, 마이크로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A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 암치료기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 같은 경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했으니까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보기를 체크하기 전에 다른 전자기파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우선 진동수 혹은 파동의 파장의 길이별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파동, 전자기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진동수라는 것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바로 이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진공에서 빛,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파동이 선생님 말 실수했죠. 진동수라는 것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생님 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쓸게요. 왜인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C로 일정하고 이 값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에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를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 그리고 바로 마이크로파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잠깐 까먹은 라디오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왼쪽부터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암치료에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X선 같은 경우는 공항 검색대 그리고 인체를 투과하는 의료 장비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태울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독기에 이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으로 광학 현미경에 이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적외선은 적외선 체온계처럼 열을 측정하는 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는 통신에 이용된다라고 해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갖고 있어야 할 개념은 전자기파의 분류, 그리고 분류된 이 전자기파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보기 기억니은 D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A는 자외선이다 라고 하는데 자외선이라는 것은 뒤에서 C라고 선생님이 써놨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C가 B보다 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외선은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B는 주로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B가 아니라 아래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누구? 바로 X.

한 선이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라고 돼야 돼서 디귿이 오답이 되고 1번 문항의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문항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문항이니까 반드시 아래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준것 외우고 외우기만 하면 풀수 있으니까 꼭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 체크되었으면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지금 가나다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가, A, B, 그리고 나는 A와 B가 따로 운동을 하고 있고, 다는 A, 그리고 BC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만, 그리고 BC가 따로.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항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m, 3인 물체 A와 B가 용수철을 압축한 후 실로 연결되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끊은 후 A와 B가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가 P, 그리고 4P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림 다는 B가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한 후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와 C가 충돌한 후 A와 B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문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 다 상황에서 지금 마찰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물체의 총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B와 C는 그림에서처럼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B와 C가 함께 움직인다. 움직임을 같이 한다. B와 C의 속력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운동 방향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사실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더 있어요. A와 B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란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A가 보았을 때 B와 AB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은 A가 볼때 속력이 계속 0으로 생각한다란 얘기예요. 자, 그 말은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0, 즉 상대 속도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다의 상황에서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물체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와 만약에 C의 속도가 VC다라고 얘기하면 C의 속도까지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기억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가나다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쓰면 가에서 A와 B의 총 운동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총 운동량은 A와 B의 총 질량 몇? 4m. 그리고 함께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도 총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더한 P 플러스 4P라고 하는 이 값, 총 5P라고 하는 값이 나에서의 운동량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에서의 운동량은 알 수가 없지만 가나 다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 개의 값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에서 다로 가면서 A라고 하는 물체는 운동량 P로 자신의 속도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4P라고 하는 이 운동량을 다로 갔을 때 B가 C와 나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질량이 M인 물체가 이 VA, VB, VC의 속력을 그냥 V'이라고 놓았을 때 V'이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할때 갖고 있는 운동량을 P였다라고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질량이 3M인 물체가 같은 V'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이동을 했을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P라고 하는 운동량을 B와 C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에서 C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P가 될 것이고 그리고 C의 속력 역시 V'이 되기 때문에 C의 질량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주어진 힌트를 적용하여 M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에서 B의 속력은 EV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 라고 얘기하면 아래 쓴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A의 운동량은 P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M과 V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에 두 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OP라고 하는 값은 4M, V라고 쓸 수 있고 P라고 하는 값은 5분의 4M, 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나에서 A의 질량 M, 여기에 A의 속도 나, 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V'이라고 쓴다면 V'이라고 하는 이 값은 그대로 5분의 4V가 되어야 돼서 기억에 EV가 아니라 5분의 4V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게요.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4MV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이걸 하나하나 구해낸다? 바로 1분을 쓰겠다는 얘기야. 1분을 여기서 쓴다. 마지막 4페이지에 나의 시간을 여기다 할애해서 나의 정답률을 좀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B가 누구랑 충돌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충돌을 한 두 물체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B와 C가 충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에서 B와 C가 충돌하기 전 C는 정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의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 되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 C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B의 처음 운동량에서 B의 나중 운동량의 차이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현재, 바로 나중 운동량을 그대로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뭐가 돼? 위에서 구한 것처럼 P라고 얘기했었고 P라고 하는 값은 바로 아까 가와 나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이용해서 5분의 4M V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니은은 정답이라고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디귿, C의 질량은 M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 우리가 C의 질량은 M이라고 구현했으니까 그대로 디귿도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2번 문항은 정답이 4번에 있는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제의 보기 배열이 생각하는 과정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만약 문제를 내가 교과서적인 풀이로 정석대로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와 나의 운동량을 비교를 해서 B의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B와 C가 충돌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캐치를 해내면 역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산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면서 해야 될 것은 어떤 힌트를 뽑아낼 것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았던 속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운동량 보존 체크하는 것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성체와 관계되어 있는 문항인데 문제를 읽기 전에 또 봐야 될 것이 가, 나, 다 중에 나를 봐야 돼요. 자, 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나만 잠깐 보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보면 자성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이 자성체를 구리관을 통과시켜 떨어뜨린다라고 할 거예요.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꺼낸 A 또는 B에 강자성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는 자성 역할을 할 것이고 전류가 잘 흐르는 이 구리관은 도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선을
자석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도선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만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리관이 자석, 쉽게 말하면 강자성체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에서 판별할 것은 A 또는 B의 강자성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낙하 시간을 이용하여 강자성체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BC를 자기화시킨다. 그림 나는 가에서 AB를 꺼내어 동일한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구리관을 큰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A는 지금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구리관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리관에 의해 B에 낙하하는 이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걸린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는 자연스럽게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림 다와 같이 가에서 C를 꺼내어 강한 자석 위에 놓았더니 C가 떠 있다. 자, C가 떠 있다라는 것은 자석과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다? 밀어내는 청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청력, 배척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C가 반자성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이렇다면 A는 자연스럽게 상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 문항 역시 사실 1번처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개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각각의 자성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자성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상자성체라는 것이 있고,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세 가지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자성체 같은 경우,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구역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강자성체만 자기구역이 있고, 상자성체, 방자성체는 자기구역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구역이 있다라는 것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을 때, 자기적인 성질, 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자기구역이 존재하는 강자성체만 자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경우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었을 때 즉시 자성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기화의 방향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자기화의 방향을 논한다라는 의미는 인력이냐, 청력이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생각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화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자, 그때 상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자성, 선생님 조금 전에 말 잘못했죠? 강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자성체 역시 자기화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자석과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서 자석과 C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자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만 몇개 보도록 할게요. 자,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철과 니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종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반자성치에 해당하는 것이 구리, 유리,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표딱 외우고 문제를 푼다면 우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역시 잠깐 정지하고 옆에 쓰고 만약에 못 외웠다면 외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리가 끝났으니까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A는 균일한 자기적 영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표를 그렸던 것처럼 이 A 대신에 바꾸어도 맞는 말은 B로 바꾸어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에서 B가 구리관을 통과할 때 구리관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가에서 A와 C를 꺼내어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썼던 표한두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유지하느냐를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자기장을 유지해야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서로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A는 상자성체, C는 반자성체라고 해서 자기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화된 상황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두개 놓은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는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맞는 보기로 바꿔줄 수 있느냐? A 대신에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구역이 존재하는 B로 바꾸어 준다면 B가 자석 역할을 하여 C와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고쳐주고 기억의 A 대신 B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정답 3번 기억니은 체크하고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핵 반응식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핵융합 혹은 핵분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한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의 경우를 봤을 때 모두 핵융합 반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와 나처럼 지금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에 총 질량의 합이 줄어들면서 질량 결손이 되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의 핵 반응식을 이용해서 기억에 들어갈 원자 핵을 찾고 이 원자 핵을 이용해서 나에서 반응 후에 수소 원자핵 앞에 이 개수에 해당하는 A를 찾으면 바로 보기 기억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원자 핵을 편의상 지금부터 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의 원자 번호를 소문자 X, 그리고 지금 위에 들어갈 질량수를 Y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응 전후에 총 전하량이 보존이 되고 반응 전후에 총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반응 전총 질량수 E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Y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3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1 플러스 1은 X 플러스 0이 되기 때문에 X는 몇이 된다? 그대로 2가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X라고 하는 원자핵은 원자번호 2, 질량수 3에 해당하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써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라고 하는 반응은 두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을 하여 질량수 4의 헬륨 원자핵 하나, 그리고 지금 수소 원자핵이 A에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역시 위와 동일하게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구한다면, 자, 2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4 플러스 A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A라고 하는 값은 2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중성자 수는 기억과 지금 중수소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중성자 수는 바로 질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이 기억. 질량수 보도록 할게요. 질량수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성자 수는 아래에 있는 원자 번호, 바로 전하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중성자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수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아래 과정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줘, 얘들아?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1이 되어서 지금 기억과 중수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 A는 2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D급 같은 경우는 빈출되는 지금 정답 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에서 두 개의 중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합은 기억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이게 바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D급은 항상 맞는 보기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서 4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기억년 D급 해당하는 5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장 넘어가서 5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1, 2, 3번에 나와도 될 운동의 분류와 관계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읽어보고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곡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간 1, 2, 3은 각각 가속도 운동. 자, 그리고 2는 등 속도 운동.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물선 운동. 이라고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 구간 2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가속도의 크기가 0인 운동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체는 변화가 없죠?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는 값 역시 그대로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수평으로 딱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물체가 운동하는 곳은 바로 지구 위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중력가속도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언제나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g, 중력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포물선 운동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뜻한다란 얘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기억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고 제시된 이 물리량은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시간분에 변한 위치를 뜻해요. 자, 변한 위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도착한 지점까지 직선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을 보았을 때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이거보다 짧은, 자, 이 길이겠죠. 자, 그럼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더큰 값을 가져서 결국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큰 값이다가 되어야 돼서 작다 대신에 옳은 단어는 크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또할 수가 있겠죠. 니은 볼게요.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등가속도 운동 아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위에 표기된 것처럼 힘, 그리고 가속도가 0이 되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3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디귿 역시 정답이 되어서 5번의 문항은 바로 4번의 니은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 같은 경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문항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문항 꼭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을지 잘 체크해가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파원 S1 그리고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의 시간이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 P, Q, R 중한 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부터 보면 실선은 마루, 그리고 점선은 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마루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진동을 할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점, 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P, Q, R이 어떤 간섭을 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는 골과 골,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바로 보강 간섭을 한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 지점이 만난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 지금 변이가 가장 아래인 지점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시간이 0인 상황에서. 자,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마루, 골이라고 하는 반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 같은 경우는 마루와 마루라고 하는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P와 R의 차이점은 R은 변이가 가장 위에 있는 지점끼리 만난 지금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변이가 이 시간이 0인 상황에서 가장 위인 지점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나로 넘어가서 체크를 한다면 이 변이는 시간이 0일 때 가장 밑에 뭐 골과 골이 만났을 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는 바로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만 체크하면 사실 학생 A, B 바로 체크가 되는데 학생 C를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여기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딱 중앙 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중앙이냐면 S1과 S2 사이로부터 딱 중앙인 지점이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S1으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 S2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 같은 지점이죠. 자,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경로, 여기까지 경로, 이 경로의 길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0인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지점을 쭉 연결하면 그대로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지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경로 차이가 0만큼 차이 나는 지점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다 이제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경로 차가 반파장의 1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가 그림을 봤을 때 S1과 S2에서 만들어지는 이 물결파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경로차가 0인 지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Q라고 하는 지점이 포함된 이렇게 선을 그은 이 라인 역시 경로차가 반파장의 1만큼만 차이 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반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써버리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숫자 몇 배가 곱해졌는지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번에 R이라고 하는 지점을 체크하면 여기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 P점 역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반파장의 경로차가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기한 이 지점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에 포함된 것들이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노란 선이 그어진 이 지점이 다 R처럼 어떤 간섭이 일어나요라고 묻는다면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묻는 것이고 이 핑크색 선으로 그은 것은 Q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Q점처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 B,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A.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학생 A의 얘기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 B.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핑크색 선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학생 B는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C 같은 경우 R에서 S1, S2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물결파의 한파장의 2분의 3배다라고 하는데 R점은 위에 표기한 것처럼 반파장의 몇 배라고 써서 숫자 선생님이 반파장의 2배라고 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C도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사실 정답은 1번에 있는 학생 A만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 선을 그려가면서 표기한 이유가 요새 잘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잘 나오냐?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P와 R 사이의 보관간섭의 개수는 혹은 상세간섭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조금 잘못더라고요. 자, 어떻게 체크해? 그대로 P와 R을 쭉 이어 얘들아. 이렇게 이었을 때 P 제외, R을 제외하고 P와 R 사이의 보관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바로 여기 이 노란 선이 통과하는 이한 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기한 이 노란색과 핑크색 선을 한번 직접 해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라고 찾았고,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Q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Q를 통과하는 핑크색 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Q를 포함하지 않죠. 결국 P와 R 사이의 상세 간섭의 개수는 두 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 ABC의 대화에는 없지만 P와 R 사이의 보관 간섭의 개수, 그리고 상세 간섭의 개수를 저렇게 선을 그어서 표기한다라는 것꼭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카크머니처럼 양쪽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관 간섭, 상세 간섭, 보관 간섭, 상세 간섭, 이런 식으로 보관 상세, 보관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선이 지금 곡선으로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지, 얘들아? 간섭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고난도 문항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의 학생 A 정답 체크하고 이 내용 잘 기록을 하시고 7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선생님이 요 근래 좀본 문항 중에 가장 신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A에 대해 관찰자 B 그리고 관찰자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1 그리고 V2로 서로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S이고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자, 그리고 C의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는 ES이고 걸린 시간은 라지 T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라고 하는 거리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몇 도? 90도 수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한다라고 하여도 이 수직인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가 보아도, C가 보아도, A가 보아도 모두 같은 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C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거울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ES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일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 말은 C가 보았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ES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말은 기억 보기에서 둘의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B가 탄 우주선, C가 탄 우주선을 하나로 체크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우주선을 B는 1층, C는 2층에 앉아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이 광원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이 T라고 한 것은 이 전체에 지금 관성계로 취급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고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고유 시간이란 얘기는 누가 보아도 비가 보아도 같은

우주선에 일찍에 탄 B가 보아도 C가 측정한 것처럼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가 보았을 때이 B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L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바라본 B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렇다면 B가 측정했을 때는 어떤 이 L보다 큰 고유 길이라고 하는 L0라고 하는 더긴 길이를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B 위층에 타 있는 C가 보아도 측정한 B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B 또는 C가 측정한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단에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 V1은 V2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유 시간보다 다른 관찰자,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더 길어지게 팽창된 것처럼 측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 보기 역시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C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 위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몇 번이다?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동일한 우주선에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해 보시고 이 문항을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의 내용이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항은 문제를 좀잘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하는 것을 형광펜 밑줄 쫙쫙 치면서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해봐요. 자, 그럼 바로 5번 체크됐으면 8번 문항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은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결국 뉴턴 운동 3법칙과 관련된 문항인데, 하나씩 조건 확인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B가 올라타 있는 받침대에 연결된 줄 P를 학생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A와 받침대는 수평면 위에, B는 받침대 위에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 그리고 B, 그리고 받침대까지 정지해 있다란 얘기예요. 자,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A에 작용하는 총 R자 힘도 0이고 B, 그리고 받침대에 작용하는 총 R자 힘도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B와 받침대의 무게는 각각 W, 그리고 3W, 3분의 1W이고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7W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자유물체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는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한 점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자, A의 무게를 W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면과 A가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A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 우리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수평면이 A를 떠받쳐주는 힘. 자, 그리고 여기에 A가 실 P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 역시 A를 잡아당겨주고 있겠죠. 그걸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서 TP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에 작용하는 총 힘이고 지금 이 힘은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되어야 된다? 정지된 상태니까 0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와 받침대 중에 받침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대 역시 수평면에 닿아 있죠.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무게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평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받침대는 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침대가 지금 위쪽으로 실에 의해 당겨주는 힘, TP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대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힘을 편의상 그냥 N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비에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느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비의 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받침대와 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받침대가 비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윗방향으로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N이라고 쓴 것은 받침대가 비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쓴 힘은 비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하나씩 아까 문제에 있던 조건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받침대의 무게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3분의 1W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 수직항력이 되겠죠. 이게 6분의 7W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6분의 7W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B의 무게가 W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해결이 돼서 보면은 B를 보았을 때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B의 무게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바로 W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직항력과 같은 크기의 반작용 역시 W가 되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4W가 될 것이고 그러면 TP는 그대로 6분의 1W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 값이 6분의 1W가 돼서 결국 이 값은 3분의 4W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아서 각각의 주어진 힘 모두 구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6분의 1W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어진 이 힘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 P라고 하는 것은 A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도 당기기 때문에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것을 받침대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로 고쳐 줘도 기역은 맞는 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A의 무게는 3분의 4W이다라고 하는 값 역시 위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받침대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나온 이 힘은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얘들아? 지구가 B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력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힘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작용점이 하나인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평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평형, 작용 반작용,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형은 반드시 작용점이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고,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에게 작용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 될 뿐이지, 이처럼 B라고 하는 한 지점에 작용하는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 될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 3번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도 에너지 준율 관련된 문항인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전자 궤도에서 전자 에너지 준이 E1부터 E4까지, 그리고 전이 A, B, C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1, F2이고 C에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F3이다. 여기 F2 여기 있었죠. 그림 나는 가의 A, B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은 이가 그림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평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가장 아래 E1. 자, 그리고 E2, E3,

그리고 2포. 자, 선생님이 그린 이 간격을 보면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4에서 2로 전자가 전해는 이 경우가 A, 그리고 3에서 2로 전자가 전해는 경우가 B, 그리고 가장 짧은 경우가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의 진동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진동수를 비교하면은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B, C 순으로 작아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빛의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의 값이 되기 때문에 2A, 2B, 2C, 이 순으로 될 수가 있고,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값이 파장이기 때문에 람다 A가 가장 작고, 그리고 B의 파장 람다 B가 그다음 람다 C가 가장 큰 값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파장에 따라서 A와 B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A의 파장이 더 짧은 값을 갖기 때문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린 이유는 딱 하나야. 이 B와 C의 길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실수 없이 하라고 그린 것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견인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은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F1 플러스 F3는 F2이다. 라고 하는데, 화살표의 길이를 보았을 때, FA에 해당하는 F1은 F2 플러스 F3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오답이 됩니다.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 더 작다라고 하는데, 기역에 해당하는 A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도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이 기억에 있는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10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역시 지금 A, B라고 하는 벽에 수레가 운동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 대신에 이것은 충격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수레가 물체 A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물체 B와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레가 A, B와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ET, 그리고 T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딱볼 것은 바로 충돌하는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물체의 질량, 이 수레의 질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 A와 충돌할 때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만큼? 그 크기가 바로 5V0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와 충돌할 때는 속도의 변화량이 2V0만큼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수레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하면 m을 곱한 이 값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수레 운동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기 직전이 B와 충돌하기 직전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데,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충돌하기 직전은 수레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속도가 3v0. B와 충돌하기 직전은 질량이 m에 속력의 크기가 2v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배이다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되는 것이 옳아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에 2분의 5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 표기된 것처럼 A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mv의 제로, B와 충돌하는 경우 2mv의 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5를 곱하면 앞에 있는 값이 나와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의 3분의 4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준다면 4분의 5배를 해야 A와 수레가 충돌했을 때 값이 나오기 때문에

0: T 간격이 가장 큰 A가 전기 전도도가 가장 작은 물질인 누가 되느냐? 바로 절연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를 보았을 때 C의 경우 전도띠 아래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핑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불순물을 첨가했다라는 것이 되어서 C가 불순물 반도체, B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C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N형 반도체라고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어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진동수는 H분의 E3이다라고 합니다.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부터 구한다면 바로 E3에서 E1을 뺀 T 간격의 차이만큼이 방출된 에너지겠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이 값을 플랑크 상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니은 역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C는 도핑한 원소의 양에 따라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되어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2번의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2번의 가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은 영역 1과 영역 2를 진행하는 파동의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위치가 5m인 지점에서 파동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나를 볼때 중요한 것은 파동이 영역이 바뀌어도, 매질이 바뀌어도 파동의 속력, 파동의 파장은 변하지만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영역 1 그리고 영역 2에서의 파장, 그리고 주기, 그리고 속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장부터 가 그래프로 구해 본다면 영역 1에서는 바로 0에서 2m 해당하는 2m가 영역 1에서의 파장이 될 것이고, 영역 2에서는 3에서 7m 사이에 해당하는 4m가 영역 2에서의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보았을 때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2초가 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영역 1과 영역 2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 역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되어서 1에서의 주기도 바로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1에서 파장이 2m,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1m per sec, 영역 2에서는 2m per sec라고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나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살짝 지난 후에 위쪽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1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1Hz이다라고 하는데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2분의 1Hz가 되어야 돼서 니은도 오답이라고 할수 있고 디귿은 아래 구한 대로 진행 속력이 영역 1에서는 1m per sec니까 디귿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정답은 2번에 있는 디귿 하나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 우리가 2회에서 2강에서 바로 13번 문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저랑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풀이 시작 전에 우선 문제 풀고 오셨겠죠? 정확히 30분 재고서는 문제 풀고 오기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자, 4번에서 동적평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문항에서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피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물의 질량이 같더라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수증기로 채우는데 오래 걸렸다? 다시 말해서 용기 부피가 컸구나 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가 나왔다. 그러면 도달 시간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피가 더 컸는지, 그리고 물의 질량 누가 더 많은지, 수증기의 양은 누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개념은요, 제가 딱 한 번, 바로 1회 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2회, 3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자, 3번과 5번은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산화하는 반응에선 전하량 보존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9번에서 동위원소 나왔어요. 동위원소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해야지 라는 것만 보통 집중적으로 생각하는데,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요, 평균 원자량이다? 사실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있구나. 자, 그렇다라는 건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바로 중성자 수의 평균 값을 양성자 수랑 더해준 게 평균 원자량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요, 평균 원자량이다, 평균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활용하자. 자, 그 다음은요, 바로 10번에서 오비탈과 양자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과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서요, 이거를 사실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돌려서 표현했냐?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다? 다시 말해서 S오비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P오비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그러면은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거면 일단 s오비탈의 전자를 채워야지 p오비탈을 채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서요,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채워간다, 싸움 원리를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핵심 개념 설명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들으면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거구나,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걸 잘 기억해보자 라고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항상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이 나오고요. 화학의 유용성과 그리고 4단 안에서 열의 출입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 기억과 뒤에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기억, 설탕은 음식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이다. 설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았더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두 번째, 니은 갑니다.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로 사용된다. 뷰테인이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요. 바로 탄소화합물이다. 탄소 기본 골격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과 같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니은 갑니다. 디귿이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산화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한다 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산화 반응은 열을 발생시켜서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니은,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철가루가 산화되는 반응은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디귿 갈게요. 리을은

천연섬유다.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적고 질겨서 와이셔츠나 운동복의 소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구김이 적고 질겨서 이것은 바로 보다 합성 섬유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폴리에스터는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고분자 화합물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는 뭐다? 합성 섬유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탄소 화합물 그리고 화학의 유용성 바로 열액 출입과 묶어서 나온다. 기억하세요.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화학반응식이 출제되었고요. 화학반응식 문제는 2번과 20번 한 회차에 거의 항상 두 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을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바로 한계 반응물을 찾아서 반응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입니다. 여기와 같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건데 B와 C는 가려져 있고요. 표는 용기 1과 2에 A와 B의 양을 달려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후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냈고요. C라는 이 반응 개수는요.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억을 풀기 위해서 반응 개수 찾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과 2에서 어느 값부터 건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정보가 많은 원을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에요.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면 0.2몰 반응에 참여할 때 C라는 거는 0.3몰이 생성되었어. 반응 개수 B가 1대 2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면 0.3몰 반응에 참여했어. 0.3몰의 C가 생성돼. 그럼 반응 개수 B는 3대 4예요. 근데 4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이거 돼요? 안 돼? 3대 4?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A가 한계 반응물이요. 그래서 1대 2에 대한 반응 개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B라는 건 반응을 해서 남아있는 반응물이 바로 0.1몰이래요. 그래서 0.1을 빼줬더니 0.2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더라. 그래서 반응 개수 B가 1대 2여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써줄까요? 여기가 1, 여기가 2여. 기억, B는 3 아니고 1입니다. 틀렸다. 니은 갑니다. 반응 후 1과 2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일단 1에서 우리가 B다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2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0.5몰, 0.3몰 우리는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적은 B를 기준으로 0.3몰이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럼 0.1몰이 남죠? 그래서 A는 0.1몰 남고 C라는 것은 바로 B에 대한 2배만큼 0.4에서 2배, 0.8이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갔을 때는 바로 1과 2에 1에선 B가 2에선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D급 갑니다.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0.1몰이었고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건 0.8몰이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나눠주면 8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 우리는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바로 생성된 물질과 그리고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의 양을 딱딱 찾아줘서 반응 개수를 찾아주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과 5번은요. 앞서서 제가 핵심 개념으로 바로 전하량 포존을 기억하자라고 했었거든요. 3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의 반응 개수 맞추기고요. 5번에서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하량 포존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X와 Y에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쭉 반응이 주어졌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산화되었는지 반응 개수 맞춰봐라 라는 문제들이니까요. 위에서 한번 반응 개수도 맞춰보고 산화, 환원 누가 하는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지만 여기 지금 M이라는 게 가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밑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라는 뜻은 산소의 산화수는 다양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야? 근데 4개 있어 마이너스 8.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니까 Y는 7. 그때 Y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이온의 전하 곧 산화수 2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Y다라고 하는 건

7에서 2로요. 얼마만큼 감소했다? 5 감소요. 다시 한번 더. 감소다라고 하는 건 산화야 환원이에요. 감소는 환원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은 환원을 합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산화수는 감소를 하는 거고, 환원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은 산화가 되죠. 그럼 본인의 산화수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Y라는 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은 지금 무엇이다? 산화제로서 지금 역할을 하였다. 그럼 우리는 찾았습니다. Y와 그리고 산화된 애 찾아줘야 되는데, 변하는 애들은 수소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X가 변하고 있죠? 바로 이 Y와 X에 대한 반응 계수, 이 B 대 A가 2대 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라는 거 5, A라는 거 5, B라는 거 A, 2, 여기에서도 2. 그럼 다시 5 감소인데, 여기 반응 계수가 지금 2가 붙었네요. 그렇다는 건두 배를 해줘야 된다. 총 감소량 몇이다? 10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얘가 10만큼 감소의 산화수가, 그럼 반대로 증가는 얼만큼 해야 돼요? 총 10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X가요, 2에서 M으로요. 2에서 M으로 얘네가 얼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X라는 거는 바로 2에서 M으로요. 얼만큼 증가해야 돼? 총 10만큼 증가해줘야 돼요. 자, 근데 반응 계수가 몇이에요? 5예요. 그럼 얘네가 5배 해줬다라는 건 얘네 자체의 이 산화수 변화를 우리가 M값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 10이 되기 위해선 2 곱하기 5겠죠? 그래서 아, 2에서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2이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반응 계수 5가 붙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소와 증가를 맞춰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n값이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냈네요. 기억 갑니다. 자, x의 양이온은요, 바로 2에서 4로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다라는 것이 맞았고요.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는요, 반응 계수를 a는 5, B다라고 하는 건 2로 저희가 찾아냈는데, 사실 C랑 D는요, 무슨 관계냐면, 반응물에서 수소는 바로 여기 수소이온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 C가요, 생성물에서 이 수소는 물에만 있기 때문에, 이 D에서 이원자죠? 두배 해준 거, ED가 바로 C예요. 그래서 ED가 C, 어, 그럼 여기는 D, 요거 사라지네. 그래서 O다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화량 보존 활용할 때는 우리가 2 곱하기 5, 10.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1과 10 곱해주면 플러스 C는 여기서 4 곱하기 5니까 20에다가 2 곱하기 2죠? 4.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더 C를 구해주면 몇이 나온다? 16이 나오게 되고요. D는 그러면 8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도 할수 있어요. 이번에 봤더니 사실은 산소라는 게딱 반응물에 여기만 있거든요. 4, 2, 8. 생성물에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럼 여기가 8이네. 그럼 여기 두 배에서 16이다라고 가져도 됩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D급 갈게요. 자, M이다라고 하는 건 4,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M은 4다도 맞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포인트는요, 바로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 전화량 보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산화수를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변화량도 같도록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도 앞서서 우리 개념 정리 때 제가 핵심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가 나왔습니다.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에서는요, 부피가 다르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이 안을 수증기로 다 채워줘야 되니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문제다. 바로 가와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어서 물이 된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는 물의 양으로 나타나는

짜여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에서 T1일 때, 가에선 T2네요. T2일 때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나에서는요, T1일 때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자, 가에서 T1일 때 물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요, T2일 때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아직 T1일 때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 전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증발 속도가 아직은 더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가보도록 할까요? 니은에서는요, 물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피가 더큰 용기에서는 더 많이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럼 누가 더 오래 걸렸죠? 바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T2의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한 가에서 부피가 더클 겁니다. 부피에 대해서 나타냈다, 가가 더 크다. 그 말은 동접효용 상태에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그만큼의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수증기는 어떻게 되었다? 많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물의 양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아졌다라는 건 물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이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나에서 비교하면 수증기 양은 많고 물의 양은 적어. 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은을 가주셨을 땐 A와 B를 비교해 보자. 그럼 A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양을 비교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은 당연히 가에서는 적어요. 그럼 나에서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B가 더 크다. D급 갑니다. T2일 때, 모두 다 T2일 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수증기 양을 비교해 볼 건데요. 어차피 나에서는 T1일 때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의 양이나 수증기 양은 일정하게 각각이 유지될 겁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증기 양은 상대적으로 가에서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다. 가에서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지금 회차뿐만 아니라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서 동접효용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갑니다. 5번에서는 아까 핵심 개념으로 전하량 보존을 활용하자라고 했었죠. 바로 3번과 5번을 묶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바로 가봅니다. 다음은 금속 A에서 C의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험 과정을 보니까 A 양이온이 9N몰만큼 각각이 들어있었대요. 자, A 양이온이 9N몰만큼 있었는데요. 원에다가는 B, XN몰을 넣어줬고요. 2에다가는 CYN몰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과를 봤더니 나와 다에서 이 B랑 C의 금속 모두 다 B양이온, C양이온이 되었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었다, 산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알수 있냐? 바로 각 과정 후 수용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A라는 게 모두 다 남아있어요. 그럼 B 금속과 C 금속이 한개 반응물인 거. 이 반응이 들어갔을 때더 이상 이 금속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 이 양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이 B라는 것이 금속 들어갔을 때 B, B 플러스로 모두 다 XN물이 되었을 거고 C 금속은 C3 플러스로 모두 다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금속이 양이온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도. 그래서 B 양이온, C 양이온으로 모든 금속이 다 양이온 되었을 거야. XN물, YN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원래 A 양이온이 9N물만큼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9N물만큼 있었는데 전체 양이온이 2N물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다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9N물이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는 2N물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개념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 수행 속에 있었던 이 A라는 애가 양이윤이 있었는데 B나 C가 들어와서 양이윤이 되었을 때 들어온 애가 지금 이 전하 자체가 2보다 작다면 이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 변화는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는 감소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증가했다? 그럼 2보다 전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B가 몇이다? 2보다 작은 숫자는 딱 하나, 자연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요 라는 걸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으니까 2보다 전하가 큰 애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라는 건 이 A라는 애가 1몰 반응할 때 지금 B라는 애가 산화되어서 1가 양이온이 되었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플러스야? 여기도 2 플러스 되기 위해서 반응계수 2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한번 진행될 때는 1몰의 A가 사라져 2몰의 B가 생성돼 다시 말해서 1만큼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2인몰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좀 몇 번 일어났다? 두 번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A 양은 얼마만큼 사라졌다? A 양이온은 바로 2몰만큼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9N에서 2N만큼 사라졌어요? 7N만큼 바로 A꺼. 그럼 B라는 건 두 번 진행됐으니까 몇 N몰만큼 생성돼야 돼요? 바로 4N몰만큼 생성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을 더해줄 때 11이 되는가? 된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다에서 이제 볼 건데 이번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식을 써주면 A라는 거 1몰이 반응했을 때 자, C라는 거 지금 1몰에 대한 양이온이 생성되는가 봤더니 아니요, 전하량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맞기 위해서 반응 개수가 3대 2여야겠죠? 그러면 3몰의 A 양이온이 사라질 때 2몰의 C 양이온 생성돼요. 다시 말해서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럼 우리가 총 2N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반응 몇 번 일어나야 된다? 두 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두 번 일어났어. 그럼 얘가 지금 6N몰만큼 사라졌겠죠? 그럼 9N에서 6N 빼주니까 3N이 남을 거고요. C 양이온은 2 곱하기 2라서 4N이 되겠다. 4N몰만큼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3N과 4N 더해주면 7N이다 라는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을 뿐이지 보자마자 증가하였다, 전하 작도록, 감소하였다, 그리고 크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갑니다. 나와 다에서 A 양이온은 모두 환원제로 작용하였다. 환원제로 작용하였다라는 건 본인은 산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결과를 통해서 뭐라 설명했냐면 B와 C에 대한 금속은 모두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화를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 들려요? 틀리다. 환원제라는 건 남을 환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A 양이온은 산화제다 라고 가져야 돼요. 본인은 뭘 한 거예요? 금속으로 석출되었기 때문에요. A 양이온은 환원되었다 라고 가져야 돼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반응 후 B 양이온은요. 4인몰만큼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인몰 생성된다 라고 찾아놨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Y는 4다. 이 Y라는 건 처음에 넣어준 C에 대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모두 다 반응하여서 C의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그게 바로 몇 N몰? 4N몰이다. 그럼 얘가 4N몰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금속 얼만큼 넣어줬다는 뜻이에요? 4N몰만큼 넣어줬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4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바로 전하량 보존이 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응 개수를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이 전하에 대한 게 몇이다라는 게 보이도록 되는 힌트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이에요. 자, 화학결합 모형이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모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원소에 대해서 정확히는 찾을 필요 없고 아, 얘가 전자 몇 개 부족하다. 아, 몇 개가 지금
사실은 잃은 상태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HX와 YZ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 수소다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 거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X 겁니다. 다시 말해서 X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 자, 그럼 여기 Y랑 Z를 봤더니 Y라고 하는 거는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태죠. 그럼 원래 전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잃은 거. Z라는 거 전자 두개 보는 게 아닌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거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Y다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다라고 했어요. 바로 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 전성 표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라는 걸 찾지 않아도 금속 원소는 전성 표진성이 있다는 특징이 딱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한번더 얘는 사실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전성 표진성이 있습니다. 니은 가봅니다.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X다라고 하는 건 전자상 공유하고 있었던 공유결합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공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자를 다시 내어보내도 얘는 전자 껍질 두 개, 이 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Y를 보니까요. 하나, 둘, 세 개. 원래는 바깥에 전자 두개 있었는데 지금 남한테 준 거였잖아요. 버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 세 개였다. 그래서 2주기야 3주기니까 같은 주기 원소가 절대 아닙니다. 디귿 갈까요? 그럼 Z와 X2는 이온 결합 물질인가요? Z다라고 하는 건 전자 두개 풀이었기 때문에 X에서 하나가 와주고 또 하나가 와줘서 바로 ZX2를 만들었는데 전자상에 비금속 원소기 때문에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라고 가주시면 돼요. 사실은 X라는 건 플로린, 그럼 Z라는 건 산소기 때문에 OF2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화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요. 화학결합 모형에서는 원소를 찾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라는 특징으로 매칭시켜서 가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화학식량과 몰 파트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은요. 분자량이 같다. 질량비가 곧 몰비다라는 뜻입니다. 분자량이 같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분자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분자에선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곧 몰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 몰비와 여기에서 몰비를 내가 가정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가선 안 된다. 여기 문제에서 특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체 기체의 밀도입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혼합 기체예요. 가실린더에서 지금 두 기체가 있고 나실린더에 두 기체가 있기 때문에 혼합 기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는 단위 기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자량이야, 비례관계야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얘네들을 만약에 분자량 볼 거면은 혼합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야 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나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의 질량 지금 같은 상황. 그럼 Y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까라고 했더니 여기 B 요거 구해줘야 되고 이 분자량에 대한 B를 구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 분자가 질량비가 2대 1이에요. 소수점이니까 2대 1로 해볼게요. 그럼 우리 노란색으로 2대 1이다라는 질량비를 써놓고 어차피 같은 분자니까 분자가 같네. 그럼 질량비가 몰비다라고 해서 2대 1에 대한 몰비라고 이제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지금 뭐예요? 분자예요. 그럼 이 질량비가 뭐다? 몰비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대 2요라고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색깔이 다르게 한 거겠죠? 노란색과 주황색에서는 이 몰비, 이 2대 1과 1대 2가 서로 같은 비율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만약에 같아졌을 때
2대 1대 2대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세개 다르게 표기해 놨거든요. 자, 그럼 맞춰보는 연습해 볼게요. 분자 내에 비계수, 여기도 분자 내 비계수로 서로 지금 하나의 분자 내에 이 y에 대한 양은 같아요. 비계수?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임의로 이 노란색에 대한 거를 2와 1에 대해서 m이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얘는 사실 2m, 여기는 m몰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y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n몰 있고 여기선 2m몰이 있어.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사실 m과 n은 어떤 상황이다?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색을 다르게 썼지만, 아,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 얘 2몰 있대, 얘 1몰, 얘 2몰 있어.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질량이 같다라는 걸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자수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원자수는 x가 2개, y는 여기에서 b, 여기에는 z가 3개, 여기서 y가 b. 그럼 이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19n이다. 라는 걸 이제 넣어볼게요. 그럼 가에서는 2몰. 2 곱하기 2 플러스 b 더하기 여기에는 3 플러스 b죠. 이것이 바로 뭐다? 19n이다 라는 뜻이고요. 나에서는요, 2 플러스 b에다가 그리고 3 플러스 b에서 지금 2몰만큼 이것이 바로 20n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19대 20으로 해서 얘네들의 비례식을 세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비례 세우기 귀찮아서 옆에다가 한번 눈대 중으로 위아래 맞추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4, 그러면 여기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b니까 3b 더하기 7이 바로 뭐다? 19n이다. 자, 밑으로 이제 가봅니다. 밑에서는요, 여기에선 6이고 여기 2죠? 8. 그래서 3b 더하기 8이다. 그러면 얘네가 3b, 3b 같은 상황이 지금 딱 1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1만큼? 그럼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냐면 n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n이 바로 몇이다? 1이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19는 바로 3b 플러스 7이다. 그래서 b는 몇이다? 12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4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넣도록 할게요. b는 몇이라고요? 4라고요. 여기도 4라고요. 그럼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전체 기체의 밀도로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네가 바로 부피, 2몰과 1몰,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필요한다 라고 해서 3분의, 그리고 W1 더하기 W2. 동일하게 여기도 3분의, 여기서 0.5W1, 그리고 여기 2W2, 얘네가 13대 14야 비례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평균 분자량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이제 한번 평균 원자량 나타내듯이 내분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둘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더 큰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x2, y, b가요. 여기 2몰 있고, 이 분자는 1몰 있었을 때 13이었거든요. 평균 분자량이. 근데 여기에서 2몰이 1몰 되고 여기서 2몰 되는 순간 평균 분자량이 증가해요. 그럼 얘가 지금 평균 분자량이 증가시키는 요인은 요 분자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아, x2, y4가 적어도 z3, y4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가 13이 나왔던 이유는 2대1로 있다? 바로 평균 분자량이 x2, y4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에 대한 비율이다. 여기 1, 여기 2에 대한 비율. 이 시점이 바로 몇이다? 13이요. 자, 그럼 한번 더. 밑에도 구해줘야겠죠? 1대2예요. 그럼 이쪽에 가깝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가 이번엔 1, 여기가 바로 여기 이번에 2. 그럼 여기 시점이 바로 몇이다? 14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13과 14에 대한 차이는 요 차이는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을 세워준 게 바로 1대 2, 1대 2로요. 얘네들 모두 다 지금 1, 1, 1 이렇게 해서 세 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실제 비율과 우리가 세웠던 비율에 대한 이 비례식에 세웠던 1대 2에 대한 1에 대한 비율과 같아져 버려요. 그럼 이한 칸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13에서 1이 줄어들었으니까 몇이에요? 12. 여기 14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몇이에요? 15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분자량이다. 그럼 얘네들 비율은 몇대 몇이에요? 4대 5다. 그래서 4대 5고요.
B라는 건 삽니다. 그래서 오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친숙해진 풀이가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1대2야? 아하, 그럼 여기에서 실제값 1에 맞네? 그래서 이거 줄여주고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분의 질량과 평균분자량으로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나한테 익숙했을지, 숫자가 복잡하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을지 두 가지 모두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바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는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는 보통 혼합, 취함, 희석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요. 보자마자 나는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갈 거야, 난 용액의 농도 관점으로 갈 거야 라는 본인만의 풀이가 빠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다음 A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고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Y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0.1몰 농도 바로 100ml에다가 A 0.4g 녹였고요. 물을 넣어서 X몰 농도 0.5L를 만듭니다. 물을 넣었어요. 용질의 양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관점?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용질의 양 0.1에다가 바로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더하기 여기 0.4g인데 화학식량이 40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0.01 여기 0.01 더해주면 0.02 이게 몇이라고요? 바로 x 곱하기 0.5라고요. 그럼 x 나왔네. x란 값은 몇이란 뜻이에요? x는 여기에서 0.5분의 0.0이니까 2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y 한번 구해볼까요? y 보니까 가해 수용에 물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0.0325 몰 농도 y리터가 되었어요. 물을 추가했어요. 용질의 양은 어때야 돼요? 계속 일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야? 얘가 바로 0.032 곱하기 y랑 같다. 근데 이 값이 몇이에요? 0.02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구나. 그래서 이 y다 라고 하는 거는 0.032분의 바로 0.02. 자, 그럼 얘네들은 16분의 12구나 라는 게 나오니까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하라고요? 곱해주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5 사라지고 5 곱하기 8은 40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습득해야 되는 것보다 용액의 농도로 가는 게 나을지, 용질의 양이 일정하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0.02몰 구해놓고 나머지 같다라고 세우는 게 나을지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동의 원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9번입니다. 자, 9번은 제가 아까 핵심 개념으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 디귿 선지입니다. XY3-1몰에서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발명 갑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X, Y를 구하래요. 존재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각각이 몇 퍼센트 있는지 이 존재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아까도 활용했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자, 여기 선 그대로 구워주고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0.8. 그러면 가장 작은 은 M. 그럼 여기에서 0.8만큼 작은 이 위치에서 M이 있고 0.8만큼 반대로 M 플러스 1이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얼만큼 증가? 0.2만큼 증가한 곳에 바로 M 플러스 1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 대 몇인 거예요? 8대 2. 중요한 거는 어디쯤에 가까워요? M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란 뜻이에요? 80%.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야? 20%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Y 가볼 건데요. Y에서는 바로 사실 보여야 돼요. 이 8M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작아진 위치, 1만큼 증가한 위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1대1로 딱 정확한 가운데 있어?

있는 거예요. 존재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여야 된다. y는 몇이다? 50%구나. 그래서 20과 50 더해줘서 70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중성자 수는요, 8n 플러스 1인 y와 8n 마이너스 1인 y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이는 딱 이만큼 벌어진 게 맞아요. 근데 왜 벌어졌냐면, 동위원수라는 건 양성자 수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데 얼만큼 얘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니까 중성자 수가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D급 갑니다. 자, XY3 일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데요. 우리는 평균 원자량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는 몇이라는 거예요? 바로 얘가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 A다. 그럼 A를 빼준 게 뭐다? 얘에 대한 평균 중성자 수, 중성자의 양. 자, 그럼 바로 여기도 가봅니다. 여기에서 7A다.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의 양이다. 그럼 여기에서 7A 빼주면 이것이 바로 평균 중성자의 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합니다. X라는 거 하나죠? N 플러스 0.8 마이너스 A이고요. Y라는 거는 바로 3원자이기 때문에 3배 해줘야겠다. 그래서 24M, 여기 21, 마이너스 21A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줬더니 25M, 그리고 마이너스 22A, 플러스 0.8이 됨으로써 이 값과 어떻다?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디귿도 봤다. 그럼 기역니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계속 출제됩니다.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중성자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성자의 양은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위원수란 개념 자체는 양성자 수 같은 애들, 양성자 수는 바로 원자 번호랑 같아.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제가 앞에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 색친 개념으로 이 L은 부양자 수는 0인 오비탈. 그럼 L은 1인 오비탈 해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돌려서 표현한 거야 라고 했고, S 오비탈이 다 채워야 P 오비탈로 갈 수가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2, 3주기다. 그리고 또 주어진 힌트가 뭔가 봤더니, 홀전자 수는 X와 Z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전자 수가 X랑 Z랑 같구나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부양자수 0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S 오비탈이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요? P 오비탈이요. 그러면 아까 왜 S를 다 채워야 P로 갈수 있다 라고 한 걸까요? 바로 1S 전자 두개다 채우고, ES에서 전자 두개다 채워야지, 그 다음에 2P로 갈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P로 가고 싶어요. 자, 3P로 가려면 2P도 다 채우고, 3S까지 다 채워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서 간다. 그것이 바로 바닥 상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과 1이다라는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해줘야 되는 건, 아, 그럼 1과 1,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1s 두 개, 2s 두개다 채웠고 전자 네 개죠. 2p가 네 개이 낼 것이다. 자, 또 가능한 애는 1s에서 전자 2개, 2s에서 전자 2개, 3s에서 전자 2개. 그럼 총 전자가 s 오비탈이 6개. 2p에서 전자 6개 채우면 된다. 그럼 2p6, 3s2 누구다? 3s2이네. 바로 얘가 둘 중에 하나 3s2, 둘 중에 하나는 2p4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맞춰줘야지 홀전자 수 같은 애로 해서 x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를 봤더니 Z라는 건 바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에도 두 배가 P 오비탈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1S에서 두 개, 2S에서 두 개, 네 개인데 그두 배는 여덟 개예요. 근데 2P에서 전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여섯 개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서 무조건 3P까지 가야 돼요. 그럼 1S, 2S, 3S 채웠다? 그럼 전자가 여섯 개, 12개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3P까지 모두 다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3P6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럼 Z라는 건 누구다? 3P6이네. 그럼 얘 홀전자 수 지금 0인데요? 그럼 0인의 누구예요? 3S2요. 그게 바로 X고요. 나머지 Y는 2P4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풀이를 보시면 사실은 개념 때 제가 다 외우라고 시켜놓고 저는 풀때 항상 누가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얘네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이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암기를 해서 빠른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안에서 찾는 게더 빠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다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한테 빠른 걸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문제를 풀때이 원소에 대한 거를 찾진 않고 이 전자 배치에서 이게 누군지만 이렇게만 써놓으면 바로 기억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10번과 그리고 12번에 대한 차이입니다. 12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서 어떤 원소인지 찾아줘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실래요? 원자 번호는 Y와 X 비교하면 X가 더 에너지 준이 높은 애로 끝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지 찾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니은, Y에서 바로 EP4에서는요. N-L이 1인 거? 그럼 주양자 수, 부양자 수 뺐을 때 1이 되는 건 바로 1S와 그리고 EP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전자 수는 EP4까지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1S2, EP4 총몇 개? 6개다. 이게 맞고요. 디귿. Z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P6죠. 그럼 3P6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값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럼 3S와 3P. 누가 더 커요? 당연히 3p가 더하면 4가 되죠. 그럼 3p에 들어있는 전자수 몇 개다? 6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배치만 찾고 원소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번 해보시고 그리고 11번에서도 연습을 해보면서 두 문제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풀때 암기가 편한 친구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같은 전자수를 빠르게 떠올리는 게더 빠른 친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이고요. 바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사실 싸움 원리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발문 갑니다.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겁니다. 모두 다 탄소여야 돼요. 자, 근데 기어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이에요. 최대 전자가 두 개. 절대 두개 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스핀자기 양자수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1s에서 최대 두개잘 지켰고 방향이 지금 어때요? 서로 화살표 방향 반대로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 모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는 싸움 원리 어긋난다? 자, 나를 봤더니 싸움 원리 어긋나려면 1s 다안 채우고 2s로 가든가, 2s 안 채우고 2p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1s 다 채웠고, 2s 다 채웠고, 2p 같다. 너무 잘했다. 에너지 주인 낮은 거 오비탈부터 너무 잘 채우고 있죠? 그래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디귿. 자, 훈트 규칙에 어긋난다. 다가 훈트 규칙에 어긋났다면, 같은 준위에, 에너지 준위에 오비탈에요. 홀전자 수가 최대가 아닐 거예요. 봤더니, 2p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다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전자수 최대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 마지막 문제에선 중요한 게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내가 예외적인 구간이라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선 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한 겁니다. 2주기예요. 2주기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XZ의 홀전자 수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2주기에서 홀전자 수가 3이내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질소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질소라는 건 얘를 딱 정해놨어요. 얘가 질소야. 근데 질소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X와 Y 모두 다 크네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예외적인 애가 없었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예외적인 게 발생을 했었는데

히트 주일 건체 이 이온의 에너지예요. 원래 질소와 산소를 비교했으면 질소가 제1이온의 에너지는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제2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크고 플로린도 질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XY에 대한 후보는 산소랑 플로린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산소랑 플로린은 당연히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누가 더 커요? 원자 번호 클수록 더 커지니까 플로린 더 커요. 근데 산소와 플로린에 대해서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산소라는 건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 플로린은 산소에 대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어머 반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자.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선 산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Y다 라고 하는 건 산소, X다 라고 하는 건 플로린으로 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제2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산소와 플로린이 서로 달라지는구나 주의, 두 가지를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외적인 구간이었던 애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아니었던 애들이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잘 찾아내줘야 됩니다. 기억 갑니다. 자, Y는 산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요, Y다라고 하는 건 산소,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라서 당연히 플로린 더 크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는 Z다라고 하는 건 질소, Y다라고 하는 건 산소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건 예외적인 구간이었죠. 바로 15족과 16족이었으니까 질소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 선지가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 10번과 제가 12번을 같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로 10번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전자 배치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원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얘네들은 무조건 질소보다 큰 애들을 찾아줘야 되고 이주기니까 원소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네 가능한 애가 산소와 플로린이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넣어줌으로써 아, 10번과 12번의 차이는 이런 것 같구나. 우리가 굳이 전자배치까지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원소까지 찾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네. 굳이 그러지 말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소를 찾도록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다. 원소를 찾아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15족과 16족에서 예외적인 건데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뒤에서 복습을 청해요 중에 하나 이 문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선 질소보다 큰 애들 후보를 정해주시고 이 산소다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예외적인 구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이 홀전자 수와 같이 전자 배치와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양자 수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배웠던 부분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복습 청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앞서서 바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에서 이 동적 평형을 언급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1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2회에서도 3회에서도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평형에서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시점이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아진 시점이었죠. 이 같아진 시점에 대해서 찾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용기의 부피, 다시 말해서 밀폐된 진공 용기다라고 끝내지 않고 부피가 다른 이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의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된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도달 시간이 달라졌다? 그럼 더 오래 걸리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린 그 용기는 부피가 더 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수증기 양은 당연히 서로 부피가 서로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0: 제가 평균 분자량 구한다 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20번 문항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도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때 20번에선 제가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다. 그러면은 밀도랑 질량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네. 그래서 부피는 바로 밀도분의 질량이야 해서 부피비를 구해 볼 겁니다. 아까랑 풀이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지 유리한가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왔을 때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문항들 정말 많아요. 각각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봐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보자마자 아, 이 문제에선 내가 평균 분자량보다는 부피와 질량을 활용해서 부피비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목을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입니다. 자, 8번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지만 보통 희석뿐만 아니라 취함 아니면은 여기에서 혼합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용질의 양을 이용할 건지 몰농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갈 건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희석이에요. 계속 물을 첨가를 해줬기 때문에 용질량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취한다라고 하면 10ml 취했어? 100ml였다가 10ml 취했으니까 100분의 10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석이다,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것으로 가야지 수월한지 이거를 키우는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가? 용질의 양. 이게 지금 예랑도 같고 예랑도 같네라고 해서 구해주는 관점으로 갔다.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서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어졌던 조건은요.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였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한테는 역으로 이제 제1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누구다? 바로 질소와 산소 같은 애들, 또 여기서 추가로 산소와 플로린과 같은 애들이다. 왜냐하면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얘네들은 바로 역순, 바로 예외적인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를 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와 플로린이다? 여기선 얘네가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이지 않았다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경우, 바로 제1과 제2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네 가지 문항을 한번더 콕콕콕 집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항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저하고의 이제 33번째, 와, 굉장히 많이 만났네요. 그죠? 전체 강좌에서 이제 33강,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수능화원의 지축을 흔들 정도의 변별력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47문항들을 제가 쭉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안전벨트 딱 매시고, 제가 이

안 읽어보라는 건 일관되게 푸는 게 무엇인지를 좀 느끼게 하게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했으니까 자, 꼼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7문항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파편들을 제가 이렇게 쭉 그냥 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아마 이렇게 풀고 계셨을 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중화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 두 문항이 나오면 한 문항은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이제 고착화가 딱돼 있죠. 그죠? 그래서 중화적정인데 산은 아세트산을 주로 쓰고요. 네, 염기 같은 경우는 NaOH를 쓰니까 얘네들의 화학식량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이 퍼센트를 몰 농도로 변환하는 거. 그런 공식들도 지금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내가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하죠. 그래도 농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도 짜고 그중에 한 컵을 짜도 그러니까 떠도 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도 짜고 그중에 조금을 떠도 짜기 때문에 양이 달라진다고 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자, 양적 관계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부피당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부피를 분모로 넣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당 A의 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요 A의 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나올 건데 만약에 전체 이온수를 물어보면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에 과량에서 이가의 구경권을 빼는 거, 양이온,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의 양이온 빼는 거, 음이온수는 과량의 음이온에서 이가의 음이온을 빼는 거. 만약에 없다면 안 빼시면 됩니다. 그냥 그 기술들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HCl의 농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피분의 HCl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수라는 것들도 좀잘 기억하시고, 이 파트는 제가 이제 분수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낼 거니까 좀잘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있는 그 교재 이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HCl과 물과 반응하면 HCl은 H+를 주니까 산이 되겠고요. 얘는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염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채우면 될것 같고. 자, 요건 이제 뷰렛이죠, 뷰렛. 뷰렛이라는 장비에 대한 기구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알고 계십시다. 자, 15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이제 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H2SO4는 두 번씩 이온화된다는 거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100분의, 그럼 농도가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H2SO4가 10덩어리 있다라고 시험지 요만큼만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얘를 갖다가 모두 중화하려면 얘는 얼만큼 부피가 필요하냐? 그럼 여기다 이게 바로 부피 써주고요. 그럼 여기는 10덩어리인 거니까 한 덩어리당 두 개씩 이온화하는 거니까 H 플러스 20개가 되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다 중화시키려면 20개가 필요한 거니까 요 자리에 이제 20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요만큼만 현실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게 바로 2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0분의 1. 그럼 그게 이제 20분의 1이 되려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0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답은 400.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이제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이제 뭐 통합과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반응시킬 때 반응 후에 양이온수를 물어보면 이거 누가 결정하냐면 과량의 양이온수가 결정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각선을 이렇게 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좋아. 그럼 둘 중에 과량의 양이온수가 얼마냐면 하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이제 한 번에 기류법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넣은 게 과량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찍더라도 둘 중에 과량이 누구냐면 얘가 과량이라 가정을 하고 그 양이온이 하나였었다는 뜻이죠.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건 그것에 이제 보니까 0.4배인 거니까 요 값은 이제 0.4가 될 거고 둘 중에 과량이 2인 거니까 그럼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거의 3분의 1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3분의 2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진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과량이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자, 가에서.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섞으면 반응 후에 산이 남은 거니까 H 플러스가 OH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정답. 자, 그러면 이제 17번. X하고 Y는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X는 지금 이게 X예요. HCl의 농도인 거니까 요걸 갖다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Y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얘가 몇대 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비율이 1대 4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대 4는 아니죠. 그죠? 틀렸고. 자, 나를 모두 중화시키기에. 그럼 얘를 갖다 모두 중화하려면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요 값이 이제 2가 되면 딱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40ml에 0.4예요. 그럼 요게 5배인 거니까 여기는 200만큼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40ml에 비해서 200이 되려면 160이 더 필요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이 더 필요하다.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시험지는 요만큼만 운영해야 승산이 있지. 굉장히 길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들을 좀 풀어낼 건데요. 이제 47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나왔었던 그 수능 15번이에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가려면 일단 제일 먼저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마지막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일관되게 풀게요. 자, 문제에서 식초 100g. 이뭐 식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g당 들어있는 것이 W g 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퍼센트가 W%라는 것을 출제하시는 분은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몰롱도로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화학 식량분해 10AD죠. 10AD. 근데 지금 퍼센트가 W인 거니까 W 갖다 넣고요. 이제 밀도를 찾게 돼 있어요. 밀도는 D라고 지금 문제에서 줍니다. 자, 이게 몰롱도예요. 거기다 곱하기 지금 보니까 10ml였는데 50ml가 됐다는 건 농도를 5분의 1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존의 몰롱도에다가 5분의 1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25ml만 내가 채취하겠다. 일부를 떠도 농도는 변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농도에 곱하기 25ml를 내가 뜨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H 플러스의 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밀리몰이 되겠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지금 우리가 염산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게 아니라 산에 산을 넣어요. 그럼 그대로 H 플러스는 누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20X가 누적이 됩니다. 더하기. 자, 얼만큼이 누적이 되냐면 20X가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플러스의 숫자죠. 자,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100ml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밀리몰이고 밑에도 밀리리터로 가면 되겠죠. 그죠? 요걸 갖다 100으로 나누면 그거 자체가 이제 몰농도가 됩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H 플러스의 이제 몰농도인데 거기에 20ml만 내가 뜨겠다는 뜻이야. 그럼 곱하기 여기에서 내가 20ml만 채취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랬더니 얘는 써야죠. 자, NaOH 농도가 얼마냐면 0.1이 되겠고, 근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얼만큼 썼냐면 여기서 15만큼 썼다. 이제 풀이는 요게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X값만 구해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를 다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X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다 이해하면 되니까 이제 기본적인 약분만 좀 해드리면 이제 요 값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5가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약분이 돼서 이제 6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와 여기의 약분이 돼서 요 값이 이제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만 빼고 저쪽으로 다 이해하면 될 거니까 계산해보면 답은 1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문항들이 좀 요런 식으로 진화가 많이 됐고요. 시험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싱크를 좀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만큼만 시험지는 딱, 한 줄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48번. 자, 이제 수능 19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은 문제들인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 있냐면, 지금 농도가 0.4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밑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 농도죠. 그죠? 요게 이제 실제 농도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가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좋죠. 최대한 이렇게 V자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하고. 자, 지금 보니까 얘는 10분의 6이에요. 그럼 5분의 3인 거니까 이제 3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이 값은 이제 9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마 좀 멈췄을 것 같은데요. 농도가 0.4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0.4A라고 넣을 수 있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1.2B가 됩니다. 뭐 최선은 다했지만 아마 여기서 대부분이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냐면 1.8B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려운 거예요. 이 값을 잘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밑에 건 양이온이고 밑에 건 위에 거는 이제 음이온이에요. 만약에 액성이 중성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분모값을 1이라고 놨을 때 분자값도 1이니까 만약에 중성이라면 1이 되겠죠. 써드릴게요. 자, 만약에 산과 염기와
중성 안 됐을까요? 중성과 염기라고 한다면

저 데이터가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산성이라고 한다면 H+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빼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일 때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데 얘를 빼고 계산하면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값이 지금 작아지는 거니까 요 비율은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죠? 산이라면 얘가 1보다 커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만약에 염기라면 알자이온이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되냐면 여기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OH-에서 이때는 분모와 분자의 개수가 동일하지만 OH를 빼고 계산하라고 한다면 요 값은 이제 분모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1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들을 좀 알았으면 좀 빠르게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 중에서 제일 큰게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값에서 제일 큰게 산으로 끝났다는 뜻이 되겠고요. 중간 값에 해당하는 것이 중성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염기다라는 것들을 간파하는 거. 그게 이제 올수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율이 실제 값으로 바꾸면 1이라는 뜻인 거니까요. 그럼 이 값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6으로 나누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Na+가 지금 여기는 3이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5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은 실제 값이 4.5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좀 비교를 해보면 Na+가 6분의 4.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면 1.8b분의 얼마냐면 요 값은 0.4a죠. 0.4a가 이 값이 6분의 4인 거니까 얘는 1.8분의 1.2가 되는 상황이 생겨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얼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값이 3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몇 b라는 거냐면 3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가 몇 b냐면 3b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3b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좀 편하게 놓으면 a가 3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을 뭐 우리가 a라고 놓을 수도 있고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3b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금 보니까 농도가 0.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값과 이 값의 이제 관계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도 우리가 0.4라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액성이 무엇이라는 걸 찾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성이라는 걸 찾았죠. 그럼 a가 3b. 그럼 A가 3B인 거니까, 그럼 2B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요 값은 A 값이 3B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B일 때는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3분의 2B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은 3분의 2A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A. 그러면 요게 지금 넘어갈 때 4.5배를 했던 거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 4.5배를 해주면 요 값은 3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중성이었기 때문에 염기가 9이면 산도 9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이제 6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1.2B가 6이 되려면 1.2B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5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은 이제 15가 되겠죠. A는 이제 15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X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로 약분을 해보면 3분의 그다음에 여기는 5로 약분하면 0.9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X는 0.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0.3. 거의 다 풀었네요. 그래서 X 값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0.3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이제 Y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쭉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자, 근데 Y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모든 이온의 몰농도인 거니까 전체 부피를 갖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전체 부피는 A 더하기 3B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B분의 존재하는 모든 이온.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 계산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A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B는 5라는 걸 찾았고 A 값은 15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분모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0이 돼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30이 될 거고 그럼 A에다가 15를 갖다 대입하면

하면 육합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를 갖다 대입하면 요값은 이제 9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디가 더 많으냐면 얘가 더 많은 거니까 과량의 이온수, 덩어리 수는 9죠. 이온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값은 18이 되겠죠. 요값은 얼마냐면 10분의 6. 그래서 y값은 0.6.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x는 0.3, y가 0.6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답은 5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걸 갖다 찾아냈느냐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액성이 요런 데이터를 잡았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로 표기를 해서 시험지는 요만큼만 지금 운영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우리 싱크를 맞춰봐요. 자, 넘어갑니다. 49번. 자,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초 10ml에다가 밑줄, 자, X몰농도 40과 Y몰농도 10ml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10ml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서 100ml로 바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30ml만 뜨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3만 활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둘 중에 누가 기억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볼게요. 야, 만약에 얘가 기억이라 한다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뭐 현장에서 뭐꼭 그걸 알아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몇 그램이다란 말이 나오면 이런 거는 편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쓰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량 단위를 줄 때는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좀 볼게요. 자, 10ml, 10ml를 100ml로 물켰다가 다시 30ml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오리지널에서 얼만큼만 쓰겠다는 뜻이냐면 10분의 3만 쓰겠다는 뜻이죠.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6x 더하기 2y만큼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자, 걔를 갖다가 100ml로 물켜서 30ml만 쓰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0분의 3만 쓰겠다는 뜻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0ml당 이만큼이 있었다라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에다가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자, 여긴 그럼 질량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무엇이 나오냐면 몰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제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 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기억이라 한다면 얘하고 얘를 갖다 곱하게 되겠죠. 그죠? 체크. 자, 기억 곱하기 10ml 더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X 몰농도를 얼마만큼만 쓰겠다고 했냐면 5ml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라면 자연스럽게 얘가 니인이 되는 거니까 X 몰농도를 5ml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 O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주고 있냐면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얘 농도는 얼마였냐면 y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y. 요렇게 이제 경우를 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토막짜리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맞춰도 좀 위험한 풀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얼마 해야 되냐면 1000을 하면 펌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몰인데 이걸 밀리몰로 바꿔야 되니까 1000을 곱하면 양쪽이 이제 단위가 같다라는 선지를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놔보면 바로 오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전개해보면, 아, 이 경우는 오류라는 것들을 XY를 전개해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아, 얘가 기억이 아니라 누가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게 기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니은인 거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기억 니은만 바뀌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다섯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보면 X 몰농도 곱하기 40은 다섯 따로 했고 더하기. 자, Y 몰농도는 내가 5mm만 쓰겠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개할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이 될 거예요. 50. 그럼 여기가 또 약분이 될 거니까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 값은 이제 5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요걸 갖다 전개를 해보면 30x 넘어가면 이쪽으로 10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0y 이쪽으로 넘어가면 5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x하고 y의 관계식을 갖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그냥 다 찾지 마시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하고 y의 관계식을 갖다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x분의 y는 얼마냐? 그럼 2다. 그럼 답은 4번의 마킹.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꼭 복기 해보시고 시험지는 요만큼. 저하고 이제 싱크를 맞춰봐요. 다음.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가한 문제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갖다 주고 있냐면 양이온의 몰농도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곱하기 전체 부피를 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 거냐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이온의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실험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0ml, 5ml, 5ml 섞은 거니까 전체는 20ml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0ml를 갖다 곱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값은 여기다 15K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좋아요. 근데 지금 요건 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 로마자 1을 좀 잠깐 보니까 10ml에다 5ml에다가 5ml 갖다 섞었어. 그럼 전체를 갖다가 보니까 몇 ml 갖다 놨냐면 이제 20ml입니다. 그럼 20을 갖다 여기다 곱해야 되겠군요. 20을 갖다 곱하면 전체 몇 K가 될 거냐면 30K가 되는 상황이 와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거기에 10ml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30ml를 여기다 곱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5K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5를 더하면 이제 35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35를 갖다 곱해주면 여기는 40K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밑줄로 치는 요 숫자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우수를 갖다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액성을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 자, 첫 번째는, 첫 판에 만약에 이제 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산을 넣는 거니까 여기도 산이고, 그럼 여기도 산이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여기고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면 양이온이 얼만큼 늘어나냐면 5K만큼 늘어나고, 여기서도 5K만큼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지금 보면 얼마큼씩 추가하고 있냐면 여기다 10ml를 추가해서 얘가 되고 5ml를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만큼 늘어날 수는 없어요. 10ml 추가했고 거기다 5ml 또 추가하는 거니까 계속 누적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산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가 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실험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만약에 염기에다가 지금 보면 두 번째도 염기라고 할게요. 두 번째도 만약에 염기를 한다면 염기에다가 산을 지금 집어넣는 상황인데, 일가산이 들어오죠, 일가산.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의 양이온을 빼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일가의 양이온인 거니까 여기도 염기고 여기도 염기라면 얘가 30K면 얘도 30K가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이걸 갖고 얘가 무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 계속 산을 넣는 거니까 여기도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풀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산에다가 산을 갖다가 추가한 거니까 H 플러스가 몇 K 들어왔다는 뜻이냐면 5K만큼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5ml가 추가될 때몇 K가 들어왔냐면 5K가 들어왔다는 건 10ml가 추가될 때는 10K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5ml당 몇 K가 있다는 걸알수 있냐면 5K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 10ml당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 30K예요. 그러면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을 빼면 되는데 이가 양이온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양이온, 얘가 갖고 있던 요 양이온이 몇 K였던 거냐면 30K. 그럼 요게 몇 덩어리 있었던 거냐면 30K만큼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에요. 이번에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을 빼면 되는데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양이온과 요 양이온을 합쳐서 그게 몇 K냐면 35K가 되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로마자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로마자 2번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과량의 양이요. 10 더하기 5 더하기 뭔가가 35가 돼야 되겠죠. 그럼 20이 돼야 되겠네. 20. 20K.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게 이과산인 거니까 몇 덩어리가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안에 10K만 있어도 양효는 20K가 되는 거니까 요 얘기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죠. 그럼 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이 몇개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로마자 1번. 여기 체크하는 거죠. 로마자 1번. 그럼 어디까지가 로마자 1번이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자 1번이에요. 거기 존재하는 음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해라. 계산. 자,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얼마냐면 10ml와 5ml와 5ml 섞은 거니까 전체 부피는 이제 20이 되겠고. 자, 근데 액성은 뭐였냐면 로마자 1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자 1번의 액성은 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량이었냐면 얘가 과량이에요. 그래서 과량의 음이온이 몇 K였냐면 30K. 거기서 빼기. 이과의 양이온이 이번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과의 양이온이 10K만큼 있는 거니까 10K를 빼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K가 정답이 되죠. 답은 3번의 마킹. 요게 이제 구평 문제였어요. 근데 시험지를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그죠? 요거를 얼마나 숏컷으로 풀수 있는지. 그래서 요만큼만 시험지는 좀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분수 스킬 이용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1번. 또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화적정. 자, 문제에서 무엇을 갖다 물어보고 있냐? X분의 Y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험을 두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리퀴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물에 녹인 거니까 이건 식초입니다. 식초. 이건 식초고요. 이건 그냥 용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질량을 그냥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여긴 내가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꼭 곱씹으셔야 됩니다. 당시 좀 화제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0.6g을 갖다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ml 중에서 50ml만 쓰겠다는 얘기는 요거 반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6g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0.3g만 쓰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누기 화학식량 60으로 나누면 이게 실제 몰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NaOH의 농도가 보일 것 같은데요. NaOH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 그렇죠. 요게 A예요. 지금 거의 라이브로 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지금 찾는 겁니다. 자, NaOH 농도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네 농도 A라고 놓고, 그대로 곱하기. 자, 지금 얼만큼이냐면,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쓰인 것이 요게 있네요. 아, 요게 X군요. 그렇죠? 요기를 X라 놓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반토막짜리. 그러니까 답은 맞지만 좀 위험한 풀인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몰이고요. 이건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이게 딱 펌핑이 일어나요. 진짜 밀리몰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이가 끝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Y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첫 번째 실험은 여기까지는 끝났고, 자, 전혀 다른 새로운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식초 10g이다. 지금 이렇게 좀 문제 주고 있네요.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식초 10g에 있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세트산. 근데 아세트산이 현재 얼만큼 있다고 했냐면, W만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50ml 대신에, 아까 전에 했던 얘기는 잊으란 뜻이에요. 100ml를 만들어서 30ml만 내가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Wg을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라 곱하기 그중에서 10분의 3만 내가 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주어진 것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몰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근데 이 값은 얘는 아까 전에 농도가 A였죠, 그죠? A에다 곱하기 Y만큼 썼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반쪽짜리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몰수고, 여기는, 그렇죠, 잘하네.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야 펌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냐면, 1000을 갖다가 놨을 때, 이 둘은 이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X분의 Y를 물어봤네요. X는 위에 있고 Y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시 쓰지 말고, 이걸 그냥 나눠. 그러면

Y분의 X만 남을 거니까 그걸 나중에 역수취해서 마킹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자, 시험지 요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약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요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죠. 그죠? 얘 0.3이니까 얘도 0.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에서는 내가 구한 건 Y분의 X를 구한 거예요. Y분의 X가 뭐냐면 W분의 1이죠. 근데 문제는 X분의 Y죠? 그럼 다시 쓸 겁니까? 아니죠. 그냥 구해놓고 마킹할 때만 그걸 뒤집어서 마킹하면 되는 거죠. 답은 W에다 마킹하면 되니까 답을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그냥 모두가 약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에 두 문제 더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싱크 맞춰보고. 좋아요. 제프리가 더 괜찮다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농도가 0.5라고 줬고요. 여긴 0.5. 여기 실제 농도를 줘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대각선을 치면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이거 결국엔 다 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좋아요. 자, 그럼 농도가 0.5라는 건 16분의 8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쓰고 가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쓰면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렇죠. 액성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모든 이온이에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구경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온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구경꾼만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알자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찾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바로 쓰고 자 그럼 이제 한줄 써야죠. 쭉 씁니다. 그럼 일단 구경꾼 이온을 써보면 돼요.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X 플러스 그다음에 Y 플러스 2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얘 혼자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럼 요 값에다가 5를 갖다 대입해서 전체 전하량의 총합은 0, 이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이제 1 넣으면 될것 같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가 3을 넣어본다. 그러면 6에다 1인 거니까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숫자들을 제가 막 쭉쭉쭉 만져볼게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1대 3대 5가 되면서 0. 딱 들어맞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HCl, Cl의 비율상으로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8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면, 실제 값으로 하면 8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로 실제 값 써보죠, 뭐. 그죠? 그럼 넘어갈 때 얼마냐면 1.6배를 하는 거니까 4.8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6이 됩니다. 요건 실제 값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8, 4.8. 그럼 X가 4.8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이제 4.8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Y는 1.6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은 1.6이다. 아는 건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4.8.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한번더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리셋을 해볼게요. 쭉다 정리를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얘와 얘를 갖다 섞으면 무조건 구경꾼이 있어야 되겠죠? CL하고 Y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CL하고 Y 플러스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액성을 판별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액성을 판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인데 만약에 액성이 여기에서 OH 마이너스가 있다고 치는 거고 H 플러스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2대 5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둘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적당하게 1대 2대 5, 뭐 5대 2대 1 넣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에서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러면 둘다 플러스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럼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는 1 넣으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값은 지금 보니까 이 오렌지 색깔을 쓴 것은 그렇죠. 이건 상대값인 거고, 이거 실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CL은 얼마냐면 8. 그러니까 역시 1.6배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3.2가 될 거고요. 이 값은 1.6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풀이는 끝났네요. 그럼 y가 3.2라는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3.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뭐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0.4를 써먹어야죠. 이게 실제 값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이 0.

0.4가 되려면 y는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됩니다. 다 풀었네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냐면 0.6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y 값은 이제 4가 되는 상황입니다. 뿌리 끝났네요. 자, 16mm당 8이에요. 그럼 4mm당 얼마냐면 이제 2가 된다라는 것들도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가와 나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분수 이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에 존재하는 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분모 값은 24분의 존재하는 양이온. 그럼 과량의 양이온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8이죠. 여기는 뭐냐면 OH가 6.4인 거니까 얘가 과량입니다. 그래서 과량의 양이온에서 빼기 이가의 양이온을 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3.2를 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 우리 분자 값도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뭐냐면 4mm와 8mm인 거니까 전체 12분의 자 이때는 누구냐면 이게 과량이네요. 과량의 양이온에서 이가 양이온은 없네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4.8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4분의 요거 계산하면 4.8이 되죠. 4.8. 그럼 요거는 12분의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24분의 이렇게 할게. 분모를 동일하게 맞춰주려고.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9.6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살아남겠네요. 그죠? 요거 살아남으면 계산하면 이 값은 2가 됩니다. 2. 답은 1번에 막히 하시면 되겠고, 시험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아, 시험지 요만큼만. 하시면은 시간 안에 승산이 있어요. 요렇게 안 하면 승산 없습니다. 요렇게 푸시고. 자, 다음. 23번. 자, AWg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물을 넣어서 V1만큼 집어넣었다. 자, 거기에서 뭐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식초, 뭐 관심 없어요. 식초는 식초 안에 100g만큼 있을 때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야. 아세트산 과연 얼마일까? 요걸 X라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X값만 구하면 돼. 약간 그런 배포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X만 구하면 돼. 요걸 X라고 놨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X라고 지금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로 전쟁을 떠납니다. 자, 100g당 X예요. 근데 Wg만큼 식초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봅시다. 100g당 X만큼 있는데, 그중에서 Wg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W 하면 W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얼만큼 있는지는 좀 확인할 수 있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다 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V1만큼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서 30ml로 바꾸겠다. 뭐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이냐면,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V1분의 30만 쓰겠다는 뜻이야. 여기 점프 뜰 때. 그래서 V1분의 30만큼 뜨겠다. 동그라미. 이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 V1분의 30만큼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잘 돌려보시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질량인데요. 그럼 주어져 있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내가 사용한 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독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써야 돼요. 농도는 얼마? 0.1이 되겠고, 거기다 곱하기. 얼만큼 사용했냐면 V2가 돼요. 이러면 반쪽짜리 풀이에요. 자, 이쪽은 진짜 몰. 이쪽은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0배를 해야 밀리몰로 펌핑이 일어납니다.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만 구하면 돼요? X만 구하면 된다는 배포. X 빼고 다 이왕 시키면 됩니다. 계산도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100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는 6이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 값은 5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V1도 저쪽 넘길게요. V1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5는 뭐 5도 좀 약분해 볼까요? 5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이쪽 다 보냈습니다. 난 X 빼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W도 좀 보내볼게요. W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의 1인 거니까 요게 50W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50W분의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50W분의 V1과 V2의 곱인 거니까 답은 4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시험지를 우리 비교하는 거 아시죠? 카메라

살짝 뒤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험지와 제시험지의 풀이법이 요만큼으로 좀 비슷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 빨간펜. 자, 어디가 서두냐면 여기를 읽고 계시면 안 돼요. 마지막. 그래서 요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X로 넣어야 돼. 그럼 X만 구하면 다 풀려. 그럼 배포 갖고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54번. 여기까지. 자, 시험지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52번하고 54번을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52번하고 54번은 뭐 거의 쌍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똑같은 풀이법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같은 유형은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자, 지금 보니까 대각선을 좀 쳐야 돼요. 대각선. 대각선. 이런 식으로 지금 대각선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10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실제 값을 바꾸면 50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50, 벌써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얘는 모든 이온이에요. 모든 이온이 구경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알짜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중성이라는 걸 뜻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경우수를 따져줘야죠. 한 줄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C의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가 그다음에 X는 지금 뭔지 모르겠구나. 아, 그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X는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일단 만약에 산이라고 할게요. 산이라면 NO3 마이너스 1가 되는 거고요. 염기라면 K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이제 뭐 풀이를 할때 일부러 틀린 걸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한 시간에 다 풀어줘야 되지만 왜 아닌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먼저 범해볼게요. 자, 만약에 산이라 한다면 요 비율이 1대 2대 5가 될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1도 2 이렇게 넣어보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아, 요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대 2대 5의 이제 가능성인데 이제 부호가 얘 혼자 마이너스니까 얘 최대값을 일단 맞춰주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5는 여기는 상대값인데 저 진짜 값하고 똑같네. 아, 그럼 더 좋지 뭐. 그지?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A 플러스가 2예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2가 되면서 그럼 요게 실제 값인 거니까 A는 0.2라는 것을 찾아요. 벌써 니은이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뭐냐면 K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K 플러스니까 여기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얼마냐면 0.1이다라는 거 확인.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연스럽게 얘게 K 플러스라는 것은 KOH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죠. 답은 기역 니은까지는 맞는데 선지 기역 니은이 없죠. 그럼 바로 5번 마킹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왜 아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마지막 디귿도 볼게요. 그럼 이제 요 자리 찾으면 되는 거니까 10mm당 하나면 40mm당 4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하면 아까 전에 요건 KOH인 거니까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산이 하나 남고 좋아요. 그러면 요거 구경꾼 5가 있으면 여기 구경꾼 4가 있어야겠죠. 그죠? 1대 4대 5인 거니까 정답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고 이제 10월 모의고사에 10월이면 이제 뭐 거의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바로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를 변별했던 문제니까 시험지를 또 싱크를 우리가 맞춰가면서 푸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아요. 52번하고 54번은 그냥 뭐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게요. 55번. 자, A20mm의 질량을 갖다 측정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실험은 한 번만 했는데 관점을 지금 또두 개로 볼 겁니다. 한번 더. 실험은 한 번만 했는데 관점을 두 개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mm에 들어있는 질량이 W g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몰 농도는 기역이라고 줘요. 기역합시다. 농도 모르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부피는 얼마만큼 실험했냐면 20mm로 실험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주고 있고요. 따로 뭐 하는 건 없으니까 농도 0.1. 그 다음에 곱하기. NaOH는 얼마큼 썼냐면 이제 V만큼 썼죠. 그 문제에서 이제 기역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요거는 200분의 V가 되니까 답은 일단 기역은 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요 질량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mm를 썼는데 질량이 W라고 한답니다. 근데 1g당 이게 중요해요. 아세트산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W g을 썼는데 곱하기 1g당 이만큼씩 있는 거니까 여기다 니은을 곱하면 전체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올 거고요. 그럼 제시된 값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거는 진짜 몰이 됩니다. 그럼 얘는 곱하기 0.1. 요걸 한번

학습이 돼 있죠, 그죠? 네, 곱하기. 자,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한 여섯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몰이고, 여긴 밀리몰인 거니까, 얘를 밀리몰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천을 나누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면 돼요? 니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만 구하려면 얘 빼고 나머지 저쪽으로 다 이항하면 됩니다. 좋아요. 계산해보면 답은 1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56번.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주는 농도는 이제 얘를 주고 있네요. 근데 일단 뭐, 얘 농도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0.1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은 뭐 실제 값 2를 맞춰주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뭐 깔끔하게 풀리죠. 그럼 요 값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존재하는 구경꾼만 줬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를 여기와 여기만 주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뭐 누구는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M이라고 놓으시고 여기를 뭐 N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10ml일 때 M이면 30ml일 때는 3M이에요. 데이터를 여기와 여기만 주기 때문에 이 스킬을 쓴 겁니다. 그럼 20ml일 때 N이면 30ml일 때는 1.5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대 1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쭉 숫자를 넣어봤을 때, 가능한 것이 누구만 가능하냐면, 여기 만약에 1을 넣고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여긴 3이 될 거고, 그럼 여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면 1대 1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요 값의 비율이 2대 1이랑 넣어봅시다. 그럼 요 값은 6이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1.5가 되는 거니까 1대 4. 딱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1대 4가 가능한 거고, 그럼 여긴 6이 가능한 거니까, 요거 6 빼면 여긴 얼마 될 거냐면 9. 비율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여기는 20ml일 때 하나예요. 20ml일 때 하나. 자, 그럼 이제 여기 값은 그거의 두 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실제 값을 따지면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대 2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이제 18이 되죠. 그지? 여기 18이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이제 다 진짜 값을 바꿔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9일 때 18이면 6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일 때는 12가 되겠죠. 그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2. 딱 숫자가 다 들어맞을 거예요. 그럼 11일 때 4인 거니까 20일 땐 8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여기 값은 다 전개가 끝났어요. 쭉다 지울게요. 자, 진짜 값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값다 썼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 찾을 수 있죠. 2대 4대. 그러면 여기 값이 2대, 요게 2대 4대 9가 되겠네. 기억은 9가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B의 농도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요거의 농도인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 A다 넣고 B는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억은 방금 구했으니까 계산해보면 정답. 자, 니은. 자, 가에서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갖다 계산을 해서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H 플러스 남은 거와 전체 부피를 갖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디귿. 자, 나에선 지금 보니까 산이 18, 여기는 8, 여기는 4, 4니까 8이 되겠죠. 합치면 16이고 여기 18인 거니까 남은 건 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문항들은 제가 뒤에서 연결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뒷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벡터의 내적 한 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벡터의 내적, 우리 성질 지난 시간에 예제 2번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벡터의 내적의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연산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오늘 이어서 마무리 지어버리고요. 이제 이 벡터의 내적을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성질들 들여다보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능 특강 59쪽까지 이제 예제 2번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내적,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정의, 알죠?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59쪽에 유제 3번 보실게요. 두 벡터 AB에 대하여. 이 내용 우리가 100

벡터의 연산 단원에서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벡터의 크기, 그리고 1차식으로 주어진 이 벡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내적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해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얘를 그냥 벡터의 연산만 가지고 내적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얘기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벡터의 연산만 가지고 해석하라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벡터 A의 크기가 루트 10이야. 그럼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요 녀석의 길이가 뭐라고? 루트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벡터 B가 뭔가 있는데 요 녀석이 뭐야? 벡터 B의 크기가 얼마?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배의 A, 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럼 여기서 벡터 A를 두 배로 늘려. 그럼 여기도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때의 요 더한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녀석의 길이가 뭐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2 루트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4와 2 루트 10과 8 가지고 요 세타에 대한 정보를 뭘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평행세변이니까 요만큼의 각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뺐다. 뭐야? 얘 둘의 종점을 이은 요거. 요게 종점, 요게 시점. 그럼 여기서 벡터 B, 여기에서 여기로 요렇게 가는 요 녀석의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벡터 연산만 가지고 기하적인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고 한다면은, 풀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야, 이거에 A의 두 배, 거기에 벡터 B를 더한 합벡터를 그려봤더니 얘의 길이가 8이야. 코사인 법칙에서 세타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얻어내야 돼. 그 다음에 얘의 기하적 의미를 또 찾아서 이러한 과정을 힘들게 거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은 걸 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또 써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 다라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녀석을 잘 정의를 해 버렸더니 야, 이거 보고서 여기서 요 녀석을 어떻게 주자? 제곱을 해 주자. 그럼 8의 제곱은 64가 되는 것이고 저 녀석을 우리가 두 배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이 되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 두 배의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더해 주고 내적. 두 배의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더해 주고 이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분배 법칙 내적의 연산 성질에서 분배 법칙을 해주게 되면은 네 배의 벡터 A와 벡터 A를 내적해주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서 두 배의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해주고 요렇게 해주면서 두 배의 벡터 B와 벡터 A를 내적해주고 플러스 벡터 B와 벡터 B를 내적을 해주게 되는데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이 뭐가 된다? 네 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너랑 같으니까 너는 뭐가 된다? 네 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된다. 플러스 너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다 써본 거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생략을 딱 해버리고, 마치 모처럼 곱셈 공식처럼 다이렉트로, 따!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A의 크기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10이죠. 그 다음에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해주고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4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녀석이 뭐라는 거다? 64라는 거다. 그럼 얘가 40에다가 16을 더하니까 56이죠?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요 녀석이 8이 돼야 되는 거고. 5, 40, 16, 56. 이항시켜버리면 8. 그럼 여기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2가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했어?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요 녀석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럼 이 녀석의 크기를 물어보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해준다? 얘도 제곱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럼 마치 모처럼 이제는 이거를 매번 구구절절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곱셈 공식처럼 그냥 계산을 바로 해버려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요런 녀석들 이제 암산으로 바로 가겠죠. 뭐야?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얼마? 2. 그리고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4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럼 요 녀석은 얼마? 16에다가 4를 빼주면 12, 10을 더해주면 얼마? 22가 돼버리는 거니까 크기의 제곱은 20이다. 벡터 A 빼기 벡터 B 요 녀석의 크기는 얼마 되나? 루트의 22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마치 모처럼 곱셈 공식처럼 이제 우리는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두 녀석의 1차식 형태로 표현된 거 그리고 뭐 내적 이네 가지 녀석들 중에서 하나 둘셋넷 중에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잠시 후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성질을 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내적 값을 우리가 구해버린다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4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AB가 3이고요. AC가 2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지금 AB의 길이를 3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뭐라고 줬어요? 2라고 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BC를 1대2로 내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1대2로 내분을 한 거예요. 길이는 아직 몰라. 그리고 AC의 중점, 여기에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크기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이라는 길이와 2라는 길이를 알았으니 넓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요쪽에 있는 요 각, BAC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세타라고 불러준다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뭘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4분의 3 루트 7이라고 하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2는 사라져버리고 3도 사라져버리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4분의 루트 7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요 녀석의 각이 예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뾰로롱 그려서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이 4의 루트 7이야? 4분의 루트 7이야? 피타고라스 피타 3?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다. 뭐분의 뭐? 4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 녀석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요 벡터 AP와 벡터 BM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당히 실수배를해서 더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요 녀석의 크기를 알고, 요 녀석의 크기도 알고,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크기를 알고 각을 아는 벡터들로 문제에서 원하는 벡터를 표현하자는 거죠. 요 벡터를 내가 벡터 X라고 표현하고 벡터 AC를 내가 벡터 Y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한다면 AB라는 벡터 그리고 AC라는 벡터를 각각 X랑 Y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네 둘에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 내적도 구할 수 있어. 벡터 X의 크기가 뭐가 돼버리는 것이고 3이 되는 것이고 벡터 Y의 크기가 뭐가 되는 것이고 2가 되는 것이고 벡터 X랑 벡터 Y를 내적해 주게 되면 각각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 그럼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은 4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약분 약분해서 2분의 9 요런 내적까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상태에서 저 벡터 AP, 벡터 BM을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1대2로 내분을 시켜버렸죠? 그럼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3분의 1쪽에다가는 얘를 곱하고 벡터 y가 되겠죠? 그 다음 2쪽에다가는 얘를 곱해서 두 배의 벡터 x를 더해준 요 녀석. 그리고 벡터 bm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벡터 x랑 벡터 y는 시점이 a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벡터 bm이라는 녀석을 am에서 내가 벡터 ab를 빼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am이라는 녀석은 요 벡터 y를 절반만 간 거잖아요. 뭐예요? 절반. 벡터 y의 2분의 1을 곱해준 거. 벡터 ab는 누구야? x야. 요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내가 벡터 X랑 벡터 Y, 그리고 크기를 알고 내적값을, 세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들로 표현을 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3배의 벡터 AP 플러스 4배의 벡터 BM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3배 해주게 되면은 2배 벡터 X 플러스 벡터 Y가 될 것이고 여기다 4배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배의 벡터 X 그리고 플러스 2배 벡터 Y가 되겠죠. 그럼 벡터 x 있는 녀석들끼리 마이너스 2배의 벡터 x가 될 것이고 y에 2y를 더해주게 되면은 3배의 벡터 y가 되겠다더라.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이 녀석에 뭘 해주는 거다? 크기를 물어본 거다. 그럼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가 유제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제곱을 그냥 해버려. 제곱을 해버리면은 너라는 녀석은 4배의 벡터 x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3이 6에다가 12 곱하기 벡터 x와 벡터 y의 내적 플러스 9배의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벡터 x의 크기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3, 3은 9, 마이너스 12 곱하기 내적은 뭐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 그쵸? 약분해버리면 2분의 9. 그리고 플러스 9배. 벡터 y 크기는 2니까 제곱해주면 4가 되겠죠? 약분해버리면 얼마? 6이 되고, 그러면은 9, 4, 36, 36. 36이 2개 72인가요? 그쵸? 72에서 6, 9, 54를 빼버려.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녀석의 크기의 제곱이 18이니까 우리의 정답은 요 녀석을 뭐 해준 거?

루트 씌워준 거 루트 씌워주면 얼마? 3루트게 된다라는 식의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벡터들, 크기도 알고, 각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두 벡터로 내가 표현을 해버리면은, 거기다가 내가 그 어떤 벡터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1차식 형태로 표현된 녀석도, 내가 벡터 X랑 벡터 Y 1차식으로 표현해 준다면은, 제곱을 해줘서 내가 이 녀석 크기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랑 우리가 각을, 내적을 알고 있는 벡터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기랑 각을 알고 있는 이런 벡터들로 표현을 했다? 크기랑 각을 하는 그런 것의 어떤 그 종결이, 그 결정타가 그 끝판왕이 좌표거든요.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이고 이 세타에 대한 내가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쪽 방향을 X축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Y축을 잡아준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다시 그려버리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A라는 지점에 대해서 C라는 지점을 어떻게? C라는 지점을 2,0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세타만큼 요렇게 가준 다음에 요 세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좌표를 B를 여기다 그려주고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요만큼의 길이가 뭐니까 3이니까 요 녀석의 좌표는 3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3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의 좌표를 세팅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뭐야?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그걸 이용해주면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B의 좌표를 우리가 계산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까? 4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4분의 9, 4분의 루트 7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주고 나면은 지금 누구 BC를 몇대몇 1대2로 내분한 점을 P라고 불렀고 그거에 대해서 AP라는 벡터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AC의 중점, M. 그럼 얘는 쉽게 나오죠. 몇 콤마 몇? 1,0. 이거에 대해서 BM이라는 벡터를 또 성분으로 표시할 게 있겠죠. 성분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3배를 해주고 4배를 해줘서 더해줘서 어떤 벡터를 순서상으로,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요. 계산은 가능합니다. 계산은 생략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답은 이미 냈기 때문에 해결 방법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풀었던 풀이의 기본은 핵심은 뭐다? 내가 크기를 알고 두 사이의 각을 알고 있는 그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어떤 그 종결자, 끝판왕이 누구다? 성분으로 표시한 거라는 거죠. 이쪽 방향이 1,0, 그리고 0,0이라는 두 개의 크기를 알고 방향을, 둘이 서로 직각이라는 거를 각을 알고 있는 벡터로 표현한 게 순서상으로 벡터를,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성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해서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60쪽에 있는 벡터의 내적을 통한 몇 가지 성질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 풀면서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제, 3번 문제를 풀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쪽 각 이걸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적에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코사인 세타만 남겨주면은 요 녀석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이제 벡터 두 개의 크기를 알고 얘네들의 내적을 알면은 이걸 바탕으로 코사인 값을 구해줄 수 있다.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스킬 하나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뭐다?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A, B, C. 뭐 해줘야 돼? 코사인 법칙을 써줬어야 됐어요. 그쵸? E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간편하게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잖아요.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래.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놓고서 뭐 이렇게 뭐 거들먹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 얘나 이거 넘겨서 또 다른 뭔가 대단한 거래. 그 얘가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얘 의미는 두 벡터의 크기를 알고 내적을 알면은 내가 가게 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까지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왜 편해졌을까? 여기서 얘가 이제 성분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벡터 A와 벡터 B라는 녀석을 A1, A2 그리고 B1, B2라고 불러준다고 한다면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1, B1에다가 A2에다가 B2를 더해준 거죠. 그 다음에 분모 있는 벡터 A의 크기는 A1이라는 녀석의 제곱에다가 A2의 제곱에다가 벡터 B의 크기는 B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2의 제곱에다가 즉 이제 우리는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두 벡터가 보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각을 이제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여기서 예를 들어 얘가 1,1이야. 여기가 뭐 3,2야. 3,3이야. 여기는 뭐 2,5야. 이랬으면은 옛날 옛적에는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라고 한다면은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벡터를 내가 몇 콤마면 2,2예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라. 이 벡터는 뭐죠? 1,4예요. 그럼 이 벡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딱 넣으면은 코사인 법칙보다 좀더 빠르고 편하게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직과 평행 얘기를 하게 되는데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B에 대해서 두 벡터 AB가 서로 수직이다. 두 벡터 AB가 서로 수직이면 내적의 식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두 벡터 A의 그리고 B의 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건데 수직이다? 수직이다? 둘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대. 이렇게. 그럼 요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 코사인 90도가 얼마야? 제로야.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해버리면은 제로가 돼버립니다. 해서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 돼버리고요. 거꾸로. 내적이 0이면 0벡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랑 너가 0이 아니면은 너가 0이 되겠지. 그럼 세타 90도야.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해서 선생님이 전에 서로 평행하면 실수배 바로 나오셔야죠.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자다가도 이렇게 평행하면 실수배 이러면서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친구예요. 수직이면 내적이 0,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무슨 그 영어 수업에서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쓰이는 구문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벡터 먼저 풀 때. 알겠죠? 그러면 서로 평행일 때 우리가 평하면 실수배라고 그랬어요. 실수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서로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방향일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제로,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180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적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적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건데, 코사인 제로는 1이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해서 평행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평행일 때는 뭐가 좀더 유용하게 쓰이느냐? 실수배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한쪽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 0이 아닌 실수를 곱해준 것과 같다. 얘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계산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서 그냥, 아, 내적을 가지고 이런 거할수 있다 정도만 보시고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하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거 맞으면 아 뜨거, 나도 모르게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평면 아이고 실수배, 수직이면 아이고 내적이요. 그냥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나와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예제 3번이요. 61쪽에 있는 예제 3번. 두 벡터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벡터 A 크기, 벡터 B 크기를 주고세요. 두 벡터 A와 벡터 A 빼기 벡터 EB. 벡터 A 빼기 두 배의 벡터 B, 벡터 2가 아니라 두 배의 벡터 B, 얘네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 얘를 뭔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벡터 A의 크기가 4래요. 벡터 A가 있는

있는데 요 녀석의 크기가 4래요. 벡터 B의 크기는 3인데 방향은 잘 몰라. 근데 벡터 A와 벡터 A 빼기 2배 벡터 B. 그럼 벡터 B가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걸 2배로 늘린 거지. 그럼 이거랑 이거를 뺐다라는 것은 얘네 둘을 이어주는 요런 벡터예요. 그쵸? 너가 종점이고 너가 시점이니까 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러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벡터에 대해서? 요 벡터 B에 대해서. 벡터 B에 대해서 요 녀석이 뭐야? 벡터 B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 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배 주면 여기도 3이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거에 그게 세타. 여기가 세타잖아요. 이거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6분의 4가 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된다라고 기하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기하적으로 찾기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이 상황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러한 느낌이 딱 잘 안 돼요. 잠시 후에 유제 문제 풀면서 한번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법은 이렇게 기하적인 거를 접근한다기보다는 수직이면 내적이형 얘기했잖아요. 벡터 A와 누구? 벡터 A-2배 벡터 B는 뭐가 돼버린다? 제로가 된다. 이걸 수직이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내적이형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적의 연산 성질에 의해서 벡터 A의 크기 마이너스 2배에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벡터 A의 크기는 얼마? 4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16은 얼마가 된다?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된다. 그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고 분자는 뭘 해줘? 내적을 해버려. 그럼 분모는 각각의 크기 4에다가 3에다가 곱해주고 분자는 내적과 8을 써주게 되면 3분의 2라는 답을 내주는 게 일반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얘가 계산은 물론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주어진 요러한 어떤 뭐 말로 쌀라쌀라 벡터 A가 있고 벡터 A다가 뭐 2배 벡터 B를 뭐 더했고 뺐고 3배 벡터 A를 더했고 뺐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언제나 쉽지는 않아요. 안 되거나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를 이용을 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애들의 시도는 쓸모가 없는 건가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벡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주어진 어떤 벡터에 대한 식을 가지고 기하적인 상황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험에서는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예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한 번 더 보자고요. 유제 5번 보시면은 봐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여기 드러납니다. 두 벡터 AB에 대해서 벡터 A랑 벡터 B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랍니다. 그럼 내가 벡터 A 크기가 루트 2야. 벡터 B 방향은 뭔데 크기가 1이야. 얘네 둘을 더한 거랑 두 배 해준 벡터 A랑 세 배 해준 벡터 B를 뺀 거랑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뭔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서 그림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자? 그냥 수직이다. 내적이 0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거 내적. 2배 벡터 A의 마이너스 3배 벡터 B는 뭐가 돼버린다? 제로가 돼버린다. 곱셈 공식처럼 그럼 2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죠? 루트 2의 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벡터 B의 내적에 벡터 B 내적 벡터 B니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이 녀석이 뭐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뭐가 돼버리고 1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에서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해달래. 너를 내가 K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녀석을 어떻게 제곱을 해버리면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2에다가 플러스 6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플러스 9배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2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얼마가 되니? 17이 되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K라네 얼마네? 정답은 루트 17이 되시겠다. 그냥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이. 예. 뭐? 수직이면 내적이형. 이 말로 된 조건을 간단하게 내적이형식을 하나 써버리게 되면 그냥 곱셈공식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버려서 앞에 유제 3번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연산을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기하적인 어떤 해석 없이 대수적인 연산만 간단하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제 3번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기하적 해석하기가 수월했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 보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험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후루룩 계산해 주면 된다. 6번도 보시겠습니다. 6번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성분으로 줬어요. 벡터 ABC를 저렇게 성분으로 줬는데 벡터 A랑 벡터 B가 서로 평행하면 실수배.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평행하면 서로 실수배. 여기다가 1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같아져야 돼. 그럼 여기서 6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동안에 얼마를 곱했니?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잖니. 맞나요? 그럼 여기서 3에서 K로 가는 동안에도 뭐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K의 값이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가 나와요. 그럼 벡터 B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는 게 나와 버립니다. 그쵸? 평행하다 실수배.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둘다 숫자니까 얼마의 비율을 곱했구나.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암산으로 마이너스 1이네. 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K 값을 찾은 상태에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네 둘을 성분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너를 내가 편의상 벡터 X, 너를 편의상 벡터 Y라고 표현해 준다면, 벡터 X는 A에서 C를 빼주면 3,4가 되고요. 벡터 Y는 B에서 C를 빼주면, 마이너스에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값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곱 루트 속에 3의 제곱 더해 4의 제곱은 5가 되겠죠. 루트 속에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해 0의 제곱은 5가 될 거예요. 내적은 3과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15, 4와 0을 곱해서 더해 주면은 그게 내적이다. 그러면은 분모는 5, 5, 25, 분자는 마이너스 15,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돼버리는 성분까지 집어넣으니까 더 간단해졌죠, 그쵸? 이게 다라고요. 예, 평행하면 실수배. 그러니까 평행하면 실수배를 이용을 해야지. 여기서 평행하니까 벡터 A와 벡터 B의 대적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에다가 3 곱하기 K가 되는데 각각의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루트 속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K의 제곱을 해준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걸 쓰도 뭐 K가 나오긴 할 거예요.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면 뭐 실수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은 더 편해서 얘는 사실상 뭐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돼. 모르세요. 나너 모름. 괜히 제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평행하면 실수배 쓰세요.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벡터의 내적을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까지 봤고요. 직선의 방정식 오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1차함수 이제 얘기를 하고, 1학년 때. 얘를 이제 1차함수가 직선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어릴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차함수면 직선이야. 그치? 근데 직선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볼래? 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은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해서 x랑 y가 어떤 방정식을 갖느냐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1학년 때 우리는 뭐 직선을 하고 원을 배웠던 거죠. 직선 위에 점 x, y가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만족하느냐, 원 위에 점 x, y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그걸 1학년 때 했었다고요. 근데 또 나와요. 왜또 나와요? 얘를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선이 좌표평면상에 있는데, 이러한 직선, 이러한 직선,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직선을 얘기하려면은,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줬을 때, 얘가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점 좌표를 알아야 돼요. 즉, 어떤 특정 직선을 내가 특정하려면 어떤 직선을 특정해서 저 직선이야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지으려면은 그 직선이 지나는 하나의 점을 알고 그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방향성을 뭘 가지고 설명한 거냐? 기울기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x가 이만큼 갈때 y가 이만큼 가는 그 정도의 방향. 그걸 기울기를 가지고 x의 이 직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던 거죠. 근데 우리가 벡터를 배웠단 말이에요. 벡터가 뭐예요? 크기가
양을, 크기랑 양을 가지고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방향? 방향? 방향을 얘기할 건데 방향을 우리가 지금 했잖아. 아, 이 직선의 방향성을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으로 직선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다면은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를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야, 내가 지금 좌표 평면상에 너가 x축이야, 너가 y축이야, 이러한 직선을 얘기를 할 거야.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점 P에 대해서 X, Y, 이 녀석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근데 얘를 이 직선에 아까 얘기했던 위에 한 점을 지난다라는 거 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A를 내가 X1, Y1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방향성을 기울기가 아니라 벡터로 표현하자. 즉 어떻게 할 거냐? 이 직선이 어떤 특정 벡터가 있어서 벡터 U, 요 녀석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 있는 기호랑 똑같이 갈게요. a,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벡터와 우리가 평행한, 요 벡터와 평행하면서 우리가 저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언급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의 위치 벡터를 내가 벡터 a로 표현을 해주고, 이 점의 위치 벡터를, 직선 위의 점의 위치 벡터를 내가 벡터 p로 표현해 준다면은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벡터랑 평행한 방향의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평행하면 실수배. 누구랑 누가 실수, 누구랑 누가 평행한 거야? 벡터 AP랑 누구랑 벡터 U랑 평행한 거예요. 그때의 요 벡터 U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부르겠다는, 이 직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벡터,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은 벡터 AP는 뭐야?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거죠. 요 녀석과 내가 누가 벡터 U가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평행하면 실수배. 그래서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녀석이 뭐가 된다? T 곱하기 벡터 U의 형태가 된다. 여기서 T는 뭐가 돼버린다? 이미 어떤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벡터 p는 벡터 a에다가 t 곱하기 벡터 u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식을 보면, 혹은 이러한 식을 보면은, 아, 여기서 이 벡터 u에 평행하고 벡터 a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그냥 다이렉트로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겠대. 그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뭘로 표현하면 돼? 성분으로 표현하면 돼. x, y는 벡터 a는 x1, 그리고 벡터 y1, 그리고 벡터 u에 t배를 해주게 되면 t 곱하기 a, t 곱하기 b가 되거든요. 그럼 너라는 녀석은 x1 플러스 ta에다가 y1 플러스 t에 b가 돼요. 그럼 두 벡터가 같으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xy의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겠대. xy의 관계식을 만들겠대. 근데 여기서 지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t 값의 변화에 따라서 xy의 순서상이 막 바뀌는 거거든요. 뭐 t가 2일 때요 점이 하나 xy가 나오면 그 점이 있는 거고, t가 2일 때그 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t를 없애고 싶어 해서 t만 남겨줬더니, 여기서 t를 남겨주고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x-x1 나누기 a가 t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y-y1 나누기 b, 요 녀석이 t예요. 근데 여기서 나눌 때는 무슨 조건? 0이 아닌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ab가 0이 아닌 경우, a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자? 요 t를 이제 모르쇠 하고 a분의 x-x1 equal b분의 y-y1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0이 아닐 때는 이런데, 그럼 만약에 하나가 0이 되면 어떨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A가 0이에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에요. A가 0이면 여기서 이 식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X는 X1이 돼버리는 거야. Y는, 그럼 얘가 X1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Y는 T 값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를 나갈 수 있는 거죠. Freedom. 아무거나 가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얘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했었던 요

방향 벡터,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이 벡터가 얘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방향 벡터는 뭐가 된다? 0, 실수꼴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갈수 있겠죠. Y축에 평행하게. 이런 벡터예요. 그럼 이런 벡터에 평행한 직선은 요런 직선이죠. 요런 직선. 뭡니까? X축의 수직인 X는 X1, 이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나 B가 0이면 얘가 사라지게 되면서 Y가 Y1으로 고정이 돼버리겠네? 얘는 아무거나 가질 수 있겠네? 요 직선. 역시 우리가 어떤 벡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요렇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축의 수직인 요런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런 케이스들은 특수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는 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다뤄야 될 것은 뭐다? 이거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a분의 x-x1 equal b분의 y-y1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결론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요 결론이 중요할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직선의 뭐 방정식을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차함수라거나 뭐 수치에서 했던 삼차함수라거나 얘네들이랑 만나고 교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하에서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 2에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간단하게만 표현해주면 충분하고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더 복잡한 걸한건 아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정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녀석. 이거를 보고서 내가 바로 직선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 녀석을 보고서 뭘 찾을 수 있다? 방향 벡터를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줄 수 있다. 여기서 계산의 실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가 a, b가 방향 벡터가 되려면 분자에 있는 x랑 y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x-1은 3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방향 벡터는 2, 3이군요. 하시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가 2, 마이너스 3이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내가 방향 벡터라는 거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방향 벡터가 4,2로 나왔다. 그러면은 약분해서 그냥 2,1로 우리가 가져도 충분하겠죠.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양수로 만들어서 3,1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좀 간단한 정수의 비로 우리가 방향 벡터를 만들어 쓰시면 계산이 조금 편리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표현을 할줄 알고 요 벡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벡터식을 보고서 직선을 빠르게 읽어내는 거. 여기에 종점을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구나.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두 점을 지난다. 야, 여기 위에 또 다른 점이 있어. X2, Y2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방향 벡터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B 자리에다 뭘 집어넣는데?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Y2 마이너스 Y1을 집어넣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둘이 서로 다를 때 얘기가 될 것이고, X1과 X2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X축의 수직인 직선, Y1과 Y2가 같다라는 것은 두 점의 Y좌표가 같다는 거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둘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따로 외우고자 하시고 할건 사실 없어요. 그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얘를 방향 벡터로 불러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는 뭔지는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직선을 이렇게 방향 벡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법선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하겠다. 무슨 말이냐? 직선의 방향성을 그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직선의 방향성을 야, 이 직선의 방향성을 나는 이 직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죠. 해서 요 벡터를 내가 벡터 n이라고 불러주고 그걸 a, b라고 불러주었을 때 여기 위에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그 녀석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이해점 P에 X, Y 돼서

녀석 위치 벡터들을 내가 너를 내가 벡터 P라고 불러주고 요 녀석 위치 벡터를 벡터 A라고 불러준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방향이 얘랑 수직이잖아. 수직이면 내적이형. 수직이면 내적이형. 누가? 벡터 AP가 누구랑 수직이다? 벡터 N과 수직이라는 거죠. 그 벡터 수직으로 방향을 아까는 얘랑 평행한 직선이야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얘랑 수직인 직선이야로 방향성을 지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부르기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수직이면 내적이형이니까 벡터 AP는 뭐야?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거죠. 이거가 누구랑 벡터 N이랑 수직이야. 그럼 수직이면 내적이형이네.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거에다가 벡터 N을 내적해주면 0이 된다. 요 식을 보면은 아, 이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고 이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바로 내가 그려낼 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앞에 산 것처럼 얘를 가지고 도형의 방식을 만들어봐.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벡터 P는 X, Y. 벡터 A는 X1, Y니까 요 벡터는 X-X1, Y-Y1이고요. 벡터 N은 A, B예요.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내적이니까 X성분은 X성분끼리 계산해주게 되면은 A 곱하기 X-X1, 그 다음에 B 곱하기 Y-Y1 이퀄 제로라는 식으로 내가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가지고 뭔가 막 복잡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껏해야 X절편, Y절편 뭐그 정도일 거예요. 그건 우리 계산할 수,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보고서 내가 바로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직선의 방정식 주어졌을 때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뭐를 법선 벡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That's all.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선 벡터,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벡터식을 보고서 이게 이러한 직선이야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그 미세먼지 계산 팁을 하나 두자면은 법선 벡터도 그렇고요. 아까 했었던 우리가 직선의 방향 벡터도 그렇고요. 법선 벡터도 방향 벡터도 뭐냐면은 순서상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한점좌표,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도 뭐예요? 순서상이에요. 그래서 둘다 순서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섞여가지고 계산 미스를 할 때가 종종 있어. 예를 들어서, 야, 법선 벡터가 1,2다. 그 다음에 한점 A가 3,4를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아, 저 식이 있으니까 1 곱하기 X-3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인데, 얘네들이 순서상이니까 내가 긴장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요런 식의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하나 집중해요. 법선 벡터 먼저 써. 1, 2, X, Y. 그 다음에 한점좌표 너. 만약에 얘가 방향 벡터다라고 한다면 1분의 2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점좌표 너. 이런 식으로 수순으로 써주셔야지 계산 미스가 좀 적더라고요. 여기서 1분 X-3 하면은 그 다음에 2분의 Y-4라 해야 되는데 이두 개가 똑같이 순서상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실수를 종종 하더라. 해서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한점좌표를 써준 형태로 계산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면은 계산 미스가 좀 적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해주고 나면은 여기서는 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문제 다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아요. 그냥 저걸 보고서 직선이 어떻게 생겼네?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 법선 벡터가 뭐네, 방향 벡터가 뭐네를 바로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방향 벡터로 얘기를 했을 때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방향을 나타내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방향을 나타내니까 요 세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두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데 각각의 벡터의 크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 두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에 대해서 두 직선 L1,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두 벡터의 뭐 U1 그리고 U2 방향 벡터 크기를 곱해주고 분자에다가 내적을 해주면은 U1 내적 U2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방향 벡터는 U1 벡터를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U2 벡터를 이렇게 잡아줘서 정말 아름답게 예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직선과 직선,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은 좀 다른데,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 세타가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가 180도예요. 근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서 나오는 네개각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최대가 몇 도냐? 90도밖에는 안 돼요. 즉 내가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뭐가 나와버리느냐? 둔각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세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둘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은 그냥 쿨하게 야 양수건 음수건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우리가 가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과 수직인 경우는 각각의 방향 벡터들이 실수배, 각각의 방향 벡터리 방향 벡터들이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방향 벡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두 직선에 뭐가 얘기를 한다면은 법선 벡터를 얘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세타면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이거랑 다 180도니까. 그러면은 아, 얘가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일 때가 아니라 법선 벡터랑 법선 벡터일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법선 벡터의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법선 벡터의 내적 절대값 해주면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향 벡터 혹은 법선 벡터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크기 된 정보를 얻어냈고요. 그럼 하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주고 하나는 법선 벡터를 주면 어떻게 할래? 대충 각이 보이죠?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궁금해 죽겠어. 그쵸? 아, 너무 궁금해. 빨리 다음 거 공부하고 싶어서 막 몸에 근질거려요? 공부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만나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관련된 문제풀이 2점 테스트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XY 평면에 긴 직선 도선 AB가 고정되어 있고, 자, A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IA인 전류 흐르고, B의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세기가 IB인 전류가 흐른다. 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AB와 점 PQRS는 같은 간격 D로 X축상에 있다고 하고요. 맨 마지막 문장 중요하겠네요. Q에서, Q라고 하면 바로 이 지점이죠. Q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Q 지점에는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B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B 역시 A와 같은 방향인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는 반비례,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 그러면 A에서 P까지 D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부터 P까지는 ED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1대2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류의 세기도 1대2.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두 배인 EI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IB는 IA의 두 배이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자, 이번에는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는 A, B에 의해서 모두가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니은 옳은 문장이고,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R하고 S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 요거는 얼른얼른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R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Y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놓고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럼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E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D분의 EI. 자, S에서는요. S는 여기 있죠. AB에 의해서 모두가 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4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D분의 E, I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S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두 개를 더한 자기장의 세기. 그런데 R에서는 A하고 B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요 자기장의 세기의 차이만큼이 합성 자기장이 되겠죠? 따라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S에서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죠. 두 직선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를 1번 문제로 풀어보았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는 직선 도선이 A, B, 두 도선이 수직으로 놓여 있어요. 우리 평가원 기출에서도 1번처럼 두 직선 도선이 나란하게도 출제가 되지만 수직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수직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AB, XY축에 고정되어 있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주었습니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주었고, PQR은 XY 평면상의 점이고, 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P에서 AB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해요. 그러면 A에는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D만큼 떨어진 이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비례상수는 생략할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D분의 I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리하고 전류의 세기만으로 자기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는 B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플러스를 나오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그러면 B 도선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고,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똑같은 I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어야 되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고요. 디귿.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P하고 R하고 구하는 거거든요. 아, 죄송해요. P가 아니라 Q네, Q. 그럼 먼저 Q. Q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AB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은 들어

올라가는 방향으로 D분의 2i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R은 어떨까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B에 의해서는 O,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라고 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합성하면 얼마예요? 0이죠. 따라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두 직선 도선에 의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는 원형 도선 ABC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반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AB에 의해서는 세기가 같은 일정한 전류가, 세기가 같은 일정한 전류니까 A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B에 흐르는 전류도 I라고 놓을 수 있고, 자, 그리고 A와 B에 의해서는 원형 도선 중심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표는 시간 t가 t1, t2일 때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를 나타낸 것으로 t1, t2일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A,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원형 도선 중심인 O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합성 자기장이 바뀌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C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또 일정하대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그치. T1, T2일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도선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고 그 합이 얼마인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T1일 때, 자, 먼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이 D고 A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때 우리 D분의 I라고 하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제 도선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계속 반지름분의 전류, 반지름분의 전류 이러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D분의 I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선생님은 항상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자, 도선 B에 의한 자기장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의 반지름은 ED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A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B에 의한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세 개를 다 더하면 T1일 때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정난 거 아니에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그리고 그 세기는 2분의 3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이번에는 t2일 때. 자, 시간이 t2로 바뀌어도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다만 무엇만 바뀐다? 바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뀐다. 세기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분의 3b 대. 다만 그 방향만 반대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3b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알려준 거예요? 합성 자기장의 방향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세기가 얼마이다? b0에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무슨 관계를 알수 있어요? 아, 3b라고 하는 것이 b0구나. 근데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지정한 거죠. 축제선 선생님은 B 재료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내가 사용한 B라고 하는 것이 3분의 B 재료이구나라는 것을 찾아야만 해요. 자,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T1일 때 O에서 C의 전류

법률에 의한 자기장은 자, 요거잖아. 자기장에 또 세기만 물었으니까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3 B죠. 그런데 B가 뭐라고? 3분의 B 제로라고. 따라서 T1일 때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제로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평가원에서는 이 도선에 흐르는 합성 자기장을 우리한테 물을 때 도선의 개수가 최소 3개, 많으면 4개까지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문제를 푼다? 각각 도선의 명칭을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내가 자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표현하시고, 또 문제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일단 가로를 쳐 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그 문제를 보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도선의 개수가 3개 A, B, C가 있고요.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ABC와 PQR이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선생님은 D로 놓을 건데, 선생님, 저는 너무 D라고 하는 기호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m로 놓으세요. 가장 간단한 숫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P에서는 나오는 방향, 아이고, 죄송해요. 플러스 Y 방향이네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Q에서 0이라고 합니다.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때 가장 큰 실마리가 될수 있죠. 그러면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는 또 조건도 있으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I라고 놓을 수 있고요. C에 의한 전류의 세기는 우리한테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먼저 Q. Q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시고 그 합이 Q에서 얼마이다? 0이다. 0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그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에 의해서는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B인데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은 가로를 쳐 놓으시고, 자, B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B이고요. B에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B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알수 있어요. 자, C는 방향도 모르고 크기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 여러분들, 만약 A가 Q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가 이미 0 되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살아남아서 AB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그쵸, 0이 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이런 조건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Q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C도 결정됐죠? 아, 그럼 C는 Q 지점에 플러스 Y 방향으로 EB의 세기를 갖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오른쪽에 있는 Q에 A에 의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렇게 Q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옳은 문장이고요. 전류의 세기, B의 전류의 세기를 내가 I로 놓았잖아요. 그러면 C의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것은 Q 지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EB예요, EB. 자, 그런데 B를 내가 무엇으로 놓았죠? D분의 I로 놓았어요. 자, 이게 바로 EB라는 거고, 그러면 C에 의한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R에서도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일 거고 그 크기는 3분의 b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R은 오, Q하고 어때? R하고 자기장의 세계는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 그런데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었으니까 R에서는 플러스 Y 방향. 크기는 Q에서와 똑같은 B가 되겠습니다. 자, C에 의한 자기장은 R이죠? 그러면 이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나 R에서나 똑같죠? 플러스 Y 방향.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6i, 6b네요, 6b.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합성 자기장에서 세기까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은 틀린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합성 자기장을 구할 때 도선이 만드는 정보가 주어진 대로 자기장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합성 자기장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조건만 살짝씩 다른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ABC 도선에 전류의 세기가 다 I로 주어져 있어요. I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A에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A에 흐른 전류는 I이고 따라서 D분의 I일 때그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P와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로 3분의 5B0로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3개의 도선이니까 A, B, C 그리고 합성 자기장 해놓고 P에서 그리고 Q에서 각각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A에는 방향과 세기가 다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 B제로 만들어지고요. 자, B에는 전류의 세기는 주어졌는데 방향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방향은 몰라. 그렇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P는 B로부터도 D만큼 떨어져 있고 B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I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0라는 거알수 있고, 자, C로부터는 하나, 둘, 셋, 3D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C로부터는 방향은 모르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B0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합성을 했더니 그 결과가 방향은 모르겠는데 3분의 5B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에 대해서도 또할수 있겠죠? 자, Q 지점은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똑같고 그 세기는 P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Q까지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로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Q는 B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럼 C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0고요. 그리고 방향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방향은 모르겠고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5 B0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P를 한번 잘 봐봐. 자, 만약에 B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야. 그럼 이거 상쇄되고 얘만 남으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5 B0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자, 그러면 3분의 B0는 나오는 방향이라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5P0.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다시 Q로 와서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죠.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나 Q나 똑같아요. 오, 그랬더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5P0.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으로 가.

볼게요. 보기 기역. 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비라고 하는 것은 비 도선에 의해서는 피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비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수 있고,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R에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것만 물어도 학생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또한번 계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너무 준비를 잘 하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에다가 플러스 그 계산하는 시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그 시험을 보는 준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 간단한 것도 그냥, 아, 더하면 이 답 나오겠지 하면 안 되고 꼭 열심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R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5분의 B제로, D분의 I를 B제로로 놓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B제로, 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자, 이거 계산하면 합성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15분의 13B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A, B, C. 세 도선이 있어요. 세 도선이 있으니까, 아, 또 A, B, C 이퀄 합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있고, A하고 C에는 고맙게도 각각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세기도 I로 주었습니다. B에 의한 정보만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라고 해요. 자, 그러면 B제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로 놓는구나. 그런데 비례기호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비례기호 놓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퀄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퀄로 놓으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그 비례상수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건이 P에서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하나의 조건은 우리가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P와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6분의 1 B제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equal 해놓고 P에서 Q에서 각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도 모르고 세기도 모릅니다. 가로로 놓고. C에 의해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I니까 2분의 B제로만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6분의 1 B제로라고 해요. P에서도 그렇고 Q에서도 그렇고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Q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제로. 자, Q 지점은 B로부터는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Q는 B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Q는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녀석보다 요 녀석의 세기가 3배 클 거고요. 그리고 방향은 B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뀔 거다. B의 세기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P나 Q나 C에 의한 자기장은 그 방향도 세기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일단 P를 보세요. 이제부터는 조합의 문제야.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 그렇다고 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B 제로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다시 Q로 와서 Q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3배니까 B 제로, 자기장의 방향은 바뀐단 말이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오, 요거 플러스 6분의 1 B 제로예요. 문제에 그렇지 부합합니다. 옳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선생님이 합성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먼저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이너스 6분의 1 B 제로라고 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2 B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2 B 제로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플러스 6분의 7 B 제로가 나와. 문제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틀린 조건이었다. 플러스로 잡은 것이 올바른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해보면 되죠. B0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에서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일 텐데 Q라고 하는 것은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Q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나오는 방향으로 같습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여기까지도 계산하느냐고 시간이 들었는데 R에서 계산을 또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럼 R에서 만들어지는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B제로.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R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7 B제로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물었네요. 6분의 7 B제로.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의 문제 풀이를 보고,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R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라고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5번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그 간단해 보이는 사칙 연산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리고 빨리 하는 것이 수능의 점수, 수능의 등급을 올리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산은 지겹더라도 꼭 직접 해보시기를 바래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A, B, C 세 개의 도선이 있어요. 자, A, B, C의 세 개가 각각 I, A,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르는 거죠. I, EI,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얼른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A, B, C 자기장을 구해서 그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되도록 꾸며준다? 0이 되도록 꾸며준다. 어디에서? Q에서.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5번이나 6번처럼 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이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D분의 I, 꼬리를 달고 가려면 눈으로 보기도 너무나 복잡해 보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을 다는 거야. D만큼 떨어진 곳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는다. 이건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때 선생님 B0로 놓으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B0는 출제자 선생님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B0다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출제자 선생님이 사용하는 B0를 내가 또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막 너무나

자연스럽고 막 꼬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예 출제자 선생님하고 같은 기호를 쓰지 않도록 그냥 B로 놓는 습관을 평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Q에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A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릅니다.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인데 방향은 모르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모르니까. C에 의해서는 O, Q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EI만큼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Q에 만들어지는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예요. 자, 이것을 다 합성했을 때0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러한 것도 문제에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B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B면 어떻게 되죠? 이미 얘네들 B하고 C가 0이 되면서 A에 의한 자기장이 살아남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Q에서 무슨 방향이어야 돼?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A는 Q에서 나오는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2B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Q에 B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B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인데 내가 뭐를 B로 놓았죠? D분의 I를 B로 놓았어요. 이게 바로 2B야. 자, 그러면 Q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 때 D분의 EI가 될수 있겠어? UI겠죠.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UI가 되겠습니다. 자,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R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또 P에서도 각각 구한 다음에 몇 배냐? 그러니까 두번 계산을 또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D분의 I를 B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이 R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B.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 C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6B,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B, 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B. P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플러스 2분의 13B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P에서의 6배가 아니라 2분의 13배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것은 틀린 문장. 자, 따라서, 아, 그런데 여러분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선생님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잘 이야기하고 그려놓고 마이너스 Y 방향에 O를 했네요. 요거는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나와 같이 긴 직선도선 A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각각 D, ED인 원형도선 BC가 각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A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대요. 그럼 둘다 I 프라임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O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 자, 그럼 이 가의 O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잖아. 근데 AB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원형도선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죠. 그러면 원형도선 B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도선의 합성 자기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원형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원형 도선이 아닌 직선 도선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조건도 알수 있어요. 자, 나번으로 왔을 때 나의 O에서는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C를 빼면 A하고 B만 있을 때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데 C를 하나 첨가를 했더니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A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B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면 C에 의해서는, 그렇죠. 역시 나오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 C하고 A가 둘이 같이 O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 C와 A의 자기장의 세기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같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나번에서는 O에서 0이라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면 B하고 C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1대 2예요.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에는 반비례 하니까 이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분의 1배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따라서 직선 도선 A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2분의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시계 방향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의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어야 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니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1번부터 8번까지가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또 우리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자, 그럼 이제 조금은 수월한 내용,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자석의 S극에 자성체 A를 가져갔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를 자기화되지 않은 철클립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철클립이 A에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력선은 항상,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자석과 자성체 A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A에다가 자기화되지 않은 철클립을 갖다 댔더니, 오, 붙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철클립을 붙이려면 이 자성체 A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자석이란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일까? A가 강자성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나에서 철클립은 외부 자기장과, 철클립 입장에서는 바로 이 강자성체 A가 외부 자기장일 거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려면 외부 자기장과 이 철클립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 기역, 틀린 문장,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전 평가원에서 이렇게 두 개씩의 자성체를 조합하는 문제가 또 가끔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림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C를 넣어 자기화시키는 건데, 이 ABC는 강, 상, 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와 다는 가의 AB 그리고 B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서 수평면에 놓았더니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을 하고,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다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성, 자기화된 자성을 잃지 않는 자성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강자성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에서 AB 사이에, BC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바로 공통된 B가 무슨 자성체이기 때문이다? 강자성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B가 강자성체인데 A하고 B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 그렇다면 A는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과 당기는 인력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서로 미

0: B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에서 A하고 C 입장에서 외부 자기장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기억번. A는 상자성체이다. 옳은 문장. B는 강자성체이고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C는 반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기억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은 자기화되지 않은 유리막대를 수평으로 매달고 자석의 N극을 유리막대 A 부분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정지했던 A가 밀려난대요. 오, 청력이 작용하는 거네. 그럼 A는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굴까? 그쵸. 반자성체. 나는 지폐를 수평으로 매달고 자석의 N극을 지폐의 숫자가 있는 B 부분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정지했던 B가 끌려온단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지폐의 숫자가 있는 부분은 상자성체이거나 혹은 강자성체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번. 유리막대는 반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가에서 A 부분에 자석의 N극이 아니라 S극을 갖다 대도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N극이 오든 S극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이끌리겠죠?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2번에는 자성체 AB가 있는데 A와 B는 상자성체의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림 가 나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여 자기화된 자성체 AB를 나타낸 것으로 나에서 B와 자석 사이에 오 서로 밀어낸대. 그러면 강상 반자성체 말 꼬였어요. 미안해요. 강상판 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자성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누굽니까? 반자성체. 따라서 자성체 B는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문제에서 A와 B는 상자성체의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 A는 상자성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A는 상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가에서 S 대신 N극을 가까이 해 상자성체는 S가 오든 N극이 오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가와 나에서 자석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자석이 제거가 되면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된 거죠. 그 즉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상태로 A하고 B를 가까이 하게 되더라도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밀리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13번이 예전에 평가원에서 즐겨 출제하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성체의 특징을 묻는 개념. 그리고 또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겠죠? 전자기 유도에 관한 개념, 두 개념의 연합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를 자기장 영역에 놓고 자기화시키는 거고, AB는 강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단은 가의 AB를 동일한 솔레노이드의 중심 출상의 점 P에 놓았더니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여 점 Q를 지나는 모습으로 Q에서 AB의 속력이 V1, V2인데 그 속력을 비교하게 되면 그 속력의 비교는 어디서 묻고 있나요? 보기에서 묻고 있네요. V1, V2의 속력 비교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고 A가 Q를 지날 때 검류계에는 A 또는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코일 주변에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누가 상대적으로 함께 코일과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돼? 자석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자석이라는 얘기잖아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더라도 자성을 잃지 않아. 그게 바로 이제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 A가 강자성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강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B는 반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을 잃으니까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A가 Q를 지날 때 검열계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검게칠한 부분이 N극이라는 거알수 있고 Q를 지나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자석이 멀어지는 거야. 어디가? 당겨야겠죠. 그러려면 밑에 부분이 S극, 솔레노이드 위에 부분이 N극이어야 되고 그럼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자석이 된 거고 자석 내부에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하려면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느냐? 요 방향으로 흘러야 되네요. 따라서 B 방향이 아니라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고 가에서 B는 반자성체죠. 자기장 방향과 즉 외부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해야 되고요. V2하고 V1을 비교하는 건데 반자성체는 자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중력만 받아서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A는 강자성체죠. P를 지날 때는 솔레노이드가 너 오지 마.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또 Q를 지날 때는 너 가지 마.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따라서 V1이 V2보다 작습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3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1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25강이고요. 자, 특강으로는 8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 좀 보시면요. 자, 교재 18강, 19강 펴시면 돼요. 18강이 144페이지네요. 144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18강, 19강 같은, 20강도 마찬가지긴 한데, 20강은 이제 세시풍속이 나오고, 언어 문화가 나와서, 거긴 진짜 양이 방대해서, 20강의 수능 포인트를 보면, 4페이지로 돼 있죠. 그걸 또 따로 마지막, 특강 9번째 시간에 이 다음으로 또 구성을 해봤고요. 18, 19강의 2페이지씩의 일본 문화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특강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 문형학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설명 다 못해요. 근데 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 문화를 공부하면 일본어 수능에서 좀 대비가 될지에 대한 어떤 범위도 좀 함께 공부해보면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개관 및 일상생활 문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섬나라다, 어느 정도의 크기다. 뭐 교통은 이렇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일상생활 문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금기시 되는 것도 뭔지,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내용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19강은요 의식주 문화예요. 의식주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8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쉽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신 공부, 사회 공부를 하면 이런 거 뭐 다 외워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외우면 좋죠. 근데 이걸 진짜 뭐 예를 들면 1.7

2배고 1.5배 아니다. 뭐 38만 제곱킬로미터, 35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대략적인 위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그 지도가 없는데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는 이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옆에다 그리세요. 아, 144페이지 보면 오른쪽 상단에 조금 비어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 왜냐면 요거를 대충 알아야 돼요. 근데 지도를 먼저 보면 일본은 4개의 큰 성으로 돼 있어요. 4개의 큰 성으로 돼 있죠? 자, 한번 그려보면 이게 홋카이도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세모를 그려놓을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세요. 뭐다 이렇게 못 그리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홋카이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혼슈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크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뭐야? 여기가 뭘까? 아, 홋카이도를 적어야 되겠네. 홋카이도, 북. 카이. 카이가 뭐야? 백. 해. 북해. 북쪽에 있는 바다? 그 다음에 도가 섬도일까요? 아닐까요? 섬도가 아니야. 길도자를 써요. 섬도자를 쓸것 같지? 홋카이도니까. 이게 섬도, 제주도의 도는 섬도자인데, 홋카이도의 도는 섬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혼슈가 되는 거, 본주. 이게 본섬이야. 제일 큰데, 여기 도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코쿠가 이 쬐끄만해. 요만하네. 우동 많이 나오는 가가와현이 있는데, 시코쿠, 시코쿠. 그 다음에 여긴 뭐냐는 거야. 여기는 규슈, 뭐, 3박 4일 해가지고, 뭐, 여행에서 뭐, 10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그리고 규슈 들어보지 않으세요? 규슈? 규슈. 이게 규슈죠. 규슈. 혼슈, 홋카이도, 홋카이도. 적어볼까? 홋카이도, 우죠? 홋카이도, 홋카이도. 홋카이도, 혼슈. 뭐라고 여기가? 규슈. 구주. 얘는 본주, 구주, 그 다음에 여기 시코쿠. 왜 시코쿠냐면요. 아이고, 이것도. 왜 시코쿠인지 알아? 네 개의 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네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쿠니라고 하는 게 일본어에서 보면요. 이게 고향도 되고 나라도 되잖아. 일본은 전국 시대였어요. 전국.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봉건사회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앙집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호족이 너무 강한 거야,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쿠니라고 하는 게 각각의 나라로 인식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하나의 일본의 어떤 천황 밑에 뭐 이런 거가 있긴 하지만 각그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쿠니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나라도 됐다, 고향도 됐다, 그러는 거. 이게 왜 나라만 되지, 고향도 되나, 뭐 이런 좀 약간 헷갈려 할수 있는데, 두 개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19구 하나는 네 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아니, 간단하게 보면 약간 요렇게 생긴 형국이에요. 여기 어디? 홋카이도, 혼슈, 규슈, 19구.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나머지 건 조금 몰라도 상관없지만, 자, 네 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네 개의 큰 섬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문화 문제를 못풀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14,000개라고요? 14,000개가 이렇게 많다고. 엄청나게 섬이 많아요. 14,000개. 그 중에 하나 선생님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14,000개나 있다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길게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길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일본의 어떤 지형이고요. 한반도의 1.7배야. 왜 분하신가요? 한반도보다 커요. 네. 일본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보면 일본이, 우리 내가 좀 크게 그려서 그렇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커요. 1.7배라니까?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에. 커요, 일본은. 쪼각쪼각쪼각 나눠져 있어가지고 크게 안 보일 뿐이야. 자, 그 다음에 국토의 몇 퍼센트가 산지일까요? 그러니까 섬나라니까 뭔가 산이 아닐 것 같나 싶은데, 제주도 한번 생각해봐. 한라산이 촥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해안가에 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화산지형이잖아요. 여기. 화산섬이니까. 72%나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 중에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거 봐봐요. 진짜 불쌍하게 살죠. 옛날 일본인들, 그 서민들 보면. 자, 수도는 도쿄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도쿄. 인구는 1억 2,399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네요, 그죠? 땅이 크니까. 자, 그런데

이거 지우고 한번 봐볼게. 선생님,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도시인데요. 선생님,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선생님이,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그때 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못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꼭 알아둬야 될 거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네 개의 큰 섬과 그 다음에 각 되게 유명한 도시 또는 이렇게 산의 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러고, 선생님 이거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황당해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네, 보자. 자, 삿포로가 홋카이도에 있다라는 거는 삿포로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육기마쓰리, 그치? 눈축제. 여기 있어요, 여기. 삿포로. 홋카이도가 위에 있다는 거는 웬만한 고등학생 정도면 알 거야, 그치? 그다음에 본주로 이렇게 넘어가자고. 본주에 넘어가는데 선생님은 항상 일본 지도를 보면 매번 얘기하는 얘기긴 한데 나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볼까? 약간 이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야. 약간 허리를 꺾은 동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운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약간 얘가 머리야. 얘가 입이야. 얘가 입이라고 생각.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 멍멍이 머리 이렇게 들어. 여기 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입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 목이 긴 아이야,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근데 꼬리야, 여기는. 저 본주만 그릴게요. 혼슈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리. 이 뒷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 앞다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물은 약간 물개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물개가 약간 공을 이렇게 홋카이도에 전달해주는 느낌인가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다리, 뒷다리, 앞다리. 이렇게. 왜 이걸 하냐면, 위치를 외울 때좀 편해, 이게. 자, 봐봐. 삿포로는 여기 있는 건 알아. 그러면 우리가 동경이 어디 있느냐, 도쿄가 어디 있느냐 보면은 앞다리 옆에 끼고 있는 거야, 여기. 얘가. 이게 동경이야. 예, 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일본의 부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오사카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실 뒷다리하고 꼬리 사이니까 항문이 되나요? 이런 느낌이야. 예, 여기 옆에 끼고 있거나 엉덩이에 끼고 있거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주요 도시, 제일 큰 도시 도쿄, 그 다음에 큰 도시 오사카가, 아, 옆구리하고 이 엉덩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쉽지 않나. 오죽하면 잘안 외워진다니까. 그 다음에 날씨가 맑으면 동경에서 후지산이 보여요. 그 정도에 시즈오카 현에 있는 후지산, 여기에 후지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더 배쪽으로 내려오면 후지산이 있구나. 선생님이 맑으면 보인다고까지 했어라고 얘기하는. 그 후지산이 좀 이쪽으로 보면 보인대. 불은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가깝다 그 후지산 얼마나 크니까.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외울 수 있어. 아, 요 정도로 못 외우면 안 돼. 자, 그런데 오사카 옆에 녹아 있어.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해서 여기에 일본의 고도, 오랜 수도, 교토가 있는 거죠. 교토가. 오케이? 자, 교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요. 경주. 오래된, 예, 일본의 수도였죠. 교토. 자,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아픈 역사죠. 예. 히로시마에 원폭이 있었던 이 꼬리 쪽에 내렸다. 야, 팍! 하고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다이라고 하는 게이목 쪽에 걸려 있어요. 이 목에, 여기에 뭘 맞았지? 쓰나미를 맞은 거야, 쓰나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사고도 있었고, 그죠? 지금도 아직, 복구가 다 됐다고는 하나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쓰나미가 있었던, 이쪽, 센다이 쪽. 자, 그 다음에 후쿠오카가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여기 있어요. 후쿠오카는 진짜 많이 가지. 우리 온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잖아. 여기 규슈에 후쿠오카가 있다. 후쿠오카는 약간 관광지 같은 느낌 들지 않아? 한국말로 쓰면은 후쿠오카 이렇게 돼 있잖아.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이런 말? 후쿠오카, 일본 뭐, 이 온천 여행 이러면서. 여기 있어요, 끝에. 자, 여기까지 해서 주요 도시를 좀 살펴봤어요. 자, 삿포로, 센다이, 예, 쓰나미 맞은데, 여기 이렇게 목. 여기 또 유명한 게 뭐야? 그치, 7월 7석입니다. 타나바타 마츠리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그별 축제, 호시마츠리. 여기서 별을 보나 보지. 예.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옆구리, 예. 겨드랑이 끼고 있는 게 예. 아주 중요한 도쿄. 그 다음에 후지산은 도쿄에서 볼수 있으니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후지산의 위치. 그 다음에 이 꼬리와 뒷다리 사이에 걸려 있는 오사카. 오사카에서 엄청 가까운, 진짜 버스로 가죠? 교토. 그 다음에 히로시마는 꼬리 쪽에 있고 후쿠오카 온천 여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 위치를 몰라가지고 괜히 억울하게 틀리지 말아라. 선생님, 그건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내시면 안 되죠. 나중에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어. 자, 사계절이 다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비싸잖아. 옆에 옆 나라니까 온대기후, 남북으로 길게 돼 있고 큰 기후의 차이. 아한대부터 아열대까지 뭐 이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워야 되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이 지도, 섬들 이름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알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리고 독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몰라도 돼. 자, 그 대충 알면 뭐다풀수 있어요. 자, 행정구역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도후갱이라고 합니다. 도도후갱 볼게요. 도도후갱. 자, 그러면 아, 이게 도도부현이구나. 도도부현이구나라는 걸 아세요. 도는 뭐야? 도쿄도. 이게 특별시라는 뜻이에요. 도쿄도. 도쿄도. 여기 도쿄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 아까 얘기했지. 길도자라고. 1도, 1도. 그러니까 특별시 하나, 섬, 큰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1도, 1도. 오사카 후, 교토 후. 오사카와 교토 후예요. 이건 약간 그큰 도시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막 직할시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었는데. 그게 큰 도시 두 개. 그 다음에 캔은 약간 우리나라의 전라도, 충청도 하는 그 도의 느낌으로. 우리 이렇게 쓰잖아, 도를. 여기는 이제 캥이라고 씁니다. 욘주 상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도, 1도, 2부, 욘주 상깽. 다시 1도, 1도, 2부, 욘주 상깽.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이 도는 동경이고, 그 다음 이 도는 홋카이도고, 부는 오사카랑 교토다. 뭐 43현은 진짜 많잖아. 시즈오카 깽, 야마나시 깽, 후쿠오카 뭐 되게 많죠.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 지리 봅니다. 자, 주요 도시 및 관광지, 우리 도시부터 좀 봐요. 일본의 수도고요. 예, 도쿄가요. 일본의 수도로 정치, 행정 중심지 1,400만 명이네. 우리나라 서울은 어느 정도야? 1,000만이 조금 안 되죠? 900 몇만, 950만? 뭐 정도 되나? 뭐그 정도 될 거예요. 긴자, 시부야, 신주쿠, 아사쿠사, 센소지, 도쿄, 스카이트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긴자도 일본에 있고, 시부야도 일본에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도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뭐 일본 여행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긴자가 뭐 도쿄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 긴자는 뭐 일본의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다 뭐야? 도쿄에 있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긴자다 그러면 뭐 명동이다 이런 식으로. 뭐 시부야다 그러면 압구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네요. 시부야가 압구정 같은 느낌은 있네요. 젊은 애들이 좀 약간 명품 거리도 있고. 자, 신주쿠가 있습니다. 신주쿠도 뭐 약간 종로? 그냥 이런 느낌이죠. 아사쿠사 센소지라고 하는 거는 지. 여기서 볼때 이게 뭐야? 절이자 절. 절. 테라. 그지? 이 절인데 되게 유명한 절입니다. 센소지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상점가가 쫙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뭐 물건 같은 것도, 전통 물건 같은 거 많이, 선생님 마네킹 했고도 여기 앞에서 산것 같아. 젓가락도 산것 같다,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센소지 가서, 예, 이제 뭐 참배를 하죠. 이게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무슨 전범 국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본의 참배는, 삼바이, 참배는 그 새해 우리 설날에 세배하러 가듯이 그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하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파탑인데, 이제 그 방송 전파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동경타워였는데 이제 스카이트리로 이제 바뀌었죠. 여기도 꽤 이제 높아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파가 좀 원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스카이트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쿄에 있다. 자, 오사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산에 가까운 인구가 아, 꽤 많네요. 우리 서울 인구보다 조금 작은 약 877만. 부산은 어느 정도야? 부산은 어느 정도더라? 잘 모르겠네요.
찾아왔나? 아, 여기 찾아왔네요, 선생님. 330만 명이네. 부산이 330, 서울이 590. 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사카하고 동경이 그 사이즈가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인구만 보더라도. 자, 오사카성. 유명합니다. 천수각이 있어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관망도 할수 있고, 약간 진짜 화려해요. 가서 보면. 정말 가볼 만하죠. 관광객 너무 많아가지고, 거대한 돌담으로, 예,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예, 성이었죠. 그 다음에 도톤보리는 화려한 간판. 여기 보면은 이 초콜릿 회사, 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가, 예, 있죠. 도톤보리가 이렇게, 예, 마쯔리도 이쪽에서 하고, 여기 어디야 지금? 오사카. 자, 이제 교토로 왔습니다. 오사카는 이렇게 상업 중심이 부산같이 번쩍번쩍한 느낌이 있는데요. 교토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고즈넉한, 예, 천년의 고도, 1100년간 일본의 수도였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뭐 지금은 약간 동경으로 다, 예, 존경이 이제 에도죠. 에도 시대가 열리면서, 에도가 동경이잖아. 그렇게, 예, 바뀌었지만 옛날엔 그랬다. 그래서 진짜 뭐, 이 각도만 고개만 돌려도 뭐다 문화유산이에요. 뭐 여기 가면 절, 저기 가면 신사.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 기독교 신자들이 가면 좀갈 데가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렇지? 절하고 신사 이런 게. 심지어는 17개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요미즈테라. 여기 테라니까 뭘것 같아? 청수사라고 부르지 우리가. 청수사라고, 어른들은 청수사라고 불러요. 뭐 오사카도 대판이라고 하더만, 할머니들 보니까. 대판? 어디, 거기가 일본이에요? 그랬더니, 오사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자로 그냥 읽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청수사가, 여기가 청수사야. 근데 진짜 한번 이거는 진짜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청수사 같은 경우에는 부타이라고 해서 무대가 이렇게 있어요. 목조 건물로 해서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만드는 아주 건축 양식, 되게 유명한 건축 양식이고, 이게 워낙 높게 절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쫙 보면 이 무대에서 교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름에 가는 것도 추천하고요. 겨울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정말 그때만 해도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막 관광지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겨울에 가니까 한적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하여간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청량함이 이게 뭐지? 머리에 그 뇌에 무슨 그 얼음이 들어오는 듯한 청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긴카쿠지 보입니다. 긴카쿠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진짜 딱 봐도 너무 번쩍번쩍해서 2층과 3층이 지금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수 같은 곳에 이 비쳐 있어요. 이 그림이 반사돼가지고 번쩍번쩍한 이렇게 낮에 보면 정말 더 번쩍번쩍한 느낌이 드는데 아이이이딱이딱 요런 사진이 딱 아주 대표적인 그런 느낌이죠. 이런 절경이 호수에 비친 긴카쿠지의 모습. 이게 이제 항상 긴카쿠지 하면 요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 엄청나게 화려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은각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금각사거든. 은각사라는 게 있는데 은과 금을 대비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화려한 하대한 화려한 그런 그 양식과 아주 지미한 그러니까 수수한 양식을 대비해 가지고 항상 나오는 건축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로마치 시대에 그 사무라이가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지었다. 그렇죠? 자, 삿포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표 도시고요. 육기마츠리. 2월 초에 아주 눈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2월 초에는 엄청 비싸진다. 자, 후지산 봅니다. 후지산 이렇게. 항상 선생님이 후지산 이렇게 그렸어요. 3776입니다. 3000m가 넘는 산이 일본 내 20개 이상이에요. 72%가 산지니까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혼슈가 있으면 이 허리가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일본 알프스가 있는 거야. 대단하죠. 그래서 일본에 뭐 산행을 간다고? 뭐 섬나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은 어마어마하게 험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즈오카현에서 보는 전망과 야마나시현에서 보는 전망이 서로 달라가지고 뭐 자기네가 더 예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있어? 온천이 엄청 많아가지고 후지산을 보면서 온천을 할수 있는 그런 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은 몇 미터야? 1947. 에?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후지산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큰 산이에요. 이 보면은 되게 이 경사가 낮아 보여가지고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서서 후지산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험함이 느껴져. 왜 얘를 이렇게 신으로 삼아서 섬겼나 할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야, 뭐라고 해? 스산함이라고 해야 되나? 나 선생님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랬거든요. 처음 해본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거 보면서 하고 놀랐던 게 압도하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지금 이제 관광지에서 앞에 편의점 앞에 사진 찍고 막 이러던데 이제 자연을 느끼려고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교통으로 넘어왔어요. 교통 뭐 뻔하지 뭐 전철, 버스, 자전거, 택시, 신칸센까지. 우리나라도 뭐다 이렇지 않나? 나 전철, 지하철, 뭐 JR은 우리 KR이라고 하잖아. 재팬 레일로드예요. 다양한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뭐 사형, 도형, 국영 뭐다 있습니다. 자, 보통 열차, 뭐 급행 열차 있겠지 뭐 특급 열차도 있겠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버스는 조금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정해진 금액을 내고 가는 정액제 버스. 정액이 딱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버스는 얼마. 근데 구간에 따라서 우리도 내는 게 있지. 일본도 그렇다. 그리고 문승차할 때는 앞문으로 승차하고 예,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예, 뒷문으로 하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경이 그렇고요. 여기 앞문으로 하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동경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뭐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뭐 이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거든.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고 딱지도 떼요. 그리고 누가 이 견인도에 갑니다. 가져가 버려요. 찾으러 가면 벌금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대면 안 돼. 우리나라 자전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관대하죠. 자전거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데나 좀 건물 앞에다 대충 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자전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린조라고 해서 주차장이 아니라 주린장이라고 있어요. 린이니까 그경 사륜 구동할 때륜 있잖아요. 그런 그 바퀴. 그 다음에 택시는 이거 이제 운전자가 조작해가지고 뒷문을 자동으로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벌컥 열고 타는 게 아니라 그막 택시 아저씨가 깜짝 놀래요. 갑자기 확 타면은. 근데 택시하고 부르면은 뒷문이 딱딱하고 열려요.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짐이 많을 때. 관광객들은 짐이 많잖아. 그러면 뒷문이 딱 열면 딱딱하고 그러면 와, 짐 열고 타요. 그러면 이제 문이 탁 닫히고 그럼 좀 편하죠. 자, 신칸센 시속 200km까지 난다. 자, 마찰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모시는 신에게 제사, 지역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한번 펴볼까요? 145페이지예요. 본래 마을에서 모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유래했어요. 제사를 지내면 음식이 많지. 사람들이 막 모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업화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협찬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찰이 한번 놀러 갔거든요. 뭐 누가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아, 진짜 좀 음식은 많긴 하더라고. 오니기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막 이래. 기념품도 많아. 왜? 그 마을에 물론 마을이 그 규모마다 다르긴 한데 그 마을에서 조금 협찬이 많이 들어요.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공짜로 먹을 수 있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게좀 많아서 한번 지역 축제 가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3대 맛집이 한번 볼게요. 동경, 교토, 오사카. 아시겠지? 도쿄처럼 큰 도시에 간다 맛집이가 있어요. 잘안 외워진다? 동경 간다, 동경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5월 달에, 5월 중순경에 합니다. 날씨 좋지, 5월 중순이면. 그래서 이게 도쿄의 간다마찔이 약간 그 느낌이 이렇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오미코시라고 하는 이 가마를 메고 사람들이 이렇게 출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에도 시대의 도쿄의 간다마찔이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죠? 되게 유명한 일본 천하를 손에 쥔 그런 사람을 기리는 뭐 이런 이제 간다 맛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토의 기온 맛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생긴 그런 맛들이긴 한데 이게 더 찐이지. 이거는 7월 한달 내내야. 뭐라고요? 한달 내내 맛들이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17일 며칠 해가지고 딱 이틀 되게 유명한 그이 행진을 하는 뭐 야마보코 륜레라고 해가지고 순행하는 그런 데가 있긴 한데. 이렇게 행차하는 거. 얘가 지금 이 친구는 이 가마가 작잖아, 사실은. 응? 근데 이 가마 왜 우리 그 왕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사이즈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마가 아니라 여기 바퀴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 우리 놀이동산

이거는 7월, 이것도 정해져 있는데, 딱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이제 딱 2일간, 한 7월에 한 2일간 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화려한, 네. 물과 불. 네, 강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하는 마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텐진 마찔이. 자, 오뎅, 이렇게 보실까요? 그 다음에, 교토의 7월의 기온은 대단하죠. 이 가마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선생님 지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예, 나가야 돼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2025년 6월 모의고사의 9번. 자, 어떻게 풀 거야, 여러분? 일본의 옛 수도의 하나다. 여름에 이게 기온 맛들이라는 거야. 안 써져 있는데 기온 맛들이 어떻게 할 거야? 금각사, 청수사. 어디에 있죠? 뭘것 같아요? 오사카의 텐진. 오사카의 텐진. 도쿄에 간다. 그치. 교토의 기온 맛들이. 기온 맛들이고요. 금각사, 청수사가 있어요. 자, 우리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가 앞발, 뒷발, 이게 엉덩이 쪽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C가 되겠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야? 삿포로. 이게 아오모리 쪽이겠네요. 그 다음 여긴 뭐, 여긴 어디야? 시코쿠에 있는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도고 온천이 있는 동네입니다. 어딜까요? 마츠야마겠죠? 몰라도 돼. 근데 하여간에 여기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는 안 내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쿠오카가 되겠네요. 후쿠오카 쪽에. 자, 그다음 하나만 더 골라봐요. 가장 큰 도시. 스카이트리가 있대. 기온 맛들이가 아니라 간단 맛들이야, 이거는. 자, 찾아봐. 어디야? 그치? 그럼 앞발을 찾아야 앞발. 갑자기 헷갈리지? 여기 이게 앞발이잖아.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발이야. 이렇게 동경 지도가 생각보다 헷갈려요. 어디지? 뭐 여기에 막 뿔룩뿔룩뿔룩 딱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쪽 C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꼭 기억해 두시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화폐로 들어왔어요. 자, 일본 엔이라는 건 알아요? 자, 옛날에 선생님 때는 막4% 이랬는데 막8% 됐다가 이제 뭐야? 10%야. 뭐가요? 소비세가요. 자, 지폐 종류는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 있어요. 동전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 똑같은데 2,000엔이 있다는 것만 다르네요. 우리나라 엔을 원으로 바꾸면 그 화폐의 종류는 똑같잖아. 근데 2,000엔은 사실 통용되는 지폐가 아니라 약간 기념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 이쪽에 가면 조금 돌아다니는 유통하는 걸볼수 있지만 예, 잘안 나옵니다. 자, 천엔, 오천엔, 만엔 일단 보시면요. 2024년에 지폐가 바뀌었어요. 2024년 한 중반쯤에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인물이었고 이제는 새 인물이니까 새 인물을 공부합니다. 자, 천엔은요. 세균학자인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왜이 지폐 인물로 했는지만 좀 알면 되겠어. 세균학자 교육학자, 사업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인 거지. 근대 의학의 기초를 쌓았다. 뭐 근대 의학의 아버지 뭐 이러는데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파상풍 혈청을 개발했고 감염병 연구의 업적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 요즘에 이제 감염병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요. 아 뭔가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부심을 좀 우리가 이랬던 거야. 파상풍. 우리 이런 과학자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을 선정했다. 츠다 우메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양성평등이 어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간 여권 신장이 안돼 있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여성 교육자를 하면서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일본의 어떤 결의라고 느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하여간에 여성 교육과 양성 평등의 가치를 좀 현대 일본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지망의 만행에는 사업가인 시부사와 에이지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전기를 이제 읽고 요즘에 이 사람 책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려 500개의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5개도 아니고 500개.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일본의 구국강병?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제지부터, 철강부터, 은행부터, 모든 인프라에, 모든, 회사를

여는데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한 아저씨입니다. 머리도 엄청 좋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인품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들었는데, 왜 우리 그 결혼식 그 축의금 내잖아, 현금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지망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여자 문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축의금으로 내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한다. 그래서 옛날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탈동북아론 해가지고 왜그 교육 사상가였잖아요. 게이오 대학 세운 사람. 그 사람 거를 굳이 옛날 국권을 찾아가지고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얼굴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과학자 아저씨. 그 다음, 2000엔 슈레이몬이라고 오키나와에 있는 분. 그 다음에, 5000엔 여자분 계시네요. 츠다오메코상. 그 다음에, 시부사와 에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 문화 들어갈게요. 자, 일본어에 보시면, 일본, 우리, 일본 개관 및 일상생활 문화라는 제목으로 지리, 교통, 맛들이, 화폐, 그 다음에 선물 문화야. 너무 이상하지 않니? 선물 문화가 갑자기 왜? 약간 그 레벨이 안 맞잖아. 화폐, 지리, 교통. 근데 갑자기 선물? 선물이 왜? 그 정도로 선물이 대단한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선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느낌이, 선물 문화가 사실 우리 한국에 개관하면서 선물 문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좀 가치가 있다. 보통 우리 프레젠터라고 하는 거는 입학 졸업 선 결혼 졸업 결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주는 선물. EY라고 하죠. EY. 그러니까 니유가크 EY 입학 선물, 소츠교 EY 졸업 선물, 개콘 EY 결혼 선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미야게가 진짜 중요한 거야.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와서 기념으로 건네는 그 지방의 특산물입니다. 일본에서 이 우찌라고 하는 게 내쪽 인사이드고요. 소또라고 하는 게 아웃사이드예요. 일본은 우찌와 소또를 드나들면서 뭔가 여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패스포트처럼 이렇게 오미야게를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출장 다녀오면은 밖에 있었던 걸 주고, 내가 우리 집에 있다가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한테 선물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찌에서 숙도로 이동할 때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손이 부끄럽지 않게 들고 가야 되는 게 일본의 예의입니다, 이거는. 이거 안 들고 오면 무례한 거야. 우리나라는 뭐 과일 사가고 이런 거좀 있지만, 그게 막안 사왔을 때, 아유, 나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이러면서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꼭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야게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품이 진짜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고 예쁜 기념품이 일본에 보다는 그렇게 발달한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엔 좀 많이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화장품도 유명한 뭐 화장품 그 체인점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근데 일본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테미야게라고 하는 건 이제 손에다 쥐고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을 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거 하면 프레젠도 있었죠. 오미야게 있었고, 오크리모노라는 건 그럼 뭐야? 오크리모노는 우찌소또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 설이나 오봉과 같은 명절 또는 결혼식, 장례식, 명절이나 식에 격식을 갖춰서 보내는 선물을 오크리모노라고 합니다. 또 절기에 여름에는 오츠유겐이라는 거를 보내요. 일본에는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년이 1월부터 7월이고, 7월부터 또 12월까지, 뭐 이게 약간 1년이 두 덩어리로 이렇게 벼농사 때문에 이게 연말이 되는 거야. 여름, 무더운 여름이 연말도, 아주 추운 것도 연말. 약간 옛날에는 그랬대.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서 오츠유겐, 끝날 때쯤에서 오세이보, 이렇게 아 그동안 평소에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매번 보내는 선물. 뭐 많이 보내는 거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추석 선물 세트처럼 약간 무슨 견과류도 보내고, 주스도 보내고, 맥주도 보내고, 여름엔 뭐 그렇더라고요. 자, 위기 관리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태풍, 지진, 해일 뭐 엄청 많다. 이거 다 아는 얘기. 지진 속보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지 말고 머리를 보호, 먼저 머리. 그 다음에 낙하물이 있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는 빨리 열리는 곳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있을 때는 손잡이를 꽉 잡는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19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능 포인트, 의식주 문화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의식주입니다.

의복은 기모노, 하카마, 하오리, 유카타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유카타하고 기모노는 아는데 하카마 모르고 하오리 모른다. 뭘까요? 자, 음식 문화는 식사 예절이 뭔지, 일본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젓가락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자, 주거 문화는 다다미, 이건 다 뭔지 알아? 도코노모가 뭐지? 고따지는 알아. 그지? 우리 짱구는 못 말라에 막 나오잖아. 화장실, 방문 예절, 구조를 나타내는 LDK. 아, 이 정도?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지 않나? 염나라니까 우리가 너무 문화를 주고 많이 받아가지고 다 아는 내용을 드릴 거예요. 자, 의복 문화 갑니다. 기모노와 유카타. 자, 언제 입냐면요. 기모노는 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장. 그리고 유카타는 정장이 아니라 이렇게 목욕 후에 입는 바스가운이라고 하나? 예,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맞들이 이제 목욕 후에 사람들이 바스가운을 입고 나온 거야. 응. 이렇게 목욕 가운을 입고 그냥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막 동네를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쁜 이렇게 바스가운이 있으면 좋겠는 거라 해서 조금 예뻐진 거지. 점점. 그 예뻐지다 보니까 색깔도 막 화려해지고 왜 일본 여관 가면은 약간 흰색과 그 하늘색 비슷한 배색으로 해가지고 좀 수수한 그런 거 있죠. 원래 그런 거였는데. 무명 호돗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맞들이 때 입고 나오고 여름에 이제 입는 거. 이게 어디라고? 여름에요. 여름에. 추워. 겨울에는. 이 여름에 입는 유카타. 이게 뭐야? 욕의라는 거야. 베스가운이라는 거죠. 잠옷이 잠옷도 대용됩니다. 완전 다르지. 정장이 아닌 거야. 자, 구성품은 오비는 뭔지 알 거예요. 허리띠. 둘다 허리띠는 있어요. 근데 다비라고 하는 거는 다비가 뭐냐면 버선이에요. 일본의 버선은 약간 이렇게 생겼지? 예.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런 개따 같은 거를 신으려면 개따가 이렇게 생겼잖아. 신발이. 이 버선이 갈라져야지 요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탑입니다. 탑이. 탑이라고 하는 버선입니다. 버선. 버선이고요. 자, 기모노에는 쪼리를 신어요. 쪼리요? 쪼리는 약간 요렇게 생긴 게 쪼리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단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플라스틱 쪼리 있잖아요. 그 스포츠 업체에서도 막 여름 비치 샌들 같은 거. 그 쪼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지. 자, 게따라고 하는 건 많이 알 거야. 뭐, 게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게따입니다. 게따. 정확한 스펠은. 게따는 약간 이렇게 나막신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름에 또깍, 또깍, 또깍, 또깍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기모노는요. 후리소대와 토메소대가 있는데, 후리소대 보면,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긴 거. 토메소대는 짧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카마 하오린, 하카마 사실 얘는 바지야. 얘는 우돗. 코트예요, 코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의복 문화 보면 기모노, 오비, 조리, 타비. 혼자 읽기 어려워요. 되게 복잡해요. 자, 유카타는 오비는 있습니다만 맨발에다 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카마는 치마 같은 모양이에요. 남자의 예장용 하의라고 돼 있고 여자도 입어요. 졸업식에 많이 입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신사에서 일하는 그 여자 그 무녀라고 하죠. 그분들도 이렇게 입고 있잖아. 자, 하오리 보면 이렇게 코트처럼 기모노 위에다가 입는 정장. 캐주얼하게도 입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본의 대표 음식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모르는 거 찾아봐. 소밥, 생선회, 사시미, 라멘, 우동, 소바, 카레 라이스, 규동,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는 뭔지 알죠? 약간 부침개 같은 거. 고기 요리, 야키니쿠, 스키야키,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스키야키하고 샤브샤브의 차이는 뭘까요? 스키야키는 전골이고요. 전골 약간 불고기 전골 같은 그런 느낌. 막 넣고 같이 끓이는 거지. 처음에 고기를 굽고 그다음에 야채와 이런 걸 넣어서 다시 국물 넣은 다음에 막 부글부글 끓여서 계란에 똑똑 찍어 먹는 게 이제 스키야키고요. 샤브샤브는 알잖아. 이렇게 데쳐 가지고 먹는 거. 중국에도 있고. 샤브샤브 약간 음성어래. 의성어래. 의성어. 샤브샤브 하면서 이제 데쳐진다고. 나또는 일본의 청국장 같은 거. 우메보시 알죠? 매실 장아찌 같은 거 빨간 거. 새콤한 거 있잖아요. 자, 라면 종류는 쇼유, 시오, 미소, 돈코츠입니다. 쇼유는 간장, 미소는 된장, 미소는 된장, 시오는 소금 라면. 아까 담백하죠. 돈코츠,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데 돼지 사골 라면. 그래서 그 위에다가 차슈라고 해가지고 왜막 고기 올려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많이

먹던데. 우리나라는 돈코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 라면집 같은 데 가보면. 자, 합격과 승리를 기원하는 음식 봅니다. 돈까츠. 돈까츠 덮밥.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카츠는 이기다의 카츠예요. 승리하다. 윈. 그치? 너 이겨라! 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에 엿딱 붙어라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런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돈까츠, 카츠류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 풀때 보면 이렇게 실사 그림은 안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예. 자, 그림 보면 카츠동은 이렇게 생겼고, 돈까츠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스키야키는 이런 식으로 전골 형태고, 샤브샤브는 이렇게 뭔가 데치는 느낌이 나오겠지? 자, 식사 예절 갑니다. 밥을 젓가락으로 먹는다. 숟가락은 카레나 서양 요리 등을 먹을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젓가락을 먹고 숟가락은 사용 안 해요. 밥그릇을 들고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놓고 먹지 않고 들고 먹습니다. 국도 마찬가지고요. 건더기를 막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걸 띄워가지고 먹죠. 보통 미소시루를 먹으니까 국이 다양하지가 않잖아. 자, 우동과 같은 면류를 먹을 때는 쩝쩝쩝쩝이 아니라 이렇게 빨아들이는 소리를 낸다. 카레덮밥 같은 거 먹을 때는 막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비빔밥처럼 먹지 않고 살살 조금씩 긁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소스를 끼얹듯이 해서 먹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먹어봐. 막 이렇게 난 남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으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 느낄 수 있어요. 식사를 시작할 때 이타다키마스, 다 먹었을 때는 고치소 사마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스키나모노 도우조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거 드세요. 그랬더니 골라 드세요. 그랬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따다키마스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도 수능에 나왔어요. 자, 음식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본의 젓가락 문화인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나무젓가락을 쓰고요. 하시오끼라는 받침대 쓰고 젓가락 매너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자, 젓가락 매너 한번 보면요. 하시, 와타시라고 했습니다. 히로이바시 두 개의 이 명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이름도 두 개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하시, 와타시인데요. 젓가락으로 뭔가 와타스 꺼내는 거, 젓가락을 수단으로 하시되 와타스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로이바시는 줍는 바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울까? 자, 요세바시는 딱 이 찍어가지고 끓어오는 거 하면 막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요이바시는 이렇게 뭐 그것을 먹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냥 탁 집어라. 사시바시는 우리 왜 어묵이나 작은 거 있잖아. 메추리알 같은 거콕 찍고 싶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집으라는 거지. 자, 와타시바시는 이렇게 얹어 놓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시오끼에다 놓으면 되잖아. 젓가락 받침대에다 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무슨 그향 피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타테바시도 하지 말아라. 선생님 이 외워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이 명칭을 외울 것 같진 없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하시와타시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하시와타시죠? 히로이바시. 그러니까 히로 뭘 하냐면 일본은 화장인데요. 화장 문화에서 이렇게 사실 사람 뼈야 이게. 사람 뼈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유족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건네주는 거 보여? 이렇게 건네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골함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유골함에다가. 이걸 보면은 이 어떤 느낌이야? 연상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람 죽은 뼈를 막 같이 막 이렇게 유골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먹을 때 밥맛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시, 와타시, 히로이, 바시. 얘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주택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에는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양한 주택 문화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이코다테라고 해서, 좀 여러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주택이죠. 론을 많이 해가지고 막 사잖아. 다가구주택, 이게 아파트야. 이 아파트라고 우리나라의 그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좀 약간 허름한 데가 이런 아파트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우리나라의 한국 아파트는 마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거꾸로죠. 맨션이 약간 좀 낮은 것 같고 아파트가 높은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일본은. 자, 다따미 갑니다. 다따미는 와시츠에 깔려 있어요. 와시츠는 화실, 일본식 방을 와시츠라고 합니다. 다따미 수에 따라서 방의 크기가 정해지고요. 예, 이게 다따미 장수예요. 여섯 장이다. 그러면 아, 이 정도 크기겠구나. 다따미 한 장의 크기는 90에 180 정도여가지고 90에 180이어서 엄청 건장한 성인 남자의 크기 한 장. 그 사람이 한 6명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코노마는 무엇이냐? 토코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뭔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서 꽃꽂이를 해놓거나 족자 등을 장식하는 거고요. 코타츠는 일본의 전통적인 난방기구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뜨끈하게 다리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귤 까먹고 막 이러죠. 자, 화장실은요, 토일에, 오떼아라이,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오떼아라이, 이게 오떼아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욕실은 오후로입니다. 두 개가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샤워하는 것과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분리되어 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욕조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 연장자부터 들어가서 맨 끝에 어린아이까지 이래서 이렇게 목욕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남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토이레오 카리떼모이 데스까 빌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거나 빌리고 싶어요라는 식으로 뭔가 빌리다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방문 예절 한번 볼게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신발을 벗고 뒤집어 놓은 다음에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좌로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게 일본의 어떤 그 바른 자세죠. 자, 구조를 나타내는 LDK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는데요. L은요, 그야말로 영어의 리빙룸. D는요, 다이닝. K는 키친이 됩니다. 앞에 숫자는 방의 개수예요. 그래서 ELDK 하면은 방이 두 개고 거실 있고 식당 있고 부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빌린다고 했을 때 가리떼모 이데스까 라는 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빌리는 표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식주 문화 일본의 개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 조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상 고코로 사마데시다. 자, 마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기준 17강의 시작이죠. 이제 무역을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우리가 상업경제가 총 5개 파트, 5개 영역으로 나뉘었었죠. 근데 그 마지막이 바로 무역이었어요. 그 말은 이제 5분의 4를 여러분이 끝냈다는 말이기 때문에 벌써 80%를 여러분이 다 끝낸 겁니다. 물론 이제 복습을 많이 해야겠지만요. 이제 마지막 무역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OT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대로 5개 영역 중에서 금융 이랑 무역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실제로 수능 기출에서도 좀 난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 선생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더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 금융 파트는요. 우리가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용어들도 나옵니다. 뭐 주식 아니면 뭐 통장 예금 뭐 등등등 이런 용어들이 조금은 익숙한데 이 무역은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의 무역 영어라던가 어떤 무역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들어보지 않 많은 친구들은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거의 4개 교재 강의에 걸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사실 회계 원리를 처음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사실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 회계를 처음 20살 때 배웠는데 그 회계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경영 전공 중에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 마음 알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개정과목 뭐 게임도 하고 초성 퀴즈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선생님이 최대한 회계가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회계도 처음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정과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나면 분괘, 회계 처리하고 여러분이 재무제표 옮겨 적고 하는 거 어느 순간 술술술 하고 있잖아요. 이 무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를 여러분이 열심히 친숙하게 잘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술술술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군다나 금융 파트는 이제 같은 난도는 있는 편이지만 금융은 다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계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융 단독도 나오지만 다른 데랑 연계돼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무역은 다른 파트랑 연계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단독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확실하게 잘 해놓으면 내가 무역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재 기준 17강부터 20강까지 4개의 강에 걸쳐서 무역을 할 텐데 오늘 배우는 17강이 무역

4개 강의 중에 가장 쉬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천천히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할 거고,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2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 그래서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무역과 글로벌 경영,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우리가 4개의 기준으로 강의로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중단원명도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배울 파트가 바로 노란색 파트, 무역의 이해. 그래서 무역의 이론, 무역의 분류 배울 거고요. 다음 18강에서는, 교재 기준 18강에서는 무역의 계약 조건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계약 조건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유통에서 우리 매매, 판매, 매입 배울 때, 우리가 매매 5조건을 배웠어요. 그 결제할 때, 여러, 뭐 등등등, 여러 계약 조건들을 배웠었죠? 거기서 배우는 5개 조건에 플러스 3개가 더해져서, 우리가 무역 계약 조건을 배울 겁니다. 교재 기준 18강에서 배울 거고,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기준 19강에서, 무역의 수출입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키워드는 무역의 수출입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 사실 대금 결제 방식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배우는 8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8가지 조건 중에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결제 조건, 결제 방법을 하나로 확대해서 1시간 내내 배울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좀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추심, 신용창 세 개의 방식을 1시간 내내 우리가 심화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제 교재 기준 20강 마지막이 되면 이제 무역 절차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원래 무역 자체가 좀 세계로 확장되는 느낌이 있지만 좀더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뭐 경영 전략, 글로벌 경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서 배우는 파트가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경제 통합, 우리 서로 경제 지역체들이 묶여서 통합을 하는데 경제 공동적인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그런 유형들을 같이 볼 거고, 그다음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뭐 수출 전략, 계약 전략,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작, 무역의 이해 파트고요. 키워드는 크게 두 개예요. 무역 이론과 무역의 분류인데, 물론 이렇게 봤을 때 무역 이론이 별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역 이론은 단독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꼼꼼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회비용 계산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역 이론을 절대 생산 비설 아니면 비교 생산 비설 이런 걸 배울 거고, 무역의 분류도 좀 무역의 이론보다는 단순한 편이에요. 제시문에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 키워드를 보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는 무역의 분류 파트 배울 겁니다. 하지만 무역의 분류 파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 무역 파트에서 보면 이렇게 딴 데에서 잘 보지 못하는 이렇게 E라고 써 있는 숫자들이 좀 눈에 띄죠. 물론 이게 단독으로 두 문제가 나왔다는 로 하는 게 하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한 문제는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맞아요. 근데 하나는 뭐 금융이랑 연계되거나 다른 파트랑 연계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포커스를 무역에 맞췄기 때문에 이제 무역의 숫자 2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두개 나왔다기보다는 한 문제는 무조건 단독, 한 문제는 다른 파트랑 연계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 파트에도 속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무역 봤고요. 마지막 4개 강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여러분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일단 무역입니다. 오늘은 무역의 첫 스타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단순해요. 무역, 무역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무역의 이론이 있네요. 이론. 아까 뭐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생산비가 적은 절대 우위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기회비용을 찾아서 기회비용이 적은 비교 우위에 있는 걸 특화 생산할 것이냐, 이런 이론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 파트.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분류 파트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제3국이 개입하느냐, 아니면 연계무역이냐,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뉘느냐 등등등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무역에 해당하는지 키워드 중심 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계약 체결이에요. 여기는 좀 심플하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무역 계약을 시작할 때 시장 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케팅처럼 그 시장 조사 시작하고 해외 거래처 발굴하고 뭐 3C 분석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좀 촘촘한 뭐 관련된 EBS 플러스 나와 있는 그 부수적인 내용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이론과 분류. 우리가 수능에 거의 매일 출제되고 있는 파트죠.
자, 일단 무역이 일단 뭔지 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일단 무역 하나잖아요. 무역. 무역은 일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아니면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이미 아시죠? 무역이라는 건 다른 나라와 국가 간에 하는 그런 거래 활동이에요. 그좀 확장됐죠. 글로벌로 이렇게 그 확장된 개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역을 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물품만 거래한다고 볼수 있어요. 상품, 만질 수 있는 유형제와 같은 것들 있죠? 그런데 좀더 확장해서 광의의 무역으로 본다면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당연히 자본이나 기술, 예를 들어 뭐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배웠 잖아요. 그런 무형제와도 우리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물품, 기술, 자본 다 거래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의 기능을 볼 건데요. 가볍게 볼 거예요. 무역의 기능은. 무역의 기능은 말 그대로 무역을 했을 때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죠. 장점이라는 겁니다. 수출국에도 당연히 그런 장점이 있고요. 수입국에도 장점이 있어요. 물론 국제수지를 우리 배웠잖아요. 금융의 마지막 파트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나라의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일단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첫 번째. 수출품이 생산이 만약에 증가하게 돼요. 그럼 그걸 열심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내에 있는 수출품을 만드는 그 나라의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인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소득을 받으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외화가 유입돼요. 우리 국제금융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럼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죠? 개선됩니다. 흑자가 되면서 개선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으로 인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는 당연한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랑 뭐 이렇게 말했던 대로 물품을 교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문화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로 교류할 수 있거든요.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쪽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좀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 당연히 강화되죠. 우리가 수출이 많아지면. 자, 수입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 해외 신기술 습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새로운 게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용 원자재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값싼 원자재를 또 사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 생활이 개선됩니다. 후생 수준, 국민 후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아까 말했던 인적 문화적 교류 당연히 확대되죠? 그리고 국내 산업 체질 개선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고, 그런 걸 활용해서 하다 보면, 국민 후생도 좋아지면서 국내 산업 체질도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역 이론이에요. 무역 이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단독 문제로 나오고 무역 이론의 계산을 못하면 그 문제는 아예 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계산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는 절대 생산비설을 얘기했어요. 자, 절대 생산비설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냥 다른 거 보지 마. 심플하게 생각해. 절대적으로 지금 딱 나와 있는 비용만 보고 적게 드는 그 노동량, 뭐 비용 이런 게 적게 드는 그 나라가 그 재화를 특화 생산하면 돼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 생산비설은 그래서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해서 교역하자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 다른 국가와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발생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생산비가 절대로 적게 드는 거. 그거를 보고 그거 특화 생산해서 그거를 서로 교역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 생산비설. 자,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비교 생산비설이에요. 비교 생산비설은 뭘 해야 될까요? 비교해야 돼요. 뭘 비교할까요?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생산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해서 교역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기회비용 어디서 봤죠, 우리?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경제활동과 상업, 경제상업의 중요성 직전에 봤던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을 배웠습니다. 원래 이제 접근하면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기회비용의 뜻이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라고 해서 배웠어요.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클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개념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걸 특화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그 가치 정도로 개념을 이해해도 풀 수는 있어요. 어쨌든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 생산해서 교역하자. 자,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애덤 스미스 절대 생산비설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설의 공통점은 일단 뭔가 하나를 특화하자. 그리고 교역하자. 이건 공통점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그 선택할 때 절대 우위에 있는 걸할 것이냐, 아니면 기회비용이 적은 비교 우위에 있는 걸할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해봐. 여러분이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의 교재 기준으로는 이제

124페이지에 있는 심화 자료 밑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의 교재를 참고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수업을 잘 이해하고, 나중에 선생님 30강까지 끝나면 정오표를 한 번에 발행해서 여러분의 교재 그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 내용의 자체는 똑같습니다. 숫자는. 무역이론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고, 첫 번째는 절대우위를 선생님이 구할 거고, 두 번째는 비교우위를 구할 거예요. 자, 절대우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심플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특화 생산하자.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볼게요. A국은 고기를 만들려면 9인이 필요하고, 9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노동량. 그리고 감자를 생산하려면 8명이 필요해요. 그 B국의 경우에 고기를 생산하면 1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생산하려고 했더니 1kg 생산하려고 했더니 12인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볼게요. 자, 고기를 누가 특화 생산할까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할 거야? 라고 봤더니 9인과 10인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럼 누가 더 노동량이 적게 들죠? 고기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9인이 적게 들죠. 그러면 이 고기의 절대우위가 있는 나라는 누가 되는 거죠? A국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 노동량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비용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감자도 볼게요. 감자. 감자는 누가 생산할 거야? 라고 봤더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노동량이 적게 들죠? 8인. 12인보다 8인 더 적은 노동량으로 감자 1kg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국이 감자에도 절대우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우위 이론에 따르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A국이 고기와 감자를 둘다 특화 생산해서 교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론이 절대우위예요. 절대이론. 자, 근데 이 기회비용을 봐야 되는 비교우위는 다릅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죠?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표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방금 절대율 했던 것처럼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A국이 만약에 고기를 생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기만 생산했어요. 자, 그럼 우린 9인이 필요하죠. 맞죠?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고기를 생산하면 이 감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 헷갈리니까 지워볼게요. 감자를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인으로 감자를 일단 1kg 이상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9인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8인 쓰고 한 명이 남아요. 그 말은 우리가 감자를 1kg 이상 더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국이 고기를 특화 생산했을 때그 기회비용은 8분의 9. 8분의 9 다시 말하면 1단위가 조금 넘는 감자를 포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단위가 넘는 나 원래 얘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좋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 1단위가 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B국 볼게요. B국도 10인으로 고기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뭘 포기해야 되죠? 이거 감자 포기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포기한다고 해도 이 10인으로는 감자 1kg 다못 만들어요. 왜? 12인이 필요한데 10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감자 1kg를 다못 만든다, 1단위를 다못 만든다라고 하면 얘는 12분의 10 감자 단위를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단위가 좀 넘지만, 1kg가 넘지만, 얘는 1kg가 안 넘네, 1단위가 안 넘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똑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감자를 특화 생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국이 감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감자 특화 생산하려면 고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8인으로 고기 1단위 다못 만들어요. 우리 어차피 8명이면 1명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9분의 8 고기를 포기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1kg가 다안 된다. 1단위가 다안 된다. 자, 똑같아요. 감자, 비국이 감자를 12인을 특화 생산해요. 뭘 포기해야 되죠? 이 고기 특화 생산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자 12인을 하면 고기 1kg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10명 플러스 2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분의 12 맞죠? 고기 1단위가 넘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회비용 다 산출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적은 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비교해 볼게요. 고기를 생산할 거야. 누가 생산할래? 라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어디가 기회비용이 더 적죠? 이건 1단위가 넘고 1kg가 넘고 얘 1단위가 안 넘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회비용이 더 적죠. 그러면 비국이 고기를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볼게요. 감자 누가 생산할 거야? 라고 봤더니 이렇게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누가 더 기회비용이 적죠? 얘는 1kg 1단위가 넘어요. 근데 얘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아, 감자는

A국이 특화 생산해야 되는구나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 지웠지만 절대우위에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나라가 그냥 했었으면 됐는데, 이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 작은 나라가 그거를 특화 생산해서 교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우위로 이론으로 간다, 비교이론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고기는 B국이, 그 다음에 감자는 A국이 특화 생산해서 교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알겠지만, 여러분 또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능 실전 문제에서 한번더 이런 문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연습해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빈 종이에다가 기회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기회비용, 무역 이론 배웠고요. 이제 무역의 분류입니다. 자, 무역의 분류는요, 아까 말했지만 난도는 높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키워드를 보고 바로 속속속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크게는 이렇게 기준이 6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물품의 이동 방향이에요. 국내에서 해외로 갈까?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로 올까? 느낌이 오시죠? 어떤 유형인지, 어떤 무역인지. 그래서 그렇게 심플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개입 여부. 제3자의 개입. 우리가 제3자가 개입하면 보통 어떤 용어 썼죠? 맞아요. 간접이란 단어 썼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직접이란 단어 썼었어요. 이거 어디서 썼을까요? 우리 금융 배울 때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제 직접이란 용어를 쓰고, 만약에 개입한다, 그러면 간접이란 용어를 쓸 거예요. 금융에서도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랑 수요자가 직접 우리가 금융, 자금의 융통을 하면 직접 금융이라고 했고, 중간에 뭐 은행이나 아니 금융기관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개입을 한다면 간접 금융이라고 표시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역에서도. 자, 물품의 형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느냐, 만질 수 있느냐,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느냐, 만질 수 없느냐, 이런 형태로 나뉘어요. 자, 물품의 생산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가공이란 표현을 쓸 거예요. 가공이라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거죠. 변해서 만드는 거죠. 그 가공을 부탁할 때가 있고, 그 가공을 부탁받을 때도 있고, 등등. 약간 이런 기준을 나뉘는 또 유형을 세 가지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입 균형이랑 연계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에서 무역의 기능 배웠잖아요. 그 수출의 기능, 수입의 기능 배웠는데, 수출의 수입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한쪽에 쏠리면 나중에 무역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입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연계 무역이라고 배웁니다. 연계 무역. 연계 무역 종류도 5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무역, 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무역들도 배울 건데, 보통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우리 간접, 여기 제3자의 개입 여부, 아니면 여기 수출입 균형 연계 무역, 아니면 기타 무역, 이렇게 섞여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재 기준 20강에 나와 있는 해외 시장 진출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 계약이랑 수출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랑도 묶여서 선지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 안에서는 융합이 될수 있는,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역의 분류 들어가 볼게요. 자, 무역의 분류. 쉬운 거죠. 좀 심플해요. 그래서 물품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국내에서 국외, 해외로 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출이라 그래요? 수입이라 그래요?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는 거니까 얘는 수출 무역이라고 배웠죠. 물론 알고 있죠.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얘는 반대예요.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국내로 매입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얘는 뭐라 그럴까요? 수출의 반대. 수입 무역이라고 하죠. 물론 무역이란 단어를 빼고 수출이란 수입이란 개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물품의 이동 방향, 수출과 수입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제3자의 개입 여부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우리가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직접이고요. 누군가 개입해, 그러면 우린 간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거래해요. 직접이고요. 누군가 개입하면 간접. 간접 무역이에요. 그래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사이에 제3국의 국가나 제3국 누가 끼는 거죠? 아니면 상인이 개입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을까요? 교재 기준 4가지 그림이 있고요. 선생님이 설명은 생략하고 그림만 갖고 왔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은요. A국과 B국이 수출과 수입상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껴요? 이 C국이 껴요. 제3국이 끼는 거죠. 그래서 간접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A국에서 수출을 해와요. 얼마의 수입을 해와요. 얼마나 수입을 할까요? 10달러의 상품을 수입을 해와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여기에 조금 내가 얻어가는 이익, 좀 차액을 붙여서 얼마에 수출합니까? 15달러에 수출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수출해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수출해서 내가 플러스 5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갖고 와서 그대로 매매,

차에 굳혀서 바로 수출해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중개무역, 중개무역.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무역. 자, 얘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똑같이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얘는 상품과 대금 결제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 A국, B국.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국, B국을 연결해주는 중개상이 있었던 거예요. 중개상. 둘이 도와주는 거죠. 알선해주고 중개해주는 거.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연결해줬으니까 고맙다는 대가로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양쪽에서.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상업의 중요성에서 그두 번째 파트, 상업의 중요성에서 상업의 주체에서 두 번째 보조상인의 종류 네 가지에 어떤 게 있었죠? 중개인 있었잖아요. 중개인도 똑같이 판매자와 매입자 연결해주고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타인 명의로 거래하게 매매 계약하게 하고 양쪽에서 수수료 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개인처럼 무슨 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개무역이랑 중개무역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수출. 얘는 양쪽에서 수수료 받는다. 둘이 알선하게 하고 중개하고 거래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반대 개념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첫 번째 보니까 일단은 통과해요. 뭘 통과해요? 제3국을 통과해요. 근데 뭐가 통과할까요? 상품이 통과해요. 보통은 아까처럼 상품과 대금이 이렇게 바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무역은요, 물품만, 상품만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통과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3국에서는 무슨 이점이 있어요? 궁금할 수 있죠. 굳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상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보관료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역료를 낼 수도 있고요. 등등등 어떤 수수료 같은 거를 이 제3국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이 통과해서 가는 걸 통과 무역이라고 하고 대신 대금 결제는 직접 이루어집니다. 물품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통과 무역, 제3국이 끼기 때문에 어쨌든 간접 무역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얘는 반대예요. 상품은 직접 가요. 상품은 직접 이동하는데 수출국과 수입국 이동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제 경로가 이 서류라고 하면 이제 통화할 수 결제 통화할 수도 있고 서류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얘랑 반대라고 여러분이 이제 매칭을 시키시면 어쨌든 결제 통화 같은 걸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꿨다라고 해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무역. 그래서 여러분이 통과 무역과 스위치 무역은 상품의 이동과 결제, 서류 이런 이동이 반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간접 무역은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수입했다가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재수출하는 중개 무역이 있고요. 둘을 그냥 연결만 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 받는 중개 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대금은 직접 하지만 물품 자체를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하역료나 뭐 보관료나 등등등 수수료를 어쨌든 제3국이 가져가는 이런 통과무역이 있고요. 얘는 반대로 상품은 직접 가지만 결제 서류나 아니면 결제 통화 같은 거 제3국 통화를 이용하는 스위치 무역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접무역. 자, 물품의 형태는 쉽습니다. 유형무역. 형태가 있을류. 있을류의 형태형자, 없음의 형태형자죠. 그래서 보통 거래의 객체가 상품 같은 거예요. 만들 수 있고 형태가 있는 거. 우리 뭐 회계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유형과 무형의 개념. 그래서 유형 재화만을 거래하는 걸 유형무역이라고 하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기술이나 뭐 서비스 용역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거래했을 때는 무형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물품의 생산 방식. 선생님이 아까 가공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가공. 가공은 뭔가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뭐 변형시키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가공무역, 가공무역, 가공무역이네요. 자, 근데 첫 번째를 볼게요. 일단 저렴한 인건비나 선진 기술을 활용한대요. 뭐 저렴한 인건비, 좀 노동력이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기술이 있어요. 좀 뛰어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생산업자한테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해서 이걸 가공하게 하는 겁니다. 가공하게 하는 거예요. 가공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위탁, 수탁부터 위탁, 수탁 반대말이죠. 그래서 위탁해서 우리가 가공하게 해요. 그럼 가공하게 했으니까 뭘 줘야 될까요? 당연히 가공하게 했으니까 그에 따른 가공임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 형태를 우리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 수출하는 그런 무역의 형태를 우리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해요. 얘랑 반대가 되는 게 위탁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아까? 수탁, 부탁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받아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고요. 얘는 외화 가득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에 의해, 그러니까 위탁에 의라는 위탁을 받아서 이런 의미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수입하고 이를 가공합니다. 직접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 완제품을 위탁자나 위탁자에게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가 지정하는 다른 제3자에게 수출하는 무역을 우리는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잠깐 머물어요? 어디에 머물냐면 정부가 지정한 특정 보세 구역에 잠깐 머뭅니다. 보세 구역이라는 거는 잠깐 관세가 잠깐 유예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보세 구역에 가공 설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외국에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해서 역시 가공해야 됩니다. 새로 가공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우리는 보세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보세 구역에서 했다. 그래서 보세 가공 무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품 생산 방식이 내가 가공을 부탁하느냐, 위탁, 아니면 그걸 받아서 가공을 하느냐, 수탁, 아니면 어쨌든 보세 구역에 잠깐 우리가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물품 생산 방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연계 무역입니다. 연계 무역은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연계 무역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목적이 일단 연계 무역입니다. 첫 번째는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간에 환거래 없이 물품을 1대1로 교환하는 거. 간단하죠? 물품 교환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구상무역과 대응구매입니다. 자, 구상무역은 뭐냐면요. 일단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출과 수입으로 또 상계시킨다. 상쇄하는 무역거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그거를 수입으로 좀 어느 정도 상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수출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거죠. 목적에 맞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에 수출입 연계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내가 뭐 이만큼 수출했어. 그 이만큼 수입해줘라는 어떤 내용을 넣는 거예요. 하나의 계약서에. 그래서 무역차익이 어때요? 무역차익이 없습니다. 하나의 계약서에서 그냥 다 쓰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대응구매는요. 구매. 이제 구매라는 건 뭐죠? 내가 수출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어느 정도를 내가 구매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일정 비율 중요한 키워드예요. 일정 비율만큼 수입업자로부터 반드시 대응 수입하겠다. 수입,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출과 수입을 두 개의 계약서에 별도로 각각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 수출했어. 그러면 너는 뭐 40%에서 60% 정도 대응 구매. 뭐 수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정 비율을 넣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차액이 어떻게요?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일정 비율을 넣는 거니까 100%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거를 대응 구매라고 합니다. 좀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하지만 공통점은 일단 연계 무역이다. 서로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고 차이점은 하나의 계약서, 얘는 두 개의 계약서 각각 만들고 얘는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무역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얘는 무역 차액이 없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구상무역과 대응구매가 각각 문제가 출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도 한번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품 환매입니다. 제품 환매는요, 제품을 다시 사온다, 환매, 다시 돌아서 사갖고 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출업자가 플랜트가 뭐죠? 뒤에서 우리 바로 뒤에 배울 건데, 예를 들어 공장, 원래 순수한 의미는 공장이죠. 공장이나 큰 설비 이런 걸 의미하면 됩니다. 뭐 플랜트를 수출할 수도 있고요. 뭐 장비나 기술 같은 걸 수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그 기술이나 장비 플랜트를 활용해서 그 나라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 제품을 그대로 내가 사온다. 이게 바로 제품 환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수출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내가 수입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구매한다, 다시 돌려서 사오는 무역을 우리는 제품 환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수출한 만큼 일정 부분 거기서 만든 그런 활용한 제품을 내가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 무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삼각무역. 삼각은 삼각형이에요. 무역이 삼각형. 왜 삼각형이냐? 두 나라가 수출입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 수지가 안 맞아.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제3국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균형을 맞추는 거를 우리는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3국을 개입시키는 거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연계무역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이 헷갈려하기 다시 한번 정리 할게요. 자, 일단 목적이 뭐다? 수출입 균형,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균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 무역이라고 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가 되어 있다. 물물 교환은 그

그냥 물품을 1대1로 교환하는 거예요.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런데 구상무역과 대응구매는 밑에서부터는 환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구상무역은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무역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응구매는 그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내가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역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 판매는 우리가 플랜트나 기술권 수출했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다시 사오겠다. 그래서 어쨌든 연계. 삼각무역은 국제수지 불균형이라서 어떻게 한다? 제3국의 나라를 끼어서 삼각형 모양처럼 만들어진다. 그래서 삼각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무역이랑 연계무역은 목적이 일단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두 가지는 특히 잘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타 무역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타 무역은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플랜트 수출, 아까 설명했죠? 이 플랜트란 용어 자체의 순수한 뜻은 공장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더 확장해서 뭐 공장 아니면 설비, 큰 설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상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장치 같은 거, 좀큰 거,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랑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도 있어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런 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일괄 수주로 수출하는 방식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해요. 플랜트 수출. 자, 녹다운의 이 영어의 녹다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건을 완제품 만들어서 보통 수출을 하죠.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 이제 수출하려는 그 나라가 관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 관세가 반영이 되니까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걸 다 해체하는 겁니다. 분해해요. 그래서 반제품 형태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 현지에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녹다운 수출이라고 해요. 녹다운 방식. 조립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서 조립해야 되니까, 현지에서. 그래서 이런 해외처에 부품이나 반제품, 완제품이 아니에요.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을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수입을 현지에서 조립해요. 그래서 완성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거죠. 일단 이건 둘다 장점이 있어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일단 수입 관세 장벽을 회피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개서 부품이나 원재료로 상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해외 그 조립 생산 능력을 갖춘 해외 거래처라면 현재 저렴한 노동력 이용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 시장 접근이 용이합니다. 거기서 완성시켜서 바로 판매하면 되니까. 수입국에서는 장점이 있을까요? 수입국? 수입국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노하우 같은 거 갖고 와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직접 조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 발달이 될수 있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이 창출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녹다운 수출은 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장점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녹다운 수출. 자, 기술 수출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지적 재산권은 아예 양도라는 거 넘기는 거죠. 수출, 양도. 그리고 제조 및 경영 기술 등을 제공하는 거. 양도나 제공하는 수출 방식. 자, OEM과 ODM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OEM 같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문자가 내 상표를 부착해서 파는 거예요. 만든 건 아닌데 내가 부탁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내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이에요.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부탁에 따라서 생산한 제품에 주문자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OEM 방식의 수출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산품, 신발 유명한 브랜드 이런 데도 보면 직접 그 나라가, 그 브랜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라던가 어떤 선진, 어떤 기술이 있다던가 그런 나라에 우리가 부탁을 해요. 그 생산하게 한 다음에 상표만 우리 거 붙일게 해서 그걸 그대로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 같은 것도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 핸드폰도, 물론 그 브랜드 자체는 미국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든 거는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잖아요. 대표적인 OEM 수출, OEM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자, 그럼 ODM은 뭐냐면요. 이 D가 디벨로먼트예요. 그래서 개발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주문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개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의 연구 개발도 하고요. 설계도 하고요. 디자인도 하고요. 좀더 확장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서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해서 그 화장품 회사 브랜드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는데요. 물론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미 너무 뛰어난 기술을 갖춘 그런 제조업자가 너무 많아서 이미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을 보고 직접 우리가 고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그 제조업자가 개발부터 설계, 디자인 다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픽을 한다는 거죠. 화장품 브랜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ODM 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DM

이 청약이란 단어는 무역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청약, 오퍼, 오퍼를 넣는다, 제의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판매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구매 청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그걸 승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역 계약서를 작성해서 두통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거죠. 그 무역 계약 체결 흐름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좀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볼게요. 단계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해외 시장 조사 아까 말했죠. 환경, 유통, 구조, 뭐 경쟁 대상, 거래처 등등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해외 거래처 발굴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을 선정을 하면, 그 거래처가 괜찮은지 시장, 그러니까 신용조사를 해야 돼요. 시가 3개다. 그래서 우리가 3C라고 하거든요. 사전에 거래 상대방의 계약 의무 이행 능력의 신용도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의 도움 받기도 합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자, 상도 너 캐릭터, 재정 능력은 캐피탈, 그리고 거래 능력은 캐패시티. 그래서 앞에 C를 3개를 따서 우리가 3C라고 부르고, 우린 신용조사라고 얘기해요. 뭐 상도 너 영업 태도, 뭐 평판이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재정 능력, 실제로 재무제표 이런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거래처가 괜찮은지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지임이 조회하고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오퍼,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가볍게 봐도 되는데요. 일단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가 뭔가 청약, 오퍼를 내요. 그럼 거기에 대해 승낙을 하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은 우리가 서로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보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자는 일단은 내가 물건을 팔면, 수출업자는 팔면 거기에 대금을 지급받잖아요. 일단 좋죠? 그러면 구입하는 그 수입자는 어떻죠? 그 물건, 어떤 대금을 지급했지만 그에 따라 내가 원하는 물건을 뭔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서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쌍무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이 무자는 의무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매도인 수출업자는 상품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상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거 샀으니까 대금 결제를 해야 되죠. 그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얘는 보상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당연한 얘기죠. 둘다 비슷한 내용. 자, 불요식계약. 요식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문서나 구두에 의해서 성립되는 계약, 특정한 요식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걸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게 무역계약의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 뒤에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 중요하다고 했죠. 청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이제 문제로 대입해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뭐 판매 청약, 구매 청약, 수정 청약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용어들을 보고 아, 이거 판매 청약이면 누가 누구한테 보냈겠구나, 수출업자가 보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거래 당사자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청약은, 근데 청약 자체 의미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의사표 하는 거예요. 나 너랑 거래하고 싶어. 오퍼를 하는 거죠. 제의를 하는 거죠. 청약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잘 봐야 되는 건 판매 청약, 그리고 자주 활용되는 게 그에 따른 구매 청, 아, 반대 청약, 반대 청약입니다. 구매 청약 안 나와 있지만 판매 청약은 일단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매도인 수출업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너한테 판매하고 싶어라고 제의를 넣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판매 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구매 청약 있죠? 그럼 얘는 누가 하는 걸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나 너네 제품 이렇게 구매하고 싶어. 어때? 라고 제의를 넣는 거죠. 그래서 구매 청약을 누가 했느냐, 판매 청약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수출업자구나. 이 사람이 수입업자구나. 여러분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확정 청약은 명시된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승낙하면 이제 확정 청약. 얘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낙 이전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청약. 반대 청약은요, 보통 판매 청약이나 구매 청약을 넣으면 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청약.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일정 부분을 변경해서 반대로 이건 어때? 라고 다시 청약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락이 되면 이제 그 조건으로 매매 계약 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청약의 종류. 문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EBS 플러스 교재에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용어를 많이 헷갈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출업자는, 우린 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우리가 무역 내내 선생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수입업자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둘이 같이 써요. 무역이나 매매 거래에서. 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 지급하니까 지급인이 되겠고요. 대금 결제. 운송할 때 송화인, 그 다음에 수화인. 왜 보낼 송자? 얘 받을 숫자죠? 화물을 보내고 화물을 받는다.

그래서 운송에서는 송화인, 수화인도 쓰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역에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매도인, 매수인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단어를. 자, 오늘 한눈에 보기 정리해보고 기출문제 두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역에 이해 봤어요. 첫 번째 이론, 절대 생산비설, 비교 생산비설 있었죠? 이 중에서 비교 생산비설이 조금 까다로웠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좀 적은 경우에 우리가 그 재화를 특화 생산하자라고 하는 게 비교 생산비설이었고, 자, 분류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간접이 중요했죠?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네 가지. 유형, 무형, 형태가 있고 없고, 얘네 위탁가공, 수탁가공, 보세가공, 여러분 다 쉽게 이해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연계무역이었죠. 그래서 구상무역과 대응금의 차이, 제품 환매, 상각무역까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도 중요해요. 플랜트 녹다운, 기술 OEM, ODM. 이렇게 아셔야 되고, 계약 체결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청약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두개 풀어볼 건데,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브랜드 인지도 낮지만, 뭐, 어제 무역에 수출 방식을 찾는 문제예요. 해외 거래 경험이 없음. 이제 제안 내용이 중요하죠. 보통 문제에서는. 그래서 현재 상황 반영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생산하고 주문자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한다. 자, 이미 느낌 오죠? 어떤 거죠? OEM 방식이죠. OEM 수출. 그래서 얘는 OEM, 1번 바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1, 2, 3번은 배웠어요. 우리가 녹다운 방식, 스위치, 뭐 수출 이런 거 배웠는데, 턴키 수출이랑 경영관리 계약 방식은 우리가 뒤에서 맨 마지막 강의 20강에서, 교재 기준 20강에서 배울 거예요. 같이 연계돼서 나온다고 했었죠. 선지가. 그래서 그때 배울 거라서 지금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이건 2023학년도 수능 9번 문제거든요. 아까처럼 좀 심플하게 그냥 바로 탁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난도가 있진 않아요. 일단 2021년, 2022년에 수행한 무역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입장이에요. A 기업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좀더 촘촘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2021년의 문제를 보니까 자사가 개발한 토마토 스마트 판 기술이 있대요. 기술을 수출했대요. 기술 수출이죠.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A 기업은 자사가 수출한 이 기술로 만든 생산한 토마토를 그 약정했던 금액만큼 수입했대요. 다시 말하면 친절하게 그림도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을 수출했는데 A 기업 입장에서 다시 이걸 활용한 제품을 수입한 거예요. 다시.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얘는 제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제품 환매. 제품 환매가 어디 들어갔었죠? 우리 연계무역의 일종이었어요. 기억하죠? 자, 2022년도를 보니까요. 얘는 일본의 시기업으로 토마토 재배용 설비를 수입했대요.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다시 재수출했대요. 원형 그대로 다시 재수출했다. 수입을 했는데 얘를 그대로 설비 수출한 거예요. 얘는 어떤 무역일까요? 간접 무역 중에 중개무역이죠. 왜? 일단 A기업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어쨌든 중개무역, 간접무역 중에 하나였어요. 분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역의 형태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2021년 무역, 이 제품 환매 무역은 연계무역에 속한다. 맞죠? 우리가 수출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토마토를 다시 사왔잖아요. 제품 환매. 맞는 설명이고, 2022년 무역은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중개무역은 내가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 획득 목적으로 했었죠. 우리 그림 아까 봤을 때, 뭐 10달러에 사왔던 거 15달러에 해서 매매 차익을 붙여서 우리가 수출했었잖아요. 기역, 니은 맞는 설명이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 2021년, 2022년 무역은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하나의 계약서는 아니죠. 관련 없고요. 연계무역 중에 해당하는 문제고, 2021년 무역은 제조업자, ODM, 아니죠. 근데 얘는 맞아요. 중개무역은 맞지만, 2021년 제품 판매기 때문에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만하죠,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교재 기준 17강에 이제 문제를 여러분 꼼꼼하게 풀어봤고요. 가장 4개의 교재 기준 4개 중에서 제일 좀 난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더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이 처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대로 무역도 뭐가 방법이다? 반복이 밥이다.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처음 배웠던 것처럼 무역도 처음에 지금 이게 잘 이해가 된다면 술술술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명언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이다. 선생님 이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미 80% 앞에 다 끝났잖아요. 그 순서대로 다 듣고 이 무역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잘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강의 정말 쉽게 여러분 공부하고 마무리 딱할수 있을 겁니다. 유종의 미가

0: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배운 거또 복습하시고 선생님은 교재 기준 18강으로 또 무역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회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법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어떠셨나요? 네,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나머지 11강부터 20강까지의 어법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 번에 어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어를 계속 학습할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못했던 동양보어 오늘 추가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중첩과 존재표현, 바자문, 그리고 실더 강조구문, 그리고 동태표현, 그리고 이합동사, 비교문, 겸어문, 피동문, 연동문, 가정문 이런 것들을 쭉 했었습니다. 아마 부분 부분 내용이 떠오르시는 것도 있고 조금 생소하다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수능 특강 강의에서 한 번씩 봤던 것이니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중국어 문제가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고 기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럴 때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마지막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11강에 나왔던 동양보어를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보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6가지 보어들 중에서 마지막 보어인 동양보어입니다. 네, 동양보어는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동양보어였는데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동양보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동양보어의 정의입니다. 동량사를 사용해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문장 형식은 주어, 동사, 동양보어. 역시 보어의 기본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봤다라고 말하려면요. 我看过一次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이라는 것이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양보어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건 목적어의 위치예요. 우리 실향보어에서도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잖아요. 실향보어에서는 특히 인칭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방향보어에서도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죠. 장소 목적어는 라인아취 앞에 온다. 네, 그리고 정도보어에서도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정도보어는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그다음 다시 한번 동사를 반복해서 써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동양보어의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위치에서는 어떤 점이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예요. 요 경우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대명사는 원이, 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나, 너, 그, 그녀, 그것. 이런 것들을 다 대명사라고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위치에서 바뀐 위치가 쓰입니다. 我见过他一次. 나는 그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이럴 때요. 근데 대명사에 인칭 대명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동양보어에서는 장소 대명사까지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장소 대명사는 여기, 저기 같은 쩔, 나 이런 표현들을 장소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표현하려면 我见过他一次 이렇게 쓸수 있고요. 나는 거기에 한번간 적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我去过那一次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명사 목적어에 유의해라. 역시 어순이 중요하니까 어순별 문제가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문제로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단어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동양보어 문제가 나왔고요. 먼저 A, B 예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니만 창창 见面吗? 너네 자주 만나? 最近我们都很忙. 최근에 우리는 다 바빠서 只 밑줄이었어. 단지 이것만 했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A는 지엔, B는 미엔, C는 이츠, 그리고 D는 꾸어입니다. 자, 지엔, 미엔, 만나다구요. 한 번이구요. 뭐뭐 한 적이 있다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엔, 미엔이란 단어의 특징을 먼저 좀 볼까요? 지엔미엔은 만나다라는 뜻으로 이합동사입니다. 얘가 동사성 성분, 얘가 명사성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엔미엔에서 이 꾸어의 위치는 지엔꾸어미엔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이 동사 뒤에 꾸어는 붙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찌엔 꾸어 미엔 하고 그리고 이츠를 넣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찌엔 꾸어 이츠 미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찌엔 꾸어 이츠 미엔 이렇게요. 그래서 A, D, C, B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A, D, C, B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시 A, B에 넣어서 제대로 맞는지 의미가 제대로 맞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해석이 이상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상한 점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순만 바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문장을 해석해 보셔라. 자, 이제는 12강으로 함께 가볼까요? 우리 12강에서는 중첩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중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중첩, 그리고 동사 중첩, 그리고 형용사 중첩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아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명사 중첩일 때는 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TNTN 하면 매, TN의 의미가 있었죠. 동사를 중첩하면 의미가 가벼워졌습니다.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형용사를 중첩하면 반대로 의미가 심화됐죠. 뭐 불티불근 이렇게 형용사는 정도가 주 심화되는 거다. 자, 동사 중첩에서 중요했던 점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동사 중첩의 형태였습니다. 이름절 동사일 때는 AA하고 중첩하고요. AEA, ALA 모두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는 경성 처리했었죠. 네, 이름절 동사가는 이렇게 기본 형태가 됐었고 이음절 동사일 때가 중요했는데요. ABAB 형태로 중첩을 했습니다. 쉐시, 쉐시 이렇게요. 대신에 ABEAB는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됐죠. 그리고 중요했던 건 이합 동사의 뭐 중첩형이었습니다. 이합 동사는 그 자체로 동사성 성분,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 부분만 중첩해 줘야 됐죠. 그래서 AAB 형태로 중첩한다. 그래서 티어우 하면 춤을 추다 라는 뜻인데요. 춤을 좀 추다 라고 말하려면 티어우 티어우 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사 중첩 형태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동사 중첩을 쓸 수 없는 경우였어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첩은 이미 너무나 많이 기출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출제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동사 중첩을 할 수 없는 거, 이거 외우는 거 힘든다고 말씀드렸죠. 외우려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첩을 한다는 것은 동작성이 있어서 한번 뭐뭐 해보다라고 가볍게 의미를 바꿀 때 쓰는 건데 동작성이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심리 상태, 시작, 발전, 존재, 판단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害怕开始继续发展在有觉的知道 이런 것들. 어떤 동작성이 없고 단순히 판단이나 심리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사중첩 형태가 아예 없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진행되는 동작이나 진행 중인 동작도 중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한번 뭐뭐 해보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상충되는 의미잖아요. 진행되는 건 어떻게 알수 있냐? 동시 진행이라는 것은 뭐 이비엔, 이비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수 있고요. 진행 중이라는 것은 뭐 짜이, 정짜이, 너 이런 것들을 표지로 삼습니다. 동사가 관형어가 되거나 혹은 보어 또는 동태조사가 올 경우도 역시 동사중첩이 안 되는 거죠. 이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다 출제된 적이 있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자, 형용사중첩 한번 볼까요? 형용사중첩은 의미가 심화된다고 했었죠? 샤오샤오, 작디작은 이렇게 이름절 형용사는 AA 형태로 중첩하는 게 같고요. 이음절 형용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동사와. 동사중첩은 ABAB로 중첩했죠. 근데 형용사중첩은 ABAB가 아니라 AABB 형태로 중첩합니다. 피아오피아오, 량량 이렇게요. 콰이콰이, 러러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 중첩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정도부사에나 부의 수식을 형용사 중첩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죠. 이미 한번 정도를 심화시켜 놨어요. 중첩을 해서. 근데 굳이 거기다가 헌, 非常, 太뭐 이런 것들 넣을 필요 없는 겁니다. 정도부사와 중첩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중첩을 해서까지 부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수식도 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핵심 내용은 한번 정리해봤고요. 문항 속에서는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해보죠. 우리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正在一个人散散步呢. 그는 지금 혼자 산책을 하는 중이다. 자, 산산부, 산부. 산책하다라는 뜻의 이합 동사였어요. 그래서 AAB 형태로 중첩한 건 아주 잘했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앞에 보실까요? 정자이라는 애가 있어요. 정자이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의 표지잖아요. 동사 중첩과 진행은 함께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A번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다 정자이 이거런 산보나 하고 동사 중첩 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틀렸고요. B번 他有吃晚饭喝喝咖啡的习惯. 그녀는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죠. 자, 喝喝咖啡的习惯하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동사 중첩이 관형어가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B번도 他有吃晚饭喝咖啡的习惯 이렇게 동사 중첩을 안한 형태로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 다 모두 동사중첩의 특징에서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그 동사중첩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첩할 수 없는 경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C로 가볼까요? 我看了看手表，已经2点了. 내가 손목시계를 봤는데 이미 2시다. 看了看 하면 동사를 중첩해서 한번 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T, 下课后我们一起去游游泳吧. 수업을 마치고 나서 우리 같이 수영을 하러 가자입니다. 네, 수영하다 游泳은 대표적인 이합 동사죠. 이합 동사의 중첩 형태는 AAB였으니까 游游泳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네요. 네, 중첩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관련된 형용사 중첩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8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这个苹果红红的香香的. 자, 이 사과는 불띠불고 그리고 향기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형용사 중첩이 되었을 때 수러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끝에 더를 함께 붙여주죠. 그리고 정도를 심화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도 맞는 문장이고요. B 보겠습니다. 我喜欢吃不甜甜的面包。我很喜欢이네요. 나는
달지 않은 빵을 아주 좋아한다.

복잡하죠. 자, 굳이 이렇게 형용사 종첩을 하고 뿌의 수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안단빵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달디 달지 않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까 여기서도 문장을 이렇게 그냥 뿌甜的面包하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我很喜欢吃不甜的面包. 나는 달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C로 가보겠습니다. 他把礼物包得美美丽丽的. 자, 지금 그녀가 선물을 包 포장하다거든요. 포장하는데 그 포장하는 정도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이리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AAPB 형태로 중첩하고 끝에 정도부호가 됐으니까 끝에 더를 붙여줬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응용이 되어서 선생님이 지금 특강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특강 속에다가 그 특강 어법 있는 부분에 추가로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메이리라는 형용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메이리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문어체 단어들은, 문어체 색채가 있는 단어들은 중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의미 중에서 예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피아오량이란 단어로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바리우바오더 피아오피아오량량더 이렇게요. 자, 요 단어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요. 이 메이리라는 단어가 중첩을 할수 없는 단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요 정도는 추가 정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C도 아니고요. B랑 C 아니네요. 그럼 D로 가볼까요? 타 칼칼신신더 왈저 요시. 그는 기쁘게 게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칼칼신신, AAPB 형태로 중첩했고 뒤에 와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 A와 D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출연한 문제도 있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출연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기존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한 10%, 15% 정도는 추가해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전체 정리하시면서 같이 넣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13강 존재 표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네, 존재 표현에서는 짤, 요실 이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짤은 어디 어디에 에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어 의미로 했을 때, 그리고 요는 뭐뭐 이가 있다였어요. 그리고 실은 A가 B이다처럼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어법상의 특징도 좀 달랐는데요. 짤은 뒤에 장소가 왔어요. 그래서 특정 사람은 주어 자리에 오고 장소는 뒤에 오는 형태를 띄었고요. 요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가 앞에 왔고요. 그리고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뒤에 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 앞에 이 전치사 짜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어법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 특징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실도 볼게요. 실은 장소, 사람, 실, 사람, 사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A가 이 장소가 사람, 사물이다. A가 B이다라는 걸 나타낼 때이 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 표현이 어떻게 문항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2026학 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8번 문제네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보시면 먼저 짜이와 여우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존재문에 대한 물음을 묻는 거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 어법 항목만을 항상 묻고 있기 때문에 어법 항목이 뭔지 찾아내시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책은 책가방에 있다. 우리말에 맞을 것 같잖아요. 그 책은 책가방에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 책이고요. 그리고 짜에 어디 어디에 있다였습니다. 뒤에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슈바오는 장소인가요? 아니죠. 슈바오는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실수들 하시는데 명사가 아니라 이 명사를 장소화 시켜주려면 뒤에 방위사를 꼭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번 수在书包里처럼 그 안에 있다라고 장소를 꼭 표현.

표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책은 책가방 안에 있다 가 돼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짜이 뒤에는 장소가 오는데 그냥 명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를 장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방위사를 꼭 붙여준다. 비보겠습니다. 니더 산자이 타나. 너의 우산이 그에게 있다. 자, 역시 보세요. 타라는 아이. 사람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를 걔를 장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날이라는 대명사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너의 우산이 그에게 있다. 그의 그쪽에 있다. 라는 거니까 그에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A는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C로 가보겠습니다. 电影院有学校后面이네요. 예, 영화관이 학교 뒤편에 있다. 자, 영화관이 학교 뒤편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짜이를 써야 된다고요. 요가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그 영화관이 학교 뒤편에 있다. 뒤에 장소가 나와 있죠. 장소 주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가 아니라 짜이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电影院在学校后面. 학교가 그 영화관이 그 학교 뒤편에 있다. 그래서 요와 짜이가 있다라는 뜻을 갖는 건 비슷하지만 서로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보시고 용법을 확인하신 후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D번 가볼게요. 这附近有几家餐厅. 이 근처에는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자, 이 근처 장소 목적어 왔어요. 그리고 몇몇 군데의 식당, 불특정한 식당이 나와 있죠. 지자 餐팅. 그래서 뒤에 여우자 문장 나오는 게 아주 바람직한 문장입니다. 올바른 문장이고요. 자, A와 C가 틀렸고 B와 D가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가 문제로 출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랑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게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적용하시면서 확장시켜 가시면서 문제를 보면 바로 풀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2022학년도의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나왔던 짜이, 요, 실의 용법 중에 실의 용법이 등장했는데요. 앞서서는 짜이와 요의 용법을 통해서 답을 찾는 문제였고, 이번에는 어순배열 문제를 통해서 실의 용법을 기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 한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请问, 银行在哪?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은행이 어디 있나요? 자, 银行在哪?도 마찬가지죠. 은행이고요. 자, 어디 어디에 있다. 그리고 뒤에 날, 어디라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 짜이의 기본 문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문제죠. 你看到前边的邮局了吗? 너 앞에 우체국 봤어? 邮局, 이성이고요. 우체국이란 뜻입니다. 우체국이 라고 주어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쭉 나오네요. A는 쥬, B는 시, C는 호면, D는 인항입니다. 우체국 봤어? 우체국이 바로 은행 뒤편이야. 지금 은행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 어디 있어요? 저 우체국 보셨어요? 우체국이 바로 은행 뒤편에 있어요. 우체국 뒤가 바로 인행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뒤가 바로 은행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굳이 이제 은행을 찾고 있는 건데 은행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체국 뒤가 바로 은행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체국 뒤가 后面 就是 인항. 예, 이렇게 될 거. CAPT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우시 바로 뭐뭐다 A가 바로 B다를 나타낼 때 지우시를 써서 더 강조해서 말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뒤라는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인항이 나왔죠. 네, 이렇게 정답은 3번 CAPD까지 같이 봐봤습니다. 자, 이제는 14강 바 구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 구문은 처리 혹은 처치 구문이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처리나 처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더러 그것더러 받

입자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어는 우리 둘이 알고 있는 특정한 목적어여야 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끌고 오는 거라고 했었죠. 중국어에서는 구체적인 걸 앞으로 끌고 오는 특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처리한, 동사에 처리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게 나와야 되니까 기타 성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자문의 부정형은 그 앞에 씁니다. 메이나 뿌를 부정할 수 있는데 부정문을 쓸 때는 바 앞에 부정형을 쓴다. 그리고 조동사도 바 앞에 위치한다. 요게 또 주요 특징이었죠. 주의사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구문에서 쓸수 없는 동사 역시 주의사항 특징은 중요하죠. 요것들은 출제가 항상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철이나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쓸수 없겠죠. 판단, 존재,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 是, 像, 在, 有 이런 것들 받자문에서 쓸수 없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들이 있었어요. 出发, 旅游 같은 거, 그리고 뭐 시우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목적어 안 갖는 거, 旅行 이런 애들도 받자문에서 쓸수 없었고요. 그리고 역시 처리, 처치의 의미가 없는 지각이나 심리 동사들도 받자문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知道, 懂, 喜欢, 동의, 希望, 觉得, 认为 이런 애들 다요. 이런 애들도 예, 받자문에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다. 주의사항 부분 중요합니다. 받자문에서 쓸수 없는 동사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서도 정리해서 드렸던 것처럼 가능보어 부분에서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가능보어와 받자문은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가능보어는 가능한지 안 한지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받자문은 처리한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서로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가능보어랑 받자문은 함께 오지 않아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把这些菜吃不完. 나는 이 요리를 다 먹을 수 없다. 맞는 것 같잖아요. 해석이 너무 한국어로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안 된다고요. 이 받자문과 吃不完이라는 가능보어 부정형 형태는 쓰이지 않고요. 我吃不完这些菜. 나는 이 요리를 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되겠죠. 발을 안쓴 형태로. 네, 그래서 가능보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들. 자, 이런 특징들 그냥 막 주구장창 외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셔야지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이제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받자문도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아니,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였는데 그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온다고? 그럼 우리말하고 어순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특징적인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징적인 어법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보어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어는 우리나라에서 잘,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중국어처럼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어의 특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받자문도 마찬가지예요. 받자문도 우리말에서는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서 관심 있게 정리해 둬야 되는 거죠. 문장 표현이 옳은 거 보겠습니다. 니바 쪼예 시에 더 완마? 너 숙제를 다할수 있니죠? 예, 바로 보이네요. 시에 더 완. 가능 보어입니다. 다쓸수 있니? 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 가능보어는 받자문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장 바로 바꾸면? 아, 이거 틀린 거죠? 예, 틀린 거. 예, 그냥 아니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틀린 걸로 봤습니다. 다 봐줘예, 写的完. 이걸 바르게 바꿔볼게요. 你能写完作业吗?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你的作业能写完吗? 이렇게 쓰던지. 요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받자문과 가능보어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2번으로 갈게요. 弟弟把我的面包吃过. 남동생이 내 빵을 먹은 적이 있다. 역시 될것 같죠. 예, 근데 받자문은 꾸어랑 쓰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는 러 이런 것들, 완료의 러 이런 것들은 동태조사 쓰일 수 있는데 꾸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자문과 꾸어는 짝꿍이 아니다. 디디 바 我的面包吃了. 그냥 이렇게 러로 바꿔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맞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바 我说的都懂了吗? 너 내가 말한 것다 이해했어? 문장이죠. 자, 동사 동을 한번 볼까요? 동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동사는

대표적으로 철이나 처치의 의미가 없는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자문을 쓸수 없는 동사라는 거죠. 자, 이런 문장 그냥 한국어로 해석할 땐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바자문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자문과 동은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바자문을 안쓴 형태로 바꿔줘 볼게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我说的你都听懂了吗? 혹은 你都懂了吗? 쓸수 있겠죠. 내가 말한 거다 이해했어? 이렇게요. 자, 바자문을 아무 데나 막쓸수 있는 건 아니다. 쓸수 없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철이나 처치의 의미가 없는 동사들이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你快点把你的东西放回去. 너 빨리 너의 물건들을 돌려다 놔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라는 거, 이 문장. 바자문 니더 동시까지 걸리는 거고요. 빵이 지금 놓다라는 동사 있는 거고, 회취 방향보호 뒤에 기타 성분으로 온 거죠. 문제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5번 볼게요. 你们要把这个问题讨论吗? 너이 문제들을 토론하려고 하니, 너희들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니가 되겠어요. 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타오른이란 동사 볼까요? 예, 타오른 토론하다. 처리, 처치의 의미가 없는 동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자문을 쓸수 없는 대표적인 동사고요. 이 문장도 바르게 바꾸면 你们要讨论这个问题吗? 하고 바자문을 안쓴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 맞는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는 그동안에 나왔던 문항들을 한번 볼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답이 아닌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문항의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문제도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틀렸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올 시험에서 더잘 틀리지 않고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성을 잊지 마시고, 정리하실 때 답만 찾지 마시고 꼭 나머지도 함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자문 문항은, 바자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 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 风把路边的树 倒了. 바람이 길가의 나무를 쓰러뜨렸다. 예. 얼핏 보면 맞는 문장 같지만 이 문장 조금 이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분 결과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비어 있어요. 风把路边的树 刮倒了. 바람이 불어서 그 결과 넘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刮라는 동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종 놓치는 부분이고 또 자주 출제가 되었던 A번 포인트 요거 잘 이거 헷갈려들 하세요.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A 부분은 또 이렇게 바꿨어줘야 맞는 문장이 된다. 반드시 동사가 있고 그 동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과 따올러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B 볼게요. 他把自己的旧车卖了. 그가 자신의 오래된 차를 팔았다. 자, 반은 여기까지 걸리는 거고요. 말, 팔다. 그판 결과 끝났다라는 뜻의 결기. 러가 이제 기타 성분으로 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C 보겠습니다. 有点热，把窗户开着吧. 조금 덥다. 창문을 열자. 자, 이렇게 권유나 요청할 때도 이 바자문이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문좀 열어줄래요? 뭐 이런 것들 쓸때 권유 요청에 많이 쓰이는 기본 표현들입니다. 뒤로 가보죠. 老师把我们的意见同意了. 선생님이 우리 의견에 동의하셨다. 자, 맞는 문장 같은데 역시 동사 특징 잘 봐야죠. 동의라는 애가 나왔어요. 동의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뭐 철이나 처치의 의미가 없어서 바자문에 쓰일 수 없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아이는 바자문에 쓰일 수 없는 동사라 아예 바자문을 쓰지 않고 老师同意了我们的意见. 이렇게 바꿔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은 B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답 바르게 고치고 왜 그렇게 수정해야 하는지 해석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씩 꼭 정리하시면서 또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슈더 강조 구문이 등장했어요. 우리 슈더 강조 구문에서 중요했던 점 한번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슈더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부분을 사이에 넣었다. 강조하는 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목적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안에 넣어서 쓸수 있었는데 둘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건첫 번째 실이었고요. 부정문일 때는 반드시 보실하고 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칭대명사의 위치였죠. 인칭대명사는 반드시 더 앞에 온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목적어 명사는 앞뒤에 모두 다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더 강조 구문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강조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는 쓰이지 않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실더 강조 구문이었는데요. 문항 속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姐姐让我进的房间，언니가 방에 들어오게 한 거다. 자, 지금 이 문장 姐姐让我进房间的 하고 여기 是姐姐이렇게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是더 강조 구문입니다. 근데 是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房间이 요 뒤에 온 형태로 왔습니다. A번 맞고요. 자, 他的女儿是下个月出生的。 그의 딸은 다음 달에 출생할 예정이다. 자, 다음 달은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슈더 강조 구문은 이미 발생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얘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슈더 강조 구문을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죠. 他的女儿是上个月出生的。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고요. C번, 我们今天是坐地铁来学校的。 우리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왔다. 이 지하철을 타고라는 수단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D번 볼게요. 昨天晚饭我是吃馒头，不是吃的米饭。 어제 저녁에 나는 만두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만두를 먹었다. 不是吃的米饭。 쌀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제대로 바꿔주면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昨天晚饭我是吃馒头的，不是吃的米饭 하시던지요. 아니면 昨天晚饭我是吃馒头的，不是吃米饭的 이렇게 형태를 완전히 지켜주시던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실더 강조 구문에서 이 더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을 한다면 첫 번째 실을 생략 가능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고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정답은 B는 틀렸고요. A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까요? 이번에는 진행, 동태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지속, 임박인데요. 네, 진행의 표지로 너, 짤, 정짤을 쓸수 있었고요. 진행태의 부정은 메이로 했습니다. 여기 중요했죠. 지속태도 그랬어요. 지속태는 뭐뭐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해서 저를 썼는데요. 이때 저는 부정할 때 메이를 쓰는 건 똑같지만 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지속성 동사들은 진행이나 지속성을 나타낼 수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지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임박 표현이 있었어요. 임박. 곧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찌오야올러와 콰이야올러, 콰일러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찌오야올러 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쓸수 있지만, 그렇지만 콰일러 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찌오야올러 앞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쓸수 있지만, 콰일러 앞에는 쓸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문장으로 출제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찌오야올러, 찌오야올러, 그리고 콰이야올러, 찌오야올러, 콰이야올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를 보면 공통점을 찾으시고 뭘 묻는 포인트로 묻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임박태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겠죠. 火车就要出发了.
기차가 곧 출발하려고 한다. 마상就要下课了. 곧 수업이 끝나려고 한다. 자, 곧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우야 썼죠.

3번 빵球 비赛 快要开始了. 야구 경기가 곧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我们明年就要毕业了. 우리는 내년에 곧 졸업을 한다 되겠습니다. 明年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지우야올로 써야 되는 거 맞죠? 他下个月快要结婚了. 그는 다음 달에 곧 결혼을 한다. 자, 다음 달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나왔어요. 그러면 快要了가 아니라 지우야올로를 써야겠죠. 그래서 他下个月就要结婚了. 이렇게 바꿔 써주시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강 이합동사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합동사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나오던 것들을 우리 이합동사 파트 17강에서 함께 한번 전체를 정리했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두시면 이합동사는 특징이 워낙 특별해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이합동사는 동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태조사나 보어 같은 기타 성분들을 동사성 성분과 목적어 성분 사이에 놨었죠. 그리고 의미상의 목적어가 생길 경우가 있었어요. 찌엔미엔, 타 이런 경우요. 안 되고 그때는 전치사와 결합하여 이합동사 앞에 놓이거나 끈타 찌엔미엔 하거나 때로는 동사와 목적어 성분 사이에 놓이기도 한다. 찌엔타더미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형태를 사용하냐 하는 것은 동사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합동사의 중첩 형식은 AAP 형식이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 평가 문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잠만 好长时间 没聊天了.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2번, 他们聊完天以后就回家了. 그녀들은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집에 돌아갔다. 聊完天에서 聊完 할 때 完이라는 결과보어는 동사 뒤에 왔습니다. 两人一坐下就聊起天来了. 두 사람은 앉자마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聊天 이합사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끼워서 聊起天来 하는 거죠. 下起雨来랑 똑같고요. 4번, 昨天我们聊天的特别开心. 어제 우리는 아주 얘기를 재밌게 했다. 자, 聊天 동사 목적어 성분인데요. 이대로 그대로 정도 보어 더 볼 수 없죠. 뒤에 한 번 더 동사를 반복해 줘야 됩니다. 聊天, 聊得特别开心, 이렇게요. 4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동사를 반복해 주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가볼까요? 他跟我聊了一会儿天就走了. 그녀는 나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가버렸다가 되겠죠. 聊天 사이에 이会儿이라는 시장부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교급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우리 비교급도 여러 가지 비교급 형태를 함께 정리했었잖아요. B를 사용하는 비교문이 있었고, 그리고 요메이오 비교문이 있었고, A건 B 이항 형태의 비교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기타 비교문의 형태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30번에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冬天了今年的冬天比去年很冷. 겨울이다.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추워. 자,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라고 해서 이미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A가 B보다라는 의미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A보다 더 추워라고 말해야죠. 올해보다 작년보다 아주 추워가 아니라 작년보다 더 추워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헝이 올 수 없었죠. 그래서 비교문에서 올 수 있는 어는 헝이나 껑이나 하이만 올 수 있었습니다. 今年的冬天比去年更冷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혹은 하이冷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해석 이어가 볼까요? 是啊, 맞아, 快要放寒假了. 곧 겨울방학이야. 你有什么打算? 무슨 계획이 있어? 打算去旅行, 여행을 갈 계획이야. 我来中国半年了. 내가 중국에 온 지 반년이 되어서. 근데, 可是还没去过上海. 아직 상하이에 가보지 못했어. 所以这个寒假想去上海看看.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상해에 가서 한번 좀 보고 싶어. 자, 정답은 A.

2번이었습니다. 지금 비교 문장, 비교문의 형태였고요. 자, 비교문 문제 한 문제만 더 볼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我妹妹比我聪明得多. 내 여동생이 나보다 훨씬 총명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2번, 这双袜子比那双挺贵. 이 양말이 저 양말보다 훨씬 매우 꽤 비싸다. 자, 팅이라는 부사를 한번 볼까요? 팅은 꽤 매우라는 뜻을 가진 부사예요. 근데 얘네는 정도 부사 헌이랑 다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애들이거든요. 헌, 타이, 페이창, 팅 이런 거다 똑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문 뒤에 올수 있는 정도 부사는 팅이 아니라 하이나 껑이 되겠죠. 여기서도 껑으로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他比我早来了20分钟. 그가 나보다 20분 일찍 왔다. 그리고 오늘 차가 막히는 게 어제보다 더 심하다. 그리고 5번은 근처에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은 없다. 라고 해서 최상급 표현을 나타내는 비교급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겸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小张没请我们去他家吃饭. 小장이 초청했대요, 우리를. 그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가라고 초청했다.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부정문 메이 앞에 오는 거 맞죠? 王老师批评他们不讲礼貌. 왕 선생님이 그들이 예의가 없다고 비판하셨다, 비평하셨다, 질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문은 이 겸허동사 앞에 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럴 때는 뒤에 부정형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추가적인 설명해 드렸었죠. B도 맞고요. C. 엄마가 내가 저녁 때 늦게 자지, 너무 늦게 자지 말라고 권하셨다. 이거 하지 말라고 권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부정형이 올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A, B, C가 모두 다 정답이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배자문형 함께 보도록 할까요? 你的书包被他会找到的. 자, 会라는 조동사 보입니다. 이 조동사는 배자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 앞에 와야 맞았죠. 그래서 이 문장 바르게 바꿔주면 你的书包会被他找到的 라고 바꿔주시면 맞고요. 네 책가방은 그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今天他被老师说了几句. 오늘 그녀가 선생님께 몇 마디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맞고요. 我的房间被弟弟总是弄乱. 내 방은 남동생이 항상 더럽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总是이라는 부사어는 역시 被 앞에 와야 맞습니다. 总是被弟弟弄乱. D번, 没想到我们的话被他听见了. 우리의 말이 그에게 들렸을 줄 몰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와 D가 맞고요. A와 C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독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마지막 단원에서 연독문이 나왔었는데요. 연독문은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였어요. 我是从北京来的. 나는 베이징에서 왔어. 我很喜欢北京. 나는 베이징을 좋아해. 我以前. 자, 去旅行过北京이 나와 있네요. 나는 베이징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겠죠. 자, 그러면 여행을 가다니까 去 베이징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베이징에 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旅行이 나오죠. 여행을 가는 거죠. 去 베이징 旅行. 이제 문제는 꾸어를 어디다 넣느냐예요. 자, 꾸어. 예, 첫 번째 동사가 라이나 취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그 꾸어는 문장 두 번째 동사 뒤에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 뒤에 꾸어가 와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연동문을 나타낼 때 연동문의 어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A, D, B, C가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我有想问，是问想이에요.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이 문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我有事想问你.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되겠죠. 정답 A, C, B고요. 자, 이렇게 전체 문제 한번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이 많긴 했지만 중요했던 기출문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25강이죠. 25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7강에 대한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 내용 많았죠. 근로기준법도 그랬고, 고용보험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제한적이야.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는, 수능 실전 문제 풀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가 말을 하면서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잘 이해 안 되게끔 여러분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더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더 깊은 내용들, 그 다음에 더 구분해서 하는 것들은 수능 완성 때 그때 또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특강만 보면은 50%만 보는 거야. 수능 완성 때 제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올 부분들,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문제 중간중간에. 그래서 수능 완성까지 반드시 봐야 돼요. 본 학생과 수능 완성까지 본 학생과 안 본 학생의 점수 차는 클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충 뭐 특강 보고서는 아, 나 어느 정도 자신감 생겼어. 그럼 절대 안 돼. 완성까지 꼭 보면 이런 고난도 문항은 특히나 제가 완성 때 시간적 문제를 풀면서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때 더 디테일하게 메모도 해주고 정리도 해줘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보면 앞에 선생님 이론 설명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설명해 준다.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완성까지 꼭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번. 다음은 직업안정법의 일부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는 여기 있네. 제2조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아홉 번째 정의가 나와 있고,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각종 법률의 제2조가 거의 정의야. 용어에 대한 설명.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의 법령은 제2조에 나와. 그래서 제2조의 정의 이렇게 돼. 대부분의 법령이 다 그래요. 자, 아홉 번째 이제 용어로서 나온 건데, 가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 소개, 그 다음에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래. 무슨 서비스? 고용 서비스겠지, 당연히. 그치?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자, 고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네. 고용 서비스에는 기업,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상담, 실습 권유가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되죠. 고용 서비스는 되게 포괄적이라고 했죠. 니은, 정부가 신문, 잡지, 컴퓨터, 통신 등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 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것도 역시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어떤, 일자리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매칭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보도 제공하고, 이러한 적성 검사 등을 처음에 하기도 하고 가면은. 그래서 기역, 니은 등은 모두 포함한다 해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고용보험에 관한 취업 담당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선생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했어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네. 고용보험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뭐 앞에서 밑줄 친 부분 여러분이 이론 설명할 때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라 했는데 뭐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 등등 몇 이렇게 제시된 거 있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지. 1번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별정 우체국 직원 제외 대상이야 이거는. 대외상. 정답 1번이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이미 대상 가입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제 가입하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 1개월간 서정 근로시간이 60시간. 60시간 미만이지. 그치? 60시간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지. 그 다음 4번.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속하여 4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어야 돼? 3개월, 3개월. 3개월,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다음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아니라 4명. 4명, 4명 미만으로 우리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니다라는 거. 4명 이하지, 이하. 4명 이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 이 앞에 이론에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봐도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3번. 다음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안내문이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기여기간이야. 기여기간. 자, 기여 부터 보도록 하죠. 가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합산해서 150일이 아니라 며칠? 180일. 180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해야 된다라고 했죠. 통산해서. 그 통산의 개념은 여러분이 설명했어요. A 기업에 다니다가 B 기업에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이 연속적으로, 180일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 범위는 18개월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18개월간 범위 안에서 여러 기업을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180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 18일이 아니라 180일이지. 자, 니은. 나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나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당연하지. 이거는, 해당하는 거야. 이거 그지? 해당한다라는 거. 실업 상태는 내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하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직 사유 봤더니 ㄷ. 다른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 아니지. 우리가 고용보험 받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 뭐다? 비자발적. 비자발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 비자발적 사유여야 된다는 거. 니을. 라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면접을 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주에서 4주 안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간 동안. 자, 3번 해봤고, 4번 볼게요. 다음은 고용보험에 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야.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고, 적용 제외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 내용을 찾으라는 거야. 자, 참조는 고용보험법 제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아니한다. 이 법령을 보면은 적용하지 않한 적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보통 법령에 이상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 문장상에서 법령이라서 그런가? 이 법문형을 읽다 보면은 아 이렇게 쉽게 써도 될 거를 굉장히 말을 빌빌 꼬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어떤 사업들의 적용 제외 사업? 우리 그 갔을 때그 앞에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잖아. 2천만 원 미만, 총 공사 비용이 2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뭐등 그다음에 또뭐 있었지? 200제곱미터의 건물의 대수선. 그다음에 자가소비 생산활동. 요네 가지가 바로 제외 사업에 해당했었지. 제외 사업에. 그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총 공사비. 얼마 미만? 2천만 원. 아, 요게 이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면적이 뭐? 100제곱미터지. 100제곱미터 이하인 뭐야? 건축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지.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대한 어떤 건축들, 이런 것들도 제외 사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하. 건물에 대한 뭐야? 건축물에 대해서 대수선이지. 뭐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자가소비 생산활동이잖아.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럼 1번. 총 공사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아니지, 요거는? 자가 소비를 위해 채소를 생산하는 사업, 맞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3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대한, 아니지? 200이 아니라 뭐? 100제곱미터, 100.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사업. 그다음에 4번.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의 건축물의 대수선이 아니라 400이 아니라 몇 제곱? 200제곱.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이 돼도 안 되는 거지. 건설 공사 2천만 원 미만이지. 미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 제외 사업 조사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오지.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야. 자, 이 5번하고 6번 문제가 이러한 유사한 형태, 유사한 형태,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의 내용 요소를 가지고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이직 확인서.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피보험자의 이직 확인서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이 피보험 이직 확인서가 나와 있고,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일단 첫 번째 나이야. 80년생이래. 80년생. 자, 이직일 기준으로 봤더니 25년이야. 25년. 대략적으로 몇 세야? 이 사람은. 80년생인데 요때 이직했으니까 대략적으로 갭을 본다면은 45살 정도 되겠네. 45세. 45세, 뭐, 8개월, 뭐, 그 정도 되겠지. 45세 정도 돼. 50세는 안 돼. 45세 정도라고 보자. 그 다음, 입사일. 입사일 봤더니 21년이야. 자, 이직일이 25년이야.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하고도 한
7, 8개월 되겠네. 4년 8개월.

8개월이야. 4년 8개월 정도네. 4.8 정도 되겠지. 4.8년 정도. 그치? 대략. 그러니까 여하튼 5년 미만이야. 그치? 5년 미만. 이게 왜 중요해? 구직급여 일수를 산정할 때 나이와 이직일 기준의 나이와 그 다음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우리가 산정해야만이 구직급여 일수를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구직급여 일수, 우리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 피보험 기간 있고, 그 다음에, 이직일. 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직일 기준의 나이, 이직일 나이. 이렇게 두 섹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거기에서, 50세 미만이냐? 아니면 50세 이상이냐? 장애인 같은 경우 5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그랬어. 그다음 또뭐 있었어? 자영업자도 있었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지. 자, 1년. 1년 미만. 그치? 그다음 3년. 5년.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50세 미만이면서 1년, 피보험 기간이 1년 이내다 하면은, 며칠? 120일. 자, 마찬가지 50세 이상도 이거는 동일해. 120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때부터 좀 나이 차이가 달라진다 그랬지. 3년 미만부터는. 자, 50세 미만은 이제부터 무조건 30일씩 증가야. 3년 미만일 경우 얼마? 150일이지. 5년이면은 30일 더 플러스해서 얼마? 180일. 그러면 여기는 210일이 되겠지? 그래서 240일.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은 240일이야. 그 다음에 50세 이상에서 갈 때는 30일이 아니라 60일이 추가된다 그랬어. 60일. 그래서 180일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3년 미만부터 180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120일 시작하지만 60일 건너뛰고 3년 미만일 때 180일. 그다음 다시 30일이니까 210일. 그다음에 240, 270일. 이렇게 된다고 했지. 50세 이상 여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영업자 1년은 없어. 그치? 1년 미만은 없어. 3년 이상부터는 그냥 120일이야. 이게 그냥 간단해. 120일, 150일, 180일, 210일이다라는 거. 이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구분이 돼. 그러면 저 피보험 이직 확인서를 볼때 45세이면서 5년 미만이잖아. 5년 미만. 45세이면서 5년 미만이니까 며칠? 180일이 되는 거야, 요거. 얘는 180일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180일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나올 거야, 분명히.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능이 나온다니까 모평이나 수능에 반드시 나올 예정이야.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에도 보면은 굉장히 잘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표는 잘볼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평균 임금 300만 원이고, 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직 코드 여기 거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문제 냈겠지. 자, 상실 이직 사유 구분 코드 자진 퇴사, 그다음에 회사 사장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한 이직 뭐등 나와 있어.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제 봤더니 위에서 입사일과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 며칠이었어? 180일 구했잖아. 그래서 이 고용보험과 관련됐을 때 제일 처음 뭘 봐야 된다? 이 사람의 현재 나이, 그다음 피보험 기간, 이두 가지는 반드시 보고 구직급여 일수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80일이 나온다는 거. 왜 180일인지 알겠지? 갑자기 이거 뭐표 모르는 애들은 이거 아, 왜 180일이야?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즉 이직일 기준에서 나이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피보험 기간이 1, 3, 5, 7,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구직 일수를 180일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 조기 재취업 수당.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 응용해서 문제 내볼게. 자, 이 사람이 재취업을 했어. 재취업했는데 70일 받고 재취업 수당했어. 그럼 남은 기간이야 110일이네. 남은 기간이 구직급여 남은 기간이 110일인데 취업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요건 하나 더 있다 그랬어. 12개월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치? 거기 내 취업한 곳에서 일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치? 왜? 2분의 1 이상 됐고, 그다음에 12개월 이상 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라는 거. 이렇게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걸 180일이지만은 조기 재취업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 구직 급여 일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일수, 확보 일수는 며칠인가? 그럼 90일인 거지. 2분의 1이니까. 그렇게도 응용해서 낼수 있잖아. 알겠지? 팁 하나 줬어.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 조기 재취업 수당 나와봐라. 내가 문제 바로 맞춘다. 자신감 생기겠지, 그죠? 자, 5번 풀어 봤고 6번 볼게요. 6번. 자, 위에서 가에 들어갈 코드 중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코드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어떤 퇴직? 자발적이 아니라 뭐? 비자발적 퇴직이야.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 꼭 알고 있어야 돼.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된다는 거. 자, 기억. 자진사퇴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 이건 못 받아. 자발적 퇴직이잖아, 이거는. 못 받는 거야. 그치? 제한된 코드. 그게 1번. 기억번 맞는 답이고. 그다음.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기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에서 22번이래, 코드가. 자, 22번 봤더니, 폐업, 도산, 공사 중단 등으로 해서 못 다녀. 이거는 비자발적 퇴직인 거지. 그치? 이건 받을 수 있어. 이거는 구직급여 제한이 아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자, 26번 보니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징계해고, 권고사직. 징계해고, 권고사직.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급 제한이 되는 거지. 알겠죠? 징계해고. 이 사람이, 저기 뭐야,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한 거잖아. 그치? 이두 개는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야. 기억하고 디귿이면 2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 정년 등의 기간 만료에 관한 이직. 정년 등의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종료니까 이거는 비자발적으로 나온 거로 인식하는 거야. 그 이거 두 개는 구직급여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문제 해결해 봤고.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 볼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 다음은 공공에너지 솔루션의 모집 공고문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공공에너지 솔루션 모집 공고 회사 현황 봤더니 전기 및 램프 제조업이네. 일단 제조업. 자, 근로자 수가 200명이야. 모집 분야 및 근로 조건. 직종 봤더니 공장 전기 전자 설비 조작원. 월 보수액은 400만 원이래. 정규직 4대 보험 및 기숙사 제공이라는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기업 볼게요. 공공에너지 솔루션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해.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27쪽 보면 나와 있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준이야. 제조업인 경우 얼마 이하야? 500명 이하잖아. 500명 이하니까 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거지. 왜? 2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27쪽에 제가 이런 설명할 때 요거 문제 풀면서 그때 가서 설명해 줄게요 했던 게 바로 요거지. 그래서 참고하시면 제조업 같은 게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광업 건설 뭐쭉 해가지고 보시면은 300만 원 이하, 도소매업부터 해서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근데 이거 명수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보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지. 왜 그럴까? 우리 앞에서 볼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에 대해 단원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쪽, 즉, 근데 이제 전문과학 서비스냐, 이런 서비스, 금융, 뭐 예술, 스포츠 이거에 따라서 300이냐, 200이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제조업만 일단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00명 이하는 제조업이다. 즉, 고용보험 관련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32,000원이다. 한번 계산해 볼까 보지. 계산해 보죠. 자, 실업률이 얼마야? 0.9%. 그치? 근로자랑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각각 0.9%야. 400만 원에 곱하기 0.9%를 해야 돼. 그러면 0.9%는 0.0009가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사고 얼마? 대략적으로 100만 원에서 퍼센트를 하게 되면 만원 단위가 나와. 그래서 사고 36. 그래서 36,000원이 되는 거지. 32,000원이 아니라 얼마? 36,00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온다고. 계산 문제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그 출제할 때도 이거 막 이런 퍼센트를 소수점을 환산해가지고 0. 뭐 0. 1이면은 0. 10%가 0.1이잖아. 그럼 1%는? 1% 어떻게 돼? 0.01. 0.9%니까 0.009.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언제 이렇게 해서 막 계산하다 보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어. 대략적으로 이제 답치 딱 보게 되면 그 유사한 금액 단위로 계산이 돼. 제시가 된다고. 엉뚱하게 360만 원 이렇게 계산 안 한단 말이야. 36만 원 이런 식으로 안 해. 알겠지? 이 퍼센트가 중요하니까 딱 나온 금액에서 그냥 곱해. 그러면 4구 36. 나머지는 그냥, 여기 32,000원이니까 36,000원이겠구나. 딱 그냥 알수 있지. 바로. 언제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은 시간 다 잡아먹잖아. 대략적으로 딱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36,000원이 된다라는 거. 근로자 부담. 그다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100만 원이다. 자, 근로자 수 봤더니 일단은 200명이야. 200명이면은 몇 퍼센트야? 0.45%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면서 이제 하니까 해당하니까 결국에는 0.45%야. 0.45%. 그치? 퍼센트야. 그럼 400만 원에 0.45%야. 이것도 대략 눈짐작으로 계산되겠지. 4, 4, 16. 그치? 4, 5, 20이니까 18,000원이 되겠네. 18,000원. 그러니까 디귿 보니까 직업력 개발사 보험료는 만 원이다. 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18,000원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답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응용해서 문제 낸다면 뭘또 추가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랑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얼마인가도 문장을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반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실업급여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낼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두개 합산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낼 수도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산해서 구하는 문제도 낼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알면 금방 계산되더라. 그래서 바로 전 문제에서 배웠던 구직급여 일수뿐만이 아니라 요 퍼센트 실업급여에 대한 적용하는 보험료율에 대한 그 퍼센트를 우리가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1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다음은 건축주 A의 빌라 건축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고용보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길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문제 풀때 추가적으로 설명할게라고 한게 바로 이 8번 문제인데, 사업장에 성립 신고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신고가 있어. 자, 일단 메모하고.

두 가지가 신고를 해야 돼. 고용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야. 자, 14일하고 다음 달 15일, 그거 선생님이 애우라 그랬잖아. 그게 이거야. 사업장에 대한 신고, 성립신고는 뭐냐면, 우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라고 하는 성립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 이 성립에 대한 신고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돼. 14일 이내.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요거 애우라 그랬잖아. 14일 이내. 요거. 성립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성립에 대한 신고는 성립일로부터 14일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사업을 개시하면서부터 이제 그 고용을 하겠지. 그때부터 이제 성립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는 근로자가 채용하면서부터 이제 채용하면서 이제 다니면서부터 이제 신고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 근로자가 고용된 날 있을 거 아니야. 고용된 날 다음 달 15일까지야. 15일 이내야. 그 예를 들면 이거지. 자, 예를 들면 2월 20일 날 내가 고용됐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2월 20일 날 고용됐으면은 다음 달 언제? 3월이잖아. 그지? 3월 언제? 15일까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 3월 4일 날 내가 고용됐어. 그러면은 다음 달 언제? 4월 달이지, 일단 4월. 다음 달이잖아. 15일이니까 15일. 이렇게 이제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내가 고용된 날에 달.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다. 고용된 날에 달. 해당 달. 해당 달에 다음 달. 다음 달 15일. 이렇게. 예를 들니까 이게 더 쉽지?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요거를 그때 지난 시간에 좀 설명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풀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라고 바로 이거예요. 자, 건축주 A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빌라를 건축하면서 8억 5천만 원의 건설업자인 B씨에게 전부 도급을 주었다. 이에 B는 건축 기간 9개월로 잡고 건축을 위하여 근로자 C를 채용하여 2025년 5월 11일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거야. 자, 기억.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A이다. A가 아니라 B야, B. 요가 여기 건설사업자인 B. B가 이제 고용보험 적용받는 사업주가 되는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못했던 바로 건축업 등의 여러 차례 도급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의 보험 가입자야. 거기에서 보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은 건설업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 대부분 건축 같은 경우 아파트로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도급 형태로 많이 진행되거든.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자로 본다라는 거야. 얘가 원수급인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원수급인의 하수급의 보험료 납부 인수인계 서면 계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수급인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도급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보통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는 그 밑에, 이제 하도급 업체인 거지. 그 하수급인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계약서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야. 하수급인. 근데 일반적으로 뭐다? 원수급인이 된다. 원수급인이야, 얘는. 그래서 B가 되는 거야, 얘가. 그때 설명이 아주 길어가지고 이해 못했었는데, 사실 이 건설과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이 부분은. 없지만은, 어쨌든 나왔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알 필요가 있지, 요거는. 그래서 127쪽에 내용 나와 있는 그 위에 부분에 대한 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언급 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니은. 그래서 비다는 거. 니은. C는 B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접 피 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원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된 근로자가 할수 있는 거야. 취득 신고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고, 그다음 디귿 비는 비요 건설사업자인 비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성립신고 언제 해야 돼? 14일 이내잖아. 14일. 그치? 14일 이내. 그래서 6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아니지. 14일이니까 채용해서 이제 건축 시작한 날이 요날 10일이잖아.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해야겠지. 제출해야겠지.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니을 비는 C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야. 그치? 5월 10일이니까 다음 달이면 언제? 5월이니까 6월이잖아. 6월 15일까지 해야 돼. 그치? 그래서 6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오케이. 맞는 답이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잘 언급하지 못했고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서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하지만 사실 이 단원 자체가 너무 어려워. 고용보험 너무 어려워. 근로기준법 너무 어려워. 다음에 배울 우리 산재보험도 더 어려워. 그치? 굉장히 어려운 단어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한번더 보면서 이해하려고 스스로 애써야만이 고난도 문항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과의 대화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부정형이야. 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로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했었죠. 이러한 이직 사유는 원래는 이제 안될수 있지만은 이런 것, 저기 뭐야,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거 우리가 전제 조건은 고용보험에서 뭐야? 비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비자발적인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 이러한 사유가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고용보험상 근로자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번.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2개월 이상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겠지. 즉 옳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당한 이직 사유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옳지 않는 거에서는 답이 될수 없고 맞는 거기 때문에.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찬가지. 이것도 2개월 이상 이런 것들 제한하게 되면은 비자발적 즉 수급 자격으로 인정된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라는 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9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는 몇 퍼센트라고 했어? 70%잖아. 그치? 90%가 아니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네. 이거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70%라는 거. 우리 기억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거였네. 그 다음에 4번.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법을 미달한 경우, 이것도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돼.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해가지고 내가 한 2개월 이상 계속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나 도저히 이건 안 돼. 난 그만둘 거야. 하면은 전부 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우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수급 자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 5번. 실제 근로시간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은 경우 당연히 인정되겠지, 이것도. 이런 거 어떻게 다녀? 못 다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책에도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 설명했는데, 책으로 본다면 126쪽에 아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다음은 실업급여 종류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포함되는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실업급여는 뭐와 뭘로 구분된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 자, 가의 종류는 이건 뭐에 해당돼? 바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가에 들어갈 답은 뭐야? 바로

촉진 수당이다. 이거 알수 있겠지. 그럼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그치? 자, 1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뭐야? 고용 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이잖아. 이거 설명할 때 사업주에 동그라미 쳐놨더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사업주에 대한 주로 사업주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 자신이 이제 받는 수당이잖아, 그지? 자, 2번 고용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이것도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사업주에게. 그치? 이것도 아니다. 그런 거. 둘다 전부 뭐?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얘는 직업력 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고용 창출 지원에 대한 내용이야. 자, 세 번째. 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기관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요거 뭐야? 바로 광역 구직 활동비잖아. 그 정답 몇 번? 3번이네. 요게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잖아. 그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자, 4번 보니까 고령자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요거는 그 사업 중에서도 뭐에 해당돼? 고령자 등에 관한 어떤 고용 촉진 지원에 대한 사업이지? 역시 마찬가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5번, 건설 근로자 등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 직업 안정 및, 고용 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의 하나지. 사업명으로 본다면 건설 근로자 등에 관한 이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 결국 1번, 2번, 4번, 5번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3번만이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야. 자, 문제 더 다양하게 이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조기채 취업 수당이라든가, 뭐 이주비, 뭐 그다음 더 나아가서 구직급여랑 같이 혼합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완성에서도 관련돼서 많이 나오니까 너무 이제 조바심 내지 말고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런 것부터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의평가, 작년 모의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년 6월 모의평가 18번하고 19번이 세트 문항이었어.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 및 계산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 자, 보니까 A씨, B씨 나와 있고, 구직급여 일의 계산 사례야.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봤더니 A씨, 33세. 자, 근무 기간이 봤더니 19년부터 23년이야. 나와 있고. 그다음 퇴직 전 근무 기간, 여기 나와 있고, 이거 B씨도. 자, 주식회사 공공 퇴직 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사의 피보험자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력 개발을 이수한 결과, 자, 이건 지시하지 않았대. 지시해야 되는데 지시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피보험자 등이 훈련을 이제 지원받은 것 같아. 그치? 어쨌든가 다른 루트로, 다른 걸로. 자, 그래서 구직급여 첫 수령 이후 2개월 후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했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핵심은 바로 뭐였어? 바로 조기재취업서. 실업 상태에서 2개월, 구직급여 수령 2개월 후이잖아. 그치? 조기재취업수당이야. 자, 그럼 구직급여 수령 일수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그지? 얘는 33세야. 50세 미만이네. 그 다음에 19년부터 23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미만이네. 그치? 그럼 180일이잖아. 그 180일이야. 180일에서 2개월 후이니까 2개월 해봤자 60일 아니야? 그럼 60일 빼면은 120일 남았어.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된 거잖아.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어. 그 요건 하나 더 있었지. 뭐야?

0: 1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건이 재심을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해당하고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B씨 봤더니 얘는 22년, 23년 2년이네. 3년 미만이라는 거알수 있고. 자, 퇴직 후 1개월간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직업 안전기관장이 지시하는 직업력 개발 훈련 연장 급여를 받았다는 건알수 있지. 자, 그다음에 A씨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 봤더니 이직 당시 상근의 평균 임금이지. 평균 임금이야. 평균 임금이 10만 8천 원이야. 구직급여 평균 임금이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럼 A씨의 구직급여 일액은 얼마야? 평균 임금의 60%지. 곱하기 60%잖아. 60%. 그러면은 얼마야? 6만 6848이니까 4,800원이네. 64,800원. 그래서 나에 들어갈 금액은 64,800원이라는 거알수 있고 가는 평균 임금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다는 거야. 자, 18번 볼게요. 자, 위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1번. A씨는 직업력 개발 훈련을 이수할 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할 수 없다? 있지, 당연히. 이거 있어. 지시하지 않고 훈련 등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개발 훈련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이건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B는 상병 보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야. 상병 보상 연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상병 급여야. 상병 보상 연금은 산재보험에 나오는 거야. 우린 지금 고용보험이잖아. 그지? 요거는. 그래서 결국 상병 급여라는 거, 상병 보상 연금이 아니라 상병 급여다. 그두개 헷갈리지 마로. 알겠지? 그 다음에 B씨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소정의 급여 일수를 한도 내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B씨는 봤더니 요때야. 그러면 1년 이내잖아. 1년 이내. 1년 이내 받아야 되는 거야. 12개월 기억해. 12개월 이내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이상은 지나게 되면 못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2024년 6월, 5월 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2월 말은 아니다라는 거지. A씨와 B씨는 직업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니야. 이건 기관장이 지시하지 않았잖아, A씨는. 그러니까 A씨는 받을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5번. A씨와 B씨 지급받은 수당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 조기 재취업수당이었고, 이거는 직업능력 개발수당이었잖아, 이거는. 그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안장이 지시한 거에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출제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위 구직급여 계산 사례에다 가,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 무슨 임금? 평균 임금. 요거, 평균 임금이야. 그래서 평균 임금. 그 다음에, 구직급여, 우리가 일액 계산하는 거는 몇 퍼센트? 60%. 60%. 그래서 10만 원에 10만 8천에 곱하기 60% 하니까 얼마 돼? 6만 6848이니까 64,800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그치? 64,800원. 그러면 예를 들면 64,800원은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오잖아. 만약에 계산했는데 6만 9천원이야. 그럼 얘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야? 6만 6천원밖에 못 받아. 그다음에 6만 2천원이야 계산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64,192원은 받는다는 거야. 즉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초과해도 요것밖에 못 받고 요거 미달돼도 요거는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60%를 곱하니까 평균 임금의 60%에서 64,800 얼마? 아,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때요? 제가 앞에서 계산하는 사례들이랑 이런 거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게 쉽게 작년 모의평가 문제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두 시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공영재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사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감수 분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시작 부분에서는 체세포 분열 공부를 좀 해보고 그것과 감수 분열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단원의 문항은 풀 수 없다. 이렇게도 단언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정도 풀 수 있겠네요. 세포주기 관련된 문제 하나 정도 풀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체세포 분열도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주는 감수 분열이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공부할 때 감수 분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위주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생식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한번 힘주어서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파트에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단서 해석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정도 얹으면 쉬운 문제들은 좀 풀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어려운 문제들, 좀 고난도 문제들은 앞으로 많은 문항 풀이 연습을 좀 하면서 경험치를 키워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수능 테스트 몇 문항을 같이 해결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수능 테스트를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를 절대 높이시면 안 되고 1배속으로 천천히 짚어가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계속 입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뭐 핸드폰과 같이 본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112페이지에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이 과학 돋보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학 돋보기에 있는 내용은 얘 자체로는 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얘만을 물어보는 그런 수능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 돋보기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할 때 일단 핵 분열이라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그래서 핵 분열은 쉽게 말하면 복제해둔 유전 물질을 잘 나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핵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포질이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핵분열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간기에 간기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무슨 기?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G1, S, G2기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DNA 복제가 언제 일어난다? S기에 DNA 복제라는 주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분열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S기에 복제가 필요해요. 복제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눠 가져야 나중에 만들어지는 딸 세포가 온전한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가 친구랑 나눠 가질 때 50페이지씩 나눠 가지면 문제를 각각 반밖에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1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그냥 그대로 100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온전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간기에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복제된 거를 나눠갖는 핵분열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는 세포질 분열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핵이 분열하는 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얘가 이런 순서대로 이 염색체가 행동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행동할 때는 전기라고 부릅시다. 요 정도 되면 중기라고 부릅시다.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놓은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핵 분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키워볼게요. 그래서 핵 분열에 해당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금 전이랑 같은 그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 틀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빈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 틀의 내용을 잘 채울 수만 있으면 제대로 공부가 된 겁니다. 자, 전기 밑에 1, 2, 3, 말기 밑에 똑같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와 후기에는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특징이 들어갈 겁니다. 요 틀. 이게 나중에 감수 분열에서도 거의 같은 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전기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기 1, 2, 3. 자, 그러면 각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전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분열에 들어가는 중, 분열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 일단 간기에는 핵막이라는 게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했죠. 간기, G1S, G2기. 거기에는 이 핵막 안에만 유전물질이 있는데, 우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으로 이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그 테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나눠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열기에 딱 초입, 전기에 들어가면 핵막이 붕괴에 대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붕괴된다는 게이 핵막도 세포막처럼 인지질 이중층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물질이 뿅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뭔가 이제 블록으로 조립된 어떤 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블록들이 이제 그 조립만 떨어지면 블록 하나하나는 남아있는데 벽이라는 구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공간에 인지질 그 덩어리들은 막 동동 떠다닐 텐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핵이라는 어떤 그런 원형의 공간, 그거 자체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핵막이 붕괴돼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염색체로 풀려 있어서 생명활동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염색체로 쭉쭉쭉 이렇게 컴팩트하게 응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이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끌어가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열기에만 볼수 있는 방추사라는 이렇게 실 모양의 구조물이 조금씩 뻗어져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는 것과 염색체라는 구조물이 관찰되는 것, 그 다음에 방추사라는 구조물이 관찰되는 것은 이 분열기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간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염색체라는 응축된 형태랑 방추사라는 실모양의 구조물은 이 분열기 들어와야만 볼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원래 사람으로 그려본다면 사람은 EN일 때 46개의 염색체를 갖잖아요. 그걸 언제 다 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냥 대표로 4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두 쌍의 염색체로만 표현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는 무엇이냐? 중기는 그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것을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배열이 될 건데, 여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쯤에 지금 방추사로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해가지고 가운데쯤 서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중기로 부르기로 그냥 결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이 각각의 염색체들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여기저기 다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한 줄서기 합니다. 한 줄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게 될 건데, 중기니까 가운데 배열인데 한 줄서기 한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각각이 서 있는 모습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나눠 가질 예정입니다. 복제된 유전물질을 나눠 가질 건데요. 한 줄서기 하게 되면 뭐가 나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복제본의 관계에 있던 염색 분체가, 그죠? 염색 분체가 한 가닥씩, 이제 더 이상 동원체에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복제본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 있다가, 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후기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줄서기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될 만한 게 염색 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예상해 보자. 이쪽으로 양쪽으로 나눠 가져서 아예 나중에 이제 서로 다른 세포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정보고요. 얘랑 얘랑 같은 정보야. 그러면 같은 정보끼리 복제된 거 나눠 가졌으면 이쪽의 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랑 이쪽의 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두 개의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매치가 잘될 겁니다. 자, 그럼 말기는 뭘까요? 말기는 요거 끝나고 세포질 분열까지 다 마치면 이제 다시 간기.

거든요. 그러면 간기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완전 반대. 이제 다시 새로운 핵막 두 개로 만들어줌. 두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거니까. 새로운 핵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명활동해야 되니까 염색사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추사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제 해체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중기는 몇 줄서기? 한 줄서기 한다. 왜? 각각의 염색체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는 완전히 원래 시작점에 해당하는 모세포랑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입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감수 분열인데요. 감수 분열은 뭐 하는 애다? 생식 세포를 만들기 위한 특수 목적의 그런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60조개 세포 중에서 거의 다는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식 기관에서 거기서도 체세포 분열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식 기관에서 내가 지금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좀 해. 그거는 감수 분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특수 목적 생식 세포를 만드는 그런 분열이 감수 분열이고. 그래서 특징은 복제는 한 번만, S기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죠? 근데 한번 복제해놓고 연속 2회 분열해요. 이렇게 되면 결과로 만들어지는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염색체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는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원래 염색체 수를 그대로 그냥 회복하는 그런 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모세포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는 만들어지는 딸 세포 두 개도 역시 똑같이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뭐냐? 얘도 2N짜리의 일반적인 세포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합니다. 그래서 연속 2회를 분열을 다 하고 나면 다 분열이 되고 나면 그럼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속 두 번을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네가 갖는 핵상과 염색체 수는 일단 짝꿍들을 다 잃게 되고요.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만들기 위한 분열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 요렇게 해서 절반만 만들어놔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절반짜리를 굳이 새로운 분열 방식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걸까? 우리는 정자랑 난자의 수정으로 자손이 만들어지는 유성생식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너 절반만 내놔. 절반짜리 만들고 난자 쪽도 너도 절반만 내놔라,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놔서 얘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돼? 2N이면서 원래의 엄마 아빠처럼 다시 46개의 염색체 갖는 애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46개짜리 계속 합치다 보면 92개 뭐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계속 염색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반만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 만드는 분열 방식이 바로 이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제하고 2회 연속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라고 나눠서 부르고요. 감수 1분열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에서 핵상도 변해요. 핵상이 어떻게 변할까? 원래 2N이었는데 짝꿍을 잃고 N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도 사람 기준으로는 46개로 시작했으면 만들어지는 딸 세포 두 개는 23개의 염색체만 갖게 돼요. 절반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게 감수 1분열. 그래서 1분열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감수 2분열은 이미 다 변할 거 변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한번더 분열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감수 1분열의 변화를 잘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럼 1분열의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요 그림이 113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감수 분열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짠, 요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점한 가지만 뽑아본다면 감수 1분열 전기에는 4번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 그거 외에는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 3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4번만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는 전중 후 말기에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요

각각에서 일어난 일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준비를 시작한다. 이제 분열을 시작한 단계 전기.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 중기. 뭔가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가면 후기. 그 다음에 그거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말기. 이건 똑같거든요. 근데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르다. 자, 일단 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제 분열해서 나눠질 거니까 핵막. 걸리적거리는 그런 테두리는 없앤다. 핵막 사라지고.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예쁘게 잘 응축을 시킨다. 염색체로 응축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끌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방추사라는 구조물 만든다. 동일합니다.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것만 다르다. 마지막에 얘가 사실은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이 그림에도 표현이 돼 있죠. 자, 이가 염색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거기에서도 그림이 EN이면서 전체 4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때 그림 기억나요? 뭐 조금 넘겨보면 그 그림이 나오겠지만 4개의 염색체가 각각 자유분방하게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은 그랬지만 감수 분열을 딱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들끼리 뭔가 운명을 느꼈는지 갑자기 옆구리가 찰싹 붙습니다. 이제 우리 영영 못 본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갑자기 애틋해져가지고 옆구리가 붙어요. 그걸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거는 상동 염색체끼리 옆구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한 덩어리의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염색 분체 두 개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 있는 동안은 한 개의 염색체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땐 그럼 얘도 한 개인가 오해할 수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얘네들은 두 개로 친다. 염색체 두 개로 친다. 두 개의 값을 갖는 염색체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가 염색체 이렇게. 그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옆구리가 붙는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형성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왜냐면 지금 이것만 달라질 예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근데 이거 하나 달라졌다고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가 염색체 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뭐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상동 염색체 옆구리 붙으면 그걸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가 염색체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전체는 4개인데 걔네들 둘둘씩 옆구리가 붙었다. 그러면 그 덩어리에 해당한 이가 염색체는 이 그림상 2개인 거죠. 이 그림에서는 2개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전체 46개의 염색체로 시작할 텐데 걔네들 2개씩 옆구리가 붙으니까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나온 이 종의 어떤 염색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가 염색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원래 갖고 있던 염색체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기입니다. 중기는 중앙 배열되는 시기를 중기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한 줄서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옆구리 붙었는데 한 줄서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줄서기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되죠. 두 줄서기.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어쩔 수 없이 두 줄로 서게 돼. 자, 그러면 가운데서 나눠 가졌을 때 후기에 분리될 때 뭐가 분리될까? 아까처럼 염색 분체? 아니죠. 반씩 나눠 가지면 딱 붙었던 그 옆구리가 떨어지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야 반반 나눠지는 걸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섰기 때문에 분리가 반으로 된다? 그러면 염색 분체가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갔을 때 얘는 더 이상 그 세포에 짝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서로 헤어져서 아예 영영 못 봐. 완전 다른 세포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로 N자리에 각각이 N인 그런 딸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상동 염색체가 그 세포에 함께 존재하는 건 우리는 EN이라고 하는데 상동 염색체가 다른 세포로 나눠져서 생이별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EN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말기인데 말기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 말기랑 그냥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핵막은 이제 다시 나타나서 두 개의 새로 이제 핵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지고 그다음에 방추사는 일단 땡기는 방향이 앞으로 달라질 거니까 일단 사라진다. 요건데 요거는 종에 따라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체세포 분열이랑 그 구조 맞춰서 그냥 써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의 결과로

실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완전히 두 개의 세포를 나눠준다. 그러면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건데 각각이 다 짝꿍 없는 상태. 그리고 염색체도 하나, 둘. 염색체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 얘딸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모든 것이 변했죠? 핵상도 변하고 염색체 수도 변했어. 그럼 이 상태의 각각의 세포가 각각이 두 번째 분열을 하는 상황이 감수 2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아까 그 세포 두 개가 세포질 분열까지 마치고 각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이 또두 번째 분열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그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습니다. 전기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기 1, 2, 3. 이렇게. 그리고 사실 내용도 똑같아요. 자, 그럼 전기의 이러한 일은 뭐였지? 핵막 걸리적거리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 땡겨가야 되니까 손실되지 않게 예쁘게 잘 응축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끌어갈 방추사라는 구조물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기는 뭐 하는 거였어?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배열되는 것을 중기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있는 얘네들은 옆구리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아까 옆구리 붙었던 애들 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옆구리가 안 붙었습니다. 옆구리가 안 붙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줄서기 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도 한 줄서기예요. 그리고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그냥 한 줄로 각각 따로 섭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는 분리되기 시작하면 후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반으로 나눠가지면 누가 분리되게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분리될 게 복제본인 염색 분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이쪽 딸 세포와 이쪽 딸 세포는 정보가 같겠어, 다르겠어? 복제된 거 나눠 가졌으니까 이 둘은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이 둘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복제본인 염색 분체 나눠 가진 딸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딸 세포가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기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핵막이 하나씩 나타날 거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질 거고, 방추사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없어질 거고. 그래서 전기 1, 2, 3의 반대가 말기 1, 2, 3이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수 2분열은 애초에 시작할 때가 각각의 세포가 N으로서 두 개의 염색체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다 나눠졌다고 쳐. 나눠져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짝꿍 같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없었는데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냥 N이에요. N으로 시작했고, 여전히 N이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각각이 두 개의 염색체 갖는. 그런 상태로 끝나게 된다. 그럼 감수 2분열 동안은 모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진 딸세포의 핵상도 안 변했고 염색체 수도 안 변했죠. 그래서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감수 1분열에서 이미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써 있는 요 내용이 뭐랑 정확히 같냐면요. 체세포 분열 과정의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밑에 써 있는 이 내용은 완전 똑같고요. 뭐만 다르냐? 체세포 분열은 이거는 EN 상태로 분열이 진행된다. 그런데 감수 2분열은 일단 시작할 때 이미 N 상태로 된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인 상태로, 염색체 수도 절반인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걸로 그림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감수 분열이란 귀찮은 짓을 도대체 왜 한다 그랬어? 왜? 생식세포 만들어서 정자, 난자의 수정으로 이렇게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냐고.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애들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는 어떻게 하면? 그냥 분열해. 체세포 분열해.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해서 완전히 동일한 두 세포가 됐다?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자손을 낳은 거죠. 생식을 한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했다. 그건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꼭
단세포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았더니 뿌리가 나오면서 나중에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생식세포 안 만들고 일어나는 그런 무성생식의 방법인데 얘네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막 꾸미고 막 소개팅하고 뭐 막 이런 과정 없이 얘는 그냥 수를 늘려야 돼? 분열? 끝! 너무너무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감수분열해서 내가 갖고 있던 세포 중에서도 특수한 세포인 뭐 난자라는 세포 또는 이제 정자라는 세포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얘네 둘끼리도 또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아주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무성생식으로 생식을 하면 무조건 딸세포들은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잖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찌 됐든 유전 정보가 섞인다. 새로운 조합이 나온다. 그래서 유성생식 방법을 썼을 때 이게 이제 유성생식 방법인 건데 무성생식에 비해서 장점은 얘는 이제 에너지가 덜 들고 좀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유전적 다양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인데 유전적 다양성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미 5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같은 종에서 다양한 표현형,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좋다 그랬어. 왜?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그 다양한 것 중에 누군가는 어떤 개체인가는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갖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한 많이 가져놓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왜 나타나느냐?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과 분리 때문에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요거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따가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럴 수도 있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수정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감수 분열할 때 아까 두 줄 서기 한다고 했잖아요. 두 줄 서기. 옆구리 붙은 이가 염색체끼리 두 줄 서기 하는데 요렇게 서느냐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서느냐 요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방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씩만 담아줘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손이 생기는 건데 이 어떤 조합으로 수정되느냐에 의해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지만 그 감수 분열 과정에서 어떻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같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2N짜리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체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동 염색체의 한쪽에는 라지 A, 한쪽에는 스몰 A라는 정보가 2형 접합으로 있었고 이 다른 염색체에도 라지 B와 스몰 B로 2형 접합으로 서로 다른 같은 형질을 결정하긴 하는데 그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지금 구성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가 염색체로 옆구리가 붙었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됐어. 근데 이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줄을 설 수도 있고 무작위적으로 랜덤 배치다 보니까 얘는 라지 스몰 A 그대로인데 밑에 B가 라지 B 스몰 B가 반대로 올 수도 있다. 오른쪽 왼쪽 바꿔서 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눠질 거 아니에요. 1분열 해가지고 1분열해서 나눠졌을 때 이쪽 딸 세포는 라지 A 라지 B 이쪽은 스몰 A 스몰 B 여기에는 이렇게 가지면 라지 A 스몰 B 얘는 스몰 A, 라지 B. 어때요? 유전자형이 다 달라졌죠.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유전자 조합이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분열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눠가지면 그건 복제본 나눠가는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딸세포는 유전 정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A, 라지 B 가진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 A, 스몰 B 가진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한 번의 감수 분열로. 근데 그 오른쪽 왼쪽 선은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에 의해서 얘가 자리가 바뀌면 그러면 라지 A 스몰 B도 만들어지고 스몰 A 라지 B라는 저쪽에서는 없던 그런 새로운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거는 두 종류의 염색체만 있을 때도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염색체 종류가 몇 종류지? 23종류입니다.
사람은 23종류를 가져요. 이거 말고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3번째까지 다 있는 거야. 걔네들이 오른쪽, 왼쪽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

2의 23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짓수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유전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쪽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요네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던 간기, 핵 있죠, 지금. 그런 모세포가 내가 이제 분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체세포 분열해야지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일단 S기에 DNA 복제할 거고, 복제는 일단 일어나야 분열기로 들어가죠. 복제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기의 그림만 그려놓은 건데, 중기에서는 서로가 뭐 옆구리 붙거나 하지 않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래서 그냥 가운데 한줄 서기 하게 됩니다. 한줄 서기 하니까 나눠 가지면 복제본인 것들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 두 개의 딸세포 만들어질 텐데 그 둘의 딸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자, 근데 이게 감수 분열입니다. 감수 분열도 DNA 복제 한 번, S기에서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들어가면 갑자기 애틋해져가지고 옆구리가 붙죠. 입가 염색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줄 서기. 그러면 반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N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분열한다? 그럼 이제는 얘처럼 이제 더 이상 나눠질 게 복제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분체의 분리.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되고 1분열에서.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4개의 딸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N이면서 그다음에 염색체 수도 절반인 그런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두 번째 분열에서는 옆구리가 안 붙었으니까 한줄 서기 할 거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각각을 이렇게 표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체세포 분열, 오른쪽이 감수 분열인데 둘다 공통점은 간기 S기에 한번 DNA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핵 분열의 횟수는 얘는 한번 복제해서 체세포 분열 한번 분열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분리되는 건 염색 분체다. 그 다음에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속 핵 분열하죠. 근데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그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만드는 사건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감수 분열에서도 1분열에서만. 2분열에서도 없어. 감수 1분열에서만 이가 염색체라는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 문제 내면서 체세포 분열 그림 그려놓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느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느냐 하는 일부러 틀린 보기를 매번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 요 그래프는 각각의 분열에서 시기별로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건 체세포 분열인데, 일단 우리가 간기 동안에 DNA 상대량이 변하는 사건은 S기에 DNA 복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뭐 2랑 4로 해도 괜찮아요. 비율만 두 배로 맞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1과 2로 표현했는데, 처음에 갖고 있던 양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나 이제부터 복제해야지 하고 복제를 시작하면 점차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배가 돼서 딱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G2기인 거예요. 그러면 G2기부터 요렇게 쭉 진행이 될 때는 여기서 응축하죠? 가운데 배열되죠? 양쪽으로 나눠갔죠? 그렇더라도 그냥 이 세포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지지고복고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의 핵으로 탁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핵한 개당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1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나 이제 복제해야지 하면 이렇게 두 배로 복제되는 S기 거치고 그 이후에는 그 안에서 지지고복고 하지만 유전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 있다가 말기에 두 개의 핵으로 분리가 되면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 감수 2분열의 독특한 점은 뭐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한번더 연달아 분열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중간에는 다시 복제하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그림에서 핵상과 염색체 수가 변하는 사건은 체세포 분열에서는 없고요.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끝날 때딱 여기. 여기에서 2N이었던 게 N으로 바뀌는 변화. 염색체 수의 반감. 그 다음에 지금 뭐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모든 것의 변화가 1분열이 끝날

할때 일어난다 라는 거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와 염색체의 문제풀이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앞으로 이런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요거를 감수 분열의 4단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첫 번째 칸은 보통 복제 전의 G1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칸으로 뭔가 화살표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나눠지는 그림 같진 않죠. 분열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DNA 복제, S기에 일어나는 DNA 복제를 의미하고 복제된 이후의 세포 중에서 보통은 중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럼 중기라면 첫 번째 분열의 중기니까 이게 감수 1분열 중기가 보통 그 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수 1분열 중기를 나중에 좀 짧게 쓸 때는 중기 1, 2분열 중기는 중기 2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기 1이다. 그럼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을 연달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층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4단 그림이 나왔을 때 일단은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끊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분열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하기 전에는 위에 있는 두 칸은 다 2N 상태였던 것이고 첫 번째 분열 감수 1분열 하고 나면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두 칸은 다, 두 줄은 다 N 상태의 세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가운데를 한번 끊어주면서 2N과 N으로 나눠주는 작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박스로 묶어줍니다.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제 박스라고 불러요. 복제 박스. 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닥이었던 게 똑같은 거한 가닥 옆에 붙어 있는 상태란 얘기가 되겠죠? 염색 분체의 두 가닥으로 구성되는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염색 분체가 언제 분리되냐면 마지막 2분열에서.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염색 분체가 복제된 상태로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복제 박스는 각각의 염색체가 다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황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네 줄이 다 상황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줄은 EN인데 복제가 안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EN인데 복제가 된 상태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N이면서 복제가 됐어. 네 번째 줄은 N이면서 복제가 안 됐어. 그래서 네 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이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주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건데, 자, 홀수. 예를 들면 어떤 세포가 있어요. 보통 저기 있는 세포 4개랑 이 표에 있는 세포 4개 뭐 이렇게 매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표에 기억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는 라지 A라는 어떤 유전자가 한개 들어있다. 이런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개는 홀수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복제가 돼 있다면 그 홀수의 곱하기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홀수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의 숫자를 갖는다라는 거는 복제 구간 빼고 첫 번째 줄이거나 마지막 줄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DNA 상대량이 홀수다? 그러면 마지막 줄이거나 첫 번째 줄이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DNA 상대량이 1과 2가 함께 존재해.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세포에 라지 A는 한 개인데, 라지 B라는 유전자는 두개 있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똑같은 세포에 한개 있는 유전자도 있고, 두개 있는 유전자도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첫 번째 줄의 G1기 세포입니다. 1과 2가 같이 있다. 그냥 G1기야. 이렇게 가면 돼요. 왜? 1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줄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줄은 어떤 유전자가 한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만약 두 개를 갖고 있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와 한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중기라는 언급이 나오면, 그럼 차세포 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이렇게 있겠죠. 모든 중기는 다 복제 상태입니다. 곱하기 2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류의 대림 유전자 DNA 상대량이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니은이라는 세포는 뭐 라지 B가 4개래. 4개래. 요렇게. 요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딱한 가지입니다. 일단 그 세포는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두 번째 줄의 세포여야만 하고요. 유전자가

라지비, 라지비로 동형 접합이어야만 해요. 그게 복제가 돼 있으니까 총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유전자가 4개다? 그거는 두 번째 줄이면서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체의 여러 세포 유전자 구성을 조합하면은 ENL 때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스몰A라는 유전자를 니은은 2개를 가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다 같은 개체의 세포다. 그럼 요 기역과 니은에 가지고 있는 종류를 다 조합을 해줍니다. 기역에 라지A 있네. 그 다음에 라지 B 있죠? 근데 같은 개체의 니은인 세포에 스몰A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다 보면은 원래 유전자에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합하면 된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가 더 상위의 세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눠갔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만 가능해. 종류를 덜 갖는 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더 많은 종류로 갖고 있다? 헤어지기 전.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의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순서를 섞어 놓고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에서 더 종류가 많아? 그러면 더 상위에 있는 세포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면 EN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귿이라는 세포가 또 있는데 라지A랑 스몰A를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대.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한 개씩 갖고 있다? 그거는 상동염색체가 같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EN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핵상 많이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는 유전자가 없어. 이런 거죠. 만약에 리을이라는 세포가 또 있어. 같은 개체의 세포인데 거기는 라지A는 없고 스몰A만 있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는 있어야 되는 유전자가 없어요? 이거는 N이어야만 합니다. 감수분열하면서 헤어져서 못 받은 경우만 가능해. 그러니까 N, 저 밑에 있는 줄에 세포여야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요. 그 유전자는 세포 핵상에 관계없이 한개 이상 무조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다음 거랑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2점 11번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2점 11번.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이두 개를 같이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두개한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 예를 들면 뭐 라지A, 스몰A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라지인지 스몰인지는 상관없이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는 A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어. A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세포, 미음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라지 A도 스몰 A도 둘다 없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라지 A로 하나 있거나 스몰 A로 하나 있거나 둘다 있거나 뭐 적어도 한개 이상 있어야지 둘다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남자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어디 있으면 성염색체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염색체에 있어서 Y염색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유전자가 없고 X형색체에만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읍이라는 세포가 있을 때 만약에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Y라는 이 염색체에는 라지A도 없고 스몰A도 없잖아요.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인데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 종류를 전혀 안 갖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이런 걸 발견하면 아, 남자구나. 이거 성염색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수문항 체크를 좀 하고, 여기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연계 예감 문항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우리는 쉬운 문제부터 같이 한번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기는 ABCD가 그려져 있고요. ABC는 각각 염색체,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채울 수 있겠죠? 일단, 요 전체 덩어리. D가 염색체일 거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기본 단위. 요거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했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 모양의 구조가 DNA일 거고, 그 다음에 B에 동글동글이, 요게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간기에 복제

된다. DNA 복제되죠. 언제? 간기 중에서도 S기. 근데 간기로 퉁쳐도 괜찮습니다. 간기에 복제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느냐?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같은 핵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뉴클레이, 뭐,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핵산의 기본 단위 명칭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B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D에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긋. 한 개의 D는 다수의 C. 하나의 염색체에는 다수의 C. 그쵸. 뉴클레오존 그림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기억 D긋 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과 동그라미 A, B를 연결을 하면, 채워 넣으면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은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A와 B는 각각 그셋 중에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일단 DNA. 하나의 DNA에 수많은 동그라미 A가 있대요. 일단 넘어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에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으로 응축된다. 응축된 거. 염색체죠. 기역 염색체. 그 다음에 니은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특정 부위, 그건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러면 하나의 DNA에 수많은 뭐가 있는 거야?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A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디귿은 한 개체가 가진 모든 B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니까 유전체일 텐데, 거기에서 한 개체가 가진 모든 B, 요거는 아까 유전자는 지금 나왔고요. 유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염색체. 모든 염색체에 저장되는 유전자 정보 전체. 뭐, 그게 유전체의 정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B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니은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옳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구성 물질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요게 지금 염색체잖아요.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이랑 DNA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 요거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핵형이 정상인 사람은 23쌍의 동그라미 B, 23쌍의 염색체. 맞나요? 그쵸. 23쌍이니까 총 46개. 각 쌍에 2개씩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그림은 사람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에요. 지금 한번 분열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염색체만 그림으로 나타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 피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는 한 개만 나타냈지만, 사실은 EN이면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ABCD는 각각 뭐 동원체, 염색분체, 염색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와 B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한, C가 염색체인데,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복제 관계의 염색 분체고요. 그 다음에 D는 그 염색 분체가 연결되어 있는 동원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이. A와 B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같다. 얘랑 얘는 완전 복제본이니까. 그쵸? 유전자 구성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복제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체세포 분열 중기에 방추사가 D에 부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포 분열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추사가 옆구리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한 줄서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중기고요. 부착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그전 단계, 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보기인데 조금 이제 깊이 좀 지엽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어떤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중기에는 붙어 있는 상태고 그게 시작되는 거는 전기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디귿. P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C의 수는 23개이냐? 체세포 분열 중기면 이거 EN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 3번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번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우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순우특강 개념 정리를 20강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강은 수능 실전 문제를 풀기로 했고,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라서 오늘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실전 문제 풀이도 절반 지점까지 걸은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거나 좀 미루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를 너무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토닥토닥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데, 지나고 보면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런 마음들을 잘 이겨낸 것이 되게 뿌듯해질 거야 라는 그런 미래의 자기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배울 내용 보시면 수능 실전 문제 9강에 있는 12문제하고 10강에 있는 12문제 총 24문제 만나보실텐데, 여러분 교재에서 9강 1번 펴보실래요? 자, 그럼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모음 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의 발음 문제는 그 모음, 밑줄 그어진 모음 위에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강세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음 예는 강세가 있으면 당연히 예라고 소리가 나고, 강세가 없으면 약화돼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강세의 유무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브라스피에트 하고 강세가 있으니까 예 발음이 나고요. 라스미에르, 얘도 자기 강세가 있으니까 예 발음. 브리비에트, 예 발음. 그다음 그리에슬라, 예 발음. 그다음 니에베, 예 발음. 얘는 리몬트하고 강세가 얘만 없네요. 그래서 얘는 이 발음 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가 볼게요. 누가? 아이들이. 제치. 자, 요거는 복수고 단수는 뭐죠? 리비오나크. 아이, 아이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수 복수가 이렇게 형태가 다른 아이들은 여러분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 한 사람. 슐라비엑. 그리고 사람들 하면 류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디 굴리아유 굴리아치 산책하고 있습니다. 빠 플러스 역격의 용법은 한 다섯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뭐를 따라 하고 표면 이동의 의미가 있어요. 거리를 따라 빠 울리츠, 도시를 따라 빠 고로드처럼 이 브라스피크는 대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로를 따라 아이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1번 까꼬요 집에 라스미에르. 라스미에르는 뭐냐면 치수예요.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무슨 뭐 파란색 원피스 있나요 했을 때 골라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할때 묻는 질문이 까꼬요와스 라스미에르 이렇게 하거든요. 여긴 우집이니까 너 사이즈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까꼬이 까까야 까꼬이 깎기 이용하고, 우생격 이용해서 뒤에 명사가 달라지는 것들 몇개 있는데, 까꼬이 우바스 아드레스 하면 이건 주소죠. 그래서 주소를 묻는 질문이 되고요. 까꼬이 우바스 노메라 번호, 전화 질리포나 뒤에 오니까 생격 되죠. 명사 플러스 명사 생격, 전화번호. 당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이 어때? 할때 까꼬이 그 남자 우니보 성격이 러시아어로 하락질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요번 세 번, 세 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같은 성격의 질문들 묶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비리다이, 브리비엣, 마미. 비리다이, 비리다지. 전하다. 얘는 명령법. 전하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얘는 대격. 얘는 역격이 왔죠? 엄마에게 안부를 전하렴. 그 다음 3번, 꼬슈가. 고양이가 시짓. 앉아 있습니다. 자, 얘는

CGH 플러스 규제해서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해서 나는 표면이니까 나가왔고 어디 어디에 그제할 때는 분화 전치격이라서 그랬을 하면은 알라그자죠. 이렇게 옆에 팔걸이 있는 알라그자. 그 알라그자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니에바 이게 하늘이라는 건데 하늘에 하니까 전치격이 됐습니다. 하늘에 문어가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구름이 많은데 이걸 복수성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어요. 원래 구름은 오블라카 하고 오르곤란 중성명사인데 오르곤란 중성명사의 복수성격은 원래 오가 탈락하는 게 원칙으로 배웠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 구름의 복수성격 형태 오후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조트 걸어가고 있다. 근데 뭐가? 리모트, 수리. 이거 뭐냐면 이 동사 원형, 있지 동사 아시죠? 원래 얘는 걸어가다 음이지만 요거의 온, 아나 형태인 요 동사를 가지고 여러 명사를 연결하면 요거 중이다라는, ing 중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 하면 영화가 상영 중이다. 이주간 지아르트 하면 연주회가 공연 중이다. 이주 이그자멘 하면은 시험 중이다. 이주 우로 가면은 수업 중이다. 자, 이주 아우토부스 하면은 버스가 가고 있다, 오고 있다. 이주 브레미 하면은 시간이 간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수리 중에 있어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반이어고요. 이제 여기는 형용사 반이어와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에치브루키, 이 바지는 슈로우키에 넓고요. 저 바지는 우스키에 좁습니다. 통이 넓고 좁다는 거라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 맞아서 얘는 반이어 관계에 해당됩니다. 2번, 모이 노브이 돈 볼쉐, 나의 새 집은 크고 쳔, 뭐뭐보다, 스타리 새로운, 낡은, 서로 반이어 맞습니다. 오래된 집보다 새 집이 더 큽니다. 3번, 에드바브로스. 이 질문은 솔루션이 어려운, 복잡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하셨던 단어일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요. 의미, 아트비에트, 대답이죠. 바브로스, 아트비에트, 질문과 대답. 또추니 하면은 정확한이라는 말이에요. 또추나 하면 정확하게라는 부사고요. 이거는 복잡한, 어려운이고 얘는 정확한이니까 서로 반이어 관계가 아니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스톨니스키, 책상은 낮고 스톨, 슬리쉬콤, 위소키. 의자는 지나치게 높다라는 말이어서 서로 반이어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각각의 비교급 형태 알려드리면 더 낮은, 더 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니오, 그녀에게 몰러시, 머리카락.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그의 머리카락은 짧다, 긴, 짧은 서로 반이어 관계 맞죠? 자, 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요. 지금 비교급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 최문 뭐죠? 뭐뭐보다라는 의미예요. 뭐뭐보다라는 비교 대상이 뒤에 나오니까 당연히 앞에는 형용사 비교급이 와야겠죠. 이 가방은 저 가방보다 더 뭐하다. 이 문제는 저 문제보다 더 뭐하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형용사인데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의 비교급을 찾으면 되겠네요. 블리쉐는 블리스키,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릭쉐는 육키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인데 이 아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벼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번 미야키 지나갈 때 그 미야키예요. 얘는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거의 비교급이고요. 그롬치에는 그롬기, 목소리가 큰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되겠습니다. 말라노이의 비교급이 바로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말로시에 되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비교급.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 요거죠. 쉬운, 가벼운. 하나씩 넣어볼까요? 이 가방은 저 가방보다 가볍다. 이 문제는 저 문제보다 쉽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더 쉽다, 더 가볍다로 해석해야겠죠. 비교급이니까.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고 역시 어휘 문항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에 꼽혀되어 있는 것은 필수 어휘가 아니므로 바로바로 대입시켜서 해석하시면 돼요. 땡땡은 그림인데 성자들을 그린 그림.

성명사로 교회라는 건데, 그곳의 복수 전치격이고요. 이거는 집이죠. 교회와 집들에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성상하네요. 이코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번 까르타는 지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그라트 브카르티 이렇게 복수로 쓰면 카드 놀이하다라는 말로 됩니다. 얘는 희곡이고요. 희곡 작가로 유명한 사람은 안톤 치엽 있죠? 그다음 마르카 우표, 아트크리티카 엽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문화 문제인데 이 강의 성상화와 관련된 내용이 문화 영역에 제시되어 있어서 문화도 역시 성상화와 관련된 문화 문제이고요. 로블요프는 성상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성상화가입니다. 로블요프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This night, 너 알고 있어? 그토따 꼴 안드레이 로블요프. 안드레이 로블요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배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카니에슈너, 당연하지. 안드레이 로블요프는 유명한 러시아의 화가잖아. 그리고 어떤 화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비싸, 이코니.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다 할때 비싸지, 완료상 나비싸지랑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비싸지 까르치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코나를 그린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잖아. 스비타 트로이츠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성삼위일체라는 이 이코나의 제목명이거든요. 이 작품 이름이 이건데 성삼위일체는 뭐뭐 중에 하나잖아. 그의 가장 유명한 성상화 중에 하나지. 그는 그렸어. 그 성상화를 브나츄알리. 나츄알로 하면은 시작이란 말인데 브 전치격, 그다음에 몇 세기 이렇게 하면 요 세기의 초반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초에 그 성삼위일체 성상화를 그렸잖아. 그 그림에서 모슈노 비지에치 볼수 있어. 세 명의 천사들을 볼수 있는데 그세 명의 천사들이 지지 나오고 그제표에 나와서 어디에 앉아 있다. 자, 살롬 하면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 명의 천사들을 볼수 있지. 또 오치나, 정확하구나. 아나 오친 크라시바야. 그 그림은 매우 아름답고 이미지 가지다. 스나치니 의미. 그러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무플러스 전치격 어디에서냐면 러시아 문화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야. 나 맞아. 그의 작품들은 매우 와슈니 중요해. 들리야 뭐뭐 있어? 러시아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우미니야 나에게 까크라스 하면 마침이란 말이야. 그리고 딱 이란 말도 돼서 이 원피스가 에타 플라치에. 그다음에 무니에 나에게 까크라스 하면 이게 딱 맞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피스가 나에게 딱 맞아라고 했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걸 해석을 해서 나에게 마침 있는데 뭐가 크지 않은 성삼위일체가 있어. 이아 빠다리우 빠다리치 선물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너에게 그 성상아 이코나를 선물할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루블료프는 러시아 화가인가요? 로스키 후도슈닉 맞고요. 성상화를 그렸나요? 성상화를 그렸고요. 15세기 초에 성삼위일체를 그렸고요. 그의 작품은 러시아 문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는 당시 교회들을 그린 것이다라는 내용이 맞지 않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문항 시작됩니다. A가 깍집에 리스토랑. 이 레스토랑이 너에게 어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시시프시오프코스나 여기는 모든 게 맛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땠니보다는 어때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여기는 모든 게 맛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했더니 내가 오친 매우라고 했어 매우. 아비자젤러 반드시 꼭 이쇼 다시 브리좀 올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지벤드라비츠 너의 마음에 들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레스토랑이 네 맘에 들어? 오친 매우 맘에 들어. 2번 이아리블류가 또비치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스콜카에타 스토이 하면은 가격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다른 말로 스콜카 시보
다해서

얼마입니까? 혹은 스콜커스민이야. 나로부터 얼만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까까시보드냐 빠고다. 빠고다가 날씨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날씨를 묻는 질문이고요. 5번. 그사실리뉴. 유감스럽지만 님하고 할수 없습니다. 제안에 거절하는 대표적인 표현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 B, C, D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 찾으면 되겠습니다. 삐리리 스고라 곧 무제 도시 비가 올 거야. 그랬더니 비가 나 니에버 하늘이 스탈로 되었어. 쫌님 어두워졌네. A가 삐리리 말한 다음에 노시나 뭔말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원형 꾸피지 살 필요가 있다. 뭐를 존디 우산을 살 필요가 있겠어. 우산을 사야겠어. 우산을 사야 해. 사글라센 동의한다. 자, 여기가 주어가 남성일 경우에는 사글라센이고요. 여성일 경우에는 사글라스나 복수일 때는 사글라슨이 되고 뭐뭐에 동의하다 할 때는 스플러스 족격이 동반되죠. 동의해. 빠이 좀 가자. 어디로? 꾸다.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했는데 와가지는 브릿을 쓰는 명사니까 상점으로 가자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하는 말 중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은 아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A 보시면 가슈자 여겨져 앞에 문예 가슈자 내 생각으로는 곧 비가 올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모이무도 역시 내 생각으로는 같은 의미라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이고요. C는 이즈비니체 사과의 표현이죠.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은 브라시제 있습니다. 그리고 D번 오친샬은 유감의 표현, 정말 유감인데 바꿔 쓸수 있는 거는 깍샬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D 도마시 너 생각해 슈토에다 브라빌라 에리쉐니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니 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놓을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생각했어 이것에 관하여. 하라쇼 좋아. 예슬리 만일 뜨이타크 가바리시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아집에 배류 나는 너를 믿을게. 시오 부대 하라쇼 모든 일이 잘될 거야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니 했고 얘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 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정답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이아라트 나는 기쁘다라는 말이고요. 주어가 여성일 때 라다, 복수일 때 라드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에 기쁘다 할때 여기 이제 문항에도 뒤에 하나 있던데 역격을 데려와서 많이 만나서 기쁘다 하려면 스트레처 아르구나 명사의 역격이니까 이렇게 역격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2번 이아자닛 하면은 나는 바쁘다라는 말이에요. 바쁘다. 그리고 주어가 여자일 때는 이아자니 따하고 아가 붙으면서 강세가 뒤에 아로 옮겨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화 상황에서는 전화가 통화 중이었어 할 때도 질리폰 자니 하면은 전화가 바빴기 때문에 통화 중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3번 이아 몰리엔 하면은 나는 아프다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질병명이 오는데 질병명이 왔을 때는 이것을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4번 이하 우위에렌 하면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고요. 나는 뭐에 확신한다 할때그 명사가 왔을 때는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수능에 등장해서 소개해드립니다. 5번 이하 스바 보전 하면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한가하다라는 말이어서요. 이 선지 5개 중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너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해.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거든. 자,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 trust hold you 쉽기노. 너 자주 다니니 극장에? 그러니 나 맞지? 거의 가슈디니 진료 매 주마다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디 가슈디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걔네를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마다라는 빈도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슈다야 니질리안데 각각이 대격이 돼서 이런 빈도 표현이 된 거죠. 매 주마다 아소비나 특히 가그다 뭐뭐 할때 빠까지바요 노비 필름 새로운 영화가 있을 때 아비자젤라 반드시 하슈 같이 아띠 너는 어때? 이하니 하슈키노 나는 극장에 다니지 않아. 빠따무슈도 왜냐하면 노을과 시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어디에서 어두운 장소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뭐뭐하다.

아니야, 나, 이해해. 자, 1번, 뽐유, 기억하다, 라는 말이고요. 니슈두, 주다치 동사, 기다리다,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 니류블류,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두운 장소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무니프리아트너, 나는 즐겁다라는 말이고요. 5번 무니에니 스쿠슈나 하면 나는 지루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리아트나 프리아트니의 부사, 그리고 얘는 수로 부사. 얘도 스쿠슈니 지루한의 부사인데 수로 부사 기능을 해서 수로 부사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음성의 주어 역격이 오기 때문에 둘다 야가 아닌 무니에가 온걸 보실 수 있어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문법입니다. 스콜크 치비리엣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니까 뒤에 역격이 왔어요. 너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고요. 문예 드바자칠리엣 나 20살이야. 아치비에 너는 몇 살이야? 문예 드바자치 드바고다. 나는 22살이야. 오, 스나치. 말하자면 너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적겠죠? 그리고 두 살이죠. 20과 22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 나이가 많구나 해서 스타르쉐가 들어오고요. 차이를 나타내는, 비교급에서 차이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나를 쓰고 대격을 수반하면 돼서 여기에는 나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스타르쉐 말로쉐의 서로 반대 상황에 있는 비교급이고요. 여기도 볼쉐멘쉐도 역시 반이어 되겠습니다. 니슈에는 니스기, 나진의 비교급이고요. 자, 11번 갈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비교급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형용사 원급이고요. 얘네가 비교급이죠. 자, 그리고 B에 나와 있는 이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 원급 형태를 적어드리면, 부슈에는 더 높은, 더 키가 큰이고요. 원래 형용사 원급은 위소키, 키가 큰, 높은이라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얘는 슈로키, 넓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얘는 까로키, 짧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까로치입니다. 얘는 드라고이, 소중한 그리고 비싼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얘는 말린키,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비교급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다 파악했으니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트, 기차가 가고 있다. 버스보다, 채무 뭐뭐보다, 얘도 뭐뭐보다, 버스보다 기차가 더 빠르게, 비교 대상이 나왔으니 당연히 비교급이어야 되므로 4번, 5번은 아웃, 날라가고 1, 2, 3번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의미가 다 다르니까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보셔야겠죠? 웨덤가두, 올해에, 그 다음에 프로실롬가두 하면은 작년에, 챔 뒤에 오는 표현은 이 앞에 오는 표현과 동일한 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 되므로 올해에, 작년에 같은 이런 무게감으로 앞뒤가 맞춰지고 있어요. 무게감이. 아, 올해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 더 짧다, 높다, 넓다, 소중하다, 작다. 이거 말이 안 돼서 더 짧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A, 아나발나. 아까 아프다 해서 야 몰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병이 왔을 때는 질병을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 주어가 여성일 때는 말나고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말인데, 아나니까 말나가 왔고, 여기까지는 이상이었고, 질병이 여기까지입니다. 독감이거든요. 근데 그냥 주격을 쓰면 안 되고,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족격음이 옴이 붙었어요. 맞는 문장입니다. B번, 비교급인데요. 사말롯, 비행기가 아까 했던 거 똑같네요.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자, 비교 대상은 챔 플러스 앞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격을 써주시던지, 아니면 이거를 하나로 생격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챔 없이 생격으로만 쓰여서 자음으로 끝난 명사 생격음이 아가 붙었습니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C번, 무이 라디. 주어가 복수니까 라디가 왔고요. 얘 다음에 역격이 온다고 했죠? 뭐에 기쁜지,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을 역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로 끝나는 명사인데 왜 우가 왔을까요? 여기를 예로 바꿔야 되죠. 아로 끝난 여성명사 격변화, 아의, 예, 우, 오이, 예이니까 이렇게 예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만남인데, 누구와의 만남에 기쁘냐면,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잘 어울리죠. 그래서 스 족격, 당신과의 만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스 족격을 데려오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리아덤, 스 족격, 뭐뭐과
나란히, 뭐뭐 옆에라는 말이 있겠죠. 그다음 뭐뭐와 함께, 미에스지 수족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차 수족격 하면 누구누구와의 만남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X 되겠습니다. 2번, 러시아, 러시아는 바가타. 자, 바가트이 하면은 부유한, 풍부한이란 말인데, 얘는 지금 단어미 형태죠. 형용사 장어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에서 이 형용사 어미 부분을 지우고 남으면, 요게 이제 남성 형태가 되는 거고,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 복수일 때는 의가 옵니다. 라시아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막았다, 아가 붙었고요.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풍부한지,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격 처리한다? 족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큰 강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왈쉼이 리까미 하고 얘가 얘를 족격으로 다 변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옳은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D가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분의 1 끝났고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0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1번 문항 보시면 발음 문제 나왔는데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되어 있고 밑줄에는 잠, 배가 그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가토프하고 어말 무성음화 현상 나서 가토프 되고요. 그다음 브라치 되고요. 푸호트 얘는 자프트락 얘는 아스타노프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야가토프 나는 준비가 되었다. 크 뭐에 대한 준비냐면 바이에스트카가 여행이죠. 포이스트 하면 기차죠. 보이스트 기차. 근데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가 붙잖아요. 그러면 바이에스트 가고 강세도 이동하고 얘는 여행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디로의 여행에서 뒤에 꾸다가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 플러스 역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로의 여행하면 브라시유 이렇게 될 거고 러시아를 따라서 하는 여행하면 브라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토브이라는 준비가 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저 아이는 이것의 단어미 형태잖아요. 남성 단어미 형태. 그래서 가토브이 다음에 준비가 된이라는 말 다음에 크 플러스 역격을 쓰니까 이 단어미 형태도 똑같이 크 플러스 역격을 수반해 오죠. 뭐뭐를 준비하다 동사는 가토비싸 크 플러스 역격. 그래서 이 동사가 형용사 형태가 되고 이 형용사가 또 단어미 형태가 되어도 뒤에 오는 이 부분은 똑같이 가져온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볼게요. 집에 나다 바이지 브라추. 자, 요거는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인데 먼저 나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 원형 바이지 가다 갈 필요가 있다 이동 동사인데 사람 쪽으로니까 크 플러스 역격이 왔어요. 그리고 나다가 오면 의미상의 주어의 역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가 왔습니다. 뜨의 역격인 너 의사 선생님께 가볼 필요가 있겠다. 3번 스트레짐스야. 만납시다, 만나자. 우, 뭐뭐 옆에서, 생격, 부호 입구 옆에서, 내 입구인데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 문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만나자. 만일 극장 입구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 푸치아드라. 이렇게 되겠죠? 요거 다음에 꾸다가 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슈토브이 아부이츠너 이지이지. 당신은 보통 무엇을 먹나요? 나 사프트락 아침 식사로 자 먹다 동사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현재 시제 변화 볼까요? 야 이엠 드 예쉬 오나나 예스트 무이 이짐 위 이지 이제 아니 이지앗 이렇게 되고요. 과거 시제 옐 옐라 옐로 옐리 명령법 먹어 예쉬 드세요. 이에쉬제. 이렇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명령법 형태 모두 다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 끝에 있는 나사프트라 가면은 아침 식사로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심 식사로는 뭘까요? 나 아비에트 되고요. 저녁 식사로 나 우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나를 붙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5번 아스타노프카는 정류장이고요. 아프토부사는 이제 버스라는 말의 생격 형태인데 명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뒤에 명사는 생격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리아덤스 몸목과 나란히 집과 나란히 그러니까 집 옆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철자 문제가 등장했는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그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어휘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사물들만 그릴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의자, 스툴, 빵이죠? 리에프. 그다음 우산, 존트, 치즈 씨르. 그다음에 생선, 물고기, 르바 되겠습니다. Сегодня она пошла в магазин. 오늘 그녀는 상점에 갔습니다. За продуктами.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Купила овощ, 야채를 샀고, фрукты, 과일을 샀고, и мясо. 그리고 고기를 샀어요. А потом, 그 다음에 вернулась.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그리고 начала готовить. 시작했어요. 뭐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존트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문법적인 거 여기 하나 설명하고 여기 관련된 거 문화적인 부분 설명할게요. 아, 빠슐라 갔다라는 이동동사인데 이동동사하고 자 플러스 족격이랑 결합할 때는 이자 플러스 족격이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자 프라둑다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뭐 하기 위하여 슈토브이를 써주시고요. 뭐 하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쿠피치 뭐를? 프라둑띠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이런 말로 호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관련된 문화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빵은 러시아인들 주식이기 때문에 빵이 모든 것의 머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러시아로 흘리에프, 시무, 모든 것에 있어 갈라바, 머리다라는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흘리에프, 이솔, 빵과 소금이라는 그걸 들으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예전부터 러시아에서는 빵과 소금을 이렇게 들고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빵과 소금 이렇게 두개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과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까크 시에라 마슬리에 까타이츠 이게 굴러다니다, 돌아다니다라는 거고요. 치즈가 버터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풍족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고요. 자, 5번 요거는 까크 리바 물고기처럼 근데 어디에 있는 와도에 아 와지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 관용구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3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베느라비츠 뜨바야 비리리 너에게 너의 뭐가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까니에슈너 당연하지. 나는 일하는 거 좋아해. 일하다 다음에 직업 족격 선생님으로 일하는 게 좋아. 하라쇼 좋구나. 문예 도시느라비츠 나도 역시 마음에 들어. 나의 뭐가 이야 두마슈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나 오친바슈나 들야 슈슬리보이 슈이즈니 가슈도보 칠라비에까 내 생각에는 요거 빈칸에 들어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를 위해서? 행복한 삶. 누구의 각각의 인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힌트가 되겠네요. 나는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업, 러시아로 5번이죠. 프라피시아.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뭘까요? 샵과 모자고요. 찌트라츠 여성 명사 공책입니다. 아쉽가 하면은 실수라는 명사고요. 관련돼서 두 가지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빠 아쉽게. 그 다음에 빠 역격으로 얘는 실수로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화 표현에서 이게 나오죠. We archivists. 과거 시제. 노메람. 자, 번호의 지금 족격 형태입니다. 당신은 번호 실수하셨어요. 즉, 당신 전화 잘못 꼬셨습니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4번 마시나. 얘는 자가용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러시아 예술 문화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추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깐진스키와 관련된 대화 내용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낯선 내용이니까 한글 먼저 보도록 하죠. 추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그림은 마치 음악과 같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다. 이 작가가 색과 형태를 통해 감정을 전달했다. 외부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다. 우선 딱 봐도 추상화가니까 이 5번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외부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추상화가 지향하는 점은 아니라서. 근데 한번 내용을 파악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필소위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렇게 많으면 허걱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 이렇게 많다고. 근데 사실은 고마운 거거든요. 보면은 내가 이거 단어 몰라도 어떤 포인트가 돼서 얘네들이 해석이 되면 더 매끄럽게 빠르게 해석이 될수 있으니까 이게 많다고 해도 전혀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너 알고 있니? 와실리 칸진스키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 연이 매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스나요. 그를 부르잖아. 추상주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자, 요거는 나와 있네요. No, 하지만 야니 오치나라 슈퍼니 마이 보카라치니. 내가 그의 그림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 딱 노게가 바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내. 사실은 구상화는 뭔가 이렇게 사물의 형태가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알수 있지만 추상화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온피리달 그 그림은 전달하지. 추우스바. 감정을. 뭐를 통해서 얘는 색깔이고 얘는 형태입니다. 형태가 필소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고요. 색과 형태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했어. 깍, 뭐뭐처럼 음악이 그 음악의 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내가 인체리에스나 흥미롭구나. 스나치 말하자면 이보카로치니 그의 그림은 색과 형태 속에 있는 음악 같은 거네. 나 맞아. 스나츄알라 처음에 온 비살 아부이추네 까르치니. 자, 그림 그리다 할때 비사치 나 비사치 쓴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기 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들을 그는 그렸어. 근데 그 다음에 시작했어. 우하지치 하면은 우는 떠남의 접두어잖아요. 이동동사 앞에 붙는 리얼리즘으로부터 떠났어. 벗어났다는 거죠. 그는 생각했어. 예술은 해야 한다고, 전달해야 한다고, 감정을. 예술은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뭐가 아니라, 브로스터, 단순히 외적인 세계를, 밥다리야지, 반복하는 거. 외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화가로서 구현을 한 거죠. 자, 1번 추상주의 아버지 맞고요. 그림은 마치 음악과 같다 맞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요. 색과 형태를 통해 감정을 전달했고요. 외부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중시했다가 X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부터 이제 의사소통 관련된 문항 이어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 usual material at film. 너 이미 이 영화를 봤어? 그랬더니 배가 카니에슈너 당연하지.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야. A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한 다음에 The evil material. 너는 그 영화를 봤니? She's sim 6,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그지에 어디에? 라는 말이어서 어울리지가 않고요. skim 누구와 함께? 라는 말이어서 역시 X. 스콜 거라스. 라스는 여러분 번이죠. 번. 근데 이 번이라는 명사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1 다음에 단수 죽여가서 아진 라스 한번 이렇게 하고요.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어서 드바라사, 드리라사, 치드리라사 이렇게 하는데 5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이하게 단수 죽격과 동일한 형태에서 다섯 번 하면 삐아지 라스 됩니다. 그래서 스콜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하면 복수생격이 와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수생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몇 번이란 말이죠. 몇번그 영화를 봤는데 한 6번에서 7번 봤을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후가꽃미시지. 자, 미시츠가 달이라는 말이죠. 달, 월. 얘는 무슨 무슨 달에 할때부 플러스 전치기억을 쓰니까 부 플러스 전치기억이 왔어요. 각각 몇월에라는 말이고요. 후카코 이젠 니젤리 하면 젠 니젤리가 여러분 요일입니다. 요일. 그래서 무슨 요일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삐리리 디 우이자이쉬 보프스크. 이게 휴가, 휴가죠, 휴가. 땡땡, 너 휴가 떠나니? 라고 말했더니, 나는 금요일 저녁에 떠나, 기차 타고. 그러면 언제라는 때를 묻는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까그다 살아남고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질문이, 너의 기차가 삐리리. 그랬더니 22시 30분에 몇 시에 라고 할 때 공식이 부 플러스 대격이잖아요. 자, 그러면 1번 vasco 올 거. 이게 몇 시에 입니다. 질문이에요. 몇 시에? 22시 30분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nasco 올 거는 얼마 동안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is is a casal. 너 예약했어? 예약하다, 주문하다. 여기는 객실이니까 예약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너 호텔 객실 예약했니? 나 오셔서 가자. 이미 예약했지. 삐리리 질문 들어가고요. 나 드리드냐? 3일 예정으로, 나 플러스 대격이 오면 뭐뭐 예정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3일 예정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를 요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생격바 대격, 생격바 대격,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예약했지. 3일 예정으로. 자, 얘는 아까 까꼬이, 진. 여기 앞에 불을 붙이면, 부 플러스 대격하면 무슨 무슨 요일에 라는 말이니까 질문은 이렇게 되죠. 까꼬이 진, 부 플러스 대격, 무슨 요일에, 네, 각각의 지금 복수가 되어 있어서 무슨 요일들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번 과 또리차스는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는 스콜코 시차스 브리미,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3번 방금 요 깎이에 느니, 요것이 깎임, 느냠 하고 각각 역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빠가 왔기 때문에. 빠 플러스 복수 역격은 뭐뭐마다 라는 말이라서 무슨 요일마다, 요일들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 플러스 대격하면 뭐뭐 예정으로 라서 며칠 예정으로 하면은 이렇게 러시아로 표현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자, 얘는 아까 여기 제가 썼던 거에서 니젤리만 붙은 거예요. 니젤리 붙어서 이게 요일이니까 무슨 요일에 라는 질문이 되겠죠. 8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 만나자 수요일에 6시에 극장 입구에서 만나는 거지? 된다. 맞아. 땡땡. 나는 확신해. 너가 지각하 늦지 않을 거라고. 까니에슈는 물론이지. 지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다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에 하는 말. 그러니까 둘이 약속 잡았는데 시간 약속 다 잡고 나서 둘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야. 그게 얘죠. 나가바릴리스. 얘는 편지 마지막에 연락하렴. 문예빠라. 나는 가야 할 시간이야. 무셈스나 꼬우미. 초기 상황에서 알고 지냅시다. 라는 말이고요. 얘는 너에게 고마워. 감사 대상 대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브라슈크 스타로. 얘는 테이블로 요청한다. 부탁한다. 라는 말이어서 테이블로 오렴, 식사 준비됐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고요. 고맙습니다. 너도 역시 라고 하고 있어. 고마워, 너도 역시. 이 찌베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 음식들이 어땠어? 요리들이 어땠어? 매우 맛있었어?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자, 그러면 식사를 하는 상황이니까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으렴 했더니 이 친구도 너도 맛있게 먹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볼게요. 너는 무엇을 샀니? 이거는 계산서입니다. short. 계산서 주세요. 맛있게 먹으렴. 정답은 3번. 브리아트나 와피치타입니다. 4번은 나는 샐러드와 보르쉬를 주문했다라는 거고요. 얘는 안부를 좀 전해주렴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들려.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니? 자, 그러면 누구의 할 때 최이치야 치우치인데 이게 남성 명사니까

쉐이가 오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나쉬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이 목소리는 우리 딸 안나의 목소리야. 그래서 원래 나샤 노츠카인데 우리 딸의 목소리니까 생격이 돼서 나쉬가 된 거죠. 자, 11번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나이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200년이 되었다. 사람이나 어떤 건물 나이 표현할 때 그곳의 주체는 역격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건데 건물이 러시아어로 사니에입니다. 중성이니까 이 뭣뭣은 할때 에따츠, 에따 얘는 오가 되고 무슨 이가 되죠. 남녀 중복 얘가 중성이니까 어떤 거랑 연결돼요? 얘랑 연결되죠. 근데 나이의 주체니까 각각이 어떻게 돼요? 얘도 역격, 얘도 역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로 끝난 명사의 역격은 뭐예요? 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zdaniu 하고 유가 된 거고요. 역격이 오니까 그러면 얘를 역격으로 어떻게 만드냐? 에따츠. 에따 격변 해볼까요? 에따바, 에따무. 다시 주격과 똑같은 거 오고요. 그다음에 에찜, 에땀 되죠. 에따츠. 와 거의 똑같이 변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얘만 활생 불치고 족격도 전치격도 요것과 동일하게 바뀌어요. 어쨌건 얘는 사물이니까 사물이니까가 아니고 중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에떠가 왔고 그곳에 나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역격이 와서 에따무가 있는 정답은 4번, 5번이 남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것은 블랙 커피고 저것은 설탕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한이 뭐뭐는 네 가지로 뒤에 오는 남녀 중복에 따라 바뀌지만 이게 있죠. 에따 하고 따 하면 이것은 이것 그다음에 이거 얘는 저것이란 말이에요. 뒤에 오는 뭐에 따라서 전혀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에따가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야 노쉔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노쉔이 왔고요. 노쉔 다슈나 다슈노 다슈니에서 과거시제를 표현할 때는 주어에 따라 브이치 동사의 과거시제를 가져오면 되는데 얘가 지금 남성명 남성이 주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will이 왔겠죠. will, willa, willa, willi 중에 자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이어지면 되니까 미르노자 갖고 어디로 돌아오다 꼬다리 집에서 다 모아 왔습니다.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펴봐도 틀린 게 없네요. A 동그라미, B 바 플러스 복수 역격하면 뭐뭐 많아죠. Which은 저녁이니까 저녁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녁마다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서 이동 동사랑 결합할 때 부정태 동사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뛰어가다. 부정태 동사랑 정태 동사가 있는데 부정태 동사는 미에가치 동사이고 정태 동사는 미샤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써야겠죠? 왜냐하면 저녁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녁마다 반복 얘를 데려와서 미에가유 이렇게 바꿔야 돼요. 비구는 이 동사의 변화 형태라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맞고요. 저 동사가 정태 부정태가 일치가 안 돼서 X입니다. 나 비슈치 무니에 아티비에트 Please, 저에게 답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고요. 문예나하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일할 필요가 있다. 자봇, 나를 쓰고요. 어디 어디에서 전치격, 나했던 자보제. 이 공장에서 나는 일해야 해. 해서 오류가 없는 문장 되겠습니다. A 맞고, C 맞고, D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4문항은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냐스비다냐.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오늘 정말 수능특강에서 마지막 강의 25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공업일반 네 번째 단원의 끝에 공예와 산업, 그러니까 공예와 그 다음 환경 보전, 그 다음 직업병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이랑 그 다음 5단원에 있는 두 가지 19강, 20강에 있는 거. 그래서 즉 우리는 17강부터 20강에서 선생님이랑 못 풀어봤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강에 있는 내용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포스터에 나타난 국제 환경 협약을 준수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포스터에 나타난 걸 보면 몬트리올 정서 5존층 보호 나왔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날입니다. 바로 1987년 9월 16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 몬트리올 의정서 5존층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기억 볼게요. A회사는 폐휴대폰의 재활용 및 폐휴대폰 처리 국가 간 이동 규정이다. 폐휴대폰 이거 나왔어. 이거는 바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B기업은 에어로졸 제품에 사용되는 프레용 가스 대신 친환경 추진제로 대체하였다라고 됐으니까 이거는 오존층 관련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CC의 갈대 습지공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습지공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국제 습지보호 이거는 뭐죠? 람사르. 얘는 바젤, 얘는 람사르. 그 다음 볼까요? 리을. DC의 자원 활용 센서는 폐냉장고 냉각기에서 나오는 이 냉매를 친환경 공법으로 제거한다. 냉매가 이 프레온 가스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쵸? 요거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자, 옳게 작성한 답안이야. 옳게 작성한 답안. 자, 그럼 볼게요. 자, 위 연설을 보면 온실가스, 지구 에너지 방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지구 온난화. 그랬을 때 볼까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빗물과 결합해서 내리는 현상이다. 이거 산성비잖아. 산성비. 자, 이 위 현상과 대한 특징이 아니죠. 자, 요거 틀린 무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위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여기는 C,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거, 이거 맞죠? 자, 그 다음, 위 현상에 대응하는 국제협약,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위의 현상에 대한 대체, 화석연료의 사용, 절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와 B 하천의 평균 수질 측정 결과 보고서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야. 모니터링 장비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의 수질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우리 친구도 알아야 돼.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DO, 뭐야? DO, 용존 산소량.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부유물질, 수소, 이온, 농도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A 하천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입니다. COD는 기준값을 8mg 리터 초과하고 있다 볼까요? COD는 기준값을 이거를 초과하고 있지 않죠. A한테 초과하고 있다. 아, 초과하고 있는 게 맞죠. 맞죠. 이 A 하천이니까 초과하고 있죠. 8인데 8만큼 8mg per 리터 초과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B 하천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이 뭐죠? DO였습니다. DO는 2mg per 리터. 자, 초과하고 있다. 기준값을 비하천의 DO 값을 보니까 5인데 5.9야. 0.9죠. 자, 얘는 틀린 보기. 디귿. A하천은 B하천보다 수질의 산성도가 높다. 얘는 pH를 가지고 수치가 낮아야만 산성도가 높은 거야. 자, 수치가 낮은 거는 얘가 낮아. 얘가 산성도가 더 높죠. A하천은 B하천보다 산성도가 높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B하천은 A하천보다 수질의 상태가 양호하다. 자, 양호한 거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볼까요? 자, 수질의 상태가 DO 값을 봤을 때 얘가 높은 거야. 그럼 얘가 더 좋은 거네. 그쵸? 맑은 물일수록 DO 값이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오염된 물일수록 얘가 더 커. BOD랑 COD. 그죠? 그러니까 아, 비하천이 더 맑은 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격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공업단지 환경 오염 피해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보면 가는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무단 유입돼서 질소와 인 등의 영향류의 농도가 증가됐다. 이거 부영향아 맞지? 그죠? 자, 그다음 여기는 보면 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인근 토양에서 카듐늄 농도 기준치 초과, 카듐늄에 관련된 뭐야? 이타이병 그죠? 자, 그다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초미세먼지 나왔습니다.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자, 그럼 볼까요? 가는 인근 하천에서는 부영향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나의 인근 토양에 검출된 중금속은 미나마타. 이거는 순이야. 그죠? 순. 얘는 카드뮴, 이타이 병이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다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은 초미세먼지였습니다. 얘는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상 물질로 구성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였어. 근데 초미세먼지는 2.5다? 맞는 보기. 그래서 6번은, 자, 6번은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오염 방지 및 관리 사례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보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땡땡씨는 지도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지도학습이 뭐냐? 얘는요, 정답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이야. 학습시키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용해서 강의 수면에서 영양염류 증가로 남세균이 급격히 증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취수장의 물에서 막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수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수업 주제는 아무래도 AI 기반은 맞아요. 그쵸? 그런데 토양, 카드뮴 검출, 카드뮴의 중금속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틀렸죠? 위성 기반, 산림 화재 탐지 시스템, 뭐 GPS 이런 말들 안 나왔고,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인공지능은 맞아. 근데 오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수질 오염에 관련된 내용이지. 자, 그다음 AI 학습 기법을 활용한 수질 관리 녹조 예측이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인공지능을 실시한 적조 탐지 모니터링은 아니고, 자, 수질 관리 녹조 예측이었죠. 녹조. 그쵸? 그래서 여기는 7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환경오염 사건 일지를 통해 알수 있는 A 도시 인근에서 확인된 질병의 원인 물질과 B 도시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으로 옳은 것은? 하는 거야. 자, 이거 볼게요. A 도시 인근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과 발이 저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걷기와 말하기가 어려워지며 심지어 시력과 청력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검진 결과 뭐라고 났어? 미나마타. 이거 뭐죠? 수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자, 그다음 비도시 나올게요. 비도시 주민들은 봄철마다 기침, 호흡 곤란, 눈에 가려움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중국과 몽골의 사막과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모래 입자와 오염물질이 편사풍을 타고 유입된 것. 이거 뭐야? 이거 황사. 황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수은과 황사, 수은, 그리고 황사 현상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은 환경보호 기술에 관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시문 보면, 최근 한 기업이 산업 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 감시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황산화물 오염 물질이어서, 황산화물. 황산화물 오염 물질,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지만 유황스모그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솔루션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 황산화물의 양과 농도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 등을 탑재해서 사물에 인터넷

통해 데이터를 수집 재험으로써 사물간의 연결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거. 사물 인터넷.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지. 사물 인터넷. 이걸 뭐라고 하죠? IoT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솔루션에는 IoT 기술이 적용되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런던형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자, 이거 알아야 돼. 얘는요, 유황 스모그였어. 그쵸? 유황 스모그. 유황 스모그는 곧 런던형 스모그에 해당이 된다. 이건 알고 있죠? 런던형 스모그. 자,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거.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였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LA형 스모그, 광화학은 질소, 산화물, 오존. 우리 요거까지 공부했어. 그쵸? 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솔루션 개발로 오염 물질의 정확한 데이터 축적과 환경 오염 예측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뷰 볼게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물리적 성상에 따라서 분류하면 입자상 물질에 해당한다는데, 우리가 이거 뭘 보면 알수 있냐? 우리가 물질적 성상에 따라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입자상이고, 그리고 자, 그다음 어떤 거는 가스상 물질에 해당이 되죠. 입자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 매연 이런 것들을 말해. 그다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은 가스상 물질에 해당이 되죠. 입자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죠.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씨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A와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셋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지역의 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VOC, 이거 우리 EBS 플러스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얘 같은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죠. 얘로 인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자, 여기는 공장의 하수관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해서 B 지역의 하수도에서 질소와 인을 포함한 유기물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C 지역의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된 이산화 황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근의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A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올해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 자, 그 다음, 니은. B 지역의 하수도에서 초과한 유기물은 질소와 인을 포함한 유기물이 초과 검출됐다는 건 영양 분류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럼 부영양화 현상.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C 지역의 인근에는 타랑 설비 및 전기 집진기 설치가 필요하다. 탈황, 황산화물 있잖아요. 그쵸? 타랑 설비 필요하고요. 전기 집진기 미세먼지로 인해서 얘를 집진기 내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전기 집진기 설치가 필요하다.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A와 C 지역의 오염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비점 오염원이다 나왔는데, 어떤 거? 화학 공장에서 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자, 근데 B 지역도 공장의 하수관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얘는 C 지역의 화력 발전소에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되죠. B 점은 특정한 불특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점 오염원이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17강에 있는 내용들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강. 자, 2번이에요. 2번. 다음 A와 B 기업의 사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사고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표면에 얇은 금속막을 입히는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증기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음. 재료 표면에 얇은 금속막을 입히는 작업 자체가 우리는 이걸 도금 공정이라 하죠. 도금. 그죠? 자, 그다음.
사고 대책을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고, 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우리가 했었잖아요, 선생님이랑. 그쵸? 자, 그리고 B 기업 볼까요?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 중에 메테인과 황화수소에 노출된 호흡 곤란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테인과 황화수소야. 자, 그래서 얘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표준 작업 절차와 보고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A 기업의 사고는 도금 공정에서 발생했다. 도금.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볼게요. A 기업은 사고 대책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거가 바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기재한 자료이다. 수능 실전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디귿. B 기업의 사고 원인은 중금속 중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금속, 여기는 메테인이랑 황화수소는요, 유기화합물이야. 중금속은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 그래서 예를 들어, 가디움, 수은, 납, 요런 것들을 말해요. 그쵸? 아니죠.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A 기업과 B 기업의 사고 대책은 사고의 직접 원인 제거를 위해서 수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대책을 봤더니,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게시하고 교육 실시하고 그리고 작업 시 표준 작업 절차와 보고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 그런데 얘는 직접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라 간접 원인에 있는 기교관 기술 그리고 교관 교육 그다음 관리 이 원인에 대한 내용을 해결한 거죠. 교육 실시했다. 교육적 원인을 제거한 거죠. 자, 교육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들린 보기,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현장 견학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종을 봤더니 업종이요. 전기 발전업이야. 전기 나왔어. 자, 그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시켜서 정제 공정을 거친 후 터빈 및 증기 터빈 등을 구동해서 발전을 일으킴. 이게 뭐냐면 얘가 석탄을 액화 가스화시킨 거야. 이거 무슨 에너지죠? 자, 이거 무슨 에너지? 신에너지. 우리 신에너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 세 가지. 그쵸? 자, 그다음. 석탄 화력 발전소에 비해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지며 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후 계획. 자,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 이용 정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 파리 협정 준수를 위한 발전 방식에 해당한다. 파리 협정 준수가 이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온난화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쵸? 그래서 이 석탄 화력 발전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 여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마찬가지로 또 이산화탄소 이게 나왔잖아요. 온실가스. 그쵸?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그다음 니를 볼게요. 땡땡 기업에 속한 산업은 전기였습니다. 전기. 장치 산업 맞죠? 대규모 장치 산업. 이 장치망은 전기도 있었고, 우리 또 알고 있는 철강 공업도 있었어요. 큰 장치를 말하는 거야.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견학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가 아니라 신에너지이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화학적 요인의 유해 인자를 저감할 수 있다. 자, 요것들이 다 화학적 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3번은 기억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골, 작업장 내 소음이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가? 타설, 뭐, 이 타설 도색 용접 있네요. 일단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도색 작업 여기 나왔어요. 얘는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사용하였는가라고 됐어. 자, 점검 상황에 나타난 보호구는 전련화가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추락 방지, 고수 작업에 추락하는 거는 안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철골 작업에서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철골 작업 볼까요?
작업 장르에 소음이 나와 있어. 소음, 진동, 에너지 형태로 우리 인체에 침입하는 걸 우리가 물리적 요인이라고 했죠. 물리적 요인이 저감이 필요하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타설 작업에서 지급된 보호구에는 타설 볼까요? 저진동형 공구와 방진 장갑이야. 자, 진동에 관련된 거야. 진동. 자, 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에 해당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약간의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자, 우리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얘는 진동이잖아요. 그쵸? 틀린 보기.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

중 구조의 안전화가 적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높은 불꽃, 열과 불꽃으로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접 장비에 절연 피분이 두꺼운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조금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든 거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3번이 답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예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틀린 거. 이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전 요청. 선생님이 자료실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환경 보전 실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이 최근 구축한 데이터 센터는 높은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의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뭘로? 태양광 패널이야, 태양광.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인 거죠. 그죠? 재생에너지. 이 중에서. 자, 이를 통해서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그 기후변화 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에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함으로써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어. 그래서 추가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뭐야? 여기 있는 거 탄소에 관련된 거. 온실가스 대표적인 물질이 뭐였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CO2, CH4 등등. 자, 여기 나와 있는 탄소. 그쵸? 그래서 이런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거래제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협약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몬트리올은 얘네 오존층 파괴를 하는 것들, 프레온가스, 냉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아니죠. 얘네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 디귿. 전력의 확보를 위해서 태양의 복사열, 뭔가 태양은 맞는 것 같아. 근데 태양의 복사열은 태양열이야. 얘는 태양광입니다. 그쵸? 광과 열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게 틀린 부기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였다.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죠. 맞는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기업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과 9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작업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 활동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답지 보면서 다시 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환경 개선에 나타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제강 공정 나왔습니다. 제강공정에선 진폐증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개선 활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강공정 볼까요? 제강을 공정, 여기 보면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퓸 제거를 위해서 스마트 집진기를 설치하였다. 금속퓸이라는 건 퓸은 있잖아. 금속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미세한 금속 가루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진기 설치했대.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진폐증 걸릴 수 있죠? 진폐증. 자, 진폐증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재선공정에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착용을 의무화한 거, 재선공정 한번 볼까요? 재선. 고온,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비, 고온, 고압이야. 너무 뜨거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보호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나왔지? 방진 마스크야. 얘는 분진에 관련된 거죠. 어때요?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도금 공정에 설치된 장치는 볼까요? 도금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 공정. 도금 공정에서는 여기서는 작업자와 기계 설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 차단. 차단해서 얘를 배출하기 위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 차단하는 거, 차단. 격리시키는 게 맞죠? 격리형이죠. 격리형이죠. 그런데 얘는 뭐라 됐어요? 접근 반응형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아변 공정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작업 환경 유해 요인은 아변 볼까요? 아변 공정을 보면 소음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 벽을 설치함 소음이라고 됐어. 이거는 물리적인 거.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인데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들린 답지죠. 자, 그다음 5번. 작업 공정 개선 활동으로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 기능의 안전화냐? 기능은 페일쉐이프 풀프루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작업 공정 개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자재 절삭 후에 중량물의 적재 운반료 AGV를 도입해서 이동 시간 단축 및 작업자의 안정성. 자, 적재하고 무거운 거를 운반하는 거야. 운반하는 건가?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 중 기능이 안전화가 아니라 작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게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들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 사례에 나타난 땡땡 기업이 취득한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 뭐를 인증했는지 볼까? 자, 여기 있는 CO2 인증입니다. 탄소 합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여기 봤을 때, 자, 법정 강제 인증이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 강제 인증, KC 인증만 공부했어. 이건 아니죠. 법정 강제는 아니다. 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다. 탄소에 관련된 거, 기후변화 협약, 탄소. 파리 협정 이게 있는 거죠. 자, 얘도 들린 답지죠. 그다음 디귿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해 준수한 활동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땡땡 기업이 감축한 물질의 종류에는 이산화탄소, 아산화 질소 등이 포함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은 작업장 환경 개선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 주조업 작업장에서 이렇게 직업병의 원인들이 나왔어. 진폐증, 금속 분진, 직업선 난청, 과민감성 두통,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볼게요. 환경 개선 대상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자, 업종을 볼까요? 금속 주조업이었어. 금속 주조업. 제조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조하는 거니까 C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 D는 다이나믹 해갖고 선생님이 전기, 가스, 증기, 조절, 공급업 이렇게. 전기는 다이나믹하네 해서 D 이렇게 외우라겠죠? 제조업은 C다.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다. 님, 가해 발생 원인은 진폐증이었습니다. 진폐증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화학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때요? 맞죠? 진폐증,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거. 화학적 유해 요인, 분진, 유기용제, 퓸, 미스트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분진들에 의해서 우리는 진폐증에 걸릴 수 있다.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물리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한번 볼까요? 요인은 작업 유해 요인, 물리적 요인이 자 여기는 소음. 조도, 이것들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기준값을 측정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기준값이 85 이하야. 이하여야 되는데 개선한 다음에는 90이야. 개선 아직 안 됐죠. 75 이상이어야 되는데 70이 아직 안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준값을 충족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들림 보기. 그죠? 얘가 85 이하이거나 75 이상이면 충족한 건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리을. 나의 원인에 대한 작업장 환경 개선 결과, 개선 전후가 기준을 벗어났으므로 재시공해야 된다. 나 같은 경우는 과민감성 두통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얘는 개선 결과가 기준값을 벗어났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서. 자, 이거에 대한 원인이 과도한 조명입니다. 이 조명으로 인해서 개선 전후가 기준값을 벗어났죠. 벗어났죠. 기준값이. 그렇기 때문에 재시공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해서 자, 선생님이랑 이쪽에 관련된 4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번 해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진로 탐색 노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첫 진로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장래 희망은 미용사이다. 미용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나만의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지난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에는 희망하는 직업의 힘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용사를 직접 만나 여쭤보기도 하고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직업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나만의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자아 실현 맞죠?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아니고 뭔가 나의 실현을 위해서. 그쵸? 나의 미적 감각을 발휘하는 거. 맞는 복이죠. 그 다음님. 희망하는 직업의 종사자들이 직업병 중 근골격계. 뼈와 근육이 아픈 거야.

어깨통증, 목통증. 왜냐면 잘못된 작업 자세, 작업 방법으로 인해서 뼈와 근육이 아픈 거,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 맞는 보기죠.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희망하는 직업의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항목증 미용사 쓰인다. 얘 미용사는 서비스 종사자가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죠. 기역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땡땡 기업의 뉴스인데, 특허권도 취득했고, 회사를 벗어나서 집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2026년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업무 특성상 사무실 예외 장소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서의 경우 2026년부터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이 산업재산권 뭐였죠? 특허였습니다. 자, 특허는 몇 년이죠? 특허는 20년입니다. 존속 기간이 10년이다. 틀린 보기. 특허가 20년이고 실용신안이 10년이죠. 우리 친구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디자인은 20년, 상표권은 10년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술개발부 전원에게 법정 복리 외 후생, 법정 외 복리 후생을 지원하기로 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기술개발부 전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모든 기업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법정에서 벗어난 거야. 법에서 했던 거 벗어난 거. 법정의 복리 우생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부터 신입사원부터 OJT 방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신입사원 대상으로 원래 별도의 연수원 했어요. 이게 바로 OJT죠. 근데 2025년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과 훈련, 이게 바로 OJT로 바꾼 거야. 그죠? OJT 방식으로 교육을 훈련을 실시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니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다음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세 있는 대로 고른 곳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원이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자격증이다. 이제 공고문 하면 우리 친구 너무 자신 있게 풀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채용 방식을 봤더니 서류 면접 전형을 통해서 현장 수습 대상자 선발 후 3개월간의 현장 수습 이후라고 돼 있어. 그럼 인턴 사원제 해당이 되겠죠. 자, 복리후생은 통근 버스야. 모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법정 외 복리후생이죠. 그럼 기억 볼까요? 채용 방식은 인턴 사원제에 해당하자. 이거 인턴이잖아. 3개월간 현장 수습 기간에 인턴인 거야. 그러고 평가 후에 정규 직원으로 되는 거 인턴 사원제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제시된 복리후생은 법정 외 복리후생 통근 버스 법정 외 복리후생 맞죠? 맞는 보기죠. 그다음 디귿 작업 요건의 국가 기술 자격이 바로 산업기사였어. 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틀린 보기. 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건 뭐였죠? 기능사. 에 해당이 되죠. 기능사죠. 기능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산업기사는 뭐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죠. 실무 경력 몇 년이다? 2년. 또는 기능사를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플러스 1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어. 제한이 없는 게 아니죠. 그다음 리을. 채용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정비원이었습니다. 정비원, 정비공, 용접원 다 뭐야? 기능 있어야 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기역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자, 그다음 6번과 7번 세트형 문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은 땡땡기업 홈페이지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업 연혁이 나와 있고요. 인사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이 획득한 인증이야. 획득한 인증. 인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는 햇섭 인증을 획득해서 햇섭은 뭐죠? 식품.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나한테 소비자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을 위해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가 바로 햇섭이죠.

해썹. 해썹이었어요. 볼까요? 해썹. 식품의 위생 및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9000 시리즈는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볼까요? 아, 2020년에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국제 인증 맞죠? 국제 인증. 우리가 ISO는 9000이냐, 14000이냐, 쌤왜 이러고 있어? 9000은 품질이고 14000은 환경이다. 자, 맞는 보기. 자, 그럼 2022년에는 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E. 얘는 수출 인증이야. 자, 얘는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은 CCC, 미국은 UL, 일본은 PSE. 외우셔야 됩니다. 중국 수출 CCC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6번. 6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유한 책임 사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거 했잖아. 무한이냐. 무한, 그리고 유한이냐. 이렇게 봤을 때, 무한 책임 사안만으로 이루어진, 한도가 없을 부, 그 이건 한명 회사였어요. 자, 근데 두개다 있는 거 합치자 해서 합자 회사였다. 얘는 유한 회사, 주식회사 있다.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땡땡 주식회사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 회사, 유한 책임 사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유한 책임 사안, 맞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기업이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활동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뭔가 자선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답지. 그다음 2020년에 건립한 것은 유동자본이다. 움직이는 현금인가 볼까요? 2020년에 뭐를 했는지 볼까요? 공장을 건립했어. 공장은 고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자본에 해당이 되죠. 유동 자본 아니더라. 그다음 4번.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 볼까요? 유통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통 전 과정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또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2020년에, 22년에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있는지 볼까요? 22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있잖아. 조세 감면 혜택.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문제가 나오면 요게 평가 요소로 나오더라. 자, 맞는 거. 자, 옳지 않은 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라고 했더니 저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라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돼 있어요. 자, 저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용적공이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현재 용적 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할게요. 철수는, 철수야. 개인적 의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업의 의 중에 직업의 의, 경제적 의,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경제적 의냐. 그리고 사회적 의냐. 개인적 의냐. 생계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개인적 의는 자아실현이야. 근데 저희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 맞죠. 개인적 의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럼 0이 볼게요. 0이는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의미를 보고 있다. 사회에 관련된 내용, 사회적 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정우가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기능사에서 기능사. 기능사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다. 누구나 할수 있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10번.
자, 다음 채용 박람회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생긴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용 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 땡땡 기업입니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자, 유연하게 근무한다는 얘기죠. 임금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한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직무급에 해당이 되는 거. 직무급. 그죠? 직무급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직업 기초 능력 중 중점으로 보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함께 업무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 볼게요. 임금의 형태는 연공급에 해당한다. 직무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연공급이란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공서열. 그래서 즉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공급이라 하죠. 그런데 이거 좀 다르게 오래 근무했다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주는 게 바로 직무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 중 조직 이해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이죠.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얘도 틀렸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직업 기초 능력들, 하위 능력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임금의 형태까지 단원 간 통합한 것들이 또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형태도 익숙하게 풀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 19강 했고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20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강. 자, 볼게요. 다음은 땡땡고등학교 취업반 기업 소개서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볼게요. 모집 직종이요. 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뒤에 나왔어. 조립원. 조립원. 그쵸? 조립원. 자, 그다음 자격 요건이요.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기능사. 자, 그다음 전형 절차 및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했고요. 자,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면접을 통해서 자, 얘는 2차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는지 면접관이 지원자 전체를 동시에 평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무 능력 판정에 따라 현장 배치를 하고요. 임금이 기본급 가족 수당을 지급했다. 기숙사 및 휴가비를 지원했다.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세모세모 기업 전형 절차 중 2차 면접 전형에서 평가하는 직업 기초 능력과 면접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자, 2차 전형, 면접 방식. 2차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해당이 되죠. 문제 해결 능력. 그쵸? 거기에다가 집단 면접에 해당이 되겠죠. 집단 면접. 자, 집단 면접. 다차 면접은 면접관이 다 같이 등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합숙하고 하면서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위 세무세무 기업 채용 공고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생긴 대로 고른 것은 임금 체계에 기준 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임금에 기준 내 임금 있어. 기준 임금. 크게 네 가지 있었죠. 기본급. 그죠? 기본급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가족수당, 지역수당, 장려금. 이렇게 네 가지 있었다. 자, 그 다음, 기준 외임금. 기준 외임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얘는요, 기준임금은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준 외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는 초과근무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줄 필요는 없잖아. 기준 외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수근무.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요겁니다. 자, 그럼 보일까요? 기준 외 임금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임금에 보면 기본급 가족수당, 이거는 다 기준 내 임금에 해당이 되죠. 기준 내 임금. 그렇기 때문에 기준 외 임금에 해당된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얘는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하고 있다. 서류 전형을 볼까요? 서류 전형을 봤더니, 자, 제인 신상의 정보를 제외했다. 가린 거야. 블라인드.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사원에게 제공된 혜택은 법정 외복리 후생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 볼까요? 법정 외복리 후생. 이거는 모든 사원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모든 기업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외 복리 후생이 맞죠. 자, 그럼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직종은 한국표준 직업 대분류 항목 중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요 말이 들어가거나 운전이거나, 그러면 이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조립원. 그쵸? 끝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장장 정말 25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 개념과 내용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내용이 많죠. 우리가 어렵게 왔지만 사실 25강 안에 선생님이 이거를 담아내느라고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지만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공업 일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응용하거나 얘를 막 꼬아서 내진 않고요. 그냥 그 요소를 정말 정확하게 외웠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한강 한번 완강만으로 사실은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의 개념을 한세번 정도 완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고 이거를 한세 번, 네번 정도 해주면 충분히 공업 일반은 만점.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 근데 이제 만점마다 1등급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받긴 해요. 근데 또 오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략이 만점이야. 만점 전략. 그래서 선생님 강의 한세번 정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너무 우리 공업이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회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브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세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테어로 루스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테어로 루스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 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만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의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국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 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 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 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셜 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신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드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왕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0: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요?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0: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동양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

1세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공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 중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의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 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 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 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러운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라는 이름의 조각 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토프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하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영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 왔으며, 영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h, do you like broccoli?
2: No, I hate broccoli. It's for my hamster. Oh, those bugs look good.
1: Yuck, I hate bugs.
2: I don't like bugs either. They're for my pet spid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Hate, for, bugs, their, spider.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hate. Hate.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AI 니콜에게 물어봤을 때 받은 답에 있는 단어였어요. Hate는요. 매우 매우 싫어한다. 그냥 싫어하다가 아니라 아 정말 싫어. 너무 싫어. 매우 매우 싫어할 때 hate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hate를 쓰는 건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말 느낌으로 싫어가 아니라는 거. 매우 매우 싫어하는 게 hate. For. For. For은 누구누구를 또는 무엇무엇을 위한 또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Bug. Bug. Bug는 벌레류를 다 통칭해요. 우리 원래는 곤충류가 있고 뭐 거미류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뭔가 작고 꼬물꼬물한 벌레 이런 느낌은 다 bug라고 부를 수 있어요. Spider. Spider. 맞아요. 다리 8개의 거미를 spider이라고 해요. 대신 spider 이렇게 네 박자 하지 않고 spider 두 박자 한 번 더 spider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There, there 발음은 there이고요. apostrophe 보니까 아 줄임말이구나. 아래 괄호 안에 뭘 줄임말인지 나와 있죠. They 그리고 are 붙여서 한 단어 만들면 there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엇무엇이다 또는 그 사람들은 또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 할 때 they are 줄여서 there. There 이렇게 말해요. 자, 대화 속에서의 단어들도 확인해 보자고요. 남자아이가 Oh, do you like broccoli? 하고 물어봤어요. 약간 놀랐다는 뜻이죠. 아마 이 남

0: 남자친구는 브로콜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Oh, do you like broccoli? 너 브로콜리 좋아해? 그랬더니 No, I hate broccoli. 나는 브로콜리 엄청 싫어해. It's for my hamster. 그런데 집에 브로콜리가 왜 있냐 하면 It's for 누구를 위한 거예요? My hamster. 내 햄스터를 위한 거야. 햄스터가 브로콜리를 좋아하나 봐요. Oh, those bugs look good. 이라고 했죠. Oh, 와. Those bugs는 저 벌레들이 look good. 좋아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애가 yuck, whack. I hate bugs. 나 벌레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I don't like bugs either. 좀 어려운 것 같은 말 나왔죠? I don't like bugs either. 우리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뭐뭐도 할때 뒤에 to 붙이잖아요. Me too처럼. 그런데 나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o 대신에 either 붙여요. I don't like bugs either. 무슨 뜻? 나도 벌레 안 좋아해. 이런 뜻이죠. They're for my pet spider. 아, 내가 벌레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they're for my pet spider. 내 애완거미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애완거미 주려고 벌레가 좋아 보인다 그런 거지. 누가 벌레를 맡겠어? 이런 대화였네요. 반전도 있고 재밌었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나요? 오늘은 Topic World 212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터치하면 문장이 완성.
1: Do you like broccoli?
0: Do you like broccoli? 물어봤어요. Do you like broccoli? 당연히 너 브로콜리 좋아하니? 물어보는 말.
1: I hate broccoli.
0: 한번 더 친구들.
1: I hate broccoli.
0: I hate broccoli. I hate broccoli. 무슨 뜻? 나 브로콜리 엄청 싫어해.
1: I hate carrots.
0: I hate carrots. 무슨 뜻? 나는 당근을 엄청 싫어해.
1: I hate snakes.
0: 이건 먹는 건 아니겠죠? I hate snakes. 나는 뱀을 엄청 싫어해. 이번엔?
1: It's for hamsters.
0: It's for hamsters. 그건 햄스터들을 위한 거야.
1: They're for rabbits.
0: They're for rabbits. 그것들은 토끼를 위한 거야. 아마도 나는 당근 싫어해. 당근은 토끼나 먹는 거지. 이런 대화할 때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친구도 눈치 챘겠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얘기할 때 I don't like carrots. 이렇게 또 I like rabbit 뒤에 s 붙이는 것도 잘 눈여겨보고 기억해 둬요. 이제는 우리 펭수랑 대화기만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아니요, 저는 메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거미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귀뚜라미를 좋아하지 않아요. Okey-dokey. Let's talk을 켜고 펭수와의 대화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뭔가 곤충, 뭐 벌레 이런 얘기.
2: Hello.
0: Hi.
2: Do you like grasshoppers?
0: 바로 물어보네. Do you like grasshoppers? 친구들 어때요? 메뚜기 좋아해요? 선생님 좋아하지만 여기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아니요는 no. 저는 메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I don't like grasshoppers 또는 I hate grasshoppers 아무거나 No, I don't like grasshoppers. 친구들은 뭐라고
2: Oh, you don't
0: 답했을까?
2: like
0: No, I
2: grasshoppers.
0: don't.
2: Do you like spiders?
0: How about spiders? 친구들 어때요? Do you like spiders? 벌써 으아! 하는 친구들 있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대답하면 돼요. I don't like, 아니면 I like, 아니면 I hate. 선생님은? No, I don't like spiders. 나와 있는 대로 해봤어요.
2: Oh, you don't like
0: No,
2: spiders.
0: I don't.
2: Do you like crickets?
0: 마지막 귀뚜라미까지 나왔어요. Do you like crickets? 친구들 귀뚜라미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귀뚜라미를 좋아하지 않아요. No, I don't like crickets. 선생님은 귀뚜라미는 원래 싫어해요.
2: Oh, you don't.

0: like crickets.
1: Never ever.
0: Bye.
1: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좋아요. 이제는 AI 니콜을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지금 뭔가 곤충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다양한 곤충들 이름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Hi, AI 니콜. 다양한 곤충 이름 알려줄래? 곤충. Insect. Butterfly. 나비. Ladybug. 무당벌레. Bee. 벌. Grasshopper. 메뚜기. Dragonfly. 잠자리. 친구들이 아는 것들도 있죠? Butterfly. 나비. Ladybug. 무당벌레. Bee. 벌. 그리고 grasshopper. 풀을 총총 뛰니까 grasshopper. 메뚜기. Dragonfly. 잠자리.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곤충 이름들도 배우고 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 이런 얘기 해봤어요. 대부분 친구들 한두 가지 좋아하는 곤충 있죠? 싫어하는 곤충도 있죠? 모두 모두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항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1등급을 향한 문항풀이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웠죠. 저와 함께 해결하면서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작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루의 시작이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깨워서 일어나요? 어떤 친구들은 알람을 한 다섯 개 정도 맞춰놔야 다섯 번째 알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루를 기분 좋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의 베스트셀러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잔다면 분명히 그 기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고 잡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 양말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벌써 잘 때부터 야 오늘 3시간밖에 못 자네. 일어나면 죽겠다. 그럼 일어날 때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터 내일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나 나를 기분 좋게 할 것들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작을 누구보다 기분 좋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한 해 수험 생활을 보내고 또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밤에 한번 잠을 자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항풀이 시작해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A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A의 질량은 2M, B의 질량은 M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기가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장면이 제시가 됐고요. 그 힘의 크기가 요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그래프로 하나 또 제시가 됐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다 보니까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다. 아, 요 3F제로

0이라는 힘으로 당겨도, EF0라는 힘으로 당겨도, B의 가속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잖아. 정지한 상태에서 힘이 작용하면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분명히 이쪽일 거고요. 그쵸?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A와 B가 나왔는데요. 일단 A와 B를 한 물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한 물체라고 봅니다. 함께 움직이니까. 함께 움직이니까 저두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거야. 하지만 속도는 달라.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하지만 가속도는 달라. A의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거든. 그치? 자, 힘 표시부터 한번 해볼까요? A가 받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중력을 받아요. 요 실에 걸려 있는 힘, 실에 걸려 있는 힘은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B를 한 물체로 보는 순간 결국 실이 A를 당기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내력. 그러니까 이 외력이 아니니까요. A, B의 운동 상태를 바꾸지 못해. 한 물체로 보는 순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2D까지 끌고 갈때 2D부터 4D0까지 쭉 끌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F든 MA라는 식을 놓을 수 있지 않아요? 그치, F든 MA. 왜냐면, R자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F0를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0부터 2D0까지요. 0부터 2D0까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A와 B를 한 물체로 봤어요. R자 힘은 그때는 3F0로 끌어당겨요. 요 F의 크기가 3F0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A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3F0 마이너스 EMG가 돼요. 이게 F야. R자 힘. R자 힘은 MA잖아. 여기서 M은 A와 B의 질량이 합이야. 두 물체 질량을 더하게 되면 3M. A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ED0부터 4D0까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EF0에서 EMG를 뺀 거지. 그치?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EF0가 EMG보다 큰 거야. EF0 마이너스 EMG. 이게 R자임, AB에 작용하는 R자임, F는 AB의 질량을 더한 거 3M, A가 되는 거죠. A. 여기는 A 플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속도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S가 D0일 때, D0만큼 이동했을 때 바로 여기예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S가 3D0일 때, 여기를 통과할 때, ED부터 3D0까지, 여기를 갈 때죠.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의 두 배래요. 두 배.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여기 가속도 A 플라임이라고 했잖아. A의 크기가 A 플라임의 두 배다라고 하는 거야. 두 배. 그러면 R자임도 두 배인 거죠. 그래요. 요 R자임이 여기 R자임보다 두 배라는 거야. 두 배. 이 과정을 통해서 F0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3F0 마이너스 EMG는 요 힘의 두배 곱하기 2한 거 4F0 마이너스 4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F0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EMG가 되잖아. F0는 그래서 크기가 EMG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기억에서 묻고 있는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억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 S가 D0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봐. 실이 A를 당기는 힘. S가 D0만큼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가속도가 얼마야? 이걸 구하면 되겠네요. 이걸 구하면. 봐요. 여기 싹 지워볼까? 여기를 싹 지워서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F0 값을 구했으니까 F0는 EMG였잖아. EMG. 그러니까 이게 6MG가 되고요. 6MG. EMG 빼면 4MG야. 4MG는 3MA가 되니까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지우니까 3분의 4G가 됩니다. 3분의 4G예요. 그림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도 3분의 4G, B의 가속도의 크기도 3분의 4G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3분의 4G다. 그런데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시일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야. 요임. 요임을 묻고 있어. 여러분 일단 A에게 작용하는 힘, A와 B를 이제 각각의 물체로 봅니다. A가 받는 알짜 힘 어떻게 돼요? MA잖아. A가 받는 알짜 힘은 MA니까요. 3분의 8mg가 A가 받는 알짜 힘이다. 그림으로 보면 알짜 힘은 여기에서 이 힘, C이 A를 당기는 힘, 이걸 T라고 한번 해볼까? T에서 2mg를 뺀 거야. T에서 2mg를 뺀게 결국 3분의 8mg라는 거야. 3분의 8mg. 요거 얼마요? 요거 3분의 6mg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는 3분의 14mg가 돼야 여기에서 이거 뺀 것이 알짜임 3분의 8mg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니은에서 묻고 있는 A,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10mg가 아니라 3분의 14mg가 되겠다.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디귿. S가 4D 제로일 때 여기요. 이때 B의 운동 에너지 어려웠죠. 어려웠을 거야. 봐봐. 이거 뭘 통해서 구하는 거야? 여기 싹 지우고 여기다 한번 표현해 봅시다. 뭘 통해서 구하는 거냐면 일단 AB는 정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먹자라고 하는 거야. 구간을 구분해서 써먹습니다. 0부터 2D0까지 알짜 힘은 얼마냐면요. 이거 봐봐요. 3F0니까 이거 얼마야? 6MG지. 6MG에서 2MG를 빼게 되면 알짜 힘은 4MG야. 그러니까 4MG 곱하기 얼마? 2D0. 이것이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D0를 지나갈 때 AB야. AB를 한 물체로 본 거죠. AB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그런데 문제는 4D0인 점을 지나갈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해야 돼. 여기도 생각하면 이때는 알짜 힘이 얼마냐면 EF0니까 여기 얼마요? 4MG. 4MG. ED0부터 4D0까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먹으면 알짜 힘은 2MG죠. 왜 2MG야? 여기 4MG에서 요 A의 중력을 뺀 것이 알짜 힘이야. 그치? EMG 곱하기 ED0. 얼마야? 4MG D0.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고요. 언제보다? 여기요. ED0를 통과할 때보다. ED0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이만큼이었잖아. 이거 얼마야? 8mgD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하고 그 후로 이만큼 증가하니까 4D0인 지점을 통과할 때잘 봐야 돼. AB의 운동 에너지야. AB의 운동 에너지는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얼마가 되냐면 두개 더하면 12mgD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디귿에서 물어본 건 B의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B의 운동 에너지. 이것을 일부는 A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B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속력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러니까 질량의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A의 질량은 2m, B의 질량은 m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A와 B가 2대 1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럼 A는 8mg D0, B는 4mg D0가 4D0인 지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매우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의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보고 그리고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문항은 A와 B가 용수철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가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을 가만히 놓았더니 이제 A는 왼쪽 방향,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각각
마찰 구간

운동량 보존되잖아요. AB가 용수철에 이렇게 압축돼서 있었다라고 하면 운동량의 합은 0이어야 되거든? 분리되는 순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하게 되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질량이 1대 2잖아.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2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때 B의 속도를 V라고 하면 A는요, 이쪽 방향으로 EV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의 운동량 EMV 방향은 왼쪽, B는 운동량 EMV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더해서 0이 되는 거지. 이걸 V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럼 B인 상황을 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B부터. B는 B의 운동에너지가 마찰 구간에서 전부 0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을 텐데,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이 B의 운동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은 거야. B의 운동에너지 얼마였어요? 2분의 1 질량 EM V제곱. 이만큼이었거든. 이만큼. 그쵸? 근데 마찰력이 한 일, 여기 마찰력을 FB라고 한번 해볼게. FB. FB 곱하기 H. 이게 마찰력이 한 일이야. 이게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B에 대해선. 자, A에 대해선. 용수철에서 분리된 후 A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냐면 2분의 1m, 요거 2V니까요. 제곱하면 4V제곱. 맞죠? 여기서 마찰 구간을 통과합니다.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를 FA라고 한번 해봐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FA를 구하는 거야. FA. 마찰력 FA가 한 일만큼 FA 곱하기 EH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만큼. 이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봐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봐봐.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마찰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똑같아. 아, 이 구간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지, 그치? 그만큼이 이 구간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크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에서요, 여기 마찰력이 한 일, 이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감소했을 텐데, 요 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MV제곱이란 말이야. 요게 MV제곱이에요. 그 요값이 얼마가 되냐면 MV제곱이란 말이야. MV제곱. 똑같다고. 그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밑줄 치는 연습을 했어야 돼. 요게 MV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EMV제곱이었잖아. 운동에너지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MV제곱만큼 감소했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MV제곱이 된 거야. 운동에너지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마찰 구간 1을 통과하면서 이 A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mv 제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쭉 수평면을 따라 올라간다? 마찰 없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여기에서 속력이 0이 됐대. 정지했대요. 그쵸? 그러면 모두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이 운동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지? 중력 위치 에너지 얼마죠? mgh야. 맞죠? 그러니까 mv 제곱은 mgh하고 크기가 똑같은 거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여기다. 아. 마찰 구간 1을 통과한 물체 A의 운동 에너지 mv 제곱이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 mgh로 바뀐 거야. 요 과정 이해되죠? 첫 번째, 분리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 거. 마찰 구간 1, 마찰 구간 2에서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겠죠? 똑같다. 그 과정에서 이 식을 이렇게 놨더니 얼마큼 감소하냐면 MV제곱만큼 감소했다. MV제곱, MV제곱 똑같다. 요거 식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 FA 곱하기 EH. 이 마찰력이 한 일, 여기 크기가 MV제곱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요 FA가 얼마야? 요거예요. 그리고 1, 2, 3, 4, 5번을 보니까 mg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mg의 형태로. 그러면 요 FA 곱하기 EH가 MV제곱이라는 걸 알아냈거든. 근데 MV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MgH하고

똑같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FA 곱하기 EH는 마찰력 A 구간에서 마찰 구간 1에서 A가 받은 마찰력과 EH를 곱한 것이 얼마하고 똑같냐면 MGH하고 똑같다라는 말은 아, 요 크기가 2분의 mg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많은 힌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는 두 개의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거든. 그걸 충분히 문제에 활용해서 써먹어야 돼. 자, 정답 3번 확인했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A와 B가 빗면에 있다가 스르르 내려와서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정지했대. 충돌 문제가 나오면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 후에 AB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방향이 반대였을 거고 크기는 똑같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 질량이 2대 1이야. 2대 1이니까요. 속도의 크기는 1대 2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A의 속도를 충돌 전 V 플라임이라고 한다면 충돌 후, 충돌 전 B의 속도는 이거의 두 배. EV 프라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V 플라임, EV 프라임. 그래야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서 충돌한 다음에 정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마찰 구간 1을 통과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했대.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만 감소했구나. 얼마요? EMGH. 이만큼이 감소한 중력 위치 에너지고 이만큼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찰 구간 2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을 텐데 문제선 이렇게 나와요. 1과 2에서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에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다는 거야? EMGH만큼 감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 A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요? A부터. 봐. 지금 이 상황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일단 중력 위치 에너지 10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EM V제곱. 이것이 A의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런데 마찰 구간을 통과합니다.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얼마큼 에너지가 감소해요? EMGH만큼 감소한단 말이야. EMGH만큼 감소한다. 마찰 구간에서. 그러면 마찰 구간 1을 통과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큼 바뀌냐면 EMGH만큼 빼주면 되지. 8mgh 플러스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mv 제곱. 이것이 A의 역학적 에너지야. 마찰 구간 1을 통과한 A의 역학적 에너지. B도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3mgh. 3mgh 플러스 2분의 1 질량은 m 3v 제곱 9v 제곱. 이만큼이었는데 마찰 구간을 통과합니다.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마찬가지로 EMGH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마찰 구간을 통과한 후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2분의 1, 2분의 9, MV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mv제곱과 mgh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충돌 전에 a의 속도를 v'이라고 한다면 b의 속도의 크기는 2v'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바로 그것이 A의 역학적 에너지지. 수평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니까 수평면을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2분의 1 m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얼마큼 되냐면 2분의 1 질량은 m EV 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4V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분하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MV 프라임 제곱이고 여기 약분하면 EMV 프라임 제곱이야. 몇 배예요? 두 배란 말이야. 두 배. 두 배니까 아, 요 값을 비교할 때도 요게 두 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아? 여기다 2를 곱한 것이 이거랑 똑같다. 그럼 식 하나 나오잖아. 식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2를 곱하면 자, 16 mgh 플러스 2 mv 제곱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mgh 플러스 2분의 9 mv 제곱. 요 식하고 똑같다고요. 요식 정리해요. mgh끼리 모으고요. mv 제곱끼리 모으면 v 값을 구할 수 있어. v는 루트 6 GH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V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루트 6 GH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문제 풀이 할 때요 역으로 갔어요. 충돌한 후에 A와 B가 정지한다는 것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자면 충돌 전에 속도의 크기가 1대 2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질량에 대한 정보, 속도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 배인지 알수 있거든. 그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를 통과하면서 같은 크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크기가 결국 여기에서 아, 두배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해낸 거죠.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고난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3번에 5번 확인하고요. 4번 문제로 갑시다. 길이가 4L인 용수철이 있어요. 그런데 질량이 m인 물체를 위에다 가만히 놓았더니 얼마큼 압축된 거야? L만큼 압축된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통해서 첫 번째에서 묻고 있는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 mg. 용수철이 압축되면 원래의 위치로 작용하는 탄성력 K 곱하기 L만큼 압축된 거지? 이런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둘 중에 누가 커요? 똑같으니까 정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MG와 KL은 크기가 똑같은 거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K는 L분의 MG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건 나와 다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kx제곱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얼마큼 압축됐어요? L만큼 압축됐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장된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값이 얼마였죠? 아까 우리가 L분의 mg. L분의 mg 곱하기 x제곱. 얼마큼? L만큼. L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L 지워지고요. 결국 2분의 1mgL 요것이 여기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고 여긴 어때? 여기는 지금 평형 위치에서 얼마큼? 3L만큼 압축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K. K는 L분의 mg요. 3L제곱 하면 9L제곱이죠. 9L제곱. 그러면 L 이렇게 지워지니까 2분의 9mgL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9배 더 크네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3번에서 묻고 있는 건 다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놓게 되면 위로 올라갈 거잖아. 어디까지 올라가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때는 공기 저항 무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라 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더한 것인데, 이때는 위치 에너지를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 위치 에너지를 다 고려해야 돼. 여기를 중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까? H가 0인 곳.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운동 에너지도 0이고, 탄성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아까 2분의 1, K, L분의 mg, 3L제곱, 9L제곱이죠? 이렇게 되면은 2분의 9, mgL이야. 다시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9 mgL이야. 2분의 9 mgL.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물체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 최고점 V가 0이야. 그때 이 높이를 구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봐요. 정지했어. 그러니까, 아, 운동 에너지는 0.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없죠? 없어요. 분리됐거든.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지 몰라. 중력 위치 에너지는 m, g,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h, h라고 한번 해볼게요.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0이고. 그럼 두개 더한 것이 얘랑 똑같아야 돼. 아, 그 말은, 요 h가 얼마다? 2분의 9L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2분의 9L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3번 질문에서 물어본 건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H가 2분의 9L이니까 여기부터 L까지 더해주면 2분의 11L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2분의 11L이라고 하는 것은 요 4L보다 크니까 용수철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해결해 봤고요. 5번 문제 보면 지금 A와 B를 용수철 P에 연결되어 있는 A가 있고요. B를 이렇게 접촉해서 쭉 밀었어요. ED0만큼 압축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B는 마찰 구간을 통과해서 요 용수철 Q를 쭉 이렇게 압축을 했고요. D만큼 압축했대. 그 다음에 다시 용수철 Q에서 분리가 된 후에 마찰 구간을 통과해서 맨 끝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됐고, A는 A와 B가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 D0만큼 이렇게 압축시켰을 때 속력이 0이 됐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D0분의 D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얼핏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봐봐요. ED0만큼 압축했어요. 그러면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야.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얼마요? 탄성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 2분의 1, K, X제곱인데 ED0제곱이니까 4D0의 제곱. 이렇게. 요만큼. 그러니까 약분하면 2K, D0제곱. 이렇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평형 위치를 통과하면서 B가 분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 그 다음에 A가 D0만큼 압축돼서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K D0제곱이다. 그러면 원래 AB가 같이 있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이었단 말이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2분의 3 KD0 제곱은 누가 가져간 거야? B가 가져간 거야. 바로 분리된 후에 B가 얼마? 2분의 3 KD0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마찰 구간을 향해서 진행한 거죠. 그쵸? 오케이? 자, 마찰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감소했겠지.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 쭉 들어갔을 거야. 그때 용수철 Q는 D만큼 압축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요. 일단 여기서 D만큼 압축돼 있던 물체가 나와서 마찰 구간에서 정지했다? 그것부터 한번 역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탄성력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죠. 용처 상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K, D제곱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만큼 이렇게 표현해볼까? F 곱하기 S라고요?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서 0이 된 거야. 그러면 요 마찰력이 한 일은 2분의 1 KD제곱이네요. 크기가. 요두 개가 크게 똑같네. 맞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A하고 분리된 B는 마찰 구간을 두번 통과하는 거죠. 한번 통과하고 압축된 다음에 다시 와서 또한번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큼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이거의 두 배만큼. KD제곱만큼. 그렇게 감소한 것이 0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원래 A는, B는 이만큼 에너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곱.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두 번의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감소한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아. 그 크기는 이거의 두 배, KD 제곱인 거죠. KD 제곱. 그래서 양변에 K 값 이렇게 지워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D0분의 D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D0 제곱분의 D 제곱은 2분의 3이 돼서요. 루트 쓰이면 D0분의 D는 루트 2분의 3이 되는구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마찰 구간을 두번 통과했다는 걸 이해하죠? 한번 통과할 때 감소한 에너지는 우리가 역과정을 통해서 구해냈단 말이야. 그치? 때로는 문제를 풀때 역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예요. 각각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에서요. 지금 그림 가는 4L만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가만히 놓았더니 평형 위치에서 2L만큼 압축된 지점에서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됐고, 두 번째 상황에서 B는 이렇게 4L만큼 압축,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가만히 놨더니 평형 위치에서 L만큼 압축된 곳에서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평형점이죠. 여기가 평형점이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마찰력의 크기 일단 F1, 여기서 마찰력의 크기 F2라고 한다면 F2분의 F1이 얼마겠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마찰력이 아닐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지하고 있다가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어. 맞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찰력이 한 일만큼이요. F1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큼이야? 6L이야, 6L. 여기 마찰력의 크기가 F1. 그럼 이만큼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변했다고요. 2분의 1 KX제곱인데요. 여기는 얼마큼 늘어나 있었어? 4L만큼 늘어나 있었죠? 이거 제곱하면 16L제곱 마이너스. 여기 얼마큼 압축되어 있는 거야? 2L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제곱하면 4L제곱. 이만큼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변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 한 일만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나인 상황. F2가 작용한 상황이야. F2라고 하는 마찰력이 얼마 동안? 여기부터 여기까지. 5L만큼 작용한 거야. 5L.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K. 마찬가지로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안 변했단 말이야. 정지에서 정지. 그러면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죠. 2분의 1 K. X, 4L만큼 늘어난 거죠. 16L제곱 마이너스 L. L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식 정리해 볼까요? 12L제곱이죠? 약분하면 6KL제곱. 이거 얼마야? 15L제곱이죠? 2분의 15KL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지워 봅시다. L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도 L 이렇게 지워집니다. 6도 이렇게 지워지네요.
여긴 O, 아, 이렇게 약분되네.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F2분의 F1은 이거 묻고 있으니까요. F2분의 F1은 얼마겠는가? 그러면 KL을 2분의 3 KL로 나눈 거야. KL 이렇게 지워지죠? KL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네요.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네요. 이 문제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려워. 그런데 봐봐. 여기 일정한 마찰력 F1이란 힘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4L만큼 평형 위치에서 이만큼 당기게 되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지. 2분의 1 K 4L 16L제곱만큼. 가만히 놓았더니 여기서 정지했대. 그럼 여기도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잖아요. 평형 위치에서 2L만큼 압축되니까. 그치? 압축된 상황이니까 2분의 1 K 2L 제곱하니까 4L 제곱만큼 탄성 위치 에너지가 변했죠. 감소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는 정지에서 정지로 갔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 한 일만큼 탄성 위치 에너지가 변했다. 이 식을 써먹은 거야. 원래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7번이요. 열효율이 15분의 1인 스털링 기관, 열기관이죠? 열효율이 15분의 1이래요. 열효율이 진짜 좋지 않죠? 스털링 기관은 뜨거운 물에서 열을 이렇게 흡수해서요. 이 중에 일부는 이라는 거야.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지. 그 다음 일부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열효율은 15분의 1이다. 뜨거운 물을 통해서 열을 흡수했는데 흡수한 열은 Q0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15분의 1이다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지? 흡수한 열이 15일 때이 중에 얼마큼 일한 거야? 1만큼 일하고 온도가 낮은 곳으로 방출한 열은 14라고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을 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얘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질량이 1kg짜리 물체를 0.5m만큼 들어 올린 뒤에 정지했대. 요 정지되어 있던 물체를 이렇게 쭉 끌어올려 정지한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지. 정지하던 물체가 정지돼 있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변했죠?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 얼만큼? 5줄만큼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스털링 기관은 외부에 일을 해줬는데 얼만큼의 일을 해줬냐면 5줄만큼 일을 해준 거야. 5줄. 5줄. 괜찮아? 5줄. 그러면 이 값이 5라는 얘기예요. 이게 5야.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그럼 Q0가 얼마겠는가? 이거잖아요. 얼마큼의 열을 흡수한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배요? 15배. 여기다 1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70 5줄의 열을 흡수한 것이다. Q0는 75줄이구나. 그 중에서 5줄만큼 일하고 70줄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게 바로 70줄인 거죠. 70줄.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예, 70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흡수한 열, Q0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으니까 75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스털링 기관 익숙하지 않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다음은 어느 발명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연구기관은 두 개가 있었죠. 그쵸?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 결론은 뭐였어요? 두

연구 기관은 모두 만들 수 없다가 결론이야. 만들 수 없어요. 제1종 연구 기관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고 계속 평생 일하는 연구 기관이야. 그건 만들 수 없어. 왜? 열역학 1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제1종 연구 기관은 결론적으로 만들 수 없다. 열역학 1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1법칙 한번 써볼까요? 열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공급해주지 않아.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는데 평생 일하는 기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제2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 뭐였죠? 이건 뭐였냐면,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뭐야? 우리 교재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였잖아. 열기관에서.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저절로 열이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거는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8번 문항은 어느 발명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이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 장치의 원리는 물이 낙하하면서 물이 처음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수차를 돌리는 일로 전환되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수차를 돌릴 수 있잖아. 충분히 이해 되죠, 여기까지. 좋아요? 이 일은 떨어진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이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물을 이 높이까지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럼 저 위에 있는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고 다시 내려온 물은 스크류의 회전에 의해서 다시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열역학, 이거 뭐예요? 영원히 일하는 기관은 만들 수 없는 거잖아. 에너지 공급하지 않고.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개념 학습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따라서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여서 수차를 계속 돌릴 수 있다. 계속 일을 할수 있다. 에너지 공급 없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틀린 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물체의 기억이 보존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억이 보존되기 위한, 봐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 학습을 했습니다.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죠? 일단, 중력을 받아서, 중력만 받고, 공기저항 무시하고, 마찰 무시하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물체, 아니면 올라가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할 때도, 물론, 마찰과 공기저항력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중력과 탄성력에 의한 좀 어려운 말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힘들만 작용할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응?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2번 질문은 모든 마찰을 무시하더라도 이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한 까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 좋다. 좋아요. 마찰 무시하자라고 해도 결국 봐봐. 여기 물에 위치 에너지 내려오면 수차를 돌릴 거잖아. 수차를 돌리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그 전환되는 에너지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발명가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물이 낙하하면서 물이 처음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수차를 돌리는 일로 전환된다. 에너지가 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물을 다시 처음 위치로 돌려놓는 일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1단원 정말로 큰 산이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위로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1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하고 3단원 빛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현대 물리 부분이죠. 파동 부분이기도 하는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단원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선생님 지금 인사하는데 지금 살짝 망설였어요. 맞아,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지. 제가 이제 2027 수능 특강 강의 선생님이 2027 수능 특강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45강짜리 강의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 만점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살짝 헷갈렸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를 베이스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열이 극한 심화 유형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내신 기본 유형 마지막 주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전 시간에 풀지 않고 이번 시간 기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넘긴 이유가, 얘도 이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제가.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된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레벨 3, 3번에 있습니다. 네. 그거 정말 심하야.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201 수능 문제였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레벨 2의 4번 요거였거든요. 공비가 한 종류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몇 종류야? 공비가 한 종류야.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 어차피 절대값이어도 제곱이니까. 그렇죠? 예. 얘를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고, 역시 뭡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x가 1일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자, 우리 했던 거, 예. 거의 뭐 방금 전 시간에 했던 수능 특강 레벨 2 문제 이 변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순서가 그렇긴 한데 뭐가 됐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x의 2n제곱으로 나눠서 얘가 0으로 가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a-2x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최고예요. 네. 이게 한 번에 보인다면 이게 x. 오케이? 자, 그리고 절대값 x가 1분의 작을 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1분의 2x, 2x로 수렴합니다. 이런 것들. 자, 세 번째입니다. x가 1일 때, 즉 f1입니다.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을 그냥 집어넣으면 4고요. 2고요. 2-2 없어져서 4분의 a가 되겠네요. 이 정도 암산 가능하고요.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이 2n제곱 4입니다. 이거 2n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네요. 다 구했어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x의 범위에 따라서 fx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내신 기본 유형으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던 레벨 2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를 찾아보시면 5월 학평, 4월 학평, 4월에 보면 4월 학평, 5월에 보면 5월 학평이 되는 거고, 6월 모평까지입니다. 7월 학평부터 거의 뭐 등장하진 않죠. 5월 학평, 4, 5월 학평 또는 6월 모평에 29번, 30번, 28번 4점짜리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런 거 하나 갖다 주고 다른 조건들을 붙이는 거예요. 뭔가 고정점 하나 주고 막 기울기를 움직여가지고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입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상황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심한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애플을 찾아낼 줄 알아야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애플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갑니다. FF1이에요. FF1. FF1이 뭐야? F1이 뭔데? F의 4분의 A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4분의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값 4분의 A가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4분의 A가 1보다 클 때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F의 4분의 A가 뭐가 되느냐? 즉, FF1이 뭐가 되느냐?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러면 3분의 A-E 곱하기 4분의 A가 될 거고, 이 값이 누구랑 같다? 4분의 5랑 같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약분 될 거고요. 자, 세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A-5. 자, 이수분해 합시다. A 더하기 3은 0이에요. A는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범위에 사냐면, 이 범위입니다. 절대값 4분의 2가 1보다 커야 돼.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 하나 찾았습니다. A는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레벨 2하고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갖고 왔다. 공부가 될 거예요. 자, 절대값 4분의 2가 1보다 작아요. 자, fx가 2x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의 4분의 a가 2x입니다. 2를 곱하게 되면 2분의 a가 되고,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예. 4분의 5가 돼야 돼요. 그럼 약분해서 a는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 범위를, 그렇죠, 만족합니다. a는 2분의 5. 하나 또 찾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4분의 a가 1이 될 때, 예. 자, 4분의 a가 1이 될 때, f의 4분의 a, 즉, f의 1이 될 거고요. 자, 4분의 a가 1일 때는 a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f의 1이 4분의 a라고 했으니까 4분의 4, 1이 되겠네요. 얘는 4분의 5가 되지 않죠. 따라서 a 꼴 4는 안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a가 마이너스 4가 될 때예요. 그러면 f의 4분의 2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f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1이니까 역시 4분의 5가 아니다. 이 조건 역시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두의 A값 5하고 2분의 5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0, 더하기, 맞습니까? 예, 2분의 10 더하기 2분의 5, 2분의 15가 돼서 분모 더하기 분자가 아니고 답이 2분의 15네요. 예, 기관식이니까. 자, 앞에 있던 우리 마지막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런 꼴에서 내가 F를 찾아내고, 얘네 또 합성함수를 다루라고 했는데, 이 합성함수를 다룰 때 결국은 여기 X값에 들어가는 이 친구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 케이스인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조금 난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 유형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심화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우리 했어요. 활용 문제. 기본 유형에서 활용은 뭐였습니까? 우리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제가 음함수 비법으로 미적분에서는, 미적분 내신에서는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심화에서는 이제 도형의 성질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산도 좀 복잡하고요. 이제 레벨 3, 2번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계산도 복잡하고요. 뭐 수학 1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또 접선도 나오니까 수학 2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도형의 성질 중에 일부가 응용되는 이 학평 문제도 갖고 왔어요. 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요첫 번째 심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도형을 얼만큼 그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거지,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뭔가 복잡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수능특강에 나오는 그 도형의 성질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수능특강에서 한번 했던 거거든요. 이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도 렛마입니다. 고난도를 풀기 위한 렛마 문항입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어본 친구는 저게 뭐지? 라고 이제 또 궁금한 친구도 있을 텐데,
얘는 원래 이제

예, 그 수학의 원서에서 예비 정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어떤 시어럼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증명 과정의 일부를 그거를 이제 돕는 예, 그 실제 증명 과정을 돕는 예비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름으로 갖고 온 이유가 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친구의 조건을 조금 더 축소하고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풀수 있게끔 보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비 문항, 예비 문항. 이거 풀면 이거 실제로 혼자 풀수 있어. 이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혼자 푸는 거잖아. 선생님이 열심히 푸는 거 보면 뭐 해? 여러분 직접 시험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딱 끊고 중간에 여러분 직접 뒤에 거 해보시고 선생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수강호 게시판에 선생님 렛마 문항을 통해서 정말 제가 풀어봤더니 실제로 제 손으로 제 힘으로 레벨 3 2번을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경험 너무 좋습니다. 뭐 자신감이 뭐 생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얼마나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가겠습니다. 렛마 문항. 자, 완전 제곱식을 딱 줬고요. 1,4라고 줬습니다.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자, 좌표측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조건들, 길이가 같대요. 삼각형의 외접으로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때이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상황을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건, 자, y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식, 이차 함수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자, 그려지겠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y축이 있겠습니다. 여기 y축이 있겠죠. 예, 그리고 원점이 있습니다. 1,4가 어딘가 있겠죠. 1,4 접선이 있습니다. 여기 1,4. 1,4. 자, 여기 1,4. 약간의 그림의 왜곡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a이고,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b입니다. 자, ac와 bc. 요게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AC와 BC예요.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된다. 여기가 C야. 그랬을 때 AB분의 자, 이 친구의 외접원이 있어요. 외접원이 뭔가 원이 그려지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하자. ER분의 AB. ER분의 AB는 왜 물어봤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왜 대놓고 이렇게 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원에서 배웠던 뭡니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 우리 사인 C, 요가 그냥 각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AB는 뭐가 됩니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서 스몰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따라서 뭐예요? ER분의 AB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뜻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고 예비 문항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래? 우리가 이게 세타예요.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직각삼각형. 그렇죠. 여기 보여요. 직각삼각형 OBC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인 세타. BC분의 OB. 뭐가 됐든 이런 좌표들을 다 계산해야만 뭔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수학 2 문제가 되겠죠. 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이쪽에다 쓸까요? 슉, 일로 갖고 와서 y 프라임은 2배 x 마이너스 3이 돼서 접선의 기울기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 접선은요. y-4는 마이너스 4의 x-1입니다. 원래 이거 암산 한 번에 되지만 그냥 여러분 써드리는 거고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 A가 2,0이 되고요. 점 B가 0,8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지? 그냥 점 C를 내가 C,0이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정의대로 가자. AC 이퀄 BC. 그럼 AC 길이는 얘가 2이고 얘가 C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C가 될 거고. 자, BC의 길이는 BC의 길이. 두점 사이 거리 공식. C제곱 더하기 64가 될 겁니다. 루트 C제곱 더하기 64. 그래서 양변을 그냥 제곱하면 4-4C 더하기 C제곱이 C제곱 더하기 64예요.
자, 그러면 C제곱, C제곱 소가 되고요. 자, 넘기고 넘기면 4C가 마이너스 60. C가 뭐예요? 마이너스 15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C가 마이너스 15, 0이구나. 지금 그림이 내가 왜곡됐다고 했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면 15는 쫙 있어야 되는데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왜곡해서 그렸고요. 자, 마이너스 15,0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인 세타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사인 세타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BC분의 OB 이렇게 되겠네. 요 길이가 8이고 BC의 길이. 근데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럼 굳이 이제 이 AC의 길이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라서 어렵진 않아. 왜? 8, 15, 17. 8, 15, 17. 피타고라스의 수. 그죠? 예. 네. 따라서 마이너스 15, 2. 아니면 여기 이렇게 계산.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17이 됩니다. 그래서 17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답은 17분의 8이구나. 끝.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뒤에 뒤에 기출문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냥, 거리가 같아.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계산이. 그런데 만약에 계산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도형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형의 성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도형의 성질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같죠? 길이 같아요. 아, 높이가 어땠습니까? 밑변을. 당연히 높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고 여기 이렇게 이등분되는 거잖아요. 혹은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 꼭지점. 을 지나는 거잖아요. 꼭지가 여기 꼭지점.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예를 보면 내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2,0과 0,8이면 이 친구의 중점이 공교롭게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접점이 돼버렸습니다. 1,4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친구를 지나고 수직이등분선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이 점C를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은근히 잘 쓰여요. 많이 쓰여요. 근데 얘가 아까 기울기가 뭐였어? 마이너스 4였어. 수직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y는 4분의 1x. 1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돼. 플러스 4분의 15가 되겠죠. 이 친구의 x절편이 뭡니까? 이 친구의 x절편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이렇게 쉽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도형 문제는 복잡하던 쉽던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진짜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되게 명심하세요. 다른 것보다 특히 도형 문제는. 선생님 저 도형 문제 약해요. 도형 막 이런 거 성질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늘어요. 충분히. 좋습니다. 자, 방금 했던 우리 예비문항 랩마를 이용해서 레벨 3 고난도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얘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준 거죠. 아까 완전 제곱식이었던 듯이 계산법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 x 축 y축 만나는 점.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 똑같아. 다만 아까는 점 c를 마이너스 15,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얘는 n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고 수열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는 뭐였어? 내가 입으로 사인법칙 쓰라고 외조번의 반지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뭔가 am분의 아래는 계산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 y는 x-2n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2n의 전체 제곱 살짝 왜곡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네, 자 뭐야 n,n 제곱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접선을 그려야 되겠죠. 접선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n,n 제곱이에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A이고 Y축과의 교점이 B입니다. AC와 BC가 같아야 돼요. AC와 BC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C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아야 돼. 자, 이때 점 C가 뭐라고요? AN,0이라고요. 잘했습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 접선부터 계산을 해보죠.

자, 이 친구를 미분하면 두 배의 x-2n이기 때문에 n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n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n이에요. 그럼 y-n제곱에 마이너스 2n의 x-n입니다. 따라서 접선이 y는 마이너스 2nx 더하기 2n제곱 넘어오면 3n제곱이 돼요.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x절편 y자리 0 집어넣고 넘기면 2분의 3n이 되겠네요. 아, 따라서 2분의 3n, 0이 되고요. 자, y절편 3n제곱이니까 전 b가 0, 3n제곱이 되겠습니다. 다 했네. 그래서 아까 방법 1이 뭐였지?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계산. AC와 BC 가보죠. AC와 BC 같아요. 어차피 우리 제곱근 떼버리겠습니다. 제곱할게요. 자, 이 친구 뭐예요? 2분의 3n 마이너스 an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BC의 제곱은 an의 제곱 더하기 3n 제곱의 제곱이니까 9n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n an이 되고요. 플러스 4분의 9n 제곱이고요. an 제곱끼리 소거됩니다. 그러면 AN은 살짝 암산해 볼까요? 넘기고 넘깁니다. 마이너스 3N 세제곱이고요. 맞나? 예, 네, 맞겠죠? 네. 자, 그리고 뭐예요? 3N으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4분의 3N이 됩니다. AN을 구했네요. 자, AN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야? 외접어래 반지름. 외접어의 반지름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더 편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아, 난 사인 법칙을 이용할래. 사인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분의 자, 누굽니까? 사인 세타분의 AB의 길이가 RN 두배 RN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N은 두배 사인 세타분의 AB가 되겠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냐? 여러분, 이걸 그냥 집어넣지 말고, 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FS에 접선했을 때, Y-FN, F'N, X-N, 이런 것처럼, 식을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깔끔하게. 사인 세타가,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렛마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BC분의 OB를 읽어내야 하는데, 어차피 얘를 계산하는 이 AC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상관이 없죠. 어떻게 써도. 요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뭐, 요걸 써도 똑같습니다. BC분의 OB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AC분의 OB가 되겠죠. AC분의 OB. 2 곱하기. AC분의 OB. 분의 AB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두 배의 OB분의 AB 곱하기 AC가 되겠죠. 그런데 OB의 길이가 3n제곱이에요. 2 곱하기 3n제곱이 될 거고, AB의 길이는 두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9n 4제곱. 레벨 3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있습니다. 네, 4분의 9n제곱일 거예요. 자, AC의 길이는 2분의 3n 빼기 AN이거든요. 자, 그럼 2분의 3n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2분의 3n에서 얘를 빼면, 2분의 3n에서 뺐어요? 예. 네. 4분의 6n이니까 4분의 3n. 뺐으니까 3n 세제곱. 아, 3n 세제곱 플러스 4분의 3n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끝났어. 이게 뭐야? RN이야. 그런데 우리는 AN분의 RN을 물어봤잖아요. 이걸 지우고 가겠습니다. AN분의 RN의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A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AN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N 세제곱. 자,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N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극한은 끝났죠? 요게 이렇게. 3이고, 루트 9. 1.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 뭐야? 2분의 1이 있고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계산이 조금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2m분의 1일 거예요. 따라서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y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2n분의 1에 x 마이너스 4분의 3n에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는 것이 바로 a를 구하는 거겠다.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n 3제곱 an 마이너스 4분의 3n이 되겠죠. 그럼 a는 뭐야? 얘만 넘기면 되겠네. 얘만 넘기면 뭐가 됩니까? 아까 구했던 답과 같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뭐 사인 법칙은 차후 문제고 얘를 찾아내는 것쯤은 앞에서 웬만해서 제가 알려드렸다라는 거. 예, 도형의 성질. 요런 걸 여러분이 센스 있게 찾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이 일부의 아이디어가 사용된, 자, 우리 심화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월학평 29번. 자, 4점짜리. 이거 고난도예요. 가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계산 조금 있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참수 v의 점 2n,4의 제곱. 접선과 수직이고,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접선과 수직이고, 자, 이 점을 지나는, 0,2n 제곱을 지나는 직선! 접하는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당연히 우리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이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점을 지났을 때, 원점을 지난 직선인 거죠.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좌표분의 y좌표가 되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건, 당연히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인 겁니다.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은 제가 조금, 예,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데, 얘가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데, 그림이 살짝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까요? 예. 살짝 더 옆으로. 뭐, 그냥 가도 되는데, 제가, 오케이. 조금 그림이 틀려지는 거 별로 깐깐하죠. 예, 우리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아마 제 마음을 이심전심 느낄 겁니다. 예, 좋아요. 자,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 왜 갖고 왔냐면요. 요거거든요. 똑같은 두 가지 방법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그냥 길이. 두 번째 뭐야? 그렇죠. 아까 수직이 등분선.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노란색의 기울기. 왜냐하면 이 친구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y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예요.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4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은 이 노란색 직선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예, 노란색 직선은 자 y는 자 0,2n제곱이고 기울기가 4n이니까 4nx 더하기 2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의 점을 xn,yn이라고 하자. 수열을 잡자라고 하면 y에는 4nxn 더하기 2n제곱이라고 하는 식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한 가지 식이 더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지금 뭡니까? 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원.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원. 원에서의 가장 기본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아! 길이가 뭐하다? 이렇게 같다. 거리 공식 쓰면 구해집니다. 힘들어도. 해볼게요. 얘가 0,2n 제곱이에요.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xn 제곱 더하기 yn 마이너스 2n 제곱의 전체 제곱은 두점 사이의 거리. xn 마이너스 2n의 전체 제곱 더하기 yn 마이너스 4n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xn 제곱, xn 제곱, yn 제곱, yn 제곱 2차가 다 없어집니다. 예. 1차만 보면 돼요. 뭐 1차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마이너스 4n 제곱 yn 플러스 4n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n xn 플러스 4n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n 제곱 yn 플러스 16n 4제곱입니다. 자, 넘어오면

4n 제곱 yn 넘어오면 4n xn이 되고요. 나머지 16n 4제곱 넘어오면 12n 4제곱이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4n 제곱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자, 4n으로 나눌 수가 있죠. nyn 더하기 xn. 자, 4n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n 3제곱 더하기 n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모아하면 되는 거야. 연립하면 xn, yn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 계산 조금 이따 할게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얘네들의 변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 사실은. 우리가 원의,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중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처럼.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 중점이 뭡니까? 이 중점이. 얘네들 중점이니까 n, 3n 제곱이고요. 기울기가 자, 아, 요거 조금 더 어렵긴 하겠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n분의 2n 제곱이니까 암산 좀 해야 되겠네요. 2n분의 2n 제곱은 기울기가 n이네. 그 얘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겠네. 따라서 요 직선은 y-3n 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에 x-n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1 더하기 3n 제곱이 되는데, 자,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하고 싶은 건데, 얘가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럼 여기가 yn이고, 여기 xn이거든요. 아까 처음, 첫 번째 방법 있죠? yn은 n분의 1로 나눠봐. n분의 1 xn. 3n 제곱 더하기 1이야. 얘랑 요거 넘기면, 요거 넘기면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아,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레벨 3 2번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대로 그냥 길이 같아요라고 문제를 푸나, 아니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나,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레벨 3 2번과 이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원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출제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이 조금 있지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결국은 얘네들을 혹은 얘네들을 연립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연립해버릴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연립해서 이걸 xn, yn을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약간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요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a에는 사실 이제 xn분의 yn이에요. 근데 요 xn분의 yn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xn으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얘를 xn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얘를 이렇게 xn으로 나눠, 이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xn으로 나눠버리면 4n 더하기 xn분의 2n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둘을 모아자? 연립하자. 예.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위에다 쓸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4n xn 자, 더하기 2n 제곱은 마이너스 n분의 1 xn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넘어오면 4n 더하기 n분의 1의 xn은 자, n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xn은 자, 뭐가 됩니까? 이 친구로 나눠야 되겠죠. 그 얘가 뭐야? 지금 통분하면 사실은 n분의 예, 4n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 제로 나누니까 거꾸로 가야 되겠지. 4n 제곱 플러스 1분의 n 3제곱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 4n 더하기 자 n 3제곱 더하기 n분의 2n 제곱에다가 여기 4n 제곱 플러스 1이 있겠습니다. 4n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n분의 an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그럼 n분의 an, 얘가 지금 an입니다. n분의 an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4로 수렴하고요. 최고차항 n4제곱, 8n4제곱, 최고차항의 계수입이 4 더하기 8에서 정답은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야, 이거 계산이 조금 있죠, 여러분? 계산이 조금 있지만 심하잖아요, 지금. 1강에서는 제가 기본 유형을 했고 2강에서 지금 제가 심화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할 때 계산이 이렇게 복잡할수록 식을 한땀한땀 깔끔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 대신 어지간한 것들은 뭐 암산한다거나 연습장에다 이제 뭐 지저분하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학생들 문제 풀라 그러면은 시험지에 뭐 물론 그렇죠.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막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문제일수록 핵심이 되는 식들이 있죠. 이렇게 딱 내가 구해야 되는 요런 핵심이 되는 식만큼은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만 내가 했는데 열심히 풀었어. 열심히 풀어서 답이 딱 내신이든 수능이든 딱 12가 나왔는데 보기를 보니까 객관식이야. 12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2가 없어. 예. 수능이면 어떻게 해야 돼? 12가 없으면. 내가 잘못 풀었구나. 내 풀이를 점검해야지. 내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지. 하지만 내신일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감독쌤한테 탁 손을 들고 여담입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감독쌤한테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이게 예를 들어 뭐 20번 문제면 20번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놓고 다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기 풀이를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아마 그동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 본부로 학교 내신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반 누가 이직을 했다. 이거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럼 수학선생님들 잘 모여서 다시 막 점검을 하겠죠. 막 다시 풀면서 답이 이상이 없어. 그럼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좀몇분 뒤에 다시 이제 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잘못 푼 거야. 그럼 어차피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제가 지금 학생 입장에서 내신 시험에 대해서 이런 꿀팁을 제가 또 강의 중에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도형의 성질이 사실 핵심이었지만 계산이 복잡할수록 핵심이 되는 식을 탁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쓰는 것이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풀이를 점검할 수 있고 이런 데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기본 유형 마지막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거. xn제곱을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공비에 문자가 있는 거야. 공비가 이제 뭐 변수 혹은 뭐 미지수. 문자의 상황에 따라 변수로 볼수 있고 미지수로 볼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공비에 문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야? 공비가 한 종류이면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비가 이제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좀 많이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공비가 이렇게 두 종류야. 공비가 두 종류인 거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풀이가. 공비가 한 종류면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거였지만 공비가 두 종류면 네, 여기도 공비가 지금 두 종류잖아, 이렇게. 얘네들의 절대값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9월 모평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극한을 취하는데 뭐 an제곱 더하기 bn제곱분의 뭐 a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뭐 어쩌고저쩌고 bn 플러스 1제곱하고 뭐가 붙어. 그럼 공비가 이렇게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럼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서로 다른 AB라고 했을 때, 같아버리면 공비가 한 종류니까, 나누는 거예요, 케이스를. 예전 9월 모평 29번인가, 예, 재작년 9월 모평 29번인가 8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생각, 공비가 몇 종류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비에 문자가 있을 때. 그런데 공비가 두 종류야 하면은 비교해야 된다고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해야 된다고 아 x의 절대값과
절대값 x분의 4를 뭐 한다고? 둘이 비교한다고, 둘이. 그래서 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같습니까? 에 따라서 fx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근데 이게 심화 문제야. 내신에서 이게 완전 심화 문제야. 공비 막 세 종류 이렇게까지 내지 않겠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 렘마 문제는 훨씬 더 편한 문제야. 이 문제가 왜 훨씬 더 편한 문제야? 양의 실수에서만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다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양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떼버리는 거예요. 절대값을. 절대값을 떼버리는 거예요. 예. 조그만 주기 왜 있나 했더니 이럴 때 필요한 거네. 자, 절대값을 떼버리고 x가 양수일 때 결국 x와 x분의 4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x와 x분의 4를 비교한다. 자,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 매우 도움이 되니까.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y는 x, 양수에서만 그리는 거죠. y는 x분의 4, 양수에서만 그리는 겁니다. 둘이 같아진다. x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아진 점이니까 양수니까 2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2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세 개의 범위를 나누시는 거예요. 0과 2 사이, 2일 때, 2보다 클 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x가 0과 2 사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0과 2 사이다라고 쓰는 이유는, 누가 누구보다 큰 거야? 지금 어차피 양수니까. x분의 4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x보다 큰 거예요. 이걸 푼 거야.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하라는 뜻은.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번에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원래는, 자, 봐봐.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내가 물어봤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쉬운 걸 만약에. 그러면, 공비가 두 종류야. 이거 숫자잖아, 지금. 그러면, 3의 n제곱으로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예. 네. 그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1분의 3이에요. 여기 마치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그럼 원래 얘도 누가 더 커? x분의 4가 더 크기 때문에 x분의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x분의 4의 n제곱으로 나눴다는 건 4분의 x의 n제곱을 곱했다는 거잖아요. 4분의 x의 n제곱을 곱했다고. 4분의 x의 n제곱을 곱했다고. 그럼 얘가 지금 x분의 4가 되는 거고, x 곱하기 4분의 x의 n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x가 0과 2 사이이면, 얘가 0과 1 사이니까 얘가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가요. 따라서 얘만 남는, x분의 4분의 1만 남는 거야. x분의 4분의 1만 남는 거야. 이것처럼 지금 나눠서 계산한 거라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으로는 보자마자 x분의 4분의 1이라는 건 결국은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x분의 4의 n제곱분의 곱하기 x분의 4, 여기 1 해서 마치 뭡니까? 이렇게. 마치 뭡니까? 여기다 할까요? 마치 뭡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니까. 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4분의 x가 되는 거라고. 제가 한 지금 3분 정도 설명했나요? 요게 거의 뭐 1, 20초 만에 가능한 거라고. 이런 개념적인 베이스가 된다면. 그럼 뒤에 레벨 3 마지막 끝판왕이었던 3번도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 가면 훨씬 더 편하고 깔끔하게 문제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덜 걸리고. 두 번째. 자, x가 2일 때입니다. x가 2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x분의 4와 x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f의 2가 되겠죠. f의 2. 자, f의 2입니다. n이 무한대로 할 때,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2n제곱 더하기. 자, 써볼까요? 2m.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2n 플러스 1제곱 자 아이쿠 아이쿠 자자 2n 플러스 1제곱
2n 제곱. 분모분자 똑같네. 1이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 뭡니까? x가 2보다 클 때. 사실 x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예요. x가 x분의 4보다 큰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자, 리미트 n이 뭐한테 들어갈 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원래는 얘가 더 크니까. x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다 나누는 겁니다. x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면 그 원리가 x의 n제곱으로 나눴어. x분의 1의 n제곱을 곱한 거니까 x분의 4의 x제곱분의 4의 n제곱이고, 네, x고 x제곱분의 4의 n제곱인데 x가 2보다 크면 이거 0으로 가는 거예요. 연관식이니까. 그래서 x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지만 사실 앞에 한번 볼게요. 여기 마치 뭡니까? 여기 마치 최고차항이 계수의 비처럼 보자라든가. 이걸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났어. 이제 얘가 이 fx를 찾았습니다. 같아야 된대. 이거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요거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풀어볼게요. 4분의 7x가 3이야. 그럼 x는 3 곱하기 7분의 4야. 7분의 12 하나 나오고. 얘는 이거 만족하는 거야. x는 2. 어, x가 2일 때니까 이거 되네. 2 자체가 해야. 오케이. 7분의 12, 2. 자, 얘는 뭐야? 넘어오고 넘어가면 x는 3이네. 따라서 뭡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7분의 12가 돼서. 자, 5 더하기 7분의 12. 35 더하기 12, 7분의 4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레벨 3, 3번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만 딱 그려놓고, x가 되거나, x분의 4분의 1이 되거나, 둘이 같은 상황에서 극각각 계산하거나, 세 가지라고요. 되겠습니까? 예. 공비가 두 종류일 땐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레벨 3, 3번 이제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수열의 극한 중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제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만 제가 방금 드렸던 렛마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비가 뭐야? 두 종류야. 공비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근데 원래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요거 헷갈릴까봐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어차피 절대값 그대로니까. 그 얘를 그래프 그리고 이 친구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점 찾고 범위가 몇 개입니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세 개의 범위에 의해 얘가 더클 때, 얘가 더클 때. 얘가 더클 때는 이 친구에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얘가 더클 때는 이 친구에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얘네들이 같을 때는 대입해서 계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다만,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문제다. 열심히 풀어서, 스님. 수능 특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해 냈습니다. 아주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5: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2단원이에요. 저 2단원인데 오늘의 논센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 학교 수학시험이 쉽다고 느낄 확률은 0인가요? 많이 0으로 수렴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의 우리 강의의 목적이 사실 이 쉽다고 느낄 확률을 높이러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인데 사실 막 이제 풀만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보인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대들은 결과적으로 학교 시험이 수학 시험이 쉬웠다고 대답해 주지는 잘 않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출제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이렇게 시험을 내고 애들이 보는데 항상 우리는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1학기 중간이든 기말이든 그대들이 묻죠.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번 수학시험 쉽나요? 쉬워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아 미안하다 이번에 좀 단원상 어려워. 단원이 가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번에 좀 어렵다 어려워 하면 아 왜 어렵게 돼요 하면서 막 물어보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아, 그렇게 됐어 미안해 사과를 하죠. 근데 또 어떨 때에는 진짜 그럭저럭 풀만한 것 같아. 전 단원보다도 괜찮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풀만해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아 거짓말 어렵잖아요.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단 시험 보기도 전인데 아 미안하다 그냥 아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선생님 쉬워요? 라고 맨날 물으니까 아 이번엔 진짜 쉬워. 왜냐면 그때 진짜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쉬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대들이 또 아 거짓말쟁이 이렇게 저는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1년에 4분기마다 이제 양치기 소녀가 되어지는데 왜죠? 왜 항상 그대들은 이게 어렵다고 하는지 우리는 답정너처럼 제가 무엇을 답하든 하여튼간 어렵다고 하는 그대들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소금은 이제 좀 쉽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 그대들에게 이제 나는 항상 진실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자꾸 거짓말쟁이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평이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 단원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택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B, C에서 서로 다른 이러한 세 개의 문자에서 네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나열하지 않고 그 구성, 조합만 바라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AA, BB 이러한 구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이거 어때? AB, AB. 아, 나열이 바뀌었으나 결국은 그 조합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경우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카운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게 중복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뭐 A, B, C, C 이러한 거는 이제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될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지금 중복 조합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되겠는데, 우리가 저 H라는 문자를 어떻게 끌어오고 있냐면, 지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니까 작은 3을 앞에다 적어주시고, 저 H라는 기호를 데려오고, 지금 네 개를 중복해서 택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작은 4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3H4를 계산해주면 된다가 될 텐데요. 그러면 H라는 새로운 문자가 등장을 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건데, 계산은 지금 위에 공식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작은 숫자들을 더하면 7이죠. 7에서 1을 빼면 6이에요. 1이라는 숫자를 빼서 앞에 적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수, 콤비네이션을 데려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4라는 숫자를 이어 데려옵니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작은 수를 똑같이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야. 계산은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콤비네이션을 계산할 때는 이 4라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면 좋죠. 계산이 편리해지니까. 근데 이때는 조합의 수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6에서 4를 뺀 2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를 계산하면 이제 뭐6 곱하기 4, 5에다가 2 곱하기 1로 나눈 15개겠다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 중복조합에 대한 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합에 대한 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막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막 문제가 단서들이 나열되면서 긴 문장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를 어려워하냐면, 이 NHR에 대한 이 꼴로 만드는 거를 어려워해요. 어디가 이 H에 대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가 맞다면, 어느 값이 N이고 어느 값이 R이지? 라면서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NHR에 대한 꼴로 데려오기. 이 데려오는 것이 사실상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처음 스타트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계산을 할수 있다 그거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꼴로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는 지금 두 가지의 이미지를 소개할 건데요. 지금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NHR을 만들어 가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상자에 공을 넣는 거예요. 상자에 공넣기라고 써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상자 세 개가 이렇게 있어. A, B, C. 저 항상 알파벳 이렇게 읽으면서 A, B, C.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같은 공. 같은 공으로 네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네 개에 대한 공을 남김없이 지금 상자에 넣으려고 하고요. 이때 상자는 빈 상자가 있어도 좋습니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이네 개의 공이 만약에 A에 두 개, B에 두개 들어가고 C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라고 되어 있다고 해볼게. 이때 제가 만약에 A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문자로 작은 A 두 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B에 대한 그
공의 개수 2는

스몰 b에 대한 개수로 바라보고 b, b 이렇게 넣는다면 스몰 c는 적히는 게 없을 테고, 따라서 지금 왼쪽에 설명했던 그러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어라?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에 대한 상자에다가 네 개의 공을 남김없이 넣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세 개에 대한 문자에서 네 개를 중복해서 택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같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남김없이 넣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다 구하여라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때 그러면 3, H4 이런 식으로 우리가 H에 대한 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고, 그러면 제가 두 개를 소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볼 건데, 그때는 저 왼쪽에 있는 중복 조합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우리 위에 있는 첫 번째 단원에 대한 내용에서 다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인데, 특히나 활용에서의 1번 에 대한 내용을 먼저 데려와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볼게. 두 번째는 그래서 방정식이야. 방정식을 우리가 같이 떠올릴 거고, 이때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정수, 해의 개수를 다룰 겁니다. 제가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X1, X2, X3.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가 있어서 이때의 합이 4가 되어진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X1, X2, X3는 말이야,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안 되는 정수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X1이 0 이상, 2도 마찬가지로 0 이상, X3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인 정수인 그 범위 안에서의 해를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눈치껏 내가 만약에 지금 위에 대해서 같은 상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3H라는 4라는 그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될 텐데, 그치?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볼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이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해서 상자를 또 이렇게 씌워보겠다라는 거야. 탓, 탓,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각각에 대한 값이 더해져서 4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치? 여기가 2, 2, 0 이렇게 더해지면 지금 4가 될수 있잖아요. 그치? 해서 지금 아까와 같이 0, 2개, 0, 2개, 0 하나가 되어지는 경우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위와 똑같이 3H4에 대한 경우의 수로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지금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표현과 위에 상자에 공을 넣는 그 이미지와 앞에 본래의 개념을 정의하는 저 맥락과 같은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막 확률 문제가 아니 무슨 소리야 싶을 정도로 막 길게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자에 공을 넣는 꼴로 여러분들이 데려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바로, 이 앞이 상자에 대한 개수잖아. 이 뒤는 공에 대한 개수잖아. 라고 하면서 이 H에 대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린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 다시 한번 지금 중복 조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같이 생각해줘야 될 것은 이 상자, 공에 대한 고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이미지와 방정식에 대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나갈 거예요. 다시 한번 찰칵찰칵 정리해 주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라볼게요. 자, 가보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제는 유제 1번입니다. 읽어봅시다.
검은색 볼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두 개, 그리고 빨간색이 세 자루가 있대요. 그럼 제가 문자로 데려올게요. 우리 항상 조건을 간단한 문자로 데려오는 것도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쵸? 검은색을 제가 A라고 데려오고, 파란색 B 두 개. 그리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는 아니고, 이제 다른 C 세 개를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섯 개의 문자를 우리가 세 명에게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고 있대. 눈치를 챘어요. 이 여섯 개의 문자를 뿌려 넣을 건데 서로 다른 세 명, A, B, C에게 뭐 나눠 준다라는 그 말이야. 그러면 어느 쪽이 상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이쪽에다가 상자를 그려주고 싶잖아. 그치? 그 제가 지금 얘네를 상자를 만들게요. 이렇게 ABC라는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6개를 뿌려줘야 되는 건데 이때 잠깐 멈춰. 왜냐면 아까 상자에 공을 넣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이 공은 같은 공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달라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우 시원하게 상자 개수 3에다가 공 6개 3H6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여기서 방법은 간단하죠. 왜냐면 서로 뭐 이제 건드리는 규칙이 없으니까 A라는 친구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에 B끼리는 같으니까 얘네 뿌려주고, 또 C끼리는 같으니까 C끼리 뿌려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A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남김없이 넣기 위해서는 3H1이라는 이러한 경우의 수로 생각해 줄수 있을 것이고, 괜찮아. 그리고 똑같은 B 두 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넣는 거니까요. 상자 수는 3개고요. 지금 같은 문자, 즉 같은 공은 두 개예요. 3H2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각각의 경우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곱하기로 이어줘야겠죠. 괜찮아.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지. C 3개, 같은 공 3개를 넣어주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공 3개 넣어주는 거니까 3H3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이들을 다 곱해주는 게 이제 해결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줬으면 나머지는 계산. 그러면 이때는 조합인 컨비네이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3과 1을 더합니다. 그러면 4인데 4에서 1을 빼주세요. 그럼 3, C 적어주시고 뒤에 있는 수 데려와서 31C로 바꿔주는 거지. 곱하기. 이번에도 3과 2를 더하면 5인데 5에서 1을 빼줍니다. 그럼 4죠. 4C에다가 뒤에 있는 2를 똑같이 데려와 주세요. 이번에도 3과 3을 더하면 6인데 6에서 1을 빼줍니다. 그럼 5에다가 5C3 그대로 데려와서 이렇게 조합의 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는 3이 되고요. 뒤에는 4C 암산돼요. 암산.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6이죠. 그리고 뒤에는요. OC3도 사실상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뒤에 숫자를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습관 길어주면 좋으니까 OC2라고 바꿔주면서 계산 한번더 할게요. 왜냐면 3을 5에서 빼줘도 우리는 그 값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를 낮춰줄게요. 그럼 앞에는 18 곱해지고요. 뒤에 이번에 OC는 암산 54 20에서 2로 나눠주니까 10이죠. 그래서 180이라는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지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유제 1번을 딱 마주하면 바로 그대들, 아, 3H, 3H1, 3H2, 3H3 해서 곱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지. 괜찮아.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공에 대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방정식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왜냐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였으니까 저는 문자
3개를 이렇게 다르게 주면서 이 오른쪽에 지금 몇이 돼야 될까라고 이제 뒤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공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 방정식이 1이 되는 경우에 대한 의미 아닌

정수, 해. 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괜찮아. 그럼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3H1 가지다라고 우리는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1이 아니라 만약에 B에 대해서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그냥 2로 바뀌는 거고, 마찬가지로 C일 때에는 3개니까 3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각각 3H2, 3H3을 꺼내주는 거죠. 괜찮니? 좋아.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앞에 부분만 써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풀 때는 바로 H로 데려와도 되지만 상자에 공을 넣는 거를 같이 떠올려 봤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유제 2번을 볼 텐데, 어떠한 조건이 바뀌어져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지금 흰공 4개와 곰공 6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남김없이 나눠준대. 아, 이번에는 상자랑 공을 시원하게 문제에서 줬어요. 일단 상자가 3개라고 하니까 A, B, C 상자를 만들게요. 그리고 흰 공이 4개고요. 하나, 둘, 셋, 넷. 검은 공은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이들을 지금 넣을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H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 있냐면, 이때 흰 공을 넣을 때에는 그 상자 안에 그흰 공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장인 거죠. 괜찮니?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흰 공이 일단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떡하긴요? 흰 공을 일단 넣어주면 되는 거죠? 좋아. 그러면 일단 세 개를 데려와서 A, B, C 상자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게요. 그럼 이미 넣었어. 얘네를 생각할 거 없고요. 이게 지금 스타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럼 남는 거는 결국은 흰 공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를 생각해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다가 흰공 하나 넣어주는 3H1에 대한 경우의 수가 흰 공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럼 나머지 검은 공은 어떻게 해결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같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다가 남김없이 넣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곱해주겠죠? 3H 몇? 공의 개수인 6이 들어가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데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공씩 넣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4에서 1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다음은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계산할게요. 그러면요, 더하면 4니까 하나 빼서 3H1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요, 더하면 9인데 하나 빼서 8이니까요, 8C6이에요. 그치? 6인데 한번더 줄이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지. 앞에는요, 3C1이니까 3이고요. 뒤에는 8C2가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87에 56에다가 2로 나누니까 28 곱해주는 거죠. 해서 84가 되는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듯이 H만 뽑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이 하나씩 주면 끝나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특히나 이 문제는 더욱이 아주 잘 바꿔봤으면 좋겠어. 중요하게 한번 봐봅시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1, X2, X3를 더해가지고, 일단 나는 흰 공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초반에 흰 공은 4개죠? 그치? 그래서 4개가 되어야 돼. 흰 공은 말이야. 그런데 이 상자가 하나씩은 흰 공을 이미 갖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에 대한 X1, X2, X3이라는 값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까는 음이 아닌 정수였어요. 즉, 0부터 시작하는 정수에 대한 그 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공 하나씩 있다라는 거는 1 이상이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는 것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x1도 1 이상, 각각 다1 이상이 되는 정수해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원래 이러한 방정식을 만나면 우리가 신나게 3h4를 끌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봐야 돼. 그런데 지금은 자연수에 대한 그 개수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 자연수의 해의 개수 말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제 어긋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의미 아닌 정수해로 만들어줘야 돼. 즉, 이 부등식의 오른쪽에 위치를 1이 아니라 0으로 뭔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작업이 필요할까? 제가 이 각각의 부등식에 대해서 양쪽에 1을 빼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 x1-1이 되면서 여기가 0 이상으로 바뀌죠. 오호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주고 x3에서도 빼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 각각 지금 0 이상의 정수가 되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번에 치환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x1이라고 치환하면 0 이상, 마찬가지로 라지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라지 x에 대한 이러한 방정식을 또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1, 1, 1을 빼줄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x2-1, x3-1이 되어지는데 총 3이 빠졌어. 그치? 빼기 3이 됐어. 그럼 이쪽에서도 빼기 3을 해주니까 1이 되어지면서 치환을 하였으니 라지로 바꿔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우리가 0 이상인 정수니까, 즉, 2에 대해서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이 형태의 방정식이 나와서 서로 다른 세 개에다가 공 하나를 넣는 3H1이구나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3H1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을 써봤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작은 문자들이 지금 1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즉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을 각각 빼줘가지고 그 의미 아닌 정수해로 만들면 되는 거고, 또한 이쪽에서 뺐으니까 오른쪽에서도 3을 빼줘야죠. 우변도 바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은 문제가 뒤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 제가 흰 공에 대한 거를 지금 3H1로 바꿨는데, 검은 공은 마찬가지로 3H9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방정식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좋아요.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볼 다음 문제에서 지금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 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 줄에서 등장하고 있지. 자연수 ABCDE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하, 어떠한 방정식이 나왔어. 얘에 대해서 H가 뭔가 떠올라서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의미 아닌 정수여야 돼. 그런데 자연수를 묻고 있으니까 아까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쳐다볼 건데, 근데 이때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뭔가 더 심플한데. 우리 이럴 때 가부터 쳐다볼까요? 나부터 쳐다볼까요? 묻는 이유는 나부터겠죠. 보통 이제 박스 조건을 보면 이제 가부터 보시는 게 이제 맞아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서 이제 경우를 좀더 줄여주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가끔은 먼저 살펴줘야 된다. 지금 나를 보면 A와 B에 대한 곱이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데 A랑 6은 각각 자연수죠. 그치?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B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 6이 되거나, 곱해서 6이 되는 거. 또한 6, 1이 되거나. 또
23이 되거나 32가 되거나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 안에서만 이제 가를 바라보면

되겠다. 좋아. 그러면 나에 대한 조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꺼냈는데 제가 사용할 거는 더하기네요. 더한 값이야. 그럼 일단 더해줄까요? 제가 이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경우는 우리가 A, B 더하는 거니까 경우가 같아서 7이라는 값이 지금 A 더하기 B가 나오겠네.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2와 3을 더한 5가 A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괜찮지? 이 값을 데리고 이번에는 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 가볼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자연수에 대한 방정식, 즉 방정식에 대한 자연수의 해계수를 한번 그 과정을 정리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그 예제 풀이에 대한 답을 확인하지 않고 직접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푸는 동안에 먼저 앞질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를 바라볼 건데 우리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 왜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그냥 첫 번째라고 할 걸. 그럼 여기를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a 더하기 b가 7이기 때문에 남은 가에서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말이야. 12에서 ab인 7을 뺀 5겠죠. 괜찮아요. 이럴 때에는 지금 c, d는 자연수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형태는 맞는데 이에 대해서 자연수에 대한 해의 개수를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는 h를 꺼내려면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돼. 그럼 아까와 했던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연수라는 거는 결국은 이 c와 d2가 각각 1 이상인 이러한 정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1을 빼보게 되면 C-1은 0 이상, D-1도 0 이상, E-1도 이제 0 이상이 되는 정수가 되어지는데 이대로 가셔도 좋지만 저는 문자를 바꿔서 라지로 표현해 볼게요. C-1을 라지 C로 바꿔 볼게요. 비슷해? 라지야, 라지. 큰 거야. 그럼 이게 지금 0 이상. 또한 D-1도 라지 D라고 두면서 0 이상. 괜찮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만큼에 대한 값도 라지 E라고 두면서 0 이상으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라지 문자가 등장을 했으니 이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라지 문자가 등장하도록 이 방정식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맞추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각각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C-1, D-1 위에 방정식에서 이 별표에서 각각을 마이너스 1씩 해주면 E-1 해주면 총 3을 빼주는 거니까 위에 5에서 3을 빼준 2가 된다라는 거고요. 한번더 보기 좋게 바꾸면 아까 치환했던 그대로 라지 C 더하기 라지 D 더하기 라지 E에 대한 게 E가 되는 이러한 방정식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아까 바꾸어 놨으니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해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아 상자 3개에다가 같은 공두 개를 넣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H2라는 이러한 꼴로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차근히 진행을 해왔지만 짧게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의 이 방정식을 말이야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해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3을 뺀 거야. 그치? 양쪽에서 3을 빼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음이 아닌 정수해를 찾는 방정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아, 이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는 3H2구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케이스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1: 어?
0: 또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3H부터 계산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계산하게 되면 4H2가 되죠. 그럼 여기 4, 3, 12에다가 2로 나누니까 우리 6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에 대한 것은 우리 1번에 대한 경우랑 2번에 대한 경우를 각각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6을 두배 줘야 되는 거겠지? 6 곱하기 2인 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그 경우도 이제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때는 뭐가 바뀌겠어요?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이번에는 AB인 5를 가족권에 12에서 빼주는 거니까 7이 되겠지. 이쪽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치? 이렇게. 근데 이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아직 C와 D와 E가 자연수인 상태이다. 이거라는 거지. 따라서 E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이쪽에서 3을 빼주고 이쪽에서 3을 빼줄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넘어가 봅시다. 제가 다른 문제를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라지로 데려와서 3 빼서 4라고 적어보고 그러면 이 라지 문자인 친구들은 C, D, E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방정식에 대한 해의 개수니까 이제는 한 번에 우리가 3H4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더하면 7이니까요. 빼면 6이에요. 게다가 4 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6C2라고 바꿀 수 있고 계산하게 되면 15가지가 나오는데 이두 가지에 대한 것 각각 세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15가 곱하기 2가 되어서 총30 경우가 나오겠구나. 그럼 앞에서 지금 12개, 뒤에서 30개가 나왔으니 총 12개 더하기 30, 즉 42가지가 최종 경우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지금 세 번, 네 번째 동그라미는 한 번에 지금 3H4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 잘 알고 있죠? 한번더이긴거 일부러 그냥 안 적은 거예요. 얘네가 자연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한 해의 개수를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씩 빼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서도 3을 빼줬다. 그랬더니 이제 H라는 꼴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조합에 대한 계산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좋아. 지금처럼 그대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방정식 꼴에서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연수라는 조건이었죠. 나중에는 어떻게 나올까? 응? 나중에는 막2 이상, 3 이상 이러한 조건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양쪽에서 1을 빼줬던 거를 2씩 빼주고 3씩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러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를 예상해 보면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제 3번으로 가볼게요. 좋아. 집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번 문제가 우리가 그 중복조합의 활용 2번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중복조합이 함수.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와 관련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제로 등장하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느 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아니지, 이쪽에 어느 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중복조합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를 일단 아셔야 돼. 아까도 우리가 방정식을 다룬 거잖아. 근데 그에 대한 형태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꼴로 데려온 거잖아. 그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제가 이 문제 말고 다른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볼게. 일단 X가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X에서 X로 가는 아니야.

X에서 Y로 갈게요. 다른 집합으로 갈 건데, 2에 대한 원소는 1, 2, 3만 있다고 해봅시다. 좋아. 이러한 집합으로 가는 이제 함수가 있을 건데, 이때 제가 조건을 하나 달게요. 어떤 조건이냐면, X의 임의의 원소 A, B가 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1, 2가 있던가, 뭐 3, 4가 있던가, 뭐 이렇게 두 개를 데려온다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X의 원소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 순이 있을 때, 크기 순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A와 FB에 대해서도 이러한 크기가 만약에 규칙으로 성립되고 있다면, 이럴 때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저희가 중복 조합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지금과 같은 부등호의 꼴을 띄어야 되고요. 이쪽은 방향이 바뀌어도 좋아. 그러나 등호는 들어가야 되거든? 왜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를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자, 중복 조합이 일단 나타나야 돼. 데리고 와야 돼, H꼴로.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 1번. 상자에 공넣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함수의 상황을 상자에 공넣기로 제가 쳐다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 쪽을 상자로 바라볼까? 치역 쪽을 상자로 바라볼까? 공을 어디에서 어디로 던집니까? 이쪽이 약간 공을 받는 쪽이지. 그치? 그러면 제가 이쪽을 상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상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뭐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상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쪽이 공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원소 개수가 4개거든? 그래서 같은 공 4개, 같은 공 4개. 라고 바라볼게요. 그래서 이네 개의 공을 여기다가 날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는 하나의 공이 들어갔고요. 2번 상자에는 공두 개가 들어갔어. 그 나머지 하나의 공이 3번 공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의 받는 치역의 원소를 나열하면 우리가 1 하나에 2두 개, 3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정의역의 값을 데려와 볼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F1, F2, F3, F4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박스 상자에 대한 규칙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F1, F2, F3, 마지막이 이제 F4가 되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괄호 안에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만족하죠? 이쪽도 이 괄호 안에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2가 이쪽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만족하죠? 이쪽이 같거나 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F1, 2, 3, 4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방금 상자의 공넣기로 딱 맞아떨어졌지 해서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 신나게 상자 개수 3개잖아. 공 개수 4개잖아. 그래서 3H4라고 해결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계산할게요. 뭐 계산까지 한다. 계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3H4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그러면 제가 등호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일까?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상자에 이렇게 공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이쪽이 이제 열리고 갔다라는 등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정되는 순이 이제 거꾸로 뒤집히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의 박스 조건을 이제 좀 찰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유제 3번을 바라볼 건데, 바라볼게요. 그래서 힌트가 어디겠니?

0: 보자마자, 이 박스 조건 보자마자, 아, 중복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왜냐면 이 정의역에 대한 원소의 부동호가 지금 딱 한쪽 방향으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값에 대한 부동호가 딱 열려 있는데 등호가 딱 표시되어 있잖아. 아, 이거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쳐다봅시다. 지금 X 5개 1, 3, 5 홀수네요. 이렇게 있고 X에서 X로 간대요. 함수가 있어가지고 5개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어가지고 받을 건데 근데 이때 아 하나가 더 추가돼 있네. 저팔 누구지? 이두 개의 값이 이런 순을 가지면서 둘다 8보다는 작아야 된대. 근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쉬운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어떠한 정의역이든 정의역의 원소든 같지만 않으면 이러한 크기 순을 가질 거 아니야. 그쵸? 1, 3이건 뭐 3, 9건 누군가는 무조건 클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이렇게 정의역을 아니, 치역을 가질 건데 그 값을 가질 건데 그 둘이 8보다 같대. 어느 순간이건 다 8보다 작대. 그 말에 이 받는 치역이 이 9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9로 가는 이 함수 값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3579가 오른쪽에 치역에서의 1357로만 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고요. 그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 다른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복 조합에 대한 조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해결 다 했지. 왜?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다가 앞에 다섯 개니까 같은 공으로 만들어서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 다섯 개인 5를 이렇게 적어서 해결해주면 되겠구나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계산 이제 익숙해야 될 텐데 익숙하죠? 여기가 이제 8, C, 5가 되면서 줄여주면 8, C, 3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 8, 7, 6에다가 3이 1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56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조합에 대한 그 계산이고 방금처럼 함수 조건도 우리가 H로 데려오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아, 잘 정리해보시고 우리 유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특징이 여기 ABC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저기를 바꿔주게 되면 ABC에 대한 6제곱에 D를 곱한 5제곱으로 우리가 분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앞에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6번 곱해져 있다라는 건데 이때 얼마나 많은 항이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각 괄호에서 문자 하나씩을 선택해서 우리가 다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총 6개의 문자가 곱해져서 등장을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로 다른 ABC라는 상자에다가 공 하나를 넣기. 즉, 하나씩을 초이스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에서 등장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H6, 왜냐면 괄호가 지금 6개거든요. 해서 계산하면 우리 8C2가 되어지니까 여기가 2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쪽에서는 사실 D를 생각 안 하고 이쪽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괄호가 5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자 3개에서, 즉, 3H 괄호 5개니까 3H5. 그럼 계산하게 되면 7C2라고 바꿔줄 수 있고, 여기가 21이 됩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를 다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49개다라고 총 결과를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쪽에서 항이 나오고, 이쪽에서 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D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은 다 다른 항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들을 더해준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겠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중복조합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리해 주고 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남은 내용을 또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여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배입니다. 배. 자, 배는 우리가 선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잘 보면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배가 또는 선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 다음에 선박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또는 배라고도 하죠. 선박, 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떠야 됩니다. 부유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든지 또는 화물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적재성이라고 얘기하죠. 또 선박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출발지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성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선박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 선박이 어떤 힘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선박이 발달했는데, 자, 과거에는 사람의 힘으로만 배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사람의 힘, 인력에 의해서 선박이 움직였다. 자, 인력,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조, 노 또는 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올과 노는 물을 뒤로 보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자 도구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를 우리가 요노선 또는 노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단으로 올과 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갤리선, 현대의 레이싱보트, 그 다음에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동양에서 사용되는 배는 이 노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인력으로 사람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조노. 그 다음에 가끔 또 우리가 TV에서 보면 삿대라고 합니다. 또는 긴 장대를 이용해서 배 뒤쪽에서 긴 장대를 가지고 물 밑에 있는 우리 바다로 치면은 강으로 치면 강 바닥이죠. 강 바닥을 찍어서 밀어내서 배가 움직이게 했던 것도 하나의 인력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으로 갈수록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범요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기에는 바람보다는 노예 역할이 컸습니다. 노예 역할이 커서 인력에 의한 추진력이 더 컸다라고 해서 봄 요선이지만 인력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선, 중세 겔리선, 우리나라 고대 군선이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지만 노예 역할이 더 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력으로만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먼 바다, 우리가 대양이라고 하죠. 대양을 항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지만 사람이 돛, 세일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세일, 돛을 사용하면서부터 좀더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사용하게 되었죠. 풍력. 자, 풍력을 이용한 선박을 우리가 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선. 그래서 이 범선은 모양에 따라서 횡방향의 범선과 종방향의 범선이 있고요. 횡방향의 범선은 주로 사각돛을 얘기를 하고요. 종방향은 삼각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선에서는 바이킹선, 대형 범선, 중세의 지중해선, 현대의 대형 요트까지 이 범선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기범선이라는 것은 기관과 돛을 함께 사용했던 선박을 기범선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에 외륜기선이라고 하는데, 자, 외륜기선은 최초의 동력을 이용한 선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영과 자연의 우리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해서 그 물레방아가 돌면서 물을 뒤로 보내겠죠. 그 돌아가게 하는 힘을 기계를 이용했다는 거죠. 증기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 선박이 추진하게 됐고요. 돛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사용했던 선박을 우리가 기범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선박은 대부분 기계력을 이용한 선박이죠. 그래서 이 기계력을 이용한 선박을 우리가 동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선은 증기기관선을 얘기하죠. 증기선, 증기기관선, 증기터빈선을 기선으로 분류하고요. 자, 내연기관선, 우리 디젤기관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연기관선, 대부분의 현대 선박은 이 내연기관선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추진선, 그다음에 원자력선,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전기를 이용하느냐, 원자력의 핵 분열에 반응해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동기선, 고속능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 사람의 힘을 이용하느냐, 풍력을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기계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방법에 따라서 선박이 발달해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선체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선박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부식되지 않죠. 부식되지도 않고,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재료로 발달이 됐죠. 자, 고대에는 가죽을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배 형태로 선박을 만들었고요. 자, 고대 이후에 19세기까지는 목재가 주 선박을 만드는 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철선이 일반화됐습니다. 일반화됐고요. 자, 늑골, 그 다음에 양주라는 것은 주요 골재를 얘기합니다. 기둥을 얘기하죠. 그래서 늑골, 양주 등의 골재는 철재를 사용하고 외판과 갑판, 피복이 되는 거죠. 피복이 되는 것은 갑판 등의 피각은 목재를 사용하는 목철 교조선. 목재와 철을 함께 사용한 목철 교조선이 19세기 후반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오면서 강선을 출현했는데,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철근 콘크리트, 즉, 강재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돼서

부족하게 됨으로써 어떤 걸 사용했다?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철근 콘크리트 선의 형태의 선박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강을 이용한 강선 시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글라스울에 보강된 강화 플라스틱, FRP 선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강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식성이 강합니다.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진 효율이 좋겠죠.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가볍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에 동일한 힘을 내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은 이 알루미늄 합금도 최근에 선박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선박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군함, 상선, 어선, 특수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군함은 전쟁을 위한 선박이죠. 그래서 각 전쟁에 사용되는 용도에 맞춰서 구축함부터 이렇게 쭉 상륙함, 전투지휘함, 기뢰전함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선이라는 것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을 상선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일반 화물선, 그다음에 현재의 형태는 한 가지 화물만을 실어 나르는 전용 화물선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화물선, 산적 화물선. 산적이라는 말은 우리 뒤쪽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산적, 살적, 벌크선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산적 화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포장하지 않고 그 원료 자체로 운송하죠. 그러한 화물만을 운반하는 선박을 산적 화물 전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컨테이너만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자, 화객선이라는 것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반하는 선박을 화객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상선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자, 어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우리가 어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어로에 직접적으로 작업에 사용되는 걸 어로선, 그 다음에 잡은 어획물을 가공하는 가공선, 그 다음에 잡은 어획물을 육지까지 운반하는 운반선, 그 다음에 업 지도선도 어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선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선박을 우리가 특수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박의 고유 역할만 하는 선박이죠. 애인선이라든지 애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어주거나 밀어주는 선박을 우리가 애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모래를 파는 준설선, 소방선, 해난 구조선, 얼음 깨는 쇄빙선, 그다음에 차량 운반선, 급수선, 자, 급유선, 기름을 주는 급유선, 그다음에 병원 진료하는 진료선. 자, 등선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바닷가에서 어떤 항로 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해상 교통량이 많은 곳에 등을 달고 있는 선박입니다. 즉 교통 표지판 같은 거죠. 그러한 역할만을 하는 선박을 등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한 부분에 사용되는 선박을 특수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에 따라서 선박을 구분을 해 봤고요. 자, 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무로 만든 것을 우리가 목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무와 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철 교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늑골이라든지 종통제, 기둥, 즉 선박의 골재에는 철재를 쓰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판에는 즉 외판이 되겠죠. 외판이나 갑판 등에서는 목재를 사용하는 배를 얘기하고요. 철로 만든 배를 철.

직선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목판은 외판에 동판에 연판 등을 씌운 선박을 피복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강이 부족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했던 철근 콘크리트 선이 있고요. 자, FRP 선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강화 플라스틱 선박. 주로 레저용 선박이라든지 또는 소형 어선에 사용되는 재료라고 할수 있겠죠. 자, 내시경 합금선이라는 것은 내시경은 부식에 강한 합금을 얘기하는데 부식에 강하고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운 합금을 이용해서 만든 선박을 내시경 합금선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합금과 글라스울로 만든 배를 내시경 합금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선과 상선에 대해서 우리가 뒤쪽에 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선이라는 것은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업에 관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배, 즉, 뭐 어로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로선, 운반선, 가공선, 지도선이 어선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선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목선이 있겠죠. 소형 어선이나 범선은 나무로 만든 배를 일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선은 요즘에 강선이고요. 자,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FRP선, 강화 플라스틱 선박을 써서 플라스틱을 써서 만든 어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어선이라든지 구명정은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다. 자, 어선의 종류에는 우리가 주로 어획 대상물과 어법을 함께 붙여서 명명을 하는데요. 자, 유자망 어선이라는 건 유자망이라는 것은 어구 어법을 얘기합니다. 자, 유자망, 애망, 선망, 연승, 체납기, 통발, 안강망 모두 다 어구 어법. 어떤 어구 어법을 이용하느냐를 알수 있게끔 앞에 붙여주고요. 대상 생물, 어떤 생물을 잡느냐를 또 뒤쪽 붙여줍니다. 그래서 꽁치 유자망 같은 경우는 꽁치를 유자망 어구 어법을 사용해서 잡는 것을 꽁치 유자망, 멸치를 잡을 때는 멸치 유자망, 삼치 유자망, 상어 유자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자망은 우리가 걸그물에 해당되고요. 뒤쪽에 선생님이 뒷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뒤쪽에 모식도 함께 다 4단원, 5단원, 5강 정도에서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걸그물이고요. 애망은 끌그물이고 선망은 두리꺼물 어법을 쓰는 거고 연승은 여러 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잡는 거고요. 체납기는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를 채서 낚시로 채워 낚아서 잡는 걸 체납기라고 얘기합니다. 통발은 장어나 게를 잡을 때 장어나 게가 그 통발 안에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잡는 게 통발이고요. 안강망이라는 것은 빠른 조류에 의해서 대상 생물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서 잡는 어구어법을 안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선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대상 생물 오징어를 체납기로 잡는다.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 어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다랑어를 연승에 의해서 잡는다. 그러면 다랑어 연승 어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은 어선 명칭만 보더라도 어떤 어구어법을 가지고 어떤 대상물을 잡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상선이라는 것은 아까 상선은 쉽게 얘기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우리가 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상선은 정해진 항로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정기 화물선과 산적 화물의 물동량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 화물선이 있다. 정기 화물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A에서 B까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박을 우리가 전기화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컨테이너선이 이 전기 화물선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까 산적 화물 또는 살적 화물이라고 얘기했었죠.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화물은 필요에 따라서만 상선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요가 있을 때, 운반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러한 선박은 우리가 부정기 화물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은 정기 화물선과 부정기 화물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상선을 분류해 보면 아까 벌크선, 산적 화물선이죠. 포장되지 않는 거,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을 얘기를 하고요.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일정한 규격,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운반하는 거죠. 즉, 컨테이너에 포장하여서 운송하는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가 탱크선 또는 액체 화물 운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유류교통의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화물을 우리가 액체 화물 운반선 또는 탱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NG 운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박에 탱크를 배치해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을 LNG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 우리 뒤쪽에 가면 LNG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액화 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LPG 운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ORO와 LORO가 있는데 이두 가지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화물을 싣는 방법에 따라서 RORO선이냐, LORO선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RORO는 roll on, roll off입니다. 굴러가는 거죠. 스스로 굴러서 어떤 이동 기구에 화물을 실어서 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리를 램프라고 얘기합니다. 램프. 선박에 램프를 갖추고 있어서 그 램프를 내려서 화물이 선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 운반선이죠.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램프를 통해서 자동차가 직접 그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서 빼곡하게 정리해서 운반을 하죠. 그래서 롤온, 롤오프, RORO 형태다. 그래서 램프를 통해 선적 또는 하역하는 선박을 모두 RORO 형태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카페리선이라든지 세미 컨테이너 선 등은 RORO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미 컨테이너 선이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죠.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화물 자동차가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RORO 형태라고 하면 램프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에 실은 컨테이너 자동 어, 화물 자동차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어서 그게 제주도까지 가면 제주도에서 그 선박 그 자동차가 컨테이너 실은 자동차가 그대로 램프를 통해서 하역하게 되죠. 내려서 원하는 곳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해 주는 형태가 RORO 형태의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LORO라는 것은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크레인을 통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LORO 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전용선 같은 경우는 LORO죠. 암벽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기 때문에 LORO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암벽 또는 선박에 장치한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선박을 LORO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풀 컨테이너 선박이 이러한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부선이라는 것은 바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지선. 자, 그래서 부선은 동력을 갖지 않은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자, 근거리 화물 운송에 많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동력 장치가 없고 보통은 어떤 거에 의해서 애인선 또는 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애인선에 의해서 끌거나 밀려서 움직이며 화물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설계된 선박을 바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바지선, 부선을 끄는 선박을 애인선이라고 얘기하죠. 타거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애선 또는 애인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부선과 애인선까지 선박의 발달부터 선박의 종류, 그 다음에 상선과 어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수능 실전 문제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공공지역의 외국어 어학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캠강의 작은 유람선을 타는 펀팅 체험 학습을 하였다. 자, 캠강은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강인데요. 자, 펀팅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를 모는 직원은 현지 언어로 지역 문화와 펀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자, 펀트라는 것은 펀트는 길고 좁은 형태의 평평한 사각 모양의 배고 지금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선박을 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트. 자, 길다란 장대를 이용해서, 이 장대가 보이죠? 장대. 우리 삿대 또는 장대라고 얘기를 하죠. 장대를 이용해서 수면 아래 바닥을 밀어 추진한다. 자, 수심이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장대로 수심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지를 밀어서 선박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에 의해서 선박이 추진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배를 타는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펀팅이라고 한다. 자, 1번. 동력선으로 분류된다. 동력선이 아니죠. 동력선은 기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박을 우리가 동력선이라고 얘기하죠. 인력선이죠. 인력선. 자, 카라벨선과 같은 추진장치를 사용한다. 자, 카라벨선은, 범선에 해당합니다. 범선. 카라벨선은 범선이고, 삼각돛을 이용한 범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선이죠. 그래서 틀린 답지가 되겠죠. 선박 대형화의 계기가 된 추진 방법이다. 선박 대형화가 된 계기가 된 선박은 동력선, 기계선의 발달로 인해서 대형화가 됐다. 자, 4번.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의한 양력으로 추진한다.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양력으로 추진한다. 우리 뒤쪽에 베르누이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양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범선이죠. 범선. 범선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의한 선박이기 때문에 틀린 답지가 되겠고요. 파와 흐름이 없고 얕은 수면에서 가능한 추진 방법이다. 자, 삿대 또는 장대를 이용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의 흐름이 얕다라는 것은 파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 그럼 강이나 호수 또는 수심이 얕은 하천 이 정도에서 운영되는 선박이 펀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과 일치하는 선박의 설명은 5번 파와 흐름이 없고 얕은 수면에서 가능한 추진 방법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인력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선박 추진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페니키아인은 기원전 2000년경 현재 레바논 지중해 해변인 페니키아 지역에서 두로라라는 항구 도시를 세우고 해상 활동을 시작했어요. 자, 배를 만드는데 능했던 이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름 잡았어요. 자, 페니키아인은 먼 바다를 나가는
히포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히포는 대형 도술다라 노를 함께 사용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제시문에서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죠. 독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외국에서 주문한 배도 만들어졌어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페니키아에서 배를 주문했었다고 해요. 자, 보기 선택지에서 범요선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카누는 노죠, 노. 카누와 카야. 우리 레저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 카누와 카약은 노를 이용한 레저죠. 카약은 양날을 사용하고, 카누는 외날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누는 그래서, 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력에 해당되는 거죠. 인력을 사용한 선박이다. 자, 겟리선은, 독과 노를 함께 사용했죠. 겟리선은 독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판옥선도 범요선에 해당됩니다. 독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에 해당되고요. 갤리온선은 노가 없습니다. 범선입니다. 범선. 그래서 갤리온선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사용되었던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범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범요선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아까 1번 문항에서 우리 양력이 나왔었죠. 그래서 베르누이에 대한 설명의 3번 문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원리로 추진하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발견 학자가 베르누이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설은 유체의 흐름이 빠른 곳의 압력은 유체의 흐름이 느린 곳의 압력보다 작다. 자, 빠른 곳의 유체 흐름이, 유체라는 것은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빠른 곳의 압력은 유체 흐름이 느린 곳의 압력보다 작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현상 1과 현상 2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축구에서 스핀킥을 찼을 때 그림과 같이 공의 회전은 지금 요 방향이네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공의 왼쪽은, 자, 공의 회전이 이렇게 되고 공기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곳,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공의 왼쪽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공도 이렇게 회전하고 공기도 이렇게 오니까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는 빠릅니다. 빠르다. 자, 이쪽 방향, 오른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반대 방향인 고개 오른쪽은 공기의 흐름이 느리고 기압이 높다. 자,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은 저기압을 형성하고요. 저압을 형성하고 공기의 흐름이 느린 곳은 고압을 형성합니다. 자, 고압에서 저압으로 밀어주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축구공은 결론적으로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미는 양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므로 공은 왼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서 날아가는 게 유체가 어떤 물체를 통과할 때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면 양쪽에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기압의 차이에서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미는 양력에 의해서 양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 게 베르누이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현상은 무거운 비행기가
날개

양력이 작용해서 공기중으로 뜨게 하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비행기 날개입니다, 이게. 비행기 날개가 위쪽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단면을 잘라보면 아래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자, 비행기 날개 위쪽은 약간 굴곡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똑같은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려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공기의 흐름. 그러면 여기서는 압력이 낮겠죠. 압력이 낮고, 날개 아래쪽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느려서 압력이 크다. 압력이 크다. 여기는 높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뭐가 작용하느냐? 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위로 올리는, 떠오르게 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베르누이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유체가 느리게 흐르는 쪽에서 빠르게 흐르는 쪽으로 뭐가 작용한다? 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양력을 이용해서 돛에 우리가 선박에 돛을 펼쳐 놓으면 돛의 모양도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부분을 통과하는 공기와 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에 의해서 범선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조사보고서 알수 있는 원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우리가 풍력이죠. 범선이죠. 결론은 범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범선. 양날 패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카약이죠. 카약. 인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한다. 이거는 증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는 내연기관선의 얘기고요. 자, 물레방아 바퀴와 같은 외륜을 사용한다. 외륜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계력을 이용한 겁니다. 삼각돛을 사용하여 역풍 시에도 운항이 가능하다. 이 양력을 이용해서 삼각돛을 이용하게 되면 이 양력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양력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직진하지는 못하지만 범선이 이렇게 제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운항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힘이 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선체 소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자, 일반적인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FRP보다 광합 플라스틱보다 가벼우면서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외관이 만들어졌다. 자, 아울러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도 사용하고 디젤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그래서 선박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FRP와 알루미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죠. 자, FRP, 가는 불에 타지한다. 강화 플라스틱성, 불에 타겠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FRP와 알루미늄은 녹이 쓸지 않는다. 두개 다, 부식에 강하다. 녹이 쓸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FRP는, 알루미늄보다 수분 흡수에 의한 부풀림 현상이 적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FRP보다 수분 흡수에 의한 부풀림 현상이 적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알루미늄은 FRP보다 선체 재활용률이 높다. 자, FRP선은 싸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쉽게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재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할 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재활용률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재활용 측면에서는 알루미늄이 FRP 선보다 재활용률이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대화에서 A씨가 고객사에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선박 모형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는 A입니다. 고객사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만족하는 선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양 개척 역사에 의미 있는 선박이면 좋겠네요. 전통적인 멋을 가진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 해야겠군요. 라고 하니까, 자, 노나, 삿대는 없고, 다수의 삼각돛과 사각돛을 가진 선박으로 하시죠. 삼각돛도 사용하고, 사각돛을 사용했던, 바람을 이용한 범선임을 알수 있는 거죠. 범선. 자, 선체하단 선미 쪽에 키가 있고, 자, 키라는 것은, 선박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키라고 얘기합니다. 선체의 곡선과 갑판상 구조물의 외관이 미려한 선박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화에 해당하는 선박을 답지에서 고르라는 거죠. 자, 겔리선은 범요선입니다. 범요선. 범요선은 돛과 너를 함께 사용한 거죠. 자, 제시문에서는 범선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증기선은 범선이 아니고 기계력선이죠. 틀린 거고요. 틀렸고요. 자, 캐렉선은 사각돛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돛과 삼각돛을 같이 사용했던 범선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코그선은 사각돛만 사용했습니다. 사각돛만 사용했던 배고, 카라벨선은 삼각돛만 사용했던 범선입니다. 그래서 사각돛과 삼각돛을 함께 사용했던 범선은 3번 캐렉선이다. 그래서 5번은 범선의 종류에 대해서 삼각돛과 사각돛을 함께 사용한 선박이 어떤 선박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씨가 고객에게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문사항을 보면은요, 항해 설비와 안전 설비는 완비한다. 자, 롤온, 롤오프 방식으로 하여갈 수 있다. 롤온, 롤오프는 램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램프를 통해서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한다. 선착 내 화물을 고박하는 장치가 완비된다. 선체와 암벽을 잇는 램프와 작동 기계를 설비한다. 램프가 있어야 된다. 선체 내에 다층 갑판 구조로 충분한 화물 창고를 가진다. 자, 롤온 롤오프는 스스로 이동해서 화물을 싣고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창은 다층으로 되어야지만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겠죠. 이러한 아로 형태의 선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운반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는 램프를 통해서 화물창 안에 들어가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박하는 거죠. 이 고박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 이 아로아로 방식에 해당되는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벌크선은 LOLO 방식이고요. LNG선은 우리가 화물 전용 파이프를 통해서 LNG와 LPG선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게 되겠고요. 컨테이너선은 대표적인 LOLO 방식,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7번은, 바이킹선입니다. 바이킹선. 7번의 그림만 보더라도 사각돛을 사용했죠. 돛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노를 사용했습니다. 돛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요선이라고 할수

돛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배에 상부가 막혀 있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상부가 열려 있죠. 열려 있습니다. 자, 막혀 있는 대표적인 선박이 거북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선박 건조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 봤으니까 어떤 종류의 선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 탱커 선박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어. 자, 우리나라에 어떤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선박에 저장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LNG 선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자, 멤브레인과 모스 방식이 있다. 자, 1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LNG 선박은 멤브레인과 모스 방식이 있고요. 상선에 해당되죠. 어선으로 분류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화물을 초고압과 극저온으로 저장한다. 뒤쪽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액화 천연가스를 원래 기체인 것을 마이너스 영하 162도씨 이하로 낮추게 되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여서 훨씬 더 운항하는데 효과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선박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전시할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9번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카라벨선입니다. 카라벨선은 삼각돛만을 세 개의 마스터에 설명한 3번 마스터 선박입니다. 그래서 카라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데요. 인력으로 추진한다. 풍력으로만 움직이죠. 틀린 선박이고요. 카라벨선으로 분류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삿대를 추진과 방향 전환에 사용한다. 삿대, 긴 장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 모든 방향의 바람을 이용해 역풍에서 추진할 수 있다. 아까 삼각돛은 역풍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선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전투선 전함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 전선이네요. 정식 명칭은 귀선이다. 조선 수군이 운영했다.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격퇴를 위해 제작했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하여 덮개를 덮고 송곳과 칼을 꽂는 구조이다. 거북선이죠. 거북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범요선으로 분류된다. 거북선은 독가노를 함께 사용한 선박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상 오토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 수상 오토바이는 뒤쪽에 우리 다시 설명하겠지만 물을 뒤로 뿜어내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수상 오토바이입니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내용이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추진 장치를 가진다. 노는 물을 뒤로 밀어 낼때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고정되어 있는 중심축에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뒤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추진 장치를 가진다. 거북선에 있는 노에 대한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증기의 압축력을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킨다. 이거는 외륜기선에 대한 얘기죠. 외륜기선.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1강 배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선박의 개요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그대들, 오늘 드디어 마지막 1등급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다면 그대들 곧 이제 완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벌써 완전 박수를 드리고요. 그럼 저희 마지막 수열 단원에 대한 1등급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좋아요. 이 친구도 일단 하나하나 곱씹어서 봐달라고. 조건이 지금 이렇게 어떠한 범위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주어진 또 하나의 조건이 A5와 A6에 대한 그 합이 0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지 적어볼까요? 자, 일단 A1, 2, 3, 4, 지금 6까지 등장을 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역추적을 해가는 게 어떨까 하고 저 주어진 또 하나의 조건을 뽑아낼 때까지 뽑아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A5 플러스 A6을 제가 한번 규칙에 따라서 한번 바꿔볼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규칙에 대한 순서 매겨주고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럼 우리가 A6을 마이너스 2A5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A5에 마이너스 2가 지금 0이 된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A5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데 어때? 저 괄호 조건 범위에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버리잖아. 그러면 이때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A5, A6을 이번에는 두 번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쳐다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A6이 두 배의 A5가 되어지면서 즉 3A5에 대한 값이 더해서 0이래. 아 그럼 이때는 A5가 0이라는 건데 어때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죠. 오케이. A5가 0이고 더해서 0이니까 A6도 0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마지막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지. A5에다가 이번에 A6은요. 앞에서 세 번째 규칙에서의 마이너스 2A5에다가 플러스 2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5에다가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라 이 값이 지금 2가 되어지는데 지금 범위에 안 들어가서 그러면 아, 이 조건이 지금 00이라는 그 값까지 주고 있구나라는 것 또한 캐치해 주시고 그러면 A5가 0으로부터 우리가 역추적을 할 건데 그대들 역추적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보이시고 우리가 저 식을 통해서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처럼 식이 세 개로 많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줘 볼게. AN은 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저 뒤탕 다음항에 나가 플러스 2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항을 2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그 앞에 항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 항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누라는 거지.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꾸로의 흐름을 갈 건데 봐봐. 0을 각각 집어넣을게요. 빨리 나올 수 있지.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각각 바로 나오거든. 그럼 이때 이러한 0 조금 더 길게 이 앞 0 1. 이러한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일단 이어가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이어가 주시면 우리 위아래에서

저 제안, 과로 제안에서 탈락이 되거든. 그러면 가운데 걸로 따라가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러한 마이너스 값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여기 0에서 또한 역추적을 해볼까 했는데 우리 앞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지금처럼 조건이든 그 앞에 규칙이든 다 지금 a, n만 다루고 있어. 항분호라든가 뭐 짝수홀수 이런 말이 없어서 우리는 앞에서 나온 그 가지치기 결과를 이어 받아가도 좋다. 복붙을 해도 좋다라고 한 문제가 있었고, 즉, 마일 0, 1이라는 가지를 똑같이 이어 뿌려도 괜찮다. 즉,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어가 볼게. 그러면 사실 위에부터 우리가 이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음의 값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그 조건이 첫 항부터 5항까지 이만큼을 다 더했을 때그 값이 지금 양수해야 된대. 그런데 이 특히나 첫 번째 항이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제일 큰 1이 된대도 이 값이 지금 양이 다될수 없잖아. 더했을 때. 그래서 이때는 탈락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봐볼게. 마이너스 1은 이어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제일 큰 1이 들어가도 더했을 때 지금 양수가 될수 없잖아. 같은 이유로 탈락. 그리고 여기 데려와 볼게요. 0에서 똑같이 마일 0, 1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마이너스 1로 받으면 같은 경우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0에서는 0, 1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1로만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 1일 때는 원래 2분의 1로 도착을 하는 거고 보면 다 더했을 때 우리 양수가 되어지니까 이와 같은 값도 가능하겠다. 괜찮니? 제가 지금 후루룩 설명하면서 가고 있지만 그대들 직접 꼭한 번씩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은 여기가 1은 2분의 1로 받아지고 여기가 우리 4분의 1이랑 4분의 3으로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맨 위에 대한 이 경우가 탈락이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2분의 1을 넣으면 우리 분자가 절대값이 2보다 커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그 절대값이 1보다 커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한 경우로 두 가지 경우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어가 볼게. 1에서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로 도착하고요. 앞에 경우 베낄 수 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도착을 할 거고 한번더 역추적 직접 한 번씩만 꼭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아까와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세 번째 규칙만 검사하면 돼서 8분의 1, 8분의 7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고요. 마지막에 4분의 3에서는 어우 우리 바닥까지 그러면 A1이 8분의 3, 그리고 8분의 5, 이렇게 A1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8분의 5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A1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더해줄게요.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더하면 마지막에 1 있고 2분의 1이 있어서, 총 4에다가 2분의 1 더한 2분의 9가 지금 A1에 대한 값의 합이 될 것이다. 이 친구, 이제 마지막이 역추적에 대한 길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거꾸로 가는 규칙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앞에서 이제 106번, 뭐 109번, 112번, 뭐 많은 문제에서 역추적 우리가 다뤘거든. 다시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 2번, 우리 수다리 문제입니다. 오랜만이야. 몇번못볼 우리 수다리인데. 자, 보면 제가 왜 데려왔냐면 이 패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둔다면 그럼 저는 이러한 식을 정리해주고 싶죠. 하면 여기가 2에 대해서 n제곱에다가 n-1제곱을 빼주시는 거고 뒤에다가 7에다가 n의 n-1을 이렇게 빼주는 거겠지. 정리할게요. 여기가 그러면 4, n의 마이너스 2. 이쪽은 우리 1이 남아서 플러스 7, 즉 4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친구는 누구다? 이 n번째까지 해서 n-1.

번째까지 더한 그 친구를 빼라는 거니까 이러한 수열이 n에 대해서 있을 때그 마지막 수열 항인 거죠. 그러니까 k 위치에다가 n을 넣음. an분의 4n-3일 것이다. 정리하게 되면 이때의 an은 우리 왔다 갔다 좀 해주시면 4n 플러스 5분의 4n-3이 될 거라는 건데, 주의, 주의, 이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일단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a1은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n에다가 1다 넣어주시면, 그렇게 되면 이때 여기가 9가 돼서 나눠져서 9분의 1이 나오거든요. 저쪽에서 확인해 주게 되면 우리가 A1이라는 값이 2 플러스 7분의 저 위에 있는 4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9분의 1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9분의 1이 나오거든. 따라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AN에 대한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될게 2에 대해서 A5, 5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25분의 5 집어넣으시면 17. 그리고 A7, 그러면 33분의 25. 마지막에 A9, 그럼 여기가 41분의 33. 이러한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마지막에 이러한 값이 남아서 더해주시면 58이라는 최종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이 형태예요. 끝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일단 A1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고, 그러면 A2, 3, 4, 지금 A6까지 나와 있으니까 A6까지 출연을 시켜볼게요. 주어진 값이 지금 A3은 2고요. 이 마지막이 19가 되도록 하는 이 친구들을 다 찾아보지. 준비가 됐니? 가보자. 일단 지금 이 규칙은 앞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도 일단 도달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비교할 앞에 이 친구를 나는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러면 이때 제가 A2를 그대로 적어줄 건데, 지금 기준이 되어지는 크기 비교, 즉 A3이 더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3이 더 작을 때로 나누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볼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제2항보다 제3항이 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위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 둘을 비교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러면 아하, 케이스가 나뉘게 되네. 제가 이 A2에 대한 그 범위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이 친구가 0이거나 플러스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서 위의 규칙을 따르게 돼.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A5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앞에 두 배에다가 뒤를 더하는 거니까 2 A2 플러스 6, 이렇게 A5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만약에 A2가 마이너스라면, 그럴 때는 이 A3이 얘보다 커가지고 우리 아래 규칙을 따라가지고 이럴 때에는, 그러면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2A2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왔어. 이번에는 A4, A5를 비교해야 되는데, 아, 두 케이스 모두 얘보다 크네. 그러니까 지금 둘다 위의 규칙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6A2에다가 이쪽은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6A2에다가 이쪽은 더하기 4 더하는 거니까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규칙을 따라왔더니 이제 이 A16이 지금 19가 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A2 값을 찾아주게 되면 일단 위에서는 이만큼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A2가 2분의 3이야. 이때는 2분의 3이야. 따라오니까 이때에 대한 위에 케이스의 값은 2분의 3이 된다. 괜찮니? 보여요? 여기가 A2가 2분의 3. 이렇게 첫 번째 값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랫값 생각해보니까 이만큼이 지금 11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A2가 6분의 11이 또한 후보가 돼. 그런데 이때는 지금 A2를 내가

마이너스라고 잡았거든. 근데 6분의 11? 아예 탈락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우리는 2분의 3이라는 A2를 찾았고, 마지막에 A1은 어떻게 한다? 역추적을 해준다. 그대들, 역추적 우리 잘하잖아요. 어떻게? 두 배, 위의 규칙에서는 두 배하고 예를 더해서 지금 2가 되어야 돼. 그럼 여기 4분의 1이 가능한 거고, 아래에서는 이 친구 더해서 2가 되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조건까지 확인해 주시면, 오른쪽이 더큰거 오케이. 아래에서는 2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얘 탈락. 더 커야 되잖아.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지금 부등호에 대해서 살펴준 거고, 이번에는 A2가 이 A3인 2의 값보다 클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왼쪽이 크니까 이 A4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2를 더한 A2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런데 이 친구가 2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A3보다 A4가 크겠네. 그러면 이때는 위의 규칙 따라가지고 2배에서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또 A4보다 A5가 더 크네. 그러니까 또 위의 규칙 따라가지고 2배에서 여기에 더해주면 3A2에 플러스 10이 돼요. 오케이. 이러한 값이 지금 19가 되달래. 그러면 A2는 지금 3이라는 거고, 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딱 지금 맞아요. 그럼 3에 대해서 마지막 역추적 진행하면 되겠다. 누구를 더해서 2가 되었다. 아니네. 2배에서 더했더니 2가 되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괄호. 조건 검사해 주니까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엔 2를 더해서 2가 되었다.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얘가 더 커야 되는데 더 작으니까 탈락. 해석 가능한 값이 지금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다. 그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종 답이 되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 시작을 한 포인트를 잡아서 나머지 규칙으로 이어가 주시고 또 다른 조건이랑 잘 확인하신 후에 마지막 역추적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해달라. 다시 한번 직접 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SN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박수를 한번 볼까요? 임의의 두 자연수. 그대들, 이런 말 중요하죠. 어떠니 아니라 임의의야. 어떠한 그 모든 ij를 데려와도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만약에 그 둘이 다르다고 하면 그 ij에 대한 sn에 대한 그 값이 다르대요. 그러면 i 집어넣어 볼까요? pij고 마이너스 36i 이쪽은 플러스 q가 되는데 같지 않대. j를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가 36J 플러스 Q.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한쪽으로 너무 옮겨주고 싶지. 그러면 P로 묶어주게 되면 제곱, 제곱 빼주시고, 마이너스 36으로 묶으면 I 마이너스 J. 이렇게 묶이고, Q, Q 지워진 다음에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 여기 제곱. 세곱.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 i-j로 한번더 해주고 싶다라는 게 보이고, 그럼 i-j로 한번더 묶어주게 되면 우리 왼쪽에서는 p에다가 i 플러스 j 이렇게 묶이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36만 남아서 이러한 지금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볼게요. 우리가 조건에서 일단 이 둘은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이 아닐 거야. 그치? 그냥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36을 빼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36이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이때 36이라는 값은 66에 36이에요. 즉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치? 그렇다라는 것은 이 p와 i 플러스 j가 이 36에 약수의 곱이 되어서 36을 만드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P가 1, 2, 3, 4.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 친구들이 지금 36의 약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1일 때는 I 플러스 J가

36이 되어지면서 곱해서 36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0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P가 5가 된다고 하잖아? 그럼 36을 혹여나 만든다라고 하면 I 플러스 J라는 값은 우리가 5분의 36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연수 자연수에서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5가 될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36을 만들 수가 없구나. 즉, 이 친구가 지금 저 박스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연수가 되는 거면서 이때를 우리가 P1이라고 하지요. 문제에서 그러한 최소값을 P1이라고 할 텐데 근데 그 친구가 또 P래요. 그래서 P에다 5를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SN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데려갈게요. 그러면 이쪽에다 와가지고 제가 SN을 P5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킬게. 36 완성이 안 되네. Q가 있네. 뭐 이렇게 하여튼 적어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느낌이 오지. 왜냐? 저는 결국 지금 다루려는 거는 AN에 대한 건데 지금 SN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아, SN에서 SN-1 빼주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계산할게요. 그러면 N제곱에다가 N-1제곱 빼주시고 뒤에 마이너스 36에다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N-1 빼주시고 그리고 Q에다가 Q 빼는 거니까 뒤에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럼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여기 정리하면 2n-1이거든요. 곱해주면 10n-5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1이 남아서 마이너스 36이다. 즉, 10n-41이라는 이러한 an이 나오게 되는데, 그대들, 방금, 아까도 정리했지만, 이러한 식은 우리가 2부터 생각해 줄 수가 있고, an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여기다가 S1로 검사를 해주면 되는 거고, 넣어주시면, 지금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Q가 나와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1 넣었을 때의 마이너스 31이랑 같으리란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따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괜찮니? 이어가 볼게요. 그러할 때, 지금 문제에서, 아, 이러한 A1보다 그 작은, 절대값이 작은 친구들이 3개가 된대요. 우리 수열 AN을 좀 나열을 해볼까 봐. 일단 A1은 이렇게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항부터는 2, 3, 4 이렇게 넣어볼게요.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1. 그 다음 넣으면 10씩 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타타타 이렇게. 그럴 때 지금 저 조건이 이 A1이라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31 플러스 Q라는 이 친구가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세 친구보다는 이렇게 그 절대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세 친구가 누구예요? 이세 친구 아니야, 그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세 명, 세 친구가 이제 초이스가 되면서 얘가 결국은 이제 가장 절대값이 큰 얘. 즉, 그에 대한 절대값 11보다는 이렇게 커야 되고. 세 개만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생각해 줘야 될 것은 네 개까지는 안 된다. 즉, 그 다음 절대값이 큰 1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해결하면 이제 Q가 나오겠네요. 그럼 Q는 이쪽 31 더해주시면 42. 이쪽에다가 더해주시면 52, 아니 50. 이렇게 이러한 지금 Q의 값들을 다 더해달라. 자연수고요. 40이 안 되니까 43부터 해당하는 자연수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총42 빼준 8개. 그리고 첫 항, 그리고 마지막은 50 더해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4가 들어가고요. 더하면 우리 93이니까요. 93 곱해주시면 372.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그 수열의 합을 통한 일반항을 찾는 이 과정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아, 일단 양수 K라고 나와 있고 A1이 나와 있단 말이야.

K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A5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양수들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에서 규칙을 너무 일단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A, N 플러스 1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쪽에서는 AN-3분의 2K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A, N 플러스 1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K를 이렇게 곱해달래.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출발은 A1은 K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보겠대. 가볼게요. 이들은 일단 두 갈래의 길이 나눠지겠지. 어떻게? 앞에서 3분의 2K를 빼주거나, 즉, 3분의 1K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K를 곱해서 이렇게 되거나, 얘가 지금 A2야. 좀더 가볼게. A3까지는 일단 쭉쭉 뻗어나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번에도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K, 이쪽은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K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빼주게 되면 우리 마이너스 3분의 2K, 여기는 K세제곱. 이렇게 가지가 쳐져요. 이때 우리 일단은 적었고, 그러면 조건을 확인하자. 가조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조건을 보게 되면 지금 방금 정리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그 둘에 대한 부호가 달라야 된대. 그 말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 오른쪽에서 부호가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탈락시키면 되는 거야. 왜냐면 K가 지금 양수라 가지고 이러한 부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양수, 음수, 오케이, 통과. 플러스, 마이너스, 통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이, 탈락. 하나 가지를 없앴고, 마이너스, 플러스, 통과. 이렇게 세 개로 다음을 이어가겠다. 괜찮니? 그럼 이어가 볼게. 지금 A4를 똑같이 이어줄 건데,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을 하면 돼. 왜냐면, A4는 지금 어떠한 조건이 이번엔 없죠? A5에서 이제 뭔가 제한이 걸리는 거고, 가볼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단 3분의 2K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곱해주시면 플러스 3분의 1K 제곱. 아래 규칙.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3분의 2K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K. 그리고 아래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K 곱해주시면 3분의 1의 K 세제곱. 또 여기도 가지를 쳐. 빼주시면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 여기는 마이너스 K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를 일단 치고, 이번에는 A5야. 이 친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0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가지를 치면서 바로 탈락을 시켜볼게요. 일단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했던 규칙에 의해서 3분의 2K가 빠지던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K. 이렇게 첫 번째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 봐봐. 얘는 0이 되어야 돼.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K는 양수이다 보니까 K에 대한 반항식은 안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라 탈락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K에 대한 반항식은 안 되고, 그 어떤 부호가 살아나게 되면, 0이 아닌 부호가 살아나게 되면 탈락시키면 되겠다. 그럼 바로 이어가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하면 어차피 K제곱. 양수인 거니까 탈락. 그러면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또 나눠볼게. 그럼 3분의 1,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K. 이 경우 하나랑 밑에는 탈락. 왜? 마이너스 K 곱하면 반항식이잖아. 그러면 뿔마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탈락.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볼게요. 오, 그래도 가지가 좀 많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도 우리가 3분의 2K 빼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K. 이거 어때? 부호 가져 안 가져? 이 친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총 마이너스 탈락. 신나게 탈락. 그리고 아래에다가는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 곱하시면 마찬가지로 탈락. 왜냐면 이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K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해서 그도 탈락. 이어가 보자.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분의 1K 세제곱에다가 3분의 2K

때. 그럼 이 친구 아직 부어 몰라. 아, 0이 될 수가 있겠군. 일단 대기.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플러스잖아. 그럼 마이너스 K 곱하면 마이너스라는 단항식 나오니까 탈락. 이쪽에서는요, 이어갑시다. 여기는 K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K. 나는 일단 첫 번째 알지 못할 이 친구 나오니까 일단 대기. 이쪽은 탈락이니까 지울게.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마이너스 K 곱해주면 마이너스 K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K 제곱. 아, 이 친구도 일단 대기. 각각 0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쪽 봐볼게요. 여기 이미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K 해주면 또 마이너스. 그러면 위의 경우 탈락. 단항식이니까 단항식 곱해주면 또 부호 뿔마 중에 가져서 탈락. 해서 지금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까지 네 가지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K제곱의 값이에요. 가볼게. 이 친구는 일단 K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한다면 K를 날려도 되겠지. 자, 이제 A와 아니고 제가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날릴게요. 날리시고, 그러면 이때 K는 2가 돼가지고, 0을 만드는 K는 2가 돼서 지금의 K제곱은 4가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이번에 K 날릴게요. K 날리면 날아가고 여기 제곱이 돼. 그러면 지금 K제곱의 값이 2가 되어야 상쇄가 돼서 0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K제곱이 2가 되어야 된다. 바로 뽑을 수가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K 날리고 여기가 제곱이 되어지니까 바로 K제곱은 3분의 4가 된다. 마지막은요. K제곱 날리고 싶죠? 이렇게 날리고 여기가 제곱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 우리는 K가 이때는 K제곱이 이때는 3분의 2가 딱 되면 되겠구나. 좋아요. 이때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다 더해주시면 여기는 2가 되고요. 2, 4 마저 더해주시면 8로 최종 답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문제 지금 그냥 우리 약간 기계적으로 거의 막 가지치기 한 다음에 부호 따져주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단순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으로 가볼게요. 이 친구 바라보면 이제 SK에 대한 시그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대더라. 이 문제는 말이야. 또 우리 앞에 가셔가지고 123번 잠깐 열어볼래요. 123번 잠깐 가보면 기다릴게. 빨리 가봐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로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각항들이 뿔마, 뿔마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A1, A2라는 거지, 그 풀어가는 아이디어는 똑같을 것이다. 적어도 중간까지는. 한번 봐볼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그마 표현을 풀어줄게요. S1, S2, 3. 4. 마지막이 지금 S7까지 더했는데 그 값이 지금 644가 되고 있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저는 그 A1, A2 이 친구들이 각각 몇 개인가를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A1은 다 갖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7개의 A1이 있고요. S1 빼고 이 뒤에서는 A2를 다 갖고 있어서 6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 친구만 A7 갖고 있는 거니까 A7이 지금 또한 644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like that. 마치 A7이 A 플러스 6D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같은 식을 A와 D를 통해서 표현을 좀 해주고 싶다. 그렇다 보니 A 앞에 있는 이 개수, 상수를 좀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7개 나올 테고, 여기선 6개, 뒤선 5개, 마지막에 1개까지 A 앞에 이렇게 곱해줄 수 있고, 나머지 D를 쫙다 모아서 더해줄 건데, 이 앞에 A1에서는 D가 없고, 이 뒤에서는 6이 곱해져 있는데 이 A2에서는 A 플러스 1D, 즉 D가 하나 이렇게 곱하기 1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은요. 다섯 개가 있는데 ED, 즉 E 뒤에 마찬가지겠지? 4, 3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기는 1이 곱해져 있는데 6D니까요. 이러한 값이 지금 D 앞에 곱해지는 그 값이 될 것이다. 자, 계산해 줄게. 그렇게 되면 이 앞은 1부터 7까지에 대한 자연수를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2분의 7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을 테고, 뒤에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이만큼의 세 개의 수의 합이 뒤에서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거든? 그럼 제가 이세 수를 합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줄게요. 따라서 여기 더해주시면 16에다가 12 더하는 거니까 28. 즉, 28이 두 번, 에다가 지금 공비가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거지. 계산하면 28A에다가 56D가 지금 644가 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타타타 쳐줄 거 쳐주면 지금 28로 나눠줘 볼게요. 데려올게.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ED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여기 28로 나누면, 23이 되어요. 여기가 23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지금 A와 D에 대한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뽑아줄 수가 있는데 어디냐? 지금 두 번째 줄에 H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지. 봐보세요. H이 A 플러스 6D, 즉 A 플러스 6D가 지금 13의 배수래. 그러면 여기가 13, 26, 후보가 13, 39, 52, 뭐 이렇게 가능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줄게요. 그러면 4D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래에서 위의 값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0, 3, 16, 29, 막 이렇게 등장을 할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게 D라는 이 공차 있지. 지금의 D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에 대한 공차라서 이 친구는 0 이상의 정수여야만 해. 괜찮아. 0 이상의 정수여야만 해. 그러니까 이 D를 4로 나눴을 때 그러한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16만 보여요. 나머지는 탈락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의 D는 4가 일단은 등장하고 그 D가 어떤 수가 될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봐봐. 여기가 각 수가 지금 플러스 13이 되어져요. 여기도 13, 13 이렇게 업이 되어지는데 D 앞에 곱해져 있는 4랑 이 13은 서로서로소야. 서로소라서 이 D가 정수가 될수 있게 수를 만들어주면 앞에 나온 16에다가 결국은 14 곱하기 D가 4 곱하기 13이라는 이 값이 더해질 때 이때 4로 나눈 그 D가 4 더하기 13이 되어서 정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더큰 값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어갈게요. 이럴 때 우리는 A를 말이야, 이 위에 있는 식에서 23-2D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 A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이 D부터 넣어보면 완전 마이너스가 되지. 요 D 다 탈락. 그러면 가능한 게 4만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4를 집어넣었을 때의 15가 지금 첫째 항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구하려는 것은 A2라 우리는 이둘 더해주시면 19라고 최종답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앞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하, 그 항의 값이 3 이상이냐, 3보다 작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지가 뭔가 처진다라는 게 보이는데, 일단 적어 보지. 저는요, A1, 2, 3, 4, 5, 6까지 출연시켜 줄게요. 왜냐면 이 값이 2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 있거든. 그럴 때의
이 친구들을 뽑아내 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역추적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 일단 얘가 10이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위의 규칙 역추적하게끔 살짝 바꿔보시면 여기가 AN은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그치? 뒤에 있는 이 항의 값에다가 그 앞에 있는 이 5를 항번호를 곱해서 여기가 1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첫 번째 규칙이라고. 그리고 뒤에는 일단 10이 아니니까 더 이상 쳐질 가지가 없어. 그럼 앞에서 A5에서 10이 등장을 했다? 아, 여기서 일단 또한 두 개가 이렇게 쳐질 수가 있구나. 그럼 일단 위의 규칙 따라서 마찬가지로 4 곱해가지고 40이 가능하고요. 그럼 아래 규칙이 이 친구가 10이 되도록 하는 제가 K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텐데, 이 K는 누가 돼야 되느냐? 지금 앞에 항이 3보다 작아야 다음 항이 이렇게 10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해서 제가 지금 A4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을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면 일단 위에서 40에서 또 받아줄 건데, 봐봐. 이쪽 라인은 어차피 계속 10이 아니야. 그러면 1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항번호랑 곱해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3 곱해서 120, 그 앞은 2 곱해서 240, 마지막은 또1 곱해서 240. 이런 식으로 이 줄을 그냥 완성시킬 수 있고, 이때의 A1이 하나 나오고, 밑에가, 이쪽이 이제 포인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어가 볼게. 얘를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10으로 오기 위해서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얘는 10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가 결국은 위의 규칙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항번호. 와. 여기 3이랑 곱해서 여기가 3K.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봐봐. 그럴 때 이제 이 3K라는 이 친구는 우리가 n으로 나눠서, 아니, 즉, 3으로 나눠서 k가 된 거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저3 이상이 되어야 돼요. 즉, 이 3k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아까 k가 3보다 작았으니까 여기는 3배에서 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의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는 게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러한 범위를 딱 잡아줬더니 우리가 이어가기 너무 좋아. 왜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9보다 작으니까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도 위의 규칙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니까 6K.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6K란 범위를 생각하니까, 아, 18보다 작아서, 아, 10도 가능해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지겠구나. 그러면 위의 경우에서는 1 곱해서 6K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서는 3보다 작은 어떠한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과 2가 가능해서 첫째 항이 만약에 1 또는 2였으면 이 위를 6K는 10이 되도록 받아주면서 지금 이어간다라는 거지. 괜찮니? 이 경우는 지금 이러하고요. 우리가 그럼 240, 1과 2 더해주고, 2에 해당하는 6K에 대한 값들을 지금 더해줘야 되는 건데, 봐봐. 여기서 그러면, 아, 위의 규칙이니까 여기가 3 이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3 이상이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을 이 루트로 거쳐야 되잖아. 즉, 이렇게 걸러져서 우리가 다룰 범위는 이 부분에다가 2를 다 곱해서 6K. 6 이상이고 18 사이에 들어가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 자연수인 6K를 카운팅해 주셔야 된다. 지금의 K가 자연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6K가 자연수다라고 바라보는 거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7, 아니 6, 6이 들어가는 거니까 6부터 17까지에 해당하는 그 자연수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6부터 17까지를 지금 더할게요. 모든 값들을 다 지금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자연수의 합 더하는 건데, 일단
이 자연수가 몇 개일까? 17에서

5 빼면 12개. 그리고 맨 앞인 6, 맨 뒤에 17 더해주시면 6을 곱해주는 거니까 23에다가 6 곱해주세요. 그러면 138.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138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240 가능하다고 했고, 맨 아래에 1과 2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값들 다 더해주겠습니다. 여기 141 더하는 거니까 381. 이런 식으로 최종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2도 지금처럼 우리가 어떠한 값을 시작으로 역추적을 해가는 문제인데, 이제 저는 역추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가 더 붙어서 엄청 재밌거든요. 보면 우리가 어떠한 루트로 뻗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동시에 어느 부분이 포인트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처럼 가지가 갈라지는 그 포인트를 잡는 거. 그게 핵심인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아, 10이 등장할 때마다 그 길이 갈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는 지금의 규칙에 대한 저 식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는 아, 10이 맞을 때, 10이 아닐 때를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는 바로 그 범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범위를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다 보니 범위를 찾아주되 여러분들이 아, 범위를 중요하게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잡아도 잘 놓칠 수 있는 포인트, 그, 함정들이 또 있지. 그치? 앞과 뒤를 다잘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역추적을 할때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갔을 때 그게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의 그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해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정확하게 탈락시켜 주시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문제들과 또 지금 앞에 우리 지금 오늘 마무리하면서 역추적을 한번 다시 그 추적에 대한 문제를 잠깐 또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랑 아까 6번은 앞으로 나가는 문제였는데, 그치? 이때는 주어지는 조건이 없단 말이야. 뒤에 가로의 범위에 대한 그 조건이 없어서 일단 막 나아갔단 말이야. 그치? 나아가다가 중간에 나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탈락만 시키면 되는 문제였는데, 보통 이렇게 역추적에 대한 문항들이 따져야 될 조건도 많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한 특징이 될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역추적을 마지막 7번까지 풀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8번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봐봐. 이 친구 생긴 것좀 봐. 하나는 절대값이고 하나는 또 K를 막더 더하고 있어. 조금 더 식이 이제 복잡하게 등장해져 있는데, 우리가 다음 우리 최종 막강에 오시기 전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자? 문제에 대한 조건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읽어봐 주시고 와달라. 지금 보면 A가 3으로부터 출발을 할것 같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음과 영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도 아, 범위, 특히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영 이상이냐, 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길이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항을 이어가야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올 겁니다. 어디까지? 등장해 있는 최소 A5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괜찮죠? 지금처럼 앞에 문제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조금씩은 길이 열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또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 불복종을 공부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롤스, 싱어, 쏘로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개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문제를 또 풀면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네. 기출 강의인 만큼 사실 제가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조금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온갖 말들을 다 나름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갖 얘기들, 하고 싶은 말들, 근데 누르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은 계속 틈틈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드리는 말들 제 입장에선 정말 100개 말할 거 정말 막한 개, 막두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서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게 정말 바라는 대학교 가고 바라는 학과 가고 여러분들이 2027년도에 대학 캠퍼스를 정말 자유롭게 누비는 게 저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런 즐거움 속에서 저를 조금만 더 기억해 주면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풀면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또 문장입니다.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으세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만과 같은 게 들어간 문장을 전 특히 좋아합니다. 네. 선지로 활용되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불복종은 누구에 의해서만 행해져? 그것은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져. 이 시민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 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겠죠. 더 한번 길게 늘어뜨려 볼게요, 여러분들. 즉,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발생한다, 일어난다.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좀 엄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엄밀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추가로 보너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체제 변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체제에 대해서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게 시민 불복종이지, 체제를 뒤엎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체제를 바꾸자는 게 아니야. 이미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의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 하에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정의로운 체제에 대해서 이미 수용하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 맥락까지 여러분들 이어주면 좋습니다. 요 내용도 한때 많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항상 이게 부정의하니까 이걸 어겨야 되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간접적 시민 불복종도 가능하다. 밑에 나와 있죠?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여러분들, 1번 동그라미 별표. 네. 계속 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룰스에 따르면 정치체제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어. 만약에 불복종이 전국에 여기저기 막 발생하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해서 정치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쵸? 정의로운 체제 하에서 살아가기로 했던 게잘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고려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약이 가능하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그쵸?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럴 때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2번 여러분들, 빨간색 별표. 그리고 2번 여러분들, X를 바로 치겠습니다. 이번은 조금 필기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2번. 두 가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분명히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사회, 부정의한 체제, 부패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이걸 생각해서, 그치.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지! 라고 생각했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이게 진짜 억지로 위로하는 게 아니야. 전 여러분들 가짜 F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찐 F,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경계들이 있어요. 그 경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공부의 방향입니다. 처음에 생각해봐. 처음에 막 생활관리 문제 풀었을 때. 뭐가 뭔지도 몰라서 헷갈리지도 않았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알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 잘했어, 그치?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네. 지난 기출 프리에서도 얘기했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일명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여러분들 경우에도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하에서 정의로운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여서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일부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복종할 법과 정책이 안 만들어질 거야. 따라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아니,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는 걸 해서 X를 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떠올렸다고 해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 기출까지 해서 두 번째까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2번 여러분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고요. 당시에 정말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지. 네. 처벌해야지, 그치? 안정적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여러분들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죠. 또한 불복종도 처벌을 감수하고 있고요. 4번입니다.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아닙니다. 공적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롤스도 자신의 정의론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다수결이라는 것은 롤스나 싱어나 둘다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 다수결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다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네, 정답. 그래서 요건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 2번이 정답이 아니야. 정답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칠게요. 네, 1번이었습니다. 정답 1번. 확실히 정답 같아 보이죠? 오케이. 1번을 좀못 쓰긴 한다, 그치? 네. 1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골라줄 거예요.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결과를 고려하고 있네? 결과의 좋음을 보고 있네? 공리의 원리, 싱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인 이익과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인 손해, 특히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그런 위험마저도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나 싱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갑은 바로 싱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때의 정의관은 달리 말하면 공적인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혹은 그렇죠? 네, 공공적 정의관 등등등이 되겠죠. 따라서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롤스가 되겠죠. 그렇죠? 갑은 싱, 을은 롤. A부터 싱어 예스, 롤스 노. B 싱어만 예스면 돼. C 롤스만 예스면 돼.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은 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어디에 적어 볼까?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네. 싱어 롤스. 첫 번째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서 불복종은 다수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노. 롤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둘다 노가 되겠습니다. 둘다 불복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리의 원칙에 어긋났다. 공리를 증진하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났다. 정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을 갖고 왔다. 심각하게 어겼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근거로 해서 다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둘다 다수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둘 모두에게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이거 여러분들, 네, 싱어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거다.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법,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야, 그냥 거절하고 막 뭉개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적 결정을 오히려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하려는 시도로서 불복종을 한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오히려 더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원문 표현이 있습니다. 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X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디귿 여러분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해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C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우리들은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어. 이건 누구나 동의할 거야. 이에 따라서 제헌의원회에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또 의해서 여러분들 일부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이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법과 정책에도 정의의 원칙이 잘 반영되겠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의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법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할 현실적인 정치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그 법과 정책이 부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롤스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가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롤스 이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형성되는 정의롭긴 하지만 불완전한 절차로 생각된다. 그것이 불완전한 이유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정치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정의 원칙을 헌법을 완벽히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불완전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디귿 여러분 따라서 예스가 되고요. 롤스에게 있어서 조금 심화된 포인트로 다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니은 디귿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뭐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5번이 정답 아니에요? 네, 니은디귿 담고 있는 건 5번밖에 없는데? 네, 정답 5번이지, 그치? 오케이.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익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 롤스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그쵸? 왜? 네, 이익집단 여러분들 불복종, 그것이 공유된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그 또한 정당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익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했다면 그때는 가능하죠. 따라서 롤스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5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여러분들 준비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115번 가도록 할게요. 갑을 일정을 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쵸?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 법에 대한 충실성은 불복종이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공중의 정의가 매우 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을을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 위에다가도 한번 적어봅시다. 네. 요 표현. 네. 이 표현은 법을 어기는 행위다란 뜻이다. 위법행위란 뜻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제 을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냥 처음부터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할수 있는 게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싱어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표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롤스 또한 겹칩니다. 롤스 또한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의 큰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의 감수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 저울질한다. 달리 말하면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하겠다.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은 싱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룰스와 싱어를 잡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 싱어가 얘기했던 부분은 꺽쇠를 치고 다시 별표를 치고 한번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나? 네, 1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틀렸지, 그치? 이쯤 되면은, 이 문제까지 풀었다면, 1번은 확실히 지워야죠. 왜? 시민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에 대해서 하는 거다. 라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2번입니다. 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제가 앞서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성립된다. 네. 그 시민들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복종을 했는데 체제를 바꾸겠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체제 변혁이 아닙니다.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정의로운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는 게 시민 불복종. 따라서 여러분들, 2번 X. 체제 변화는 아니다. 별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도 이뤄질 수 있죠, 그쵸? 헌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그 법이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이뤄질 수 있죠, 그쵸?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건 맞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부 법과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습니다라는 걸 호소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네.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체제에서 일단 법은 지켜야 돼. 그 법을 어겼다면은 분명히 처벌은 받아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싱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 내 속에서 그것이 다수결을 통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 질서 내에서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쵸? 처벌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둘다 X가 되기 때문에 5번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네,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롤스랑 싱어를 잘 비교했던 좋은 문제.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지문이 되게 여러분 짧습니다. 짧은데 내용이 간결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불복종을 함으로써 야, 이거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한 사회협동의 원칙, 정의의 원칙 어긋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복종을 통해서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 이것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숙고해 보세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롤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입니다.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연적 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자연적인 의무에 따라서 일단 지키고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부정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 정의 원칙을 너무나 심각하게 어기고 있어. 그럴 때는 시민 불복종 해야 돼라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전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네,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삐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 정의로운 체제 아래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네. 비합법적인 정부, 부정의한 체제, 이런 경우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불복종으로 인해서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부딪힐 수 있죠. 그쵸? 네. 일단 법은 지키라고 했어.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 부정의가. 나 이거 어겨야 될것 같아. 이것이 두 개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동그라미. 네, 다음 리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별표 한개 치고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말했던 표현이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린 분명히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 좀 심각하진 않지만 좀 약간 좀 애매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과 이 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 막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겠고 내 양심이 맞는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런데 부정의가 여러분들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변혁,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간에 갖고 있었던 양심적인 신념들 간에 그 다름을, 불일치를 불복종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리, 다시 정리.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을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변혁하고 바꿈으로써 우리들 사이에서 이법꼭 지켜야 되나? 내 양심에 맞나? 라고 하는 마음들에 대한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다. 롤스의 생각에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여러분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의 4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고요. 리을 포인트의 경우에는 롤스의 원문에도 나오는 근거한 표현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정의한 법이 시정되었을 때 시민들의 양심적인 신념과 법 질서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게 될 거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빨간색,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서만 일어난다. 네.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은 누구? 바로 롤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롤스. 여러분들이 롤스를 공부할 때 제가 구조 강의에서는 표현했던 내용인데 요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다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룰스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지면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들은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 다 배웠죠, 그렇죠? 네.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 배의를 쓴 사람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헌법이 만들어져. 헌법에 따라 뭐가 만들어져? 법들과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거야. 정의의 원칙이 그대로 법과 정책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거야. 법과 정책에서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을 거야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안타깝게도 이 절차가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법과 정책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그 일부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서 바로 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롤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번 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된다. 공리주의 여러분들 알고 있죠? 결과를 고려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1단원 쪽에서 네, 유정쌤과 함께 잘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복종이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네, 누구? 을은 싱어가 되겠죠. 잠깐만 여러분들. 네. 머리카락이 좀. 네. 이제 갑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룰스. 을은 싱어. A는 룰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노. B는 롤스에게 yes, C는 싱어에게 yes가 나오면 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롤스만 하니까 좀 아쉽지, 그치? 제가 밑에다가 그러는데 싱어도 적어드릴게요, 싱어도. 네. 뭔가 싱어한테 제가 죄송해가지고 싱어도 적겠습니다. 싱어는 여러분들 보통 민주주의 사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민주사회, 민주주의 사회 다르지 않겠죠? 크게 이렇게. 싱어 여러분 경우에 따르면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어요. 네. 법과 정책. 공리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과 정책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공리가 높아지는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법과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일단 롤스 싱어 둘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한번 내려가서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였는데 여기다가 적으면서 한번 할게요. 롤스, 싱어. A의 물음은 롤스에게는 예스, 그 다음에 싱어에게는 노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싱어에게 확실히 예스가 나오면 A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싱어는 여러분들 불복종을 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싱어가 확실하게 예스라고 할수 있는 이건 질문이에요. 기억은 따라서 롤스에 대한 판단 없이도 바로 싱어로 지워지는 선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는 방법들 고려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빕니다. 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 아니, 정당한 법인데 왜 위반해요? 그 부정의가 심각한 법을 직접적으로 어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롤스는 불복종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 되고요.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니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기억하세요. 간접적 시민 불복종. 이렇게.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불복종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디귿 별표 치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개념과 부딪히면서 디귿을 헷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체제입니다. 그쵸? 나아가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끊어서 봐야 돼요. 정의로운 체제, 민주체제에서 일부 법과 부정의가 심각하게 부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나를 덧붙인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이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그 부정의가 심각한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불복종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부정의한 체제라고 막 이해를 해서, 부정의한 체제에선 불복종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오답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때 말하는 심각한 부정의라는 것은 일부 법과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는 뜻이고, 정의로운 체제, 민주체제에서라는 의미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네. 체제가 부정의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스가 나오고요. 네, 이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손해를 갖고 온다면 혹은 공리에 반한다면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놓고 예스라고 쓰는 건 뭐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다. 네.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도 공리의 원리에 의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18번 문제입니다. 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네. 다수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 좀 알아주세요,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시민 불복종인 거예요.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갖고 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절질해봐야 된다.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네, 계속 보고 있는 문장이에요. 갑은 여러분들, 싱어가 되겠죠. 네. 싱어는 결과를 고려해서 불복종을 얘기했다. 싱어에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관심을 촉구하는 거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정치적인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 이거 매우 부정의합니다. 이거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습니다. 제발 이거에 대해서 봐주세요. 공유된 정의 간의 근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숙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쫙 하고 있습니다. 숙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는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기에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을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라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지문들을 보면서 누군지를 구분할 때 결정타가 있다면 저울질, 결과 비교, 그치? 다음 이제 공통된 정의감. 이러한 키워드를 따면서 비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출문제 풀면서 그냥 막 시간 내에 푸는 것만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사상가들마다 어떠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복되어 나오는지 눈여겨보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기억부터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네. 불복종의 목적이 뭐지? 싱어의 입장에 있어서 불복종을 왜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공리를 떨어뜨리는, 공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적인 손해를 갖고 오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서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게 불복종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나요? 정당화하죠, 그쵸? 네. 싱어가 얘기하는 정당화 조건들을 잘 따른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정당화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X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가능하다. 룰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복종은 가능합니다. 롤스에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또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고민하게 했던 선지입니다. 그 순간 딱 앉아서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선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맞는 방향으로 혹은 막 틀린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언제?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우리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은 무엇에 호소한다고 얘기했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던 정의의 원칙, 사회협동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시민 불복종. 근데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호소할 다수의 정의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었다면 우리는 불복종을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오히려 다수의 정의감이 됐다면 여러분들 불복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에 호소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 불복종이 거의 어려워지겠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정의감이 상실되면 불복종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로 나와 있던 여러분들 다양한 원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디귿과 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문제도 풀고 오답문에 적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더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의감, 특히나 다수의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 불복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가 어렵다 정도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할 건데 정답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귿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어도 리을을 보고 확실히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제는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출제자분이 아마 고려했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 여러분들 볼게요. 리을 별표 치겠습니다. 네.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둘의 공통점으로 던져드렸던 선지입니다. 제가 항상 판서나 개념을 정리할 때는 기출에 근거해서, 원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공부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을이 왜 맞는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볼게. 첫 번째 여러분들, 싱어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불복종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이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쵸?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불복종을, 사회적인 손해가 더 크다면 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특히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감소해서 사회가 위태위태하다면 그때는 불복종하면 안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 따라서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과를 고려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롤스에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롤스는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효과를 고려하나? 효과를 여러분들 고려하는 대목이 있죠, 그쵸? 계속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야.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언제? 그치. 바로 시민 불복종이 전국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벌어져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막 심각하게 떨어뜨릴 무질서가 막 발생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막 체제가 막 붕괴될 위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제한 범위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쵸? 롤스 또한 여러분 분명히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따라서 롤스에게도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다시 니앤리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별표를 치면서 싱어와 롤스 둘 모두의 관점에서 정리해 버릇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됐죠? 오케이. 참고로 이것만 또 읽어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요. 네,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은 보통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이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즉,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고 나아가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복종이 성립된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9페이지, 이제 1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지, 그치? 네, 갑부터 볼게요. 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을행위가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봐야 된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가 나와야 되겠죠. 무한 반복, 그쵸?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혹은 결과론적 관점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한다.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 바로 연결하면 돼요.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바로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어야 된다. 을은 누구? 바로 롤스가 되겠죠. 특히나 앞에 있던 문제랑 연결지어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는 것도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런데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야. 이게 약간 말장난 같지만 싱어에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그것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 어떤 법이죠,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죠, 그쵸? 따라서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쵸? 네,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혹은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구속과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라면 우린 당연히 시민 불복종해야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법을 직접적으로 불복종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정당한 법을 어기는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언제? 간접적 시민 불복종일 때. 그 법을 위반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정당한 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가 불복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 따라서 동그라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의 4번 되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 둘다 아니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둘 모두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근거에 따라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X치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어떻게? 네, 지금 뭐에 동그라미 칠지 눈치를 좀 챘죠? 바로 현저하게, 심각하게 위반하면, 그쵸? 그런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롤스에 따르면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그것은 보다 적합한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갑은 롤스가 되겠죠. 다음 이제 그럼 내려가서 바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네, 빨간 편 한번 쳐볼까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싱어를 설명드리면서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싱어의 원문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에 따르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법과 정책을 잘 따르면서 살게 돼요. 그 법과 정책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막 싸우고 주먹질하는 것보다 더 공리 증진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더 공리 증진을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법과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복종을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죠? 저는 일명 이것을 불복종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을 했을 때그 나쁜 법을 막으면 좋아,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불복종을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뭐야? 법을 어길 수도 있네? 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어가 계속 지문과 뭐 선지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불복종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회예요. 보다 더 견고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발생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적겠지, 그치? 아무래도 더 적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습관이 더 깊이 배인 사회일수록 그만큼 더 쉽게 불복종이 이루어지고 정당화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더 적기 때문에, 야, 이거, 이 법과 정책 분명히 공리에 위반된 것 같아. 근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바꿔보자. 변화해보자라고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을의 내용을 별표를 치면서, 아, 싱어에 따르면,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을수록 그만큼 사람들은 더 쉽게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구나.

그만큼 시민불복종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또한 조금 어려운데 선지로 자주 활용되어 나왔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이제.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갖고 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하자. 특히 이제 이게 불복종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요 사회에서는 습관이 깊을수록 이게 조금 덜할 테니까 불복종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길 바랄게요. 네, 어른 여러분들 시행어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면 당연히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렇죠?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이제 원문적인 표현이에요.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은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디귿입니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불복종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싱어랑 롤스가 이제 비교되는 포인트예요. 롤스 여러분 따르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정의의 원칙, 이거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정의의 원칙은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근거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싱어는 그런 롤스를 비판하면서 무슨 소리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또한 분명히 불복종할 수 있어. 공리의 원칙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어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이거는 싱어랑 롤스가 비교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니은, 디귿의 4번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불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둘다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겠죠. 롤스에 따르면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싱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다시 4번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부정, 을은 긍정에 답을 할 질문을 골라주는 거예요. 전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제가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답은 부정이니까 노, 을은 긍정이니까 예스라고도 이렇게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건 뭘까?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나아가서 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인 호소가 될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복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불복종을 우리가 할 때는 분명히 적절한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쓸수 있도록 계획을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롤스는 제시하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된다.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한편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과 동물학대 실험과를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군지는 바로 파악이 됐죠? 네.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 달리 말하면, 공리의 원리에 반하는 혹은 사회적인 손실을 갖고 오는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고통이나 손해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을 해서 멈추려고 하는 그 악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vs 불복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존중의 감소. 그것을 여러분들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불복종에서 막는 게더 사회적인 이익이 클까? 아니면 불복종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까?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공리의

0: 원리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겠지, 그치? 싱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게도 괄호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싱어가 특히나 롤스와 좀 다른, 롤스와 비교되는 포인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무엇에 근거하죠?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발생합니다. 그쵸?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 동물학대 실험, 이건 사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서 담기에는 어렵지, 그치? 이것들이 여러분들 롤스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뭐 불복종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싱어는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익과 손해 혹은 조금 더 연결해서 자연관리에 등장하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고통까지 고려해서 불복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싱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내용과 또 연결지어서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행위인가?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둘 입장 모두 다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둘다 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2번입니다.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가? 둘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노라고 해도 되고요. 확실하게 긍정해야 되는 싱어가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줘도 됩니다. 싱어는 불복종을 할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존중하는 걸 표현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다면 일단 따라야 된다. 자연적인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겠죠. 그렇죠? 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손해를 고려해서 손해가 더 크다면 불복종 고려해보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싱어 또한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다 예스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4번입니다. 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 실패 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합법적인 노력을 시도해봐. 그리고 안 됐을 때 하는 게 불복종이라고 싱어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4번 정답될 수 없고요. 나아가서 롤스의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답은 바로 5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싱어에 따르면 이 마지막 괄호친 부분에서 이 동물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럼 싱어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윤리와 연결되는 굉장히 재밌는 선지였습니다. 반면에 롤스의 여러분 경우에는 불복종의 목표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따라서 동물의 이익옹호가 포함되기 어렵겠지, 그치? 따라서 롤스에게는 노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부정, 긍정, 즉, 노, 예스라고 할수 있는 선지는 바로 5번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롤스 싱어에 대한 불복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계속 보는 것들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는 반복하고 숙달했을 때, 연결되었을 때, 내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 이전과 다르게도 많이 알았을 때, 내 성장을 경험했을 때, 그 재미를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습관들도 가져보길 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저와 함께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후기에서 여러분들 만나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제대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강의가요, 이제 저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보낼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특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수특강 한국제대로 마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꿀팁과 굉장히 많은 자료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잘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좀 부족하셨다면은 수트 강의도 꼭 이렇게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강의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고요. 10월 학력평가 문제이네요.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통근통합, 통근통합 유입하고 유출 인구에 대해서 알려줬네요. 통근통합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는 사실상 유입 인구가 더 많으면 순 유입이 많다는 거니까 일자리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유출 인구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그 지역에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나와 있는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강남구가 될 거고요. 강남구,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강남구, 여기는 중구. 자, 이쪽은 고양시가 될 거고요. 고양, 그리고 여기는 화성시가 되겠네요. 지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에 만약 고향, 화성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백지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지도 가세요. 제발 백지도 이렇게 보러 가세요. 백지도 보고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하는 거야. 하루에 한번 정도씩만 해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몇 분, 한 3분, 2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거 한 권역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지역이 없을 거거든. 조금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군하고 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군은 아예 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잘 나오는 군이 있거든요. 그치? 자주 나오는 군은 군까지 꼭 그렇게 한 번에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통근통합의 유입인구와 통근통합의 유출인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표별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 지역을 보니까 일단 중구 같은 경우는 주간인구지수가 여기는 300을 넘어가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치? 300을 넘어가는 지역이야. 반면에요, 이쪽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이 살짝 안 되죠. 그쵸? 그래서 200 가까이 되고 300이 넘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300. 네, 됐죠? 화성시도요, 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100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네, 주변에서 화성시도 일하러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에 첨단 산업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많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 다음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주간인구지수가 90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간인구지수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유출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두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입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두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화성, 강남, 중구 다 주간인구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면은 세 지역은 유입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최대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니까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통근통합 유입인구가 더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절대적 수로 봤을 때는 유입인구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상대값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유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양시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하고 라하고 나를 찾으면 되는데요. 다가 전체 중에서 유입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출 인구도 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여긴 유출도 많은데 유입도 되게 많아.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상주 인구도 많은데 들어오는 인구도 되게 많다는 거야. 상주 인구 자체가 많아야지 유출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게 바로 강남구가 됩니다. 다가 되는 거죠. 저 반면에 통근통합 유입 인구 대비해서 유출 인구 대비해서 유입 인구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가 바로 라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요. 가는요, 한강 이남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한강 이북에 위치합니다. 아니죠. 다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는데요. 수도권 2기 신도시 있을 수가 없죠. 고향은 수도권 1기 신도시, 화성이 수도권 2기 신도시죠. 일산, 동탄이죠.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1기, 2기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아니죠. 신도시 자체가 없어요, 다에는. 3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인구 자체는 비슷비슷해.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돼요. 그치? 근데 면적 자체가 어디가 더 넓어요? 화성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시에 비해서 화성시가 인구 밀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지. 고양시가 더 높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특히 화성은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100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성이 힌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알겠지? 다는 라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 주간인구 지수, 이제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치? 다가 더 낮습니다. 200 가까이 되고, 300이 넘어가요. 그치? 아닙니다. 라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라는 애초에 상주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아요. 반면에 나는 상주 인구 자체가 되게 많죠. 100만이야, 12만이야. 그렇지?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는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면 봐봐. 유출 인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인구 자체가 상주 인구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유출 인구 대비 유입 인구가 되게 많은 것을 차지해서 들어오는 인구 대비 나가는 인구 대비 들어오는 인구가 되게 많다. 상주 인구 자체가 없지만 들어오는 인구 되게 많다. 아, 여기는 상주 인구는 없으면서 일자리 많구나. 이렇게 추측하면서 나하고 라를 구분할 수도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웠어. 사실 쉬운 문제만큼은 쉬운 문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헷갈렸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세요. 좀 어렵긴 했어도. 넘어갈게요. 3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통근, 통학,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를 알려줬네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 상대값으로 알려줬는데 여기는 절대값으로 알려줬네, 절대값으로. 그치? 그래서 가, 라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군으로 줬네요. 그냥 그럼 우리도 군으로 같이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쪽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부도심 지역이죠. 부도심이니까 상업 업무 기능. 상업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 플러스 주거 기능 같이 담당하고 있다. 구로구 금천구는요, 여기는 주로 제조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제조. 여기 가평군하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서울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촌락적인 성향을 지닌다. 물론 포천시만 봤을 때는요, 여기 공업이 어느 정도 좀 발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좀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포천시도 많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는 아니죠.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넘어오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 경기권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그치? 120 가까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포천시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촌락적인 성향이죠. 같이 묶었으니까. 그치? 김포, 파주는요, 상대적으로 좀 주거 기능을 담당하네요. 그쵸? 2기 신도시가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통근 통학의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뭘 추론할 수 있어요? 두근거리지 않니, 얘들아?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를 나눴을 때, 이거 유출 인구, 유입 인구 뺐을 때, 뭐 어떤 값에 빼든 0이 되는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되는 지역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10만 명 나가고 10만 명 들어오면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치? 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입 인구가 많네요. 유출 인구도 많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출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인구 자체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정말 많다라는 거지.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 바로 부도심 지역이 되는 거죠. 라가 바로 서초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은 자, 일단 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

인구와 유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유입 인구가 더 많긴 한데요. 많긴 한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그게 바로 가장 촐락적인 성향을 지니는 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찾기가 어려웠다면은 뭐부터 찾으면 돼? 뭐부터 찾으면 돼? 통금통합의 유출 인구 숫자 자체가 많으면서 그리고 유입 인구 자체가 적은 여기는 100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100이 넘는 지역이고. 그럼 여기서 100이 안 되는 지역은 주거 중심의 기능밖에 없는 거거든. 여기가 나구나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여기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네? 근데,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유출 인구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에 비해서 상주 인구 자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둘 중에 상주 인구 어디가 많아? 구로금천구하고 촐락적인 성향을 비교했을 때 구로금천구 여기 더하면 거의 6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치?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다가 구로구금천구, 가가 촐락적인 성향을 지니는 가평군과 포천시가 되는 거구나라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부터 찾고 가 다를 구분해 찾아도 되고요. 가를 찾고 나 다를 구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저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알겠죠? 핵심적인 거는 유출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뭐랄까 그냥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유출 인구 자체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강남 지역은요, 유출 인구도 많지만 유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절대적인 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인구 자체도 나가 더 많을 뿐더러. 여기서 봤을 때 유출 인구 자체도 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잖아. 그럼 서울의 통근 통학 인구도 서울과 거리가 접근성이 더 좋기도 하면서 여기 그래프로 보나, 여러분들 지식으로 보나,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프로 봐도 충분히 힌트가 됐었어.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에 가깝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100이 확실히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에 일자리가 많기 없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거거든. 그리고 하다못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이 100이라는 그런 거를 구할 수 있었잖아. 나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이고요. 다는 유입 인구가 더 많잖아.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그래프로만 봐도 주간 인구 지수가 어디가 더 높아요? 다가 당연히 더 높지. 그래서 다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치? 항상 그래프를 보고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먼저 푸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다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다 하고요. 그리고 라를 비교하고 있어. 에이, 이것만 봐도 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나 수는 전부 다 라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많거나 높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리을, 라는 부도심은 가, 촐락 성향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맞죠? 여기는 주거하고 상업 기능을 같이 하니까 아파트 비율이 되게 많은데, 여기 촐락적인 성향은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 비율이 좀덜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치? 마냥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개념을 대입해서 풀어본다면은, 그리고 유출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상주 인구도 많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둔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9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자료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까요, 우리? 자, 여기 보면은 종로하고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도심이 되겠습니다. 도심. 그치.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거가 되겠죠. 김포하고 파주. 아까 방금 봤던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는 주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천 여주, 시가 붙긴 했으나 여기는 쌀 농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촐락적이구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주간 인구 지수와 그리고 통근통학

인구가 주어졌어요. 그치? 통근 통학 인구는 각 지역군에 거주하는 전체 통근 통학 인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는 상주 인구 중에서 전 통근 통학 인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통근 통학을 하나, 밖으로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가나 그 값에 모두 더한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는 건 그냥 상주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시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가하고 나, 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가는 나, 다에 비해서 좀 인구가 많아요를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적으나 인구가 많은 지역인 가가 바로 주거를 담당하는 김포하고 파주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면 항상 10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천하고 여주 같은 지역은요. 수도권, 서울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했었어요.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고양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근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촌락적인 성향을 띠죠. 그치? 그래서 이천 여주는 촌락적인 성향을 띠는 거야.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오히려 넘어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통근통학 인구가 적으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까우니까 나가 촌락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가 주간인구 지수가 오, 무려 200을 넘어갑니다. 그치? 250 정도 되는 종로구와 300을 넘어가는 중구. 그치? 여기, 다가 도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입니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요,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되는데요. 나, 가를 비교했을 때,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서울의 통근 통학 인구를 비교하니까 서울을 좀뺀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나하고 가는 적어도 이 서울 내부는 아니겠다. 약간 좀 이런 추측이 가능하긴 하는데, 그렇게 푸는 연습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풀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풀다가 막히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서울의 통근 통학 인구는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가가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왜 만들어졌어요? 인구 분산하려고, 플러스 서울로 출퇴근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은 일자리도 많지만, 한강 이북 지역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2기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중심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일하러 좀 서울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울로 통근 통학 인구는 가가 더 많습니다. 니은입니다. 나는, 촌락은요, 가, 주거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높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천쌀, 여주쌀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금님도 먹던 쌀. 그치? 지리적 표시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자, 디귿입니다. 나는, 촌락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역은 다 도심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치? 기역과 디귿이 아니니까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겠다. 다는, 도심은 가보다 주거지역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아요.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라고 한다면 항상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 내에서도 도심, 부도심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상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인데요. 비교적 최근 수능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니? 어떻게 보면 좀 1년 전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치? 그래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리얼이었고요.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볼까요?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슬 봐보도록 하자. 파주. 자, 이쪽은 가평군. 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가평군. 자, 이쪽은 성남. 자, 이쪽은 용인이 되겠죠. 용인시, 성남시, 파주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지. 건축 연도별 주택수.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주어졌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2기 신도시가 들어섰고, 그리고 90년대는 1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지. 그래서 90년대 주택수 비율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1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2000년대의 주택수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2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가평군은 주택 수가 많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겠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거 가지고 풀어볼까요? 봤을 때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둘다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1기 신도시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거니까요. 1기 신도시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라가 바로 성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평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가 건설된 적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건설 수가 가장 적겠죠? 그게 바로 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가하고 나를 찾는 건데요. 둘다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그치? 그럼 이제 뭐 가지고 풀어야 돼? 우리는 인구 가지고 풀어야 돼. 파주하고 용인,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은 알잖아. 바로 용인이죠. 인구 100만을 수용할 만한 주택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나가 바로 용인이 되는 거고요. 가가 파주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찾기 어려웠으면 옆에 있는 힌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인데요. 지역 내로 통근 통학하거나 서울로 통근 통학하거나 아니면 그 외로 통근 통학하는 숫자를 더하면 이제 100%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평군의 특징을 본다면은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굳이 서울과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굳이 출퇴근하지 않아. 그게 바로 가평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죠. 서울과 가까우면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졌다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치?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찾는다면은 성남 같은 지역은요, 서울로 출퇴근 비율이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어. 왜냐면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파주하고 용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인 같은 지역은요,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치? 보통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거든. 여기 이쪽 부분에, 끝쪽 부분에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으로 가거나, 화성으로 가거나, 성남 가거나, 막 평택 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반면 파주는요, 주변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은 아니야. 그래서 외부로 나간다면은 서울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파주를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역 내거나 서울이거나야. 그치? 기타는 굉장히 적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반면 나 같은 경우는 기타가 되게 많아. 굳이 지역 내나 서울이 아니더라도 밖으로,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역 바깥으로 나가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지. 파주는 주변에 일자리가 없지만 용인은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나가 용인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로 출퇴근 비율만 봤을 때는 또 나를 파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역 내로 출근하는 숫자 빼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숫자 비교하면은 30% 중에서 절반 정도야. 근데 여기는 거의 한50% 중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지역 내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을 빼고 나머지 비율로 봤을 때 대부분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굳이 서울로 가지 않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 용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얻어갈 게 많은 그런 내용이기도 했어서 이런 게 바로 기출 분석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렇게 어쨌든 찾아볼 수 있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서울하고 가까워? 성남이죠. 파주는 더 서울하고 멀죠. 심지어 성남은요, 여기 IT 서비스업도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지역 내 농가 인구 같은 경우는 가가 더 많아야지. 그래서 가는 라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바로 정답이 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사실 뭐 가를 용인으로 푸나 파주로 푸나 어떻게든 1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어. 그래서 막 정답률 자체가 뭐 엄청나게 낮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주간인구 지수가 대표적으로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 내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적잖아. 내 지역 중에서. 그치 않니? 그만큼 바깥으로 좀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으로 그냥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인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요거는 한90 정도야, 주간 인구 지수가. 근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요, 100이 그냥 넘어가요. 훌쩍 넘어가요. 그치? 아예 왜?

꾸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다보다 낫다라고 봐야죠. 100이 넘냐, 100이 안 되냐니까. 그치? 3번입니다. 다는 라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다하고 라를 비교해 본다면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비율은 도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심지어 신도시도 건설되어 있으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있죠. 4번입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나에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라고 되는데요. 가는 수도권 2기 신도시죠. 나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입니다. 가에서 라 중,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어디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가는 적어도 아니죠. 어디야? 라겠죠. 성남시겠죠. 그치, 생산자 서비스업. 왜냐하면 여기에 그만큼 기업이 많으니까. 성남하면 IT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 만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할 때, 그, 네,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초콜릿 카카, 그런 것도 있잖아. 같이. 그런 거다 적어 있어요. 성남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성남도요, 2기 신도시잖아요. 그럼 2기 신도시인데 왜 2기 신도시가 그렇게 막 많이 주택 수가 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적잖아요. 왜요? 성남은요, 1기 신도시의 목적은, 성남을 만들 때 1기 신도시의 목적은 주택을 만드는 게 맞았어요. 근데 2기 신도시의 목적은요, 특히 한강 이남 지역의 2기 신도시는요, 웬만하면 일자리하고 주거를 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남 지역의 2기 신도시는 일자리 위주의 정책이었어요. 그치? 일자리 위주의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2기 신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어쨌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 이 문제도요, 사실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어. 자, 어쨌든 지역이 나오니까 지역부터 보면은 여기 평소에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요. 남양주입니다. 한 인구 70만 정도 되는 남양주고요. 저 이쪽은요, 한 성남시가 됩니다. 인구 한 90만 정도 되고요. 화성입니다. 인구 100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안성이죠, 안성. 안성시, 그치? 다 시입니다. 시긴 해요. 저 인구 가장 적겠지, 안성시가. 그래서 가장 촌락적인 성향을 띠는 게 바로 안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은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냐면은 일단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나와 있고 경지 면적이 나와 있잖아. 일단 경지 면적 자체가 많은 다라와 경지 면적 자체는 없으면서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경지 면적 자체가 없으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남양주 아니면 성남이 되겠죠.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울로 출퇴근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다라는 상대적으로 좀 멀기도 하고 땅덩어리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 자체가 좀 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도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라, 화성시 아니면 안성시가 되겠죠. 자, 근데요, 카다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서울의 통근 통학은 좀 비슷한데요, 경지 면적이 한막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 그래도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경지 면적, 농경지의 면적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가는 쉽게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나도 쉽게 찾았어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하고 라 찾는 게 어려웠어. 이거 무려 수능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지 면적 자체 다가 더 많네. 그러면은 안성시가 당연히 많겠구나.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니죠.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을 봐야지. 라 같은 경우는 한 2%도 안 돼. 근데 다 같은 경우는 6%야. 그래도 무려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경지 면적 차이는 막 2배 차이도 안 나요. 1.25배, 막 1.3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죠. 그게 바로 화성시인 다가 됩니다. 그리고 라는 안성시가 된 거야. 근데 물론 어렵지, 어렵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지 면적에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네. 근데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꽤 유의미하게 큰 비율로 차이가 나네.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연히 어려웠지. 화성이 경지 면적이 더 넓은 이유는요,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성도 다 개발된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쪽 끝부분하고요, 서해안 쪽만 좀 많이 발달했고 그 가운데 부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